0: 7명이 서명했습니다. 배달 로봇이 구조 차량의 이동을 방해했다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쟁점입니다. 영국 독립노동자연맹 알렉스 마셜 회장은 배달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샌프란시스코는 혼잡 지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했고 캐나다 토론토는 2021년부터 인도 이용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기관 트랜스포머 인사이트는 배달 로봇이 2034년까지 전 세계에서 210만 대 가까이 운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규제 논의가 속도를 내기 전에 로봇의 확산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문본과 페르시아어본 두 가지 문서를 모두 공개하며 이를 역사적 문서이자 강력한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문서가 어떤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존엄과 독립을 거래하지 않은 한 민족의 목소리를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해각서는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로 불리며 파키스탄이 중재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문서 마지막 장에는 두 대통령의 서명 사이에 쉐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의 서명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이란 언론이 보도한 서명 사진에는 샤리프 총리의 서명이 없었는데 이번 공개로 파키스탄의 공식 중재 역할이 확인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 도중 이 문서에 서명했고 서명본은 이란과 파키스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공개는 미국과 이란 간 수십 년에 걸친 적대 관계에서 공식 합의 문서가 처음으로 양측 모두에 의해 확인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1: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한국 언론사 중앙일보가 기업어음 조기 상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한양증권은 18일 중앙일보에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에 대해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120억 원어치는 올해 12월이 만기이고 나머지 100억 원어치는 내년 3월이 만기입니다. 한양증권이 조기 상환을 요청한 근거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입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가 만기 전에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 조항입니다. 중앙일보는 최근 계열사 JTBC의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하향이 잇따랐고 지난 16일 회사채 4종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발생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며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개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양증권의 중앙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한 위험 노출액은 84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한양증권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9월 말까지 누적 446억 원이 회수되고 연말까지는 731억 원이 회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앙일보의 워크아웃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채권 회수 규모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란과 미국이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의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양해각서 전문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는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라는 이름으로 영문 3장과 페르시아어 2장으로 구성됐으며 두 대통령이 각 장에 서명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 문서를 역사적 문서이자 강력한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어떤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존엄과 독립을 거래하지 않은 한 민족의 목소리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합의는 국가적 인내와 정치적 합리성 그리고 책임 있는 외교가 결합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서 마지막 장에는 중재자 역할을 한 파키스탄의 쉐바즈 샤리프 총리 서명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 도중 이 문서에 서명했고 서명된 문서의 촬영본이 이란과 파키스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전문 공개는 이란이 이번 합의를 국내외에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인도를 달리는 배달 로봇을 둘러싼 논쟁이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도시에서 동시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배달 로봇 공급사 스타쉽 테크놀로지스의 유럽 운영이사 데니 패스는 로봇이 장애물을 수로 피하며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량과 배출가스도 줄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카고 시민 존 로버츠는 가족과 산책 중 로봇을 피해야 했던 경험을 계기로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이 걷는 인도에서 사람이 비켜서야 하는 상황이 부당하다며 시카고 전역에서 배달 로봇 사용을 중단해달라는 청원을 벌이고 있고 현재 4,400명이 서명했습니다. 배달 로봇이 횡단보도에서 오작동해 구조 차량 이동을 방해했다는 보도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영국 독립노동자연맹 알렉스 마셜 회장은 배달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샌프란시스코는 혼잡도가 낮은 구역에서만 운행을 허용하고 있고 토론토는 2021년부터 인도 진입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기관 트랜스포머 인사이트는 2034년까지 전 세계 배달 로봇이 약 21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편의와 안전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지가 각국 도시 정책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4: 미국과 이란이 어제 원격 서명한 종전 양해각일각서에 따라 미 해군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양해각서 이행에 착수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1,250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히며 해협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서명으로 시작된 60일 협상 기간 동안 이란 비핵화를 위한 후속 협상이 이번 주말 열릴 수 있지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벤스 부통령은 시사했습니다. 이란의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양해각서 승인을 조건부로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협상이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5: 다만 이란의 비핵화를 위한 후속 협상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6: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나섰다고요?
7: 네, 제이드 벤스비 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미 해군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미국과 이란 정상이 양해각서에 원격 서명하면서 이란과의 60일 협상 기간이 시작됐다고 공식 확인했는데요. 먼저 벤스 부통령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8: I would say the 60-day period officially started today. It was signed late, and it may have even been signed technically, you know, because of the time shift. I think it signed technically today, Iran time. So, yes, the deal started yesterday. We're going to start the 60-day the clock today.
7: 벤스 부통령은 이미 1,250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말해 양해각서 합의 사항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60일 협상 기간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란의 비핵화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당초 벤스 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스위스에서 이란 의회 의장을 만나 MOU 서명식에 참석한 뒤 후속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어제 원격 서명이 이루어지면서 내일 행사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벤스 부통령은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에 협상이 열릴 수도 있지만 지연될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8: We think these technical negotiations are going to start sometime this weekend. That's still the plan, but that could change because it's not an easy country, Iran, to get out of. And so we're trying to figure out exactly when that's going to happen. I suspect this weekend, but I'm not sure.
7: 이번 양해각서 합의에 대해 미국을 비판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쓴소리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유일한 국가 원수는 트럼프 대통령뿐이라며 이번 합의를 비난하는 이스라엘 장관들은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5: 네, 이란 쪽의 반응도 살펴보죠. 모스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도 이번 합의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7: 네, 모지타바 하메네이.

0: بار آن نخواهند رفت.
1: 페제시켄이란 대통령도 이번 양해각서에 대해 어떤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존엄과 독립을 거래하지 않은 역사적인 문서이자 이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최고국가 안보회의도 성명을 내고 앞으로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해 통항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발표하고 해협 통과를 원할 경우 사전에 통항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 네, 미국 내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1: 네, 트럼프 대통령 주식시장 급등과 유가 하락을 강조하면서 합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은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멍청할 뿐이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돼 세계는 안전할 것이고 물가도 내려가 생활비 부담이 완화될 거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3: I didn't want to see economic catastrophe. If you kept this going, that could have happened. But all I know is every time we talked about the possibility of peace, the stock market shot up like a rocket ship.
1: 미국 언론들은 이번 합의에서 미국이 얻은 게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사설에서 이번 합의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공식화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전쟁 기간 내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고 있었고 이번 합의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방식을 정의하게 됐다면서 해협을 이란에 넘겨준 처방과 다름없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미 대이란 해상 봉쇄와 석유 판매 제재, 동결 자금 지렛대를 내줬는데 60일 협상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있겠냐며 이란은 더 많은 걸 요구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5: 홈쇼핑!

0: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1: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2: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1: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2: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1: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2: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1: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2: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3: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4: 올여름 가장 뜨거운 축구 경기를 집에서 편안하게 시청하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진짜 짜릿한 순간은 수천 명의 축구 팬들과 함께 초대형 스크린 앞에서 열광하는 순간이죠.
5: 골이 터질 때마다 울려 퍼지는 함성,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과 함께하는 역사적인 결승전의 감동.
4: 올여름 최고의 축구 축제를 시원한 드링크 스페셜과 함께 즐겨보세요. 7월 19일 하라즈 리조트 서던 캘리포니아가 디 이벤트 센터에서 피파 월드컵 결승전 라이브 상영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0: 올여름 단 한 번. 가장 뜨거운 경기와 가장 뜨거운 응원의 현장.
1: Fun is boring. Choose fun.
2: 지금 바로 하라스 리조트 소칼에서 월드컵 결승전 관람 파티 티켓을 예약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herassocal.com/espanol.
0: 헤라스 리조트 서던 캘리포니아. 올여름 최고의 월드컵 결승전은 바로 이곳에서 함께합니다.
3: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4: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3: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4: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3: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5: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거만과.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7: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8: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 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7: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8: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 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론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론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론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12: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응원전,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1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4: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3: 선택하세요 품질을.
1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5: 타이어.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16: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 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15: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16: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15: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16: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10: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17: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향해 드론 550대를 동원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중 200대가 모스크바를 겨냥했으며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모스크바 인근 정유공장은 크렘린궁에서 16km 거리에 있으며 모스크바 지역 연료 소비량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쉐레메티에보 공항을 포함한 공항 4곳에서 항공편 500편 이상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불탄다면 모스크바도 불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 아세안 정상회의가 카잔에서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 이루어졌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즉각 보복을 경고했고 러시아는 키이우와 북동부 수미 지역에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해 수미에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공세는 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석유 제재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대러 압박 공감대가 형성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독일과 방공미사일 350기와 지상 레이더 시스템 지원 협정을 체결했고 동맹국 회의에서는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 패키지도 발표됐습니다. 전쟁이 5년째로 접어든 가운데 유럽연합 차원의 협상대표 임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외교와 군사향 전선의 움직임이 동시에 빨라지고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브뤼셀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유럽 주둔 미군 배치 전반을 6개월에 걸쳐 재검토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번 검토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유럽에 미군을 두는 실질적인 이점을 따져보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헤그세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나토 전체 국방비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나머지 31개 회원국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른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미국의 나토 분담금을 줄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나토는 2035년까지 국내 총 생산 대비 5%를 국방에 지출하기로 합의했지만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이행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한 이란 전쟁 당시 일부 동맹국이 미군의 기지 사용과 영공 통과를 불허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유럽 배치 전투기를 150대에서 100대로 줄이고 해상 정찰기와 공중급 유기도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의 위기 대응 전력 기여 축소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나토 억지력의 핵심인 유럽 배치 핵무기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미국은 밝혔습니다. 유럽 방위의 주도권을 유럽스로 가져가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이 구체적인 군사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브뤼셀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유럽 주둔 미군 배치 전반을 6개월에 걸쳐 재검토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번 검토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유럽에 미군을 두는 실질적인 이점을 따져보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헤그세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나토 전체 국방비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나머지 31개 회원국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른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미국의 나토 분담금을 줄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나토는 2035년까지 국내 총 생산 대비 5%를 국방에 지출하기로 합의했지만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이행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한 이란 전쟁 당시 일부 동맹국이 미군의 기지 사용과 영공 통과를 불허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유럽 배치 전투기를 150대에서 100대로 줄이고 해상 정찰기와 공중급 유기도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의 위기 대응 전력 기여 축소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나토 억지력의 핵심인 유럽 배치 핵무기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미국은 밝혔습니다. 유럽 방위의 주도권을 유럽스로 가져가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이 구체적인 군사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늘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종전 합의 이행을 위한 본 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이 이미 양해각일각일서에 서명한 상황에서 이란 외무부가 공식 서명식 불참 의사를 통보해 서명식은 생략됩니다. 펜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팀은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국들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협상은 60일간 진행되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는 여전히 양측 간 이견이 남아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8: 미국과 이란 정상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스위스 알프스 휴양지에서 열릴 예정이던 서명식은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대표단은 합의 이행을 위한 60일간의 본협상을 곧바로 개시할 전망입니다. 스위스 뷰르겐슈토크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9: 알프스 산악지대에 자리한 뷰르겐슈토크 리조트. 무장경찰이 입구에 배치돼 일반인 접근을 차단하고 차량을 돌려보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을 앞두고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현장에선 바리케이드 설치 등 보안 강화 작업이 이어졌고 미국 대표단이 사전 점검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벤츠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팀은 이곳에서 곧바로 대면 협상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카타르 등 중재국들과 함께 예정대로 만나 종전 합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프랑스 베르사유 만찬장에서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데 이어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합의문과 서명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공식 서명식은 생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양측 정상이 이미 양해각서에 서명한 상황에서 서명 행사를 갖는 건 부적절하다며 불참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20: 고진에 بهتر این هست که متن توسط رؤسای جمهور دو کشور و به صورت مجازی در واقع بدون اینکه نیاز باشه به حضور در جای خاصی این کار انجام بشه.
19: 양측이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서명을 진행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조기에 개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이란은 협상이 진행되는 60일간의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양해각서 제5조에는 이란이 60일간만 아무런 비용 없이 상선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 이 문구를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란의 입장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없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배치돼 향후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스위스 뷰르겐슈토크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1: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22: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21: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22: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21: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22: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17: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23: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땀과 정성으로 일군 LA 한인타운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사람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의 한인타운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17: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채널 고정해주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워싱턴 DC에서도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정치인이 시장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16일 치러진 워싱턴 DC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에서 제니스 루이스 조지 후보가 과반 득표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경쟁 후보가 승복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38세인 루이스 조지는 노동자와 세입자 권리를 강력히 옹호하는 민주사회주의자로 당선되면 워싱턴 DC 역사상 첫 민주사회주의자 시장이 됩니다. 뉴욕에서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를 꺾고 시장에 오른 조란 맘다니와 같은 흐름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루이스 조지는 임대료 인상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난 경험을 바탕으로 공주택 공급 확대와 유급가족 휴가 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워싱턴 DC는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이어서 예비선거 승자는 11월 본선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루이스 조지가 당선되면 연방정부가 워싱턴 DC를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자치권 무력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루이스 조지 측은 워싱턴 DC 시민들은 트럼프에 맞설 수 있는 시장을 원한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작년 시애틀에 이어 뉴욕과 워싱턴 DC까지 민주사회주의 바람이 이어지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흐름이 전국으로 얼마나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각자의 방식으로 합의 성과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잇따라 글을 올려 합의 이후 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유가 하락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비판 여론의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석유가 흐르고 있고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주식시장 급등과 고용호조 그리고 물가 하락을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프랑스 에비앙 G7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은 것이 이번 합의 핵심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이 같은 성과가 과장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면제 기간이 60일로만 명시돼 이후 이란이 다시 통행료를 부과할 여지를 남겼고 핵무기 금지 약속도 후속 협상에서 어떻게 관철할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이란과의 군사 충돌 확대가 국제적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 재앙을 피하려 했다고 비슷하게 밝혀 합의를 서두른 배경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두 정상의 서명이 담긴 MOU 전문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이를 역사적 문서이자 강력한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는 서명된 문서를 두 손으로 들어 보이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제재 완화 등 경제적 유인책을 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합의를 이란의 외교적 승리로 규정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이미 집을 가진 분들의 자산도 함께 불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집을 사려는 분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체 리얼터닷컴 분석에 따르면 전국 주택 소유주의 평균 에퀴티 비중은 올해 1분기 48.3%로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에퀴티는 집값에서 남은 대출을 뺀 순자산입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같은 집을 갖고 있어도 자산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역별로는 솔트레이크 시티와 마이애미처럼 집값이 물가보다 훨씬 더 오른 곳이 두드러졌고 남가주 LA도 강세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팬데믹 시기 저금리와 공급 부족이 이런 상승을 더 키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이 늘고 가격 조정도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53%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이미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산 방어 수단이지만 새로 들어가려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큰 시장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방장관 헤그세스가 오늘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에서 유럽 주둔 미군 배치를 최대 6개월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 전쟁 당시 일부 유럽 동맹국이들이 미군의 기지 사용과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나토가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유럽이 스스로 방위를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동맹국들이 국방비 증액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의 나토 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의 위기 대응 전력 축소가 이미 진행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8: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주둔 미군에 대한 재검토를 착수하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재편을 본격화했습니다.
0: 유럽이 스스로 방위를 주도하라며 미국의 나토 분담금 축소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란 전쟁 당시 일부 유럽 동맹국들이 미군의 기지 사용과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2: But too many of our allies said no, or tried to drown us in arcane legal debates. It was shameful.
1: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유럽 내 미군 배치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유럽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실질적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2: I'm announcing today a six-month Department of War review that will examine America's force posture and basing in Europe.
1: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가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체제에서 벗어나 유럽이 스스로의 방위를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동맹국들이 국방비 증액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안보 무임승차를 계속한다면 미국의 나토 분담금 일부를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다발적 분쟁에 대비하겠다며 유럽 군사자산 감축에 나섰는데 나토 사무총장은 위기 대응 전력에 대한 미국의 기여 축소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유럽은 이미 국방비를 늘리며 군사력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미국의 압박이 현실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3: Wir stärken die europäischen NATO-Staaten, wir stärken den europäischen Pfeiler der NATO. Wir wissen, dass wir mehr tun müssen und wir tun es.
1: 미국은 나토 억지력의 핵심인 유럽 배치 핵무기를 뺄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유럽은 안보 공백을 메워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6: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4: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6: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4: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24: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6: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5: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6: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6: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7: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0: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1: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0: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1: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0: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거만과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0: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4: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 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0: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4: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7: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8: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7: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오픈뱅크가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가등으로브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기 위해 더 큰 나눔, 더 깊은 신뢰로 고객과 커뮤니티를 잇는 은행 오픈뱅크. 오늘의 성장이 내일의 나눔으로 이어지도록 금융 이상의 가치를 전하겠습니다. Banking Together, Sharing Together, 오픈뱅크.
1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1: 잉그루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2026년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면서 대규모 관중과 교통관리가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소파이 스타디움에서는 스위스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경기가 열렸고 경기는 진행 중입니다. 잉그루드 경찰은 스타디움 주변의 경비와 질서 유지를 맡고 있고 주변 교통 통제와 보안 관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고나 소요 없이 경기와 현장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열릴 때마다 경기장 안의 열기뿐 아니라 주변 교통과 안전 관리도 함께 중요해집니다. 관중이 몰리는 대형 경기에서는 경기 결과만큼이나 현장 운영이 시민들의 이동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12: 캘리포니아에서 억만장자들에게 한 번만 더 세금을 매기는 아니 11월 주민투표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 재정과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안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초고소득층의 자산에 일정 비율을 한 번만 부과해 공공인프라와 복지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찬성 측은 교육과 주거, 의료 같은 분야의 재원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부유층의 타주 이전과 세금 회피를 부를 수 있어 오히려 장기적인 세수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 정계와 재계 시민단체의 충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투표에 오르려면 아직 선거당국의 서명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취자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의 대형 복지 예산과 지역 공공서비스 재원이 앞으로 어떻게 조달될지 가늠해볼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11: LA 메트로가 심야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야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트로는 예산 압박과 이용률 감소를 이유로 일부 노선의 심야 운행 축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간 교대 근로자와 늦은 시간 이동이 필요한 학생, 그리고 차량이 없는 저소득층 승객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도 이동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리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트로 측은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라고 밝히며 공청회와 여론 수렴을 통해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축 대신 배차 효율을 높이고 광고 수익과 보조금을 더 확보하자는 의견도 나온 상태입니다. 관련 논의는 앞으로 이사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청취자 입장에서는 밤늦게 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남을지가 핵심입니다.
12: LA 사우스 메인스트리트의 한 차량 충돌 처리 업체 주차장에서 도난 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를 둘러싸고 용의자 5명이 경찰에 억류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주차장 안에 도난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5명이 게이트 개방 요구를 거부하면서 진입을 막았고 경찰은 강제로 들어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 전원이 현장에서 억류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LA에서 차량 도난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또다시 발생한 현장 대응 사례입니다. 최근 LA 전역과 한인타운에서는 차량 도난 신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량을 주차해두는 일상 속에서도 도난 차량 관련 수사가 실제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사건입니다.
13: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들어가면서 중동 긴장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미국 안에서는 벌써부터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미 해군의 이란 해상 봉쇄가 풀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통항도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측은 앞으로 60일 동안 이란과 후속 협상을 이어가며 핵 문제를 다룰 계획입니다. 다만 이란 최고 지도자는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 이란 정부도 조건부 승인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공화당까지 나서 이번 합의가 미국에 돌아온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됐고 세계가 더 안전해졌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입장에서는 이 합의가 당장 국제유가와 해상물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협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어서 중동 정세는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미국 노조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 전보다 4천 건 줄어든 22만 6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등 신기술에 막대한 자본을 지출하며 고용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5월 경기 선행 지수도 인공지능 투자 호조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인공지능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가 물가는 물론 안보와도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이런 전쟁 와중에도 미국의 고용시장은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우리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트럼프의 남자로 불리는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첫 통화정책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금리 인하 기조를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한 건 종전 합의에도 고유가 상황은 여전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 전보다 4천 건 줄어든 22만 6천 건을 기록해 미국 고용시장은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소비가 위축된 와중에도 기업들이 AI와 데이터 센터 등 신기술에 막대한 자본을 지출하며 경기 급락을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5월 경기 선행 지수는 AI 투자 호조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AI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떠받치는 문제는 물가는 물론 안보와도 직결돼 중대 사안이 됐다고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진단했습니다.
5: We probably need anywhere for the next 10 years. We may see up to 50% increase in power demand in the US.
4: 미국 원자력과 화력 발전소 등 에너지 부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엔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5: There are a number of conversations that are occurring at the government levels and indeed various US just Korean companies as well around. Continuing to develop the nuclear supply chain and support that South Korea can provide in that regard.
4: 특히 미국 기업들은 많은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원자로 기술과 원자력 공급망 역량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모건 스탠리는 짚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인 딜로이트는 미국 내 전력 공급에 향후 5년간 1조 5천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해 전력 생산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기회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6: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눈은 밝게,
1: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0: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0: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2: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3: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 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2: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3: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 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6 213-503-1669.
6: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가 최종 합의안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반등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양해각서에 대해 최종적이지 않고 단지 양해각서일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바로 다시 폭격을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9불 55센트로 전날보다 0.7% 올랐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6불 79센트로 1% 상승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으로 병사 5명이 다친 뒤 즉각 보복 포격을 가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이란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원유 재고가 4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종전 합의가 유지될 경우 걸프 지역의 석유 생산이 점차 회복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재고와 공급망 정상화에 시간이 걸려 완전한 시장 회복은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란 타스 뉴스는 오늘 블룸버그 통신이 공개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협상 소식통은 블룸버그가 보도한 각 조항의 세부 내용이 상당 부분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1: 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2: 네, 안녕하세요.
11: 제가 지난번 오셨을 때 일을 다시 한번 꺼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1년 기자회견을 들으시고 부동산 그 전이었죠. 그때 소장님께서는 더 세게 나갈 것 같다. 지방선거 뒤였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네. 조금 물러서지 않겠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소장님의 판정승이네요.
13: 아, 뭐 아직까지 뭐 그 정책이 나온 건 아니고 네. 일단 메시지만 나왔으니까요. 메시지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올 1분기, 2분기를 보게 되면 특히 2월, 3월에 네네. 대통령께서 엄청난 메시지, 강한 메시지가 그렇죠. 많이 나왔는데 네. 정책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양도세, 중과세 그냥 5월 10일부터 시행하겠다. 다주택자들 대출 연장 안 해주겠다. 뭐 이 정도의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12: 네.
13: 워딩과 정책은 좀 분리할 필요는 아. 있는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강한 메시지를 내긴 했었는데 실제로 세제 개편안이 이제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에 따라서 이제 판단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12: 저는 그래도 사실은 대표님 쪽에 조금 더 마음이 네. 가긴 했었어요. 그래도 네. 이런 결과를 봤으면 살짝 네. 물러서지 않을까 했는데 안 물러서네요.
14: 네. 예. 제가 최근 그 보도된 거 뭐 정확한 수치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제가 확인한 그 수치로 판단을 해보면은 정책의 동력을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수치로 1년 차에 벌써 접어들었다. 그러면은 지금 여당에서도 그 내놓는 메시지와 맞는 그 정책을 내놓기는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잖아요. 총선이.
12: 그렇죠.
14: 그게 시장에서 뭐 다른 그 평가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는 강했어요. 뭐 세제 또 금융 또 뭐 공급 뭐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패키지로 해서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12: 네.
14: 그 패키지를 내놓는다고 해서 그 어떤 동의가 필요한 것들을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냐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좀 충격을 좀 먹었던 것 중에 하나는 나름 그 선방했다라는 그 평가가 엄청나게 좀 충격이더라고요.
12: 네네네.
14: 그래서 지금까지 그 누적 상승률을 보면은 한 4% 후반 정도 그 상승한 거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동기 기간보다 상승률이 더 높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12: 예.
14: 그 말은 뭐냐면은 X의 발언이 과연 구두 개입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켰냐라고 본다라면 제가 시장에서 평가하고 수요자들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X 발언이 나오면은 그게 정책으로 담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빨리 사람들을 더 자극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정책으로 나오기 전에 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에 빨리 대출을 받자. 거래 규제가 나오기 전에 빨리 대응을 하자. 네네. 그리고 세제가 올라가고 보유세가 더 강화가 되기 전에 임차인들과의 그 뭐 가격 협상이라든지 어떤 뭐 보유세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빨리 반응을 했기 때문에 가격의 속도도 더 빨랐고 상승폭도 더 가팔른 그런 문제점. 그래서 이 구두 개입이 잘했다라는 뭐 선방했다라는 게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수치가 네네. 증명하는 것들이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좀 생각이 좀 모르겠어요. 뭐 대통령께서의 뭐 보는 보고받는 그 네. 판단하고 저희가 시장을 진단하는 건 좀 다른 그 좀 방향을 좀 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 그런데 한국 부동산에서 나온 주간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요. 네.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작년에 3.3%가 올랐는데 올해 지금까지 2.59%가 올랐거든요.
14: 네.
12: 그렇게 보면 이거는 안정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부동산 시장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월세 시장부터 서울의 주택 전셋값 상승폭이 0.91%나 됐다고 하네요. 이거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한 달 만에 이 정도면.
13: 0.91% 상승이 이제 우리가 느낌이 안 와서 그러는데
12: 예.
13: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항상 이제 이게 주간 변동률이기 때문에 곱하기 52, 1년이 이제 52주니까 곱하기 52 하면 약 한 1% 잡으면 거의 한 50%?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2억이라면 3억 올라가는 속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속도가 네. 빠르고요. 12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이라고 합니다. 12년 7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2: 12년 7개월.
13: 최근에는 보지 못한 상승률이다 정도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12: 12년 7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13: 12년 7개월에는 그때 박근혜 네. 정부
12: 14년 15년 이때쯤인데
13: 전세 대출이 MB 정부 때 시행이 되면서 네.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갔습니다.
12: 아.
13: 그때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전세가율이 51%였는데요.
12: 네네.
13: 2016년에는 71%까지 올라갑니다.
12: 아.
13: 전세가율이. 그래서 그때도 방송하게 되면 항상 주제가 전세난 언제까지인가.
12: 맞아요. 뭐 깡통전세 이런 얘기 맨날 했던 것 같아요.
13: 라는 게 주제인데 네. 이제 지금의 문제가 저는 지금이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격 상승률을 가지고 따지잖아요.
12: 네.
13: 가격 상승률이 12년 7개월 박근혜 정부 때 전세대출 풀어서 올라가던 그 시절과 똑같다는 얘기는 사실 전세는 전세만 있는 것은 아니고 반전세.
12: 아, 그렇죠.
13: 3억에 네네. 50만 원. 예. 요즘 전세금을 못 올려주니까 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반전세 월세 가격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월세 가격도 많이 올라갑니다. 전세 네네. 매물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월세도 지금 10년 11개월 만에 최대치 상승이라고 합니다. 아. 전세 월세가 모두 다 상승이고 전세 매물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12: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세 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제 주변에서 이야기 들어봐도 있으면은 올라간 가격이라도 계약을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없다는 거잖아요. 현장에 계시면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14: 현장에 문제가 크죠. 지금 말씀하신 그 시점은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좀 그 시장하고 진단을 해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전세 가격 상승은 집값이 안 올라서 네. 사람들이 이거 매매해봤자 집값도 안 올랄 텐데 우리 과거에 일본처럼 집값이 장기간 정체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전세를 선택을 하는.
12: 아, 네네.
14: 네, 그러니까 집 사봤자 뭐 사자마자 떨어질 텐데 그거 뭐하러 사냐. 차라리 그냥 전세 들어가서 기다리자. 여보. 집 한번 사볼까 하는데 야 지금 집값 떨어지는데 집 사서 뭐하냐 그런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의 전세 같은 경우는 비자발적인 전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집을 사고 싶지만 대출이 안 나와서 그렇죠. 본인의 자본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은 매매 의사가 있지만 전세로 이동하는 그런 수요. 그리고 지금 그 시장에서 매물 부족.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됐죠. 그다음 실거주 요건 점점 강화시켰죠. 네. 그리고 과거서부터 재건축 단지에서 최대한 실거주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재건축하면은 절반은 임대시장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5에서 한 10% 정도 나오는 물량이에요. 그러면은 물량도 신규 물량도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런 구조로 보면은 시장에서 공급될 수 있는 물량들은 줄어들고 그다음 수요는 전세 시장으로 밀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매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본 내용들 보더라도 그 물량 자체가 뭐 아파트 물량이 한 전년에 한 2만 5천 건 정도 되면 올해는 한 1만 7천 건 정도 되니까 한 30% 정도 감소됐는데 이 감소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소 안에서도 그 가격들이 꾸준하게 그 올라가고 있는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누적 상승률 저도 뭐 그 소장님 말씀하는 동안 지금 주간 아파트 동향 확인을 해봤는데 네. 지금 작년에 서울의 그 지금까지의 그 6월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그게 한 2% 정도 올랐었는데 지금 서울이 한 4% 정도 누적이 되어 있거든요. 이 그 누적 상승률의 한 1% 정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규제 정책도 있지만 전세나 이런 임대 시장의 가격이 상당 부분 한 20-30% 정도는 기여를 했다. 그래서 전세 시장의 매물 부족 현상이 굉장히 좀 심각하고 과거에 자발적으로 집을 안 사고 전세 가는 시장하고 다르게 지금은 집을 사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는 그 전세 시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수요도 상당히 좀 누적이 되고 있어서 물량 부족 가격 상승까지 이어졌다라고 봅니다.
12: 전반적으로 대혼란의 부동산 시장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매물 부족, 공급 부족. 자, 이런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같은 것들은 대출 규제를 풀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 효과는 있는 방안입니까? 산소 호흡기 정도 대주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
13: 이게 이제 정비 사업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네. 서울시에서 이제 끊임없이 계속 요구하던 부분이 이주비 대출은 좀 허용해 달라. 지금 공급이 부족하지 않냐. 예. 서울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이주비 대출이라는 게 이제 다 끝납니다.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네. 추진이 구역 지정을 하고 추진이 만들고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고 관리 처분 받고 관리 처분을 받으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이사 나가고 이주하고
12: 그렇죠.
13: 부수고 멸실하고 이제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다 끝났어요. 이제 이사만 나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사를 뭐 그냥 맨몸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12: 돈이 있어야 나가죠.
13: 돈이 있어야 나가죠. 네. 그래서 이제 대출해 줍니다. 그건 네. 이제 이주비 대출이라고 합니다. 너가 다른데 전세 가서 또는 월세 가서 사는 동안에 필요하니까 그 돈을 빌려줍니다. 왜? 모든 돈이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옵니다.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뭐 DSR도 걸리고 수도권에 또 6억까지 나오고 그게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대출이 안 나와서 나는 이사 못 가겠다. 이사를 안 가니까 네. 멸실을 못하고 착공이 못하니까 다 끝났는데 이제 공사해가지고 진행만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12: 이분들은 전세 없다고 딴 데 살 수도 없잖아요. 아예. 그렇죠, 그렇죠. 안 되고. 네.
13: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문제도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12: 예.
13: 조합원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입주권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입주권 못 받는 조합원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요건에 따라서.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못 빠져나오게 지위양도 금지에 걸리다 보니까 나는 그냥 사업 안 하려는다. 뭐 나는 사업 반대야. 뭐 이런 분들도 또 꽤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풀어줄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주비 대출을 막는 이유가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너 집 사는 능력도 안 되는데 왜 무리하게 연끌해서 집을 사니? 라는 부분인데 이주비 대출은 자기 집이 있는데
12: 다른 문제죠 이거는.
13: 네.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나갈 때 잠깐 이주비 대출 받아서 밖에서 살다가 공사 끝나면 본인 집에 들어와서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저는 진작에 좀 풀어줬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공급이 또 늦어지면 네네. 정부나 서울시나 입장은 똑같잖아요. 공급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컨센서스는 있기 때문에 간만에 저는 좀 반가운 소식 고려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네네. 전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 어쨌건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 해주면은 공급이 좀 신속하게 될 테니까 전월세도 약간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14: 단기적으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예. 어려울 것 같아요.
12: 단기적으로?
14: 네. 왜냐하면은 예. 득과 실을 볼 수 있는데 득이라고 하면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결국 그 돈이 있어야지 주변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인 이사가 가능하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이 사실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업을 못 하거든요. 결국 네. 그 공간을 비워줘야지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철거도 하고 또 이제 다시 나중에 착공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그 얘기를 했었던 전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매물 부족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여기서 이주비를 예. 받아가지고 그 임대 시장에 지금 나가게 된다라면
12: 아, 더 씨를 말려버리는 효과가
14: 그렇죠.
12: 있겠네요.
14: 네. 예.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런 그 이주비 대출을 하는 거를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예. 계속 이렇게 쥐고 있었다는 게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12: 아, 이제 와서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14: 그렇죠. 이제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여기서 이제 전세에 대한 그 물량이라든지 씨를 더 말리면서라도 장기적인 미래를 좀 방향 제시를 하고 지금의 좀 고통이 따르더라도 임대 시장을 확보를 하고 가겠다라는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주비 대출을 언급한다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묶여있는 사업장들이 80여 곳이 넘게 된 곳인데 대규모로 이주를 하게 된다라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묶어놨죠. 그다음에 실거주 네. 중심으로 하라고 그랬죠.
12: 네.
14: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 하기 전에 앞에 있는 그 규제 겹겹이 쌓여있는 규제를 풀어간 다음에 이주비 대출을 가는 게 맞지 이렇게 다 묶어놓은 상황에서 전세 시도 말려놓은 상황에서 이주비 대출해가지고 사람들 나가라고 그러면은 기존에 그 사업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멀리 떠나던가 아니면 이주비를 받고 그분들이 네. 멀리 가던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거기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12: 연세 있으신 분들은 또 더더욱 어려워요.
14: 그렇죠. 네. 그 주변에 머물러 가능성들이 있어서 전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조합원 지위양도 같은 경우도 사실상

0: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0: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들어와야지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분담금도 내고 사업에 대한 비용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손바뀜이 일어나고 그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예전에 40살쯤에 주택을 사가지고 최전성기 때 고액 연봉을 받던 그분들이 지금 나이가 한 70에서 80이에요. 소득이 다 끊긴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전에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안에서 손바뀜이 되고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사업이 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 안에서는 지위를 서로 간에 집값 올라가는 것도 네네. 올라가는 거겠지만 그 사업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손바뀜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현실적인 의견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그 전월세 물량을 더 공급할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주변의 전세가 줄어들 것이고 또 지금은 더더욱 시장이 왜곡돼 있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2: 아 맞습니다. 맞는데 참 네. 가슴이 답답하네요. 이게 진짜 이게 뭐 장기적으로 공급을 위해서는 확인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난에 이제 기름을 붓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없는데 수요가 또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가슴이 답답하고 정책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수요 억제도 좋지만 결국 다주택자 규제에 달려 있거든요. 네네. 공급이 빨리 안 된다면 저는 한시적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 전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살릴 수 있는 거 10년, 15년, 20년 임대 사업자를 좀 부활시켜서 만들어서 옛날에는 4년, 8년이었는데 좀 짧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길게 임대 사업 하실 분들은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게 하고 이주비 대출도 풀어주고 해야 좀 이게 서로 공급도 나오고 수요도 나오고 이게 매치가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풀어버리게 되면 진짜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답답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매매 시장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한국부동산원에서 오후 2시에 업데이트된 자료가 나올 텐데요.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깜짝 놀란 지표가 하나 있었어요. 동탄 한 주 만에 1.98% 올랐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역대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2: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정부 입장에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첫 번째가 이제 규제 지역에서 일단 풀려 있잖아요. 작년 광교 신도시까지는 묶었는데 동탄 신도시는 빠졌습니다. 비규제 지역입니다. 전세 끼고 살 수도 있습니다.
1: 네네.
2: 그런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주 직장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많기 때문에
1: 또 엄청난 성과급도 예정돼 있는
2: 주머니가 넉넉합니다. 한 3년 정도는 그냥 전문직보다 낫습니다. 부부가 회사를 다니면 그쪽에 보니까 부부가 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네.
2: 한 분은 삼성전자, 네. 한 분은 하이닉스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1년 단위로 따지면 그러니까 집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 1년만으로도 해결되겠다 뭐.
2: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출 받는 것도 사내 대출도 나오고 네. 이런 게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역세권 주변으로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하고 어제도 제가 엊그제도 동탄 다녀왔었는데 역세권 주변 단지들은 부르는 게 갑입니다. 그냥 그 롯데캐슬 아파트는 전용 84가 저는 서울도 아니고 과천도 네. 아닌데 이제 동탄이 강남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1: 멀어요. 생각보다 되게 멀어요.
2: 거리는 꽤 멉니다. 그런데 22억 5천만 원 거래가 됐는데 문제는 매물이 없습니다. 22억에도 매물이 없다는 네. 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 주변에 있는 일반 아파트들도 14억 하던 게 두 달 만에 18억 네. 호가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1.98%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지금 네. 분위기를 보면. 그런데 역세권 주변만 올랐느냐. 역세권 주변에서
1: 뭐, 올랐겠지.
2: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가격 편차가 굉장히 커요. 역세권 주변은 뭐 14억 18억 하는데 거기서 한 3km 정도 떨어지게 된 아파트들은 아직도 뭐 6억 7억 8억대 아파트들이 수두룩한데 그 아파트들도 6억대에서 7억대로 올라가고 네네. 있고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속마음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작년 10월 15일 대책을 보니까 그때도 그랬잖아요. 규제 발표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사자. 그래서 지금 또 현장 분위기를 보니까 묶이겠지?
1: 아, 묶이기 전에 빨리 하자.
2: 이 정도 분위기면 네. 이제 묶일 것 같아. 네네. 작년에 빠져나간 거는요. 작년에는 화성시였습니다. 행정구역이. 근데 올해부터 이제 분구가 됩니다. 동탄구, 병점구. 그래서 동탄구는 이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평균을 내니까 네네. 동탄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화성시 전체 평균은 낮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량 요건에서 쓱 빠졌는데 올해는 빠지기가 어려우니까

0: 야, 묶이기 전에
1: 빨리
0: 빨리라고 해서 지금 거의 네. 북새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제가 최근에 강남 어디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강남의 80제곱미터가 그날 그 만난 부동산 계신 분이 최근에 23억에 나왔어요.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동탄이 그 가격이네 지금. 무시무시한 수준인데. 자, 그런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요. 주식이나 채권 팔아서 올해 강남 3구 쪽으로 주택시장 유입된 자금이 한 3조 7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자산은 자산으로 옮겨간다라는 상식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망국적인 부동산 고가국 이거 네. 해체 못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2: 자산은 자산으로 이동들을 많이들 하죠. 네. 뭐 소위 말하는 지금 주식이 뭐 여전히 높은 수치고 많은 분들이 뭐 투자를 하셔서 일정의 성과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축하할 일이기도 하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축하를 주식 쪽에서도 하는데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망국적인 인식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반적인 그 문제가 아닌가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이런 추이로 가면은 부동산의 망국적인 흐름 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주식하고 채권 매각 대금의 3조 7천억이라고 그랬잖아요.
1: 네.
2: 여기가 이제 전년 동기가 한 2조 1천억 정도 됐어요. 그때 대비했을 때도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한 77% 정도 올라간 그런 수치고요. 이 중에서 한 65% 정도가 특히 1조 원 이상들이 예. 강남 쪽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런 수익을 실현하고 가장 안전적인 자산으로
1: 계속 올라주고 그렇죠. 꾸준히 갈 곳.
2: 네. 그렇죠.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나의 목표를 상한가를 정하듯이 나의 목표 지점을 확인을 하고 그쪽으로 자금을 집중적으로 붓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번 그 투자자들 중에 뭐 한 30% 정도 이상은 부동산 쓰는 대로 많이들 사용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내놓았던 그 자료를 보더라도 주식하고 부동산 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관성을 보니까 예전에는 한 0.4 정도 됐거든요. 한 네. 40% 정도.
1: 네.
2: 근데 지금 한 0.7% 정도 되는 거예요.
1: 더 커졌네요.
2: 그렇죠.
1: 네.
2: 그러니까 이 주식 자금이 부동산으로 간다라는 것들의 영향력들이 더 커졌고 이 원인을 두 가지 보면은 하나는 주식 시장에 대한 그 자금들이 흘러갈 수 있는 어떤 전반적인 디자인 자체가 흘렀고요. 두 번째는 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현금 갖고 가야 되거든요.
1: 네. 네네네.
2: 그러니까 이 본인이 갖고 있는 금액에 이 돈을 주식 돈을 싸들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보면 실무적으로 보면 자금 출처를 쓴데 주식 관련된 그리고 코인 관련된 그 자금들이 상당 부분 많더라고요.
1: 많이 들었나 보네요.
2: 네, 그러니까 네. 돈을 안 빌려주면 다른 데서 벌어가지고 현금 만들어서 들고 들어가자. 뭐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대표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건 정말 망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정책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겠죠. 정책 이야기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2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 두 분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 때 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가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일단은 그 말씀이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종부세라든지 보유세 강화 단행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기는 해요.
0: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양도세를 네. 중과세를 해서 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매물 잠김이잖아요.
1: 네.
0: 중과세 내고 내가 어떻게 팔아라고 했을 때 이제 압박을 하는 방법이 보유세를 올리니까 너가 감당을 네. 못하잖아. 감당하지 못하는 집을 왜 가지고 있니? 그래도 팔아야지. 라는 압박을 하려면 결국에는 보유세 인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스스로 어떤 올가미를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올가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 질문.
0: 네.
1: 양도세를 높이면 매물 잠긴다고 하셨잖아요. 네. 보유세를 높이면은 이게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거는 이미 많은 연구의 결과로 나와 있거든요.
0: 세입자한테 전가는 되죠.
1: 예.
0: 전가는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집값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이 전세 가격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월세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걸 정상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에서는
1: 네.
0: 그렇게 바라본다면 전가는 됩니다만 이제 또 하나의 대안을 본다면 전가를 해? 그러면 인상률 제한을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도 지금 뭐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너 많이 올리지 마. 법으로 그냥 많이 못 올리게 강제로 해버릴 거야라는 것도 하지는 못하지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보유세도 저는 왜 한다고 본다면 과거를 보면 이제 현재와 미래를 볼 수가 있는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순서만 다를 뿐이지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그렇죠. 올렸거든요. 네. 지금도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했고요. 규제 지역 지정했고요. 네. 세금 규제하는데 보유세를 올리고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올렸죠. 양도세 중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이 했고 지금도 이제 보유세 인상 하나 빼고는 똑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달라진다? 뭐 저는 한 번 했던 길이기 때문에 아예 양도세를 중과세를 안 했으면 제가 희망을 좀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양도세는 이미 중과세했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 메시지도 지금까지 대통령의 메시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대통령이 메시지를 던지면 탑다운 방식으로 정책이 쭉 진행이 그랬지요.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이제 메시지는 던진 거고요.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제 실무적인 일만 남았고 조율 과정만 남았기 때문에 보유세를 얼마나 많이 올리느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한마디로 강남 3구에 충격을 많이 줄 것인가 마포 성동 같은 한강 벨트에도 충격파를 좀 강하게 줄 것인가 노도관까지도 영향을 줄 것인가의 고민거리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 한 번 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두 번을 했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번에는 과거 두 번과 결과가 다르게 될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비거주 1주택자가 논의의 중심이 또 됐다고 하는데요. 어제 구윤철 부총리가 실거주가 아닌 주택까지 세제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지금 거주 중심으로 그 주택 설계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해봤죠. 그러니까 이제 비거주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그 어떤 대출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축소하거나 뭐 연장을 안 하겠다라는 것들로 읽었고요. 또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그 방향성도 살짝 좀 묻어져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발언 안에서 어느 정도 숨겨져 있는 내용들은 그런 그 골자가 담겨져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거주 중심으로 가지고 가는 게 임대 시장에 엄청난 지금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1: 네.
2: 아까 저도 상당히 어떤 시장을 좀 친화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2주비 대출이 지금 완화가 되면 임대 시장이 불안할 거다라는 의견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좀 조심스러운데 지금 이런 발언 자체가 실거주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뭐 이런 사람들의 그 혜택들이 축소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세나 월세 시장의 어떤 문제점들이 더 커질 가능성들이 크다.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께서는 어떤 뭐 X로 본인의 철학을 담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그 움직임을 보이는 어떤 부총리가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는 정책에 담길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짙게 그 보이는 거죠.
1: 그래서 탑다운 그다음 이렇게 약간 내려오네요.
2: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갭투자 매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추가적으로 물량이 없어질 가능성들이 크고요. 갭투자가 없다라는 거는 임대 사업자라든지 다주택자가 생기기가 어렵고 거기에 이제 전월세 물량들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네. 이제 정책하고 그 임대 가격하고 뭐 소위 말하는 그 꼬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는 도미노처럼 이렇게 그 흘러갈 것 같아요. 그 가격선들이 전반적으로 특정 지역만 오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전월세 시장들이 좀 불안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1: 조금씩 번져 나가는 기류는 분명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전세 대출 쪽에도 그렇기 때문에 손을 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2: 네.
1: 최근에 뭐 전세 대출 축소에 공시가 90% 이런 소위 말하는 찌라시가 돌기도 해서 정부에서 반박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전세 대출 실제로 축소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방향성을 보게 되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 거주 중심으로 가고 전세 가격은 집값을 밀어 올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 뭐 DSR 포함될 가능성도 높고요. 전세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이점을 찾는다면 문재인 정부도 세금 규제했잖아요. 네네.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올리고 대출 규제했는데 전세 대출은 풀어줬습니다.
1: 그때도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떴던 걸로 기억이
0: 안정에
1: 나거든요.
0: 대한 예. 이제 전세 시장 안정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도 활성화시키려고 했습니다. 활성화시키려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묻긴 했는데 예. 그게 이제 서민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을 보게 되면 이제 그거조차도 좀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는데 비거주 1주택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잖아요. 제가 엊그제 이제 부산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강연을 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수강생 중에 서울에 집을 비거주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네. 계시거든요.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면 세금이 예를 들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없어져서 수억 원 정도의 돈의 세금이 더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이사 가야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산에 있는 집을 정리를 하고 서울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원래 외지인들이 전세를 끼고 사둔 집의 세입자는 굉장히 좋습니다. 주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네네네.
0: 그냥 마음 편하게 2 플러스 2 누리고 나중에 올려주더라도 계속 그 집에 10년 동안 살 수 있는 집인데
1: 보통 그럴 때는 많이 올리지도 않더라고요. 네.
0: 많이 올리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이.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이분들이 공포했답니다. 언제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제로섬이라고 하는데 이 제로섬이 예를 들자면 부산에는 하나 늘어나고 공급이 하나 늘어나는 이 사람이 파니까
1: 네.
0: 서울은 수요가 세입자는 나가고 이 사람은 새로운 수요가 들어오니까 이 제로섬이 서울의 제로섬이 아니라 이게 부산은 오히려 네. 안 좋아지고 서울은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1: 양극화도 심화되는.
0: 저는 서울은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냥 집주인들이 그냥 사는 지역 세입자가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1: 네.
0: 정책의 방향성이 거주 중심도 맞습니다. 맞는데 거주 중심만 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사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로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 오케이. 네가 거주하니까 내가 대출 때 해줄게. 들어가서 살아. 너 거주하지 않아? 그러면 장기간에 임대료를 안 올리면 네가 살 수 있게 해줄게. 세제 혜택 좀 줄게라고 해서 네. 투트랙으로 가야지. 아예 임대 사업을 막아버리게 되고 거주만 하게 되면 결국 세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대 사업자들을 육성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왜? 아, 잘 모르겠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 이것도 폐지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2: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장특공제는 지금 그 4+4잖아요. 그러니까
1: 네.
2: 거주 4% 이제 보유 4%인데 이것도 사실 거주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보유만 하고 있으면은 사실 혜택이 크지 않는 건 현실이거든요.
1: 네.
2: 근데 이게 큰 틀 안에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모르겠어요. 이게 실무로 봤을 때는 진짜 뭐 보유만 한 거로는 그런 뭐 큰 혜택들이 없어진 지가 상당 부분 됐는데 지금 뭐 완전히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까지도 없앤다고 하니까
1: 8대 혜택까지도 없애겠다.
2: 네, 예.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근데 이제 조정들을 할 것 같아요. 뭐 8% 거주만 하면 이제 8%로 가고 뭐 보유는 그냥 제로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거주가 한 6% 주고 또는 보유는 한 2% 정도 뭐 이렇게 준다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가격 불안에 대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판단을 진짜 잘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장특공제를 기간을 조금 더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장특공제에 대한 그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그 과정 안에서 거주를 다 채웠어요. 그다음에 장특공제 혜택을 다 받게 되면은 이제 또 이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들을 더 키우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항상 양날의 그 검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장특공제에 대해서 거주의 요건을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혜택이 80%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가장 단가가 높은 그 아파트를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양극화 현상들은 더 크게 현상이 될 수밖에
1: 예.
2: 없고요.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소장님도 이제 사석에서 볼 때랑 또 방송이랑 또 다른 의견들과 완화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거주 중심으로 맞다라는 의견은 완전히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
1: 네네네.
2: 네, 임대 시장이 한 절반 이상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임대 시장과 특히나 뭐 전세 시장이 있어줘야지 어떤 소위 말하는 그 가격의 뭐 사다리, 주거 사다리 역할들도 할 수 있는 게 임대 시장이 좀 풍부해져야지 되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현실에서 만나면 2030 세대들이 그 말씀하시던데요.
1: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아요.
2: 아니 그 얘기하던데요. 아니 지네들은 전세 끼고 다 사고 전세하다가 매매 샀으면서 왜 우리는 그런 거 없애버리냐.
1: 최근에 저도 만난 친구가 이번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신 분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화난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할 정도예요.
2: 그러니까 현실에서 속된 말로 아니 자기들은 다 그렇게 사왔으면서 우리도 그 방법을 통해서 집 사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우리에 대한 그 사다리는 치워버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이런 그 임대 사업자들 안에서 상생 임대 주택 뭐 이런 것들도 5% 상한을 하다 보니까 임대료의 가격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넓게 형성이 되고 뭐 거주 중심이 아니라 거주와 임대 시장이 공존하는 게 부동산 시장에 좀 안정화를 가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좀 전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상생 임대 양도소득세 특례 이것도 관심이 있어요. 전세 거의 안 올리고 4년 임대하면 거주를 쳐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갈 걸로 보세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0: 또 결국에는 폐지 수순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 지금 방향성이 이제 거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요. 이게 그래서 모든 정책에 명암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고 다 좋아지면은 다 좋은데 저는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그렇고 상생임대인도 그렇고 거주 중심으로 간다고 해서 지금의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 집값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고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1: 이미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지표를 봤을 때는.
0: 장특공제도 지금 거주 안 하면 사실상 20%밖에는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대로 내버려둬도 되는 정책을 이게 너무 포퓰리즘처럼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더 크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책을 조금 정말 정밀하게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표로 봤을 때는 썩 순기능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목요일 고스토론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미국과 이란 정상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스위스 알프스 휴양지에서 열릴 예정이던 서명식은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5: 이에 따라 양국 대표단은 합의 이행을 위한 60일간의 본 협상을 곧바로 개시할 전망입니다. 스위스 비르겐 슈토크에서 조수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6: 알프스 산악지대에 자리한 브리겐슈토크 리조트. 무장경찰이 입구에 배치돼 일반인 접근을 차단하고 차량을 돌려보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을 앞두고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현장에선 바리케이드 설치 등 보안 강화 작업이 이어졌고 미국 대표단이 사전 점검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벤츠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팀은 이곳에서 곧바로 대면 협상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카타르 등 중재국들과 함께 예정대로 만나 종전 합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프랑스 베르사유 만찬장에서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데 이어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합의문과 서명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공식 서명식은 생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양측 정상이 이미 양해각서에 서명한 상황에서 서명 행사를 갖는 건 부적절하다며 불참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7: 고진에게 بهتر این هست که متن توسط رؤسای جمهور دو کشور و به صورت مجازی در واقع بدون اینکه نیاز باشه به حضور در جای خاصی این کار انجام بشه.
6: 양측이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서명을 진행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조기에 개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이란은 협상이 진행되는 60일간의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양해각서 제5조에는 이란이 60일간만 아무런 비용 없이 상선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 이 문구를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8: 이란의 입장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없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배치돼 향후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스위스 뷰리겐슈토크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간 18일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종전 MOU에 따른 60일 협상 기간이 공식적으로 오늘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종전 MOU에 따라 미 해군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했다고 밝혔고 미 중부사령부도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면서 합의 준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미 군함들이 일대에 머무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 대표단과의 협상이 이번 주말 열릴 계획이지만 바뀔 수도 있다고 말해 후속 협상 개시가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5: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시에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조건부로 승인했으며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메네이는 현지 시간 18일 국영 매체 등을 통해 발표한 대국민 서면 메시지에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종전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페제스키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책임을 전제로 허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메네이는 대통령이 자신과 위원들을 대신해 이란 국민과 저항전선의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였기에 승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한 이후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4: 이번 종전 합의 세부 조항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미국이 대가를 먼저 내어주는 이른바 선지급 구조가 뚜렷합니다.
5: 이란은 원래 열려있던 해협을 다시 개방한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핵심 경제 제재 해제는 물론 막대한 자금 지원까지 약속받았습니다. 과거의 이란 핵 합의보다도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공개된 종전 양해각서 13조는 사실상 이란에 대한 미국의 선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복원하면 미국은 조건 없이 즉각 해상 봉쇄를 풀고 원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묶여있던 종결 자산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전쟁 이전 원래 열려있던 해협을 다시 개방하는 대가로 이란은 즉각적인 에너지 수출 자유를 얻고 경제난을 극복할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합의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과거 핵합의에서는 해제된 동결 자산의 수혜처를 인도주의 사업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 11조는 이란 중앙은행이 최종 수혜자를 직접 지정하도록 허용해 자금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넓혀줬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운 비핵화 조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10: I'd like to have a diplomatic solution to Iran's nuclear ambitions. My skepticism is Iran itself. What would a good deal look like? No enrichment. And we'll see if we can get there.
9: 여기에 미국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까지 합의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안보 측면의 양보도 논란입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하면서 헤즈볼라를 타격하려던 동맹국 이스라엘의 작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은 새롭게 양보한 것 없이 경제제재 해제와 막대한 자금, 그리고 영내 세력 확장의 발판까지 챙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뒤 처음으로 사우디의 초대형 유조선 세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사우디 국적해운회사 바흐리가 운용하는 샤덴, 자함, 아우타드 등 초대형 유조선 세척이 각각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아우타드호의 목적지는 울산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은 전쟁 전과 비교해 여전히 큰 차이가 없지만 사우디산 원유가 처음으로 대량으로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종전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정부는 석유 제품의 공급가 상한선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5: 이번 주말이 중동 정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을 지켜본 뒤 최고 가격 조정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여섯 번째 최고 가격 고시 기한이 끝났지만 정부는 석유 제품의 공급 상한선을 새로 발표하는 대신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주유소 공급 가격은 리터당 1,934원, 경유 1,924원, 등유는 1,530원으로 당분간 고정됐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효력이 본격화되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 실제 종전 여부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제 유가는 하락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당분간 최고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입니다.
12: 이번 주말에 이제 호르무즈 통항이나 이런 상황들이 또 급변할 수도 있고 종전이 이제 실체적으로 진전이 있는지 그 여부랑 국제 유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11: 정부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꼽았습니다. 해협을 자유롭게 오가며 원유를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시점이 돼야 최고 가격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종료 시점 역시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최고 가격제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휘발유나 경유 등을 생산, 판매하는 데 들어간 원가를 기준으로 적정 수준의 마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가에는 원유와 석유 제품 구입 가격은 물론 운송비와 보험료 등도 포함됐습니다. 정유 업계가 요구해온 국제 석유 제품 가격 기준 보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원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수준은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역시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거일 투표소를 지켰던 공무원 9명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5: 합수부는 선거일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합수본이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3곳을 관리했던 지자체 공무원 9명을 한꺼번에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전열을 정비한 지 하루 만에 전방위 소환 조사에 돌입한 겁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소 내부 상황을 시간대별로 복기하며 당일 혼선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도 한창인데 합수본은 추가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태의 중심에 놓였던 잠실 7동 투표록에 보관된 서울올림픽공원의 경우 시위대의 봉쇄가 계속되고 있어 단기간에 압수수색을 벌이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선거 사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정하고 나면 수사의 칼끝은 선관위를 겨눌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소 일선 실무자 조사를 시작으로 피고발인 신분인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도 차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흐름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최종 결과 역시 수사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4: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과정을 기록한 선관위 투표록에는 미흡한 관리로 혼란스러웠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5: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곧 10일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책임자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14: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문정이동 제2투표소입니다.
15: 이명 대통령이 투표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상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14: 투표용지가 없다는 황당한 말에 유권자들은 화를 참지 못했고 결국 현장에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16시 38분 잔여매수 영매로 민원인 100명이 고함지르며 항의함이라고 투표록에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 선관위에서 받은 무번호 용지 매수가 불일치해 잔여 매수 파악이 어렵다거나 일련 번호들이 뒤섞였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비슷한 혼란상은 송파구 투표록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당일 무려 105분 가장 오래 투표를 멈췄던 잠실 이동 제2투표소에선 17시 50분 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18시 12분 참관인 퇴근 내용이 담겼습니다. 19시 35분 일련번호 없는 용지를 추가 교부받아 선거를 재개했지만 백매라고 전달받았을 뿐 총 매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답답함도 엿보입니다. 잠실 이동 제6투표소에서는 오후 2시 53분 용지가 238매만 남아 추가 교부를 요청했는데 모니터링 중이라는 답만 받았다거나 용지 소진 이후에 지침을 달라고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결국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용지가 소진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16: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참정권의 침해가 있었던 것인지 지금 정확한 추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 투표록에 빼곡하게 적힌 부실 대응 정황에 선관위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진상규명위는 열흘간의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YTN 통화에서 그동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논의해왔다며 결과 발표에는 책임자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의결 요구까지 담길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 전북교육감 선거개표 입력 오류와 관련해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어제 전북선관위와 완산구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북선관위 직원들이 개표 입력 오류를 알고도 선관위 위원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공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는 조치로 파악됐습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 여야는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에서 선거 행정 공백 사태 전반을 조사하고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방안도 도출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가 찬성 250표, 반대 1표, 압도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8: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국회는 8월 1일까지 45일 동안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 발생 경위와 인수의 지침 수립 과정, 당일 지휘 보고 체계, 사후 수습 등 선거 행정 전반을 조사합니다. 여야는 모두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을 조사하겠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 명명백백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히기로 했습니다.
19: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그런 국정조사인 것 같습니다.
20: 빠르게 그리고 성역 없이 한계를 두지 않고 오직 국민의 시각에서
17: 진상규명에서 나아가 법률 개정과 개헌 등 제도 개혁 큰 그림까지 손질하는 걸 목표로 여야 합의로 전문가 TF도 별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20: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과 예산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정권 보방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17: 회의장 밖의 신경전은 여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선거 주장은 불복으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21: 국민의힘도 부정선거 음모론의 편승에 노골적으로 선거 불복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무책임한 선동과 국민 분열 조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22: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 선관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밥친구라서 밥수보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17: 조정식 국회의장은 비교섭 단체 지도부와 만나 참정권 침해 사태에 국회가 대응하는 건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라며 이재명 정부 책임을 엄정히 따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증인 참고인 채택과 현장 조사 등을 놓고 곳곳이 치열한 전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9063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본격적인 코스피 9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15일 8000선을 돌파한 지 22거래일 만에 9000선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만 포인트 달성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5: 오늘 멕시코전을 맞아서 유통가가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명동 본점 외벽의 미디어 파사드에서 경기를 생중계하고 시민들과 응원전도 펼칩니다. 세븐일레븐은 라면 무알콜 맥주를 할인 판매하고 오비맥주는 성수동의 한 음식점에서 단체 관람 행사를 펼칩니다.
4: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숙박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 피해의 대다수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환불 불가 상품을 둘러싼 분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정오에 공개됩니다.
5: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늘 부산 항만공사 연안 유람선 부두에서 제6회 해양조사의 날 기념식을 열고 친환경 해양조사선 온바다오 취항식을 개최합니다. 온바다오는 전기와 디젤이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조사선으로 지난 30년간 해양조사 임무를 수행해온 해양 2000호를 대체하게 됩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1: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금강안경 검안가 LA.
0: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2.
2: 여러분을 LA 최고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골프코스로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라운딩이 함께하는 샌드캐년 컨츄리클럽 한인 교포 모임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 월요일부터 목요일, 주중에는 정가 $80를 $60에 런치박스도 제공해드리며 주말에는 정가 $120를 $90에 역시 런치박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이후에는 12명 이상 교회 단체도 환영합니다. 자연 속에서 즐기는 특별한 라운드 샌드캐년 컨츄리클럽에서 만나보세요. 단체 예약 문의는 818-731-2378 전익환 프로에게 연락주세요.
23: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원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목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입니다.
3: 네, 첫 번째 뉴스 뭡니까?
4: 네, 첫 번째 뉴스는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긴밀 교환입니다.
3: 아, 그래요? 어제는 뭐 30초 악수 뭐 이것만 얘기 나왔었는데 꽤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눈 모양이네요.
4: 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기념 촬영 후 환담 등 G7 정상회의 무대 곳곳에서 자연스러운 대화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2시간 동안 현안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3: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4: 네, 한미동맹과 중동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의 논의 주제로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미-이란 종전협상 타결을 환영하고 중동지역에서의 평화 정책과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네. 양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3: 그나저나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본인의 SNS 계정에 2018년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랑 산책했던 사진을 슬쩍 올렸잖아요.
4: 네.
3: 무슨 의미예요?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4: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교가에서는 이제 미-이란 전쟁이 이제 종명 국면을 맞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대통령은 이번에 자리에서도 중동 지역에 이어서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3: 네.
4: 트럼프 대통령 역시 남북 관계 등에 다양한 관심을 표명하며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네. 근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역대급으로 긴 순방을 하면서 외교 순방 성과를 내고 있는데
4: 네.
3: 국내에서는 별로 이슈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4: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유럽보다는 네. 한국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당권 경쟁에 모든 관심을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3: 네.
4: 이 대통령 출국 환송 때도 그동안에 매번 참석했던 정청래 대표는 불참하고
3: 네.
4: 이례적으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제 배웅을 나오면서 명심이 김 총리에게 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쏟아지면서 이제 한 차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것을 의식해서인지 이 대통령은 지금 이제 순방을 마치고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이제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 중에 있는데요. 귀국 마중 행사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 등이 모두 참석한다고 합니다.
3: 저도 어제 방송을 계속 하고 다녔는데
4: 네.
3: 그 방송사 프로그램 아이템이 대통령 외교 성과보다
4: 네.
3: 오늘 18일 날 공항에 도착하셨을 때 정청래 대표 나가냐 안 나가냐 나온다 이건 무슨 의미냐 이거 가지고 방송 많이 했던 것 같아요.
4: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네. 뭐 아직 부르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3: 그러니까요.
4: 그래가지고 더 말이 나와서
3: 맞아요.
4: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까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3: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화면이 네. 상당히 좀 화제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4: 맞습니다.
3: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4: 네, 두 번째 뉴스는 국민의힘 장동혁 두고 격돌입니다.
3: 네, 어제 의총 분위기 험악했다고요?
4: 네,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선거 소청과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네, 올림픽 공원까지 장동혁 대표가 나가면서 전면 재선거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4: 네.
3: 근데 당내에서는 의원들이 별로 동조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4: 네. 장 대표는 추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6개 광역단체 모두 소청을 제기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총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과 투표가 중단된 곳을 중심으로 7곳을 제한적으로 선거 소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3: 네.
4: 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남, 울산, 부산, 충북 등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어제가 이제 선거소청 마감 시연이었는데요. 자정이. 그때 국민의힘은 이들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접수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후보자 명의로 대전과 충남, 세종, 전북 등 4개 지역이 추가로 제출됐습니다.
3: 이긴 곳은 서울밖에 없네요.
4: 네, 맞습니다.
3: 그 의원총회에서 장동혜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분출했다고 하던데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4: 네, 국민의힘에서는 장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했는데 네. 선거 결과 관련돼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특히 송석준 의원은 공개적으로 중요한 전장에서 패하면 과감히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책임형 임기제의 기본 속성이라면서 사퇴하지 않으면 과거 어느 당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한 경고를 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찌질이 발언은 이제 과거에 2019년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당대표를 향해 찌질하다고 비난한 이현주 의원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네.
4: 송 의원 외에도 신성범, 권영진, 이성권, 조은희 의원과 함께 구주류로 분류되는 이종배, 윤한홍, 박형수 의원 등이 장대표 사퇴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3: 참 면전에서 네. 장동혜 대표 사퇴해라 이러는데 네. 버티고 인상 쓰고 막 있고 중간에 그냥 안 듣고 나가버리고 이게 과연 맞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진수 의원은 저랑 어제 인터뷰했는데 네. 장동혜 대표 사퇴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4: 네, 맞습니다. 저도 어제 들었는데요. 네. 이진수 의원은 이제 의총에서 어려운 지방선거에서 선전했다며 장 대표 사퇴를 반대했습니다. 네. 강승규 의원도 장 대표가 지원 유세를 간 곳 중에서도 이긴 곳이 많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장 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대안도 없이 당 대표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한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는 해체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안 없는 미래로 명명하겠다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3: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이제 곤혹스럽고 외로운 처지냐 이거를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 네. 비서실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본인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삼선 송석준 의원한테 나가서 하세요 막 이렇게 그쵸. 외친 것
4: 네.
3: 그만큼 장동혁 대표가 고립됐다라는 단적인 증거예요. 비서실장은 원래 말이 없거든요.
4: 그쵸.
3: 비서실장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당 대표랑 당의 의원들 사이에 그냥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4: 가교 역할만. 네,
3: 브릿지 역할을 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직접 공격하고 나섰으니 장동혜 대표나 박준태 비서실장 상황이 되게 안 좋다. 스스로 네. 자백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정정식 원내대표랑 사이도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4: 어제 아무래도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처음 열리는 의총이었는데 네. 선거소청 문제를 두고서 이제 장 대표라고 정점식 원내대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3: 네.
4: 당이 투톱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당 지도부가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제 최근 올림픽 공원 집회를 참석하거나 일부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에서도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한 수치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장 대표가 선거 패배론에서 이제 반박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장 대표를 사퇴시키려면 장 대표가 결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이제 최고위원들이 연쇄 사퇴를 해서 당 지도부를 붕괴시켜야 되는데 지금의 뭐 당 지도부 구성을 보면은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또 네. 정정식 의원이 원조 친윤 당권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당 지도부를 흔들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장 대표 체제가 계속 이어질 거고 이제 잡음도 계속 이어질 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뭐 의원들이 선거 책임, 뭐 당 대표로서의 책무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만두라고 하는데
4: 네.
3: 참 버티는 게 맞냐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4: 네, 맞습니다.
3: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네, 세 번째 뉴스는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입니다.
3: 어떤 사안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4: 네, 오 시장이 과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서 이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3: 네.
4: 여기에서 민중기 특검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네. 어제 법정 분위기도 살벌했을 것 같은데 네.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4: 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질책했습니다.
3: 네.
4: 반면 오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서 이 사건은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토대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면서 선거 시기에 맞춘 매우 부도덕한 기소라고 비난했습니다.
3: 네.
4: 또 특검팀을 향해서도 불리할까 봐 명태균 씨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떳떳하십니까? 라고 격양된 목소리로 묻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3: 네, 오 시장 재판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4: 네, 오 시장은 1심 선고가 한 달 후인 오는 7월 22일로 잡혔습니다.
3: 네.
4: 그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속 재판 규정에 따라서 633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그러면
3: 네.
4: 이제 이르면 12월 아니면 내년 1월에 대법원 확정까지 나올 전망입니다.
3: 네, 이거는 100만 원 이상 형이 네. 확정이 되면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4: 네.
3: 앞으로 재판 과정, 변호 과정 이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주장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4: 네.
3: 그래서 증거나 증언이나 뭐 녹취록이나 정황 증거가 없어가지고 좀 뭐 특검에서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 저희도 뭐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네. 이게 해석의 여지가 좀 많아가지고
3: 네.
4: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반으로 정말 갈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네, 마지막 뉴스는 미 이란 종전 MOU 초안 공개입니다.
3: 네, 저희도 이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4: 네.
3: 내일 스위스에서 체결할 예정이죠?
4: 네, 맞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제 미 블룸버그 통신이 전쟁 종식 MOU 초안을 입수했다며 공개했습니다.
3: 설명해 주세요.
4: 네, 초안에는 이제 14개 항목이 담겨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미국과 이란이 MOU 서명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을 즉각적, 영구적으로 종료한다고 선언합니다.
3: 진짜요? 이번엔 진짠가요?
4: 네, 뭐 서명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4: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충돌하고 있는 레바논 전선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제재 조치도 해제 조치도 포함됐는데
3: 네.
4: 이란의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수출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영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최소 3천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3: 네.
4: 또한 미국이 협상 진전을 고려해 동결 제한된 이란의 자금, 자산을 해제하고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최종 합의가 체결된 지 30일 이내에 이란 주변 지역에 배치된 자국군대를 철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3: 아니 그런데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때릴 수 있어라고 으름장 났어요.
4: 네,
3: 서명 확인하는 건데.
4: 네, 어제 이제 최종안이 아니라면서 마음에 안 들면 공습을 복귀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
3: 네.
4: 또 오늘 새벽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 네.
4: 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3: 네.
4: 이란이 동결한 이란 자산에 대해서 미국이 동결한 이란 자산에 대해서
3: 네.
4: 우리 돈이 아니고 그들의 돈이며 그거는 어느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가 경제적 충격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도 중립적 입장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3: 네. 하여튼 뭐 종전이 진짜 될지
4: 네.
3: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변덕스러워가지고
4: 그러니까
3: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4: 방금 30분 전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 이란이 종전 MOU는 전자 서명이 완료됐다. 그렇기
3: 네.
4: 때문에 이제 공식 서명식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서명식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3: 네.
4: 신경전인 건지
3: 네.
4: 아니면 이제 안전 문제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림을 만들어주기 싫다라는 건지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이르신문 민은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어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재선거 소청부터 장동혁 대표 사퇴론까지 주목받는 이슈들이 다 다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가갔는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5: 네, 안녕하세요.
3: 대표님, 저
5: 네.
3: 이번에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때 나경원 대표님이 당대표신 줄 알았어요. 저 유튜브에 대표님 여기저기 전국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지원 유세하는 거 봤거든요. 안 힘들으셨어요?
5: 아, 진짜 저는 이번 선거 같이 힘든 선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3: 네.
5: 그러니까 제 선거보다도 더 힘들었는데
3: 네.
5: 아시다시피 초반에는 원래 이제 지방선거 하면 TK, PK 지역은 지원 유세 요청이 많지 않습니다.
3: 그렇죠.
5: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정도인데
3: 네.
5: 이번에는 TK, PK에서도 이건 무소속 바람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3: 네.
5: 초반에는 TK, PK까지 다니고 1번이었고요. 네. 그래서 뭐 84번 지원유세를 했고 네. 제가 뭐 새벽 5시 반 기차를 타고 가서 네. 한 지역에 20분 이상 머물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네. 대선 후보처럼 지원유세했다 막 그럴 정도인데요. 고생 많이 했어요. 또.
3: 제일 보람 있는 당선자는 누구세요? 이렇게
5: 아, 여기는 저요. 아, 제일 보람 있는 거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표수가 적을수록 제가 뭔가 기여 많이 한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선거일 직전날.
3: 맞아요.
5: 선거일 직진 그러니까 네. 전날 네. 그러니까 제가 충주시장은 하도 오라오라 했는데 아, 계속 못 예, 가다가 예. 선거일 전날 오.

0: 지금 예. 윤상현 의원이 됐던데
1: 네.
0: 이거 위원 대표님이 이거 위원장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사이기도 하시고 워낙 이 분야에는 또 해박하시니까.
1: 뭐 선착순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렇습니까?
1: 뭐 윤상현 의원님이 먼저 하고 싶다는 말씀을 자원하셨다고 네. 들었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고요. 네. 저는 어쨌든 이번에 6.3 지방선거가 정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뭐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참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뭐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선관위 개혁에 이르기까지 선관위는 저는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0: 아, 그렇습니까?
1: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국조특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의 핵심 그렇죠.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잘 해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0: 대표님 생각엔 재선거까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 그러니까 아니면 저는 사실은 처음 송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었다는 그 기사를 보고 제가 그 11시쯤에 바로 개표 중단하고 이거는 재선거해야 된다고 올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투표의 선거의 무결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결과에 있어서의 정당성보다 앞서는 것이 투표 과정에 있어서의 무결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재선거가 참정권 회복, 박탈된 참정권을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 서울시 전역이 아니라 그냥 그 투표소에 국한된 그러니까 이제 거라고
1: 그거는요,
0: 생각하시나요?
1: 사실은 이런 저는 뭐 그 투표소 포함 투표소만 하는 것 포함 이제 그걸 또 재투표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선거법으로는요 재선거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거법 개정안도 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 베를린 네. 경우에는 2년 만에 그렇죠. 재판에 의해서 재선거가 가능해졌는데요. 독일에는 이 우리 공선법 규정 같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한이라는 네. 규정이 없습니다.
0: 아.
1: 우리는 공직선거법에 결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지만
0: 그렇죠.
1: 선거 무효가 가능합니다. 선거 네. 무효가 가능해야지 재선거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발빠르게 한 것이 이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이미 제출을 했고요. 저는 여야 합의로
0: 그렇죠.
1: 이거 하는 것이 네. 앞으로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저는 뭐 소급표 규정도 넣습니다. 네. 왜냐하면 헌법상 중대한 권익 침해가 있을 때에는 소급표 규정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해야 하냐 하면 선관위가 이렇게 엉터리 조직이 된 것이요. 바로 이런 공선법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한 이 규정 때문에 선관위가 더 엉터리 조직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0: 네.
1: 저는. 그래서 일종의 이 규정이 선관위로 하여금 많은 자유를 줬다. 마음대로 할 자유. 그거 보셨을 텐데 수원인가 어디는 투표수를 잘못 입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에. 그런데 그거를 총선 때. 그런데 그거를 양 후보자한테만 통보를 하고 여태까지 홈페이지 안 고쳤대요. 그들은 이제 왜 안 고치느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런 이유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규정은 반드시 고쳐야 되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된 투표소는
0: 네.
1: 재선거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현안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총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셨어요?
1: 마지막 순간에는 조금 제가 일찍 있었습니다.
0: 일찍 나오셨어요?
1: 네.
0: 분위기 좀 전반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뭐 과반이 넘었다. 60명이 그런 요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1: 뭐 이제 뭐 사실 이렇게 그 편안한 의총은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0: 네.
1: 이렇게 격앙된 의총이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어제는 두 가지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재선거를 네. 위한 이 지방선거의 재선거, 선거 무효 소송을 위해서는 소청 전치주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소청을 먼저 해야 네. 되고 어제가 소청 제출 마감 일이었기 때문에 이 소청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토론이 한 축에서 있었고요. 이것도 역시 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또 한 축은 이제 장동혁 대표 사퇴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둘 다 뜨거운 논의라서 네. 의총이 뜨겁긴 뜨거웠습니다.
0: 아니, 그 분위기 어땠어요? 장동혁 대표

0: 사태론이 더 확실히 보도된 것처럼 많았어요.
1: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네. 먼저 그 재선거 문제도 굉장히 뜨거운 논의가 됐었어요.
0: 그건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1: 장정일 대표 사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전부 다 다른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이게 이겼다 졌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겼다 졌다를 다른 해석을 하는데 저는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은 네. 우리 당이 잘해서 표를 준 거는 아니다. 네. 적어도 민주당의 이런 반헌법적 폭주 예컨대 대통령 죄를 지우려는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든지 또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 정책이 그렇죠.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꼼짝달싹 못하는 어떻게 보면 헌법적으로 보면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차단시키는 이런 부동산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야당이 좀 견제해줘 하고 네. 저희한테 표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선거가 이겼네 졌네 이런 논의를 떠나서 적어도 우리 당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요구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 출발점은 뭐예요?
1: 그러니까 그 쇄신과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는 어제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의총에서 또 다른 논의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쇄신과 변화에 대한 논의의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강한 톤의 사태를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또 침묵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당대표 세우기만 하면 맨날 우리가 끌어내려갖고 이게 당의 루틴이 돼서는 되겠느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좀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생각을 네. 합니다. 쇄신과 변화를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0: 나경원 대표님은 어제 발언은 안 하셨죠?
1: 저는 어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재선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제출하면서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재선거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해서 어제는 저도 오히려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의원들의 입장.
0: 대표님.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은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1: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승리냐 패배냐가 아니, 중요한
0: 대표님
1: 게 아니다.
0: 보시기에.
1: 아니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인데 네. 그러니까 이것을 승리했냐 패배했냐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물러나냐 안 물러나냐 이런 공식으로 하면 해결이 안 된다. 저는 결국은 쇄신과 변화를 어떻게 담아낼 것이고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뉴스의 대부분을 우리가 점거해야 될 뉴스는 결국 참정권 박탈을 통해서 나온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담아서 선거제도는 어떻게 고칠 것이냐 선관위는 어떻게 제도개혁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뉴스가 초점을 맞춰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활발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맨날 두 가지 이슈잖아요. 장동혁 대표 사퇴하냐 안 하냐 한동훈 대표 의원 복당하냐 안 하냐 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 당의 의원들이 전부 나서서 이것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그 당의 구조가 안 짜여졌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당의 리더십의 부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따로 의원 따로가 된 거죠. 110석은 작은 의석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야당이라면 저는 6.3 지방선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 투표용지 부족 및 이 투표 중단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TF 만들어서 뭐 국조 특검은 이제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당내에 뭐 TF 만들어서 선거법은 어떻게 개정하냐 선거제도는 어떻게 고칠 것이냐 그다음에 선관위는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 선관위 가버넌스는 어떻게 하면 이거 빠르게 해야 되는데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토론회도 만들고 뭐 했는데 그것도 역시 대표 사퇴 여부 뭐 복당 여부 이런 뉴스에 묻혀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뭐합니까? 63 저 잠실에 있는 이 시민들의 외침을 전부 다 뭐 폭력 뭐 부정선거 이렇게 더 씌우거든요.
0: 좀 편안하더라고요.
1: 근데 저는 뭐 지난 주말에도 가서 워낙 뭐 주체가 없는 곳이잖아요.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요. 정말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반적인 과거와 같은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부터 6.3 지방선거는 이 정도 부실이면 부정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부정선거 이야기하시는 분들까지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0: 대표님께서 이제 안타깝고 참 이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고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두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1: 그런 부분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0: 그럼
1: 봅니다.
0: 당대표 그만둬면서 책임져야 돼요?
1: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족된 리더십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책임지라는 쪽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뭘 의견 수렴을 계속하세요.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하는 여러 가지 메신, 뭐 메시지, 행동, 정무적인 판단 보면은 당대표로서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러한 의견들이 좀 더 많아서 어제 의총장에서 의원들이 다수가 그만두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이제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나온 것은 맞죠. 네. 원내대표 나오신 분들이 다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은 맞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제 어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대표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1: 오늘
0: 어떠세요?
1: 계속 저한테 답변을 끌어내시려고 그러는데 저는 의견 수렴이 정말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의견 수렴하는 걸 좀 더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아니 근데 이게 대표님 같이 이렇게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고 당내에서 중진 의원분들께서 그냥 침묵하고 의견 수렴만 해야지라고 하면 비겁해 보일 수도 있고 이
1: 저희
0: 사태가 해결이
1: 뭐
0: 안 될
1: 지난번에
0: 있어요.
1: 중진 의원들도 모여서 네.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걸 이제 원내대표한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당의 모습이 그대로 주저앉아서 선거 전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쇄신과 변화를 담아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의견 수렴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강요하시지 말고 저희 당에서 현명한 쇄신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좀 더 폭넓게 말씀들 나누고 의원들과 과연 어떤 솔루션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0: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좀 기대만큼 못하고 있다.
1: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이제 이번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우리 의원들이 총력을 다해서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게 딱 기구가 만들어지고 했으면 네. 했는데 결국은 뭐 지금까지도 원내대표 선거가 있긴 있었지만 이 당대표 산하에 뭐 기구 하나 발족을 못한 것 같은 것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0: 네. 침묵하는 다수의 중진 의원분들의 심정과 생각이 장동혁 대표는 체제는 그냥 유지돼야 돼. 이거에 더 추가 기울어져 있어요? 아니면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0: 아니 너무 하세요.
1: 뭐 그래서 저희 당이 좀 현명한 국민들 마음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정말 저는 국민들이 저희 국민들께서 이번에 인공호흡기 달아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0: 그렇죠. 맞아요.
1: 그래서 정말 저희가 잘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그 어제 총장에서 좀 특이했는데 저도 네. 뭐 정치권에서 30년 있어봤지만 비서실장이 막 삼선 의원한테 나가서 하세요! 막 소리 지르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상황은?
1: 뭐 우리 당이 이미 뭐 영선 대표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의 전통이나 당의 역사성이 없어진 거는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0: 뭐. 아니 비서실장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대표랑 의원분들과의 브릿지 역할도 하고 좀 사이좋게도 하고 좀 오해 있으면 가서 설명도 드리고.
1: 네 어제는 뭐 다들 작심하고 들어온 거죠. 이제 저 강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과 또 이제 방어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작심하고 들어온 그런 모습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0: 대략 이제 비율을 따져보면 장동혁 대표를 지키려고 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분들은 몇 퍼센트 정도라고 봐야 돼요? 어제.
1: 글쎄요. 어제 보면? 이제 발언은 아무래도 사퇴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언하셨죠.
0: 네. 비율로 보면
1: 제가 마지막 순간에 없어갖고 네. 제가 정확한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0: 좀 압도적이었어요.
1: 뭐 발언하시는 분들은 주로 사퇴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네. 많았죠. 네.
0: 한동훈 대표 복당론에 대해서 좀
1: 또 이제 이 질문이군요.
0: 어쩔 수가 없어요.
1: 그래서 요새 저 출연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 언론에 나가면 저는 이 저 아 선거제도는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네. 이런 거는 이슈가 안 되네요.
0: 이러한 좀
1: 제가 그동안 조용할 수밖에 없었네요. 네. 당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니까 밖에 그렇죠. 나 저는 늘 그래요. 당내 문제를 밖에 나가서 떠들어서 고치는 방법이 있고 또 안에서 이야기해서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
0: 그럼 오늘까지만 저랑 밖에서 얘기하시고 이후부터는 안에서 해결하시고요. 한동훈 대표 복당 찬성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1: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양반이 진짜. 처음에는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더니 막 톤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이 급해지신 것 같은데 네. 조금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 기다리면 네. 언제까지 기다려요?
1: 글쎄 그거 기다리는 거 제가 뭐 시점을 얘기할 것은 아니고 이제 한동훈 대표도 몇 가지 사과해야 될 점도 있고요. 뭐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 복당을 논의할 때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그럼 뭐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을까요? 사과 말고?
1: 뭐 사실은 저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0: 네. 네. 그 한동훈 의원이 미래혁신포럼 합류한 대표님께서도 거기 회원이시죠?
1: 아, 우리 뭐 저기 국회 포럼이라는 거는 맞아요. 사실 회장이 그냥 이끌어 가시는 거고 우리 네. 회원은 품앗이로 주로 합니다. 회원은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미래혁신포럼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하는 네. 거라서 저도 그냥 회원으로 가입은 돼 있고 저는 이제 인구와 기후 그리고 네. 내일이라는 네. 포럼을 이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포럼에 저도 기사 보고 알았어요. 한동훈 네. 대표가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거. 네. 네.
0: 왜 가입했어? 아이 참 뭐야 지금 복당하려고 지금 수수는 거야? 이런 생각 드셨어요? 아니면
1: 아니 뭐 의원 한 명당. 세 개까지 맞아요. 포럼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뭐 민주당 포럼 들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포럼 들겠지. 그래서 네. 아마 그래서 가입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 네. 한동훈 의원이 아 나는 보수의 전략 자산이다. 그러면서 나를 빨리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재명 정권과 내가 제일 잘 싸울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1: 잘 싸우시죠.
0: 끝이에요?
1: 네.
0: 끝이에요?
1: 아니 우리 한동훈 대표 항상 본인 저 표현 잘 하시는데 네. 그냥 또 그런 전략 자산들이 또 많죠. 네. 우리 보수에도.
0: 대표님 일각에서는요. 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렇게 국민의힘 주류 세력 분들의 일부가 우리 나경원 대표님을 차기 대표로 당대표로 이렇게 좀 옹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글쎄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1: 저는 뭐 들은 바 없고요. 네. 저는 들은 바 없고 저는 또 워낙 주류 세력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국조특위 위원장 못 되는데 네. 제가 저도 해볼까 하고 가서 얘기했더니 벌써 뭐 윤상현 의원이 얘기해서 저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0: 그런데 이번에 뭐 지방선거
1: 아니 제가 왜냐면 그 국조특위는 좀 제가 하면 잘할 것 같더라고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법사위 간사도 안 돼갖고 2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거 아 1년 넘게 고생했구나 그래서 국조특위 위원장 좀 한번 해볼까 했더니 또 윤상현 의원이 먼저 신청해서 안 된다는데 뭐 네. 제가 주류 세력입니까
0: 이번에 뭐 지방선거 치르시면서 네. 아 내가 당대표였으면은 훨씬 더 잘 치를 수 있겠다 내가 2028년 총선 앞두고 내가 한번 역할을 해보고 싶다. 그런 정치적인 생각과 욕심은 좀 있으시죠?
1: 저는 뭐 사실은 이런저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당이 진짜 당이 변화하고 국민들한테 가까이 가는데 내 역할은 무엇일까? 뭐 항상 어느 자리에서나 제 역할을 다 하려는 게 저의 뭐 자세였고 그것이 뭐 이번 지방선거 때도 제가 이게 무슨 내가 무슨 후보냐 하는 네. 정도로 뛰어다녔는데요. 다음 선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0: 그럼요.
1: 우리가 이제 그다음 바로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총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얼마나 이 고통스럽습니까? 의석수가 적다고. 그런데
0: 네.
1: 의석수가 적어도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저의 경험이 당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은 합니다.
0: 그 많은 분들이 지지자들이 대표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딴 방송 가셔가지고 장동혁 사퇴해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이상 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1: 네, 고맙습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거센 비판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고요. 이란도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60일 동안의 치열한 외교 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우리 축구대표팀은 오늘 홈팀 멕시코와 맞붙습니다. 두 팀 모두 1승을 기록한 상태라 오늘 이기는 팀은 바로 32강에 직행하게 됩니다. 사실상 1위 결정전이죠. 홍명보 감독은 모든 준비를 끝냈다며 승리를 자신했는데요. 3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3: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MOU에 따른 60일 협상 기간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 열흘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진상규명위의 발표에는 책임자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의결 요구까지 담길 걸로 보입니다.
3: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순방 성과를 설명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레오 14세 교황,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 나눈 대화 내용도 언급될지 주목됩니다.
4: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명단을 통해 비상경 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3: 유가 담합 의혹을 받아 영장이 청구된 HD 현대 오일뱅크 임직원 한 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HD 현대 오일뱅크가 협의해서 유가를 담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4: 오늘은 낮 체감 온도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 차차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대표팀의 조별리그 2차전이 열리는 시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거리 응원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3: 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비핵화를 위한 후속 협상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4: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나섰다고요?
5: 네, 제이드 벤스비 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미 해군이 대이란 해상봉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미국과 이란 정상이 양해각서에 원격 서명하면서 이란과의 60일 협상 기간이 시작됐다고 공식 확인했는데요. 먼저 벤스 부통령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6: I would say the 60-day period officially started today. It was signed late and it may have even been signed technically You know, because of the time shift, I think it's signed technically today, Iran time. So, yes, the deal started yesterday. We're going to start the 60-day the clock today.
5: 벤스 부통령은 이미 1,250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말해 양해각서 합의 사항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60일 협상 기간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란의 비핵화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당초 벤스 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스위스에서 이란 의회 의장을 만나 MOU 서명식에 참석한 뒤 후속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어제 원격 서명이 이루어지면서 내일 행사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벤스 부통령은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에 협상이 열릴 수도 있지만 지연될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6: We think these technical negotiations are going to start sometime this weekend. That's still the plan, but that could change because it's not an easy country, Iran, to get out of. And so we're trying to figure out exactly when that's going to happen. I suspect this weekend, but I'm not sure.
5: 이번 양해각서 합의에 대해 미국을 비판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쓴소리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유일한 국가 원수는 트럼프 대통령뿐이라며 이번 합의를 비난하는 이스라엘 장관들은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3: 네, 이란 쪽의 반응도 살펴보죠. 무스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도 이번 합의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5: 네, 무스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종전 양해각서 승인을 확인하면서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스타바 하메네이는 대국민 서명 메시지에서 자신은 사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폐쇄시키야 한 이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책임을 전제로 허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절박함에 쫓기면서 여러 지렛대를 동원했다며 앞으로의 협상이 미국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가 전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7: 이션 함촌인 تصریح کردند که اگر طرف آمریکایی بخواهد زیاده خواهی کند زیر بار آن نخواهند رفت.
5: 폐쇄시키야 한 이란 대통령도 이번 양해각서에 대해 어떤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존엄과 독립을 거래하지 않은 역사적인 문서이자 이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도 성명을 내고 앞으로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해 통항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발표하고 해협 통과를 원할 경우 사전에 통항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8: 미국 내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5: 네, 트럼프 대통령 주식시장 급등과 유가 하락을 강조하면서 합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은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멍청할 뿐이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돼 세계는 안전할 것이고 물가도 내려가 생활비 부담이 완화될 거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9: I didn't want to see economic catastrophe. If you kept this going, that could have happened. But all I know is every time we talked about the possibility of peace, the stock market shot up like a rocket ship.
5: 미국 언론들은 이번 합의에서 미국이 얻은 게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사설에서 이번 합의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공식화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전쟁 기간 내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고 있었고 이번 합의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방식을 정의하게 됐다면서 해협을 이란에 넘겨준 처방과 다름없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미 대이란 해상 봉쇄와 석유 판매 제재, 동결 자금 지렛대를 내줬는데 60일 협상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있겠냐며 이란은 더 많은 걸 요구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이스라엘은 여전히 폭주 중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자마자 이스라엘이 보란듯이 레바논 남부를 공격했습니다.
8: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점령지에서 철수할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레바논 국영 매체는 현지 시간 목요일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의 무인기 공격으로 한 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에 서명한 지 바로 몇 시간 뒤였습니다. 지난 16일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4명이 숨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문에 레바논 문제에 대해 못을 박았지만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11: העיקרון הזה הובהר גם לממשל האמריקאי עוד טרם ביצוע המהלך. שלא נשלים עם ירי על היישובים הישראלים ונפעל בהתאם.
10: 이스라엘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상군이 레바논 남부에 계속 주둔하기 위해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 점령지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계속 있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2: 마슈물 خاتمه اشغال هم می شود بدون عقب نشینی نیروهای اسرائیلی از سرزمین هایی که در این جنگ اشغال کرده.
10: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 작전이 너무 과격하다며 이스라엘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9: I'm saying when two drones are shot into the desert and drop harmlessly, you don't have to knock down buildings in Beirut. They could behave better, and frankly, they could do a better job.
10: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노골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설득할지가 이번 합의의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이런 전쟁 와중에도 미국의 고용시장은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8: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우리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3: 트럼프의 남자로 불리는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첫 통화정책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금리 인하 기조를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한 건 종전 합의에도 고유가 상황은 여전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 전보다 4천 건 줄어든 22만 6천 건을 기록해 미국 고용시장은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소비가 위축된 와중에도 기업들이 AI와 데이터 센터 등 신기술에 막대한 자본을 지출하며 경기 급락을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5월 경기 선행 지수는 AI 투자 호조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AI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떠받치는 문제는 물가는 물론 안보와도 직결돼 중대 사안이 됐다고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진단했습니다.
14: We probably need anywhere for the next 10 years. We may see up to 50% increase in power demand in the US.
13: 미국 원자력과 화력 발전소 등 에너지 부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엔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14: There are a number of conversations that are occurring at the government levels and indeed various US and Korean companies as well around. Continuing to develop the nuclear supply chain and support that South Korea can provide in that regard.
13: 특히 미국 기업들은 많은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원자로 기술과 원자력 공급망 역량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모건 스탠리는 짚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인 딜로이트는 미국 내 전력 공급에 향후 5년간 1조 5천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해 전력 생산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기회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네, 경제 뉴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천선을 돌파하며 9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25% 오른 9063의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9천선 돌파는 지난달 15일 역대 처음으로 장중 8천선을 돌파한 지 34일 만이고요. 거래일 기준으로는 22거래일 만입니다. 반도체 투톱인 SK하이닉스는 268만 5천원, 삼성전자는 36만 2,500원으로 나란히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코스피가 9천선을 넘으면서 이제 관심은 만선도 돌파할 수 있을지에 쏠립니다.
8: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이 많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류환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올 초 4천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를 9천선까지 밀어올린 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의 주였습니다. 두 종목 급등에 삼성과 SK그룹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은 무려 70%를 넘었습니다. 두 종목 주식이 없으면 불안한 포모 현상까지 나왔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주식 투자 열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장에선 인공지능 슈퍼사이클 덕분에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내년까지 반도체 호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위기가 해소되지만 고물가 고환율 장기화로 높아진 물가 불안은 증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16: We recognize that inflation has been running well ahead of the Fed's long-stated inflation goal of 2%.
17: 예, 앞으로의 물가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15: 증권가는 높아진 금리로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가 감소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사이클로의 전환을 상당히 예고를 하고 있고요. 미국 연준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 금리 레벨 속에서도 AI 투자 기업들의 투자 지출 확대가 지속이 될 수 있을지를 7월 어닝 시즌을 통해서 확인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 이란 전쟁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1520원대에 머무는 고환율도 변수인데 이는 외국인 매도세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24일엔 우리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관찰 대상국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지정이 된다면 외국인 투자 열기를 뜨겁게 달굴 수 있는 호재가 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3: 네, 주식시장보다 어쩌면 훨씬 더 뜨거운 곳은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탄의 아파트값이 일주일 만에 무려 2%가 넘게 올랐습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200%가 넘는 폭등세입니다.
8: 동탄 상승세가 수도권 남부 전역으로 확산하는 흐름도 나타나는데요. 이른바 반도체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9: 동탄역 바로 옆에 있는 대장단지. 국민 평수 84제곱미터가 이번 달 22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여기에 준대장급 단지들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억 후반대 선에서 거래됐던 84제곱미터 매물이 이번 달 17억 원을 돌파했고 호가는 20억대 주변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지난주엔 1.98% 올랐던 동탄 일대의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2.22%로 상승폭을 더욱 키우며 질주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가격이 매주 치솟은 동탄구 아파트값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9.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매매 계약 이후로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들이 배상을 감내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20: 금액이 내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그러면 본 계약마저 취소하는 그다음에 금액을 더 올려서 계약하자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 취소 사례가 늘고는 있죠.
19: 이처럼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다른 경기 남부 셔세권 지역 집값도 매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용인 수지구 아파트값이 0.4%대, 용인 기흥구와 수원 영통구는 0.3%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비규제 지역인 동탄과 기흥 등을 조만간 토지거래 허가 등 3중 규제로 묶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21: 3중 규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력한 규제 장치이기 때문에 새를 끼고 미리 사두고자 하는 매수세 유입이 원천 차단됨에 따라서 호가 가격의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9: 심각한 전세난이 빚어진 서울에선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0.33%에 이어 이번 주도 0.3% 가파른 오름폭이 유지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지난주와 똑같은 0.27%가 오르며 71주 연속으로 상승을 기록했는데 성북과 구로 등 중저가 지역에서 상승세를 이끄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정윤입니다.
3: 네, 이번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 살펴보겠습니다. 봉쇄 시위가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흉기 난동이 벌어지고요. 경찰서 무기고를 탈취하자는 글까지 올라오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8: 선관위도 투표함 이송을 위해 경찰 등에 협조를 요청한 걸로 확인됐는데 경찰 대응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2: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 앞이 돗자리와 매트, 캠핑용 의자로 가득합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위장장애와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중증도의 급성 췌장염 환자는 아편성 진통제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 그 통증의 강도는 임산부가 아기를 낳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중증이 췌장염 환자는 쇼크, 저산소증, 췌장이 괴사 등 장기 부전이나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혈류량이 원활한 순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생제의 투여나 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양방에서 수술도 고려해야 합니다. 급성 췌장염은 복부 정중앙에서 통증이 심합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60대인 남자분이 급성 췌장염으로 오셨습니다. 원장님이 칼럼을 잘 듣고 있고 원장님이 열렬한 팬입니다 하시면서 늘 원장님한테 가서 진료 한번 받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아프니 원장님이면 꼭 고칠 것 같아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 원인을 들어보니 3주 전에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911을 불러 병원으로 가셨는데 양방에서는 급성 췌장염 진단을 받으셨고 당뇨와 같은 다른 여러 질병들도 있고 상태가 심각하니 꼭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은 코로나에 병원 입원도 싫으시고 또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여건상 입원은 하실 수가 없고 내 병은 원장님이 꼭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진료 후 갑자기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으니 입원을 고려하셔야 한다고 재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경우에 급성 췌장염은 체내에 지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설사가 있는데 이분은 오히려 변비가 너무 심하여 매일 관장을 하시는데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입맛도 없고 조금만 드셔도 소화도 안 되고 입에서는 구취가 무척 심하셨습니다. 원장실에서 진료를 할 때 그리고 치료실에서 침치료를 하는 동안 내내 마스크를 하고 계셨는데 그런데도 그분한테서 나는 입냄새는 옆 사람이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대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톡 그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최최최 측근 이분은 근데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어서 오세요.
1: 아니, 직업의 측근이 아닙니까?
0: 며칠 전에 저한테 협박 문자를 보내셨어요.
1: 아니, 협박
0: 뉴스 명당을 네. 탈당하겠다라는 협박 문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1: 저는 제게 이렇게 발언 기회를 많이 주시는 대표님한테 늘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0: 저 휴대폰 공개합니다. 그런 문자 주신 거.
1: 정말 너무한다.
0: 뭘 너무해요. 탈당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1: 그거는
0: 아,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1: 아니, 그 조건이 있잖아요.
0: 아, 예 아니요로 대답해보세요.
1: 너무 애정하게 탈당한다.
0: 알았어요. 서영준 맥정치 사회연구소장님.
2: 저는 탈당하지 않습니다.
0: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네. 좋아요. 좋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야, 저런 식으로 간 거구나. 저런 식으로 먹는구나.
0: 저의 영혼의 단짝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3: 뉴스명당에는 친명파와 친석파가 없습니다. 오직 친장파만 있을 뿐입니다.
0: 그렇지. 이래야지. 근데 막 나한테
1: 아니
0: 뭐
1: 저 얘기는 지금 본인이 친장동혁이라는 얘기 아니야?
0: 뉴스명당은 네. 장동혁 대표를 네. 당원으로 가입 안 시킵니다. 네. 컷오프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국민의힘 우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찬호 의원님, 네. 국민의힘 우총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저는 그 어저께 그 장동혁 대표 퇴진 여론이 확인되었다. 예.
0: 대략 몇 퍼센트 비율로 하면
1: 저는 뭐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아주 박하게 치는 분은 뭐 7대 3이고
0: 7대 3이요?
1: 그다음에 좀 세게 부르시는 분은 뭐 9대 1이다.
0: 9대 1.
1: 예, 그렇게 다 퇴진하라는 쪽에 그 다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였고 네. 강경하게 그래도 장 대표를 좀 옹호한 사람은 이진수 의원. 예. 그 정도였다. 예, 이런 얘기 이런 얘기였습니다.
0: 침묵하는 다수 중진 의원들의 심정은
1: 물론
0: 어땠을까요?
1: 그건 아전인수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만약에 중진 의원들이 그동안 이제 중진 의원들 상당수는 그런 입장을 많이 보여왔잖아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한동훈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네. 또 어쨌든 간에 저 윤 어게인 세력을 뭐 저 이 대놓고 절단하지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 또 탄핵을 반대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어정쩡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면서 어제 저렇게 퇴진 요구를 많이 대놓고 하는 의원들이 있는 경우에 아까 말한 그런 기류를 계속 이 사람들이 갖고 있다면 누구라도 하나 정도는 대제동을 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0: 네.
1: 그런 걸 제동을 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이분들도 이미 현실을 파악하고 이미 대세는 좀 장동욱 대표 쪽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가 있다.
0: 네.
1: 그런데 다만 이제 그분들의 관성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 눈앞에 어른거리는 거는 이게 혹시라도 장동혁 퇴진을 조기에 이루게 할 경우 한동훈 복당이 또 너무 빨리 되는 거 아닌가.
0: 그게 연관돼
1: 여기 연관돼 있으니까 이게 항상 이분들은 장동혁 하면 한동훈이 바로 붙어 있어요.
0: 네.
1: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네.
0: 김준일 평론가님.
4: 네.
0: 어제 장동혁 대표 우총장 얘기 듣다가 중간에 나갔어요.
4: 네.
0: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4: 근데 뭐 익숙한 장면 아닌가요?
0: 그렇죠.
4: 그동안 그러니까 어제 의총이 뭐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했지만은
0: 네.
4: 공개적으로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사퇴를 얘기한 사람이 송석준, 이종배, 윤한홍, 신성범, 박형수, 권영진, 조은희 뭐 이런 분들이고
0: 네.
4: 옹호한 분들이 뭐 박대출, 강승규, 이진숙, 뭐 박덕흠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형을 봐도 뭐 6대 4 아니면 7대 3 뭐 이 정도인 것 같고 근데 이제 항상 국민의힘 의총 항상 그렇지만은 침묵하는 다수가 있어요.
0: 그러니까요.
4: 예, 침묵하는 다수가 있어요. 그거를 과거에는 뭐 언더찐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분들이 행동에 나서는 애 아니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나갈 때는 물병 나와야 물병 정도는 나와야지 이제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건데 물병은 그냥 물뚜껑도 안 나왔다.
0: 네.
4: 예, 뭐 그러면은 저는 그냥 계속 갈 거라고 봐요. 예.
0: 박대출 의원은 자기는 그냥 과거의 선거와 관련된 통계를 비교해서 알려준 거지 여러분들이 판단해보라고 한 거지 내가 장동혁 대표 지키려고 한 거 아니다. 옹호한 거 아니다. 그렇게 페북에 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대출 의원은 좀 빼는 게 맞는 것 같고 서영주 소장님
5: 네.
0: 그 서 소장님도 정치권에 좀 오래 계셨잖아요.
5: 네, 네, 네.
0: 당대표 비서실장
5: 네.
0: 삼선 의원한테
5: 네.
0: 나가서 하세요. 삿대질하고 네. 노려보고 째려보고
5: 네.
0: 대한감일에 모임 해체해라 이러고
5: 네.
0: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어요 예전에.
5: 그러니까 뭐 혹시. 요즘에는 정치권에서 참 희한한 광경들을 많이 보게 되긴 해요.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굉장히 기행을 일삼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박준태 의원이 자율적으로 했을지 아니면 이게 장동혁 대표와의 어떤 모종의 어떤 그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했을지 그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0: 한몸 아니에요, 한몸.
5: 아니, 한몸이어도 사실 그 당대표 비서실장이 통상 대표가 의원들하고 가갈 세울 때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하거든요.
0: 그러니까요.
5: 아니면 침묵을 하거나.
0: 그렇지.
5: 신중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제 말한 거를 제가 보고 놀랬던 건 그 대한가 미래 해체해라.
0: 그러니까.
5: 그 누구 모임으로 해체하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0: 그 왜 당대표를 그만두라고 그러냐. 당원들이 뽑아줬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모임도 해체해라 막 이런 논리더라고요.
5: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의원들은 뭐 초선이든 재선이든 삼선이든 뭐 사실 동등한 위치에 있으나 그래도 이게 선배 의원이 있거든요. 네. 송석준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에서 앉아서 나가세요 두 번이나 막 이렇게 고함 치는 걸 보고서 야 여기는 위아래도 없구나.
0: 강원도가 땅에 떨어져.
5: 예, 강원도도 없고 이게 사실 좀 민망했어요.
0: 그렇죠.
5: 예,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의 어떤 그 수준을 제가 뭐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저는 이제 강찬 의원이나 김진일 평론가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가 위기에 처한 건 맞으나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맞을매 일찍 맞자라는 네. 입장일 거고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어제 박준태 의원한테 나온 것이고 네. 근데 힘 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 의원들.
0: 왜요?
5: 안 나가요.
0: 안 나가요?
5: 장동혁 대표 버텨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시끄러워봤자 힘만 빼는 거라서 그냥 최소한 본인들 스스로 노선 침만 안 뱉나. 어제 박준태 의원 같은 그런 좀 품격 낮은 행동들만 안 나오면 그래도 크게 뭐 손해볼 거 없는 싸움이다.
0: 강 의원님도 기자 생활 30년 하지 네. 않으셨어요? 네. 저런 거 보셨어요? 보통 당대표랑 의원들 싸우면 비서실장이 딱 회의 끝나고 나서 그 의원 방에 가서 아이고 의원님 왜 네. 그러셨어요? 아이 대표 뜻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중재하는 사람이거든. 네. 근데 어제 저런 모습은
1: 지금 우리 장성철 대표께서 과거에 네. 그 이제 김무성 의원 보좌관도 하고 과거에 쭉 이제 여의도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하고 지금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요. 저도 이제 기자 생활 좀 뭐 조금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네. 봐왔는데 최근에 가장 그 눈길을 많이 끈 건 저는 김부겸 의원 낙선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그때 김부겸 의원 낙선 인사가 네. 굉장히 뭐라 그럴까 뭐 그 상대방 탓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다 잘못되고 농부는 밭을 탓하는 거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굉장히 그 많은 호감을 굉장히 긍정적 평가가 내려졌어요. 왜냐하면 간만에 정말 옛날에 봐왔던 지금 말한 그런 대로 대표 그렇게 저 욕하는 의원들한테 비서실장이 대표 편 들면서 더 세게 나가가지고 분위기 나쁘게 하지 않고 네. 비서실장 가가지고는 그분들 이제 달래고 그렇죠. 좀 통합과 화합을 어쨌든 대표 쪽에서도 좀 추진을 하고
0: 그럼요.
1: 이런 게 옛날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옛날에 또 밤에 소주 한 잔씩도 하고 말이죠. 심지어 야, 여야 의원들도 어울리고 이랬는데 이제 이게 없어요. 네. 없을 뿐더러 이제 같은 당 안에서도 오로지 나밖에 없어. 나밖에. 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제가 볼 때는 그 옛날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제 그 정치가 없는 거죠. 정치가 여야 정치가 없는 거는 기본이고 같은 당 안에서도 이게 같은 동지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 당보다도 더 오히려 옛날 무슨 원균 이순신 이런 관계처럼 돼 있어요. 지금 네. 이 당들이. 그래서 너무 이게 끔찍한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 당대표가 공천권을 독점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수천 표, 뭐 백 표 이런 차이로 그냥 당선만 되면은 그냥 의석이 확보되는 이 한마디로 소선거구제. 그리고 갈수록 그거의 힘을 얻어서 기생하는 지역 논리. 이거가 딱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모르지 내가 당권만 잡으면 모르지 내가 공천만 되면 여기에 의원들이 4년 내내 이건 민주당도 똑같잖아요. 지금 민주당도 싸우는 본질이 뭐예요?
0: 그거는 좀 이따
1: 그러니까 그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로 그렇게 연결이 된다.
0: 김준일 평론가님 네. 어제 예. 한 대략 그냥 한 70%가 장동혁 사퇴해야 돼 이러한 분위기라면 신동욱 최고위원이 그래 의원들이 저렇게 생각하니까 사퇴해볼까 그렇게 좀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3: 그 어제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뭐 조선일보 등등에서 의총 신상 발언에서 내 거취는 내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 주변에서 압박하지 말라 먼저 이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0: 장동혁 대표와요?
3: 아니요.
0: 아 신동욱
3: 네. 의원이 신동욱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압박이 여기저기서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죠. 물 밑에서 이제 압박이 있는 거고 뭐 아니면은 압박이 아니더라도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신채고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출직 5명 중에서 양양자 우재준 두 사람은 이미 사퇴 의사를 총사퇴할 경우에 사퇴 의사를 밝혔고 김민수 최고는 사퇴를 할 뿐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주목되는 거는 신동욱, 김재원 그렇죠. 이 두 사람이 키인데 김재원 최고는 그래서 신동욱은 어떻게 한대 맨날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하고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는 뭐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4연속 최고위원을 하신 분이에요.
0: 직업이 최고위원이에요.
3: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당대표가 지금까지 비대위원장이 8명 있고 당대표가 4명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장동혁 이렇게 4명 있었거든요. 그 4명의 지도부에서 다 있었던 분이에요. 김재원 최고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거 다 저 선거에 나가서 된 건데 4당선 3붕괴였어요. 지금까지. 네. 이제 4당선 4붕괴가 될 것이냐. 근데 항상 이 붕괴가 될 때면은 김재원 최고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움직였고 네. 본인 거 정말로 움직이기가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 내가 죽을 것 같거나 아니면은 본인에게 이득이 되거나 그래서 이제 김재원 최고는 지금 공천에 차기 총선에 나가는 게 최대 이제 목표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음 지도부와 어떤 딜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0: 이게 공천 보장.
3: 공천 보장. 예를 들면 내가 사퇴를 하고 공천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거가 이제 최대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0: 네. 그 신동욱 최고는 사퇴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3: 지금 분위기면은 저는 안 할 거라고. 현재는.
1: 현재는 아니라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는 키맨일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0: 신동욱이 키맨이지.
1: 아니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키맨인 것 같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시다시피 현실 파악이 굉장히 빠르고 현실이 일단 파악이 되면은 가장 그 180도 턴이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면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0: 그래요?
1: 결국 그것도 이제 본인의 결국 이제 미래 보장이죠. 미래의 보장이 좀 된다면은 네. 사실 그 전력이 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과거에 친박 핵심이었고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직후에 친박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딴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정권의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그 지검장과 그 밑에 한동훈 검사가 했어요. 그래갖고 국정원 특활비 대납 의혹으로 김재원이 그 전 당시 수석이 네. 수사 불망에 올라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네. 당시 공소장을 그 검찰에서 변경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가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말이 되냐 막 따지니까 거기서 윤석열 지검장이 그래 이거는 무리인 것 같다. 동훈아 이거 검저 그 변경하지 마라. 그리고 그대로 가자. 이렇게 돼서 그냥 결국 무죄로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한테 하면서 네. 본인이 이렇게까지 칼날 먹었지만 네. 나는 이후에 네. 윤석열 이분이 보수의 총화로 각광받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내가 이렇게 피해받고 탄압받고 질차로 칼날 맞았는데 난 바로 이분을 응원한다. 우리 친박들도 이제 저 여기 누가 정말 저 앞으로 우리 대선으로 우리를 구원할지 결정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0: 그러면은 네. 김재원 최고가 네. 한동훈 대표가 이 당의 주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동훈 대표랑도 함께할 수 있겠네요.
1: 아니 그때도 그였잖아요. 자기를 세상에 수사해가지고 1심에서 어쨌든 간에 중형을 구형한 그 검사장을 결국은 그 가장 먼저 그 친박 그룹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그 당시 그 문재인 윤석열 검찰의 희생자인데 그 대열에서 가장 먼저 내가 최대 피해자 중에 하나인데 내가 앞장서 윤석열 응원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3: 그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그 지난번에 경북도지사 당내 경선 때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매일 본인 유튜브에 맞네, 이제 올려놨거든요. 근데 막 날 것에 이제 지역 주민들 그런데 한동훈이를 왜 쫓아냈노? 그러니까 내가 안 쫓아냈다. 뭐 이러고 얘기하면서 이미 약간의 그 기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0: 명분을 축적해놓은 거네.
3: 그러니까 이게 뭐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부인한 거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내가 한동훈하고 척지지 않겠다 이런 게 김재원 최고의 그동안의 스탠스 실리를 추구하는 거라면은 신동욱 의원은 너무 각을 많이 세웠어요. 예를 들면 당원 게시판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지만 그 징계가 신동욱 의원은 본인이 언론에 나와서 굉장히 이제 한동훈 대표 전 대표를 비판도 했고 그리고 비상계엄 때 당시 표결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 의원이 한번 그 폭로도 했잖아요. 네. 신동욱이 표결하지 말고 그냥 나가자고 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맞아요. 터무니없는 소리 그것도 있었고 이번에 박민식 응원 같이 다니면서 지지하면서 하정우 화이팅 만나가지고 그 얘기해가지고 맞아요. 막 갈색. 그러니까 아마 신동욱 의원은 이거는 추론이지만 한동훈이 오면은 나는 공천 못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공한증 뭐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공한증 이게 상당히 이 체제를 만드는 데 변수가 될 거다.
1: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지금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나는 과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억도 하지 않으며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보수의 승리,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를 위해서 미래를 함께하겠다는 뜻만 갔다면 과거의 앙금은 해소할 수 있다. 우리 저 중앙일보 불편한 여의도 유튜브에서 그저께 인터뷰에서 이렇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제가 워딩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0: 한동훈 편이에요?
1: 아니죠. 저 인터뷰했으니까 인터뷰 저는 중앙일보 불편한 여의도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홍보하고.
5: 그런데 보면은 지금 두 분이 김재원

0: 공천을 받아도 될까? 근데 마지막에 남아서 본인이 결정권이 갖고 있으면 딜이 가능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신동욱, 김재원 두 분이 눈치 보다가 못할 것 같아요.
2: 네. 늘 결론은 희망사항을 얘기해야 돼요.
0: 희망사항을 못할 것 같다니까.
3: 그 제가 이제 윤석열 정권 시절에 항상 그 인생 상담을 한 역술인 선생님이 계세요.
1: 예.
2: 아, 우리 장 대표께서 정말 보신단 말이에요.
3: 그분이 거의 다 맞췄어요, 정말.
2: 정말 보시는구나.
3: 정말 맞췄어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어제 저녁에 답이 왔습니다. 장동혁, 정청래 이 두 분에 대한 앞으로 정치적인 네. 생명력 어떻게 되느냐 네. 답이 왔는데 네. 저 딴 데 가서 말씀드릴게요.
2: 나 저럴 줄 알았어. 네. 나 저럴 줄 알았어. 이래서 제가 딸. 아 여기서
4: 여기 진짜 명당이네요. 진짜 네. 여기 아니, 자리가 좋은가.
3: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고 곧 내려온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곧 내려온다 그러시.
2: 아 누가 장 대표가?
3: 네.
0: 그 고시라는 게
2: 고시 언제야?
0: 기간 모르는
3: 8개월?
0: 거야.
3: 3개월 정도 안에 네? 3개월 정도
2: 3개월?
3: 끝날 네.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선수장님 네. 한동훈 대표 복당. 처음에는 뭐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인상을 줬었는데 이제는 좀 빨리 복당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0: 네.
3: 왜일까요?
0: 제 생각에는 요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3: 요구? 누구 요구?
0: 국민의힘 당내 요구.
3: 아.
0: 그러니까 의원들이 요구를 조금
3: 빨리 들어와.
0: 소환 요구. 네. 들어오세요. 아 도저히 못 살겠어요. 네. 장동희 지도부 체제에서는 어디 가서 얼굴 두고 못 다니겠어.
3: 네.
0: 지금 재선 가자고 저 난리를 치고 있고 전국 재선거래. 도대체 누구한테 이빨을 드러내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이야 불가피하게 재선거에 포함이 돼야 되지만 지금 재선거 국면을 그런 식으로 소청까지 해가면서 끌고 갈 일이냐 그거죠. 민주당이 지금 사실 뭐 국조, 특검, 개헌까지 다 받았잖아요.
3: 네.
0: 그러면 그런 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드리블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본인의 어떤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좀 오버하는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러면 이제 결국 한동훈 의원이 바깥에 있는데 어차피 들어올 거 좀 일찍 움직이면 안 되냐. 저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한동훈 의원 자체도 사실상 이제 장동혁을 조금씩 견제구를 날리면서 들어갈까? 근데 서두를 건 없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3: 가능성 있어요? 조기 복당?
2: 저는 조금은 불안하죠. 좀 그래도 조금은 좀 걸릴 것 같아요.
3: 최고위원이 결정해야 되니까.
2: 아 그러니까 결국 이제 김재원 뭐 신동욱 눈치 게임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뭐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조금은 예를 들어 뭐 지금 그게 이게 또 상대적인 건데 네. 뭐 그게 그 조기라는 게 뭐 정말 일주일 아니냐 네. 이번 달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3: 네.
2: 저는 그래도 저 7월 내지 아무리 늦어도 8월 초?
3: 네.
2: 뭐 그 정도 안에는 뭔가 좀 그래도 좀 뭔가 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3: 정보예요, 추측이에요?
2: 아니 물론
3: 희망이에요.
2: 아유, 정보가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저 나름대로
3: 판
2: 흐름을 보고서 이제 굳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해 본다면 그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3: 최근에 네. 신동욱 최고나 김재원 네. 최고랑 통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2: 김재원 최고하고는 가끔 이렇게 안부 전화만 주고받습니다.
3: 안부 전화.
2: 네, 안부 전화만 주고받는데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정말 농익은 정치인 아니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잔잔하게 하시는데 참 이 어투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3: 아니,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네, 네. 곤란한 질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장 소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넘겨.
2: 정말 정말 노회하셔. 네, 그렇습니다.
3: 그러면,
2: 네.
3: 아니, 최고위원님 생각 얘기해 주세요. 장 소장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런다고.
0: 원래 그 제가 이제 뭐 논의 얘긴데 김재현 최고 원래 김무성
2: 기였어요.
0: 대표 기였어요.
3: 네. 누가요?
2: 네.
0: 저기 김재원 최고
3: 아니야?
0: 안 친했어요. 그때 제가 국회
3: 내가 보좌관이었는데
0: 아니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그 당시에
2: 인식이
0: 아,
2: 그렇게 돼 있었다.
0: 예, 뭐, 예 그렇게 붙어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박근혜 쪽으로 갔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이분은 대단히 이런 그 본인의 이익이 되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결정 네. 움직이는 거.
3: 김준일 최고위원님께는 아니 김준일 최고위원님
0: 최고위원입니다.
4: 최고로 해주십시오.
0: 그래 최고.
3: 김준일 평론가님께 얘기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조기에 복당을 하겠다라는 방침이 쓴 게 맞냐? 그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냐?
4: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그러면서 스포트라이트가 오 시장한테 많이 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 시장도 굉장히 대립각을 좀 세우고 네.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이 딱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슈의 중심에 서 있으려면은 처음에는 그래서 복당 급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다가 계속 언론문이 보도를 하고 나오는 결국은 이제 복당해서 당권을 잡느냐 여기에 원래 초점 맞추니까 이슈의 중심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이 복당 얘기를 좀 더 많이

0: 꺼내는 것 네. 같다. 그래서 본인이 나를 다들 전략자산으로 부르는데 왜 나를 안 쓰느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키워드가 나올 만한 것들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조기복당을 생각한다기보다는 네. 이 체제가 지금 언제 무너질지 그렇죠. 예를 들면 장제호 체제가 이거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일단은 많이 던져놓고 거기에서 상황의 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선 붕괴 후 복당입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선 붕괴가 장제호 체제 붕괴가 된 다음에 복당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장제호 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불가능하다.
2: 그렇죠. 네. 저 좀 저거 그 7만 8천 모 얘기도 했는데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인터뷰 한동훈 의원 인터뷰를 해보니까 일단 이거가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지금 재선거 내지 선관위 사퇴 요거를 지금 빌미로 하는데 이게 지금 캘린더를 보면은 소청하고 뭐 지금 재선거 재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동혁 대표 본인은 재판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게 한 8개월까지 가요. 소청 한 6개월 그다음에 재판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 가만히 보니까는 그거 용인해 줬다가는 이건 진짜 하세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느슨하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재선거가 핑계로 네. 저 프로세스를 갖고서만 물고 늘어준다면 이거는 내가 쳐야 되겠다. 네. 이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결국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 동향과 여권의 동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결국은 이제 명청 전쟁도 전쟁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품새로 보면은 그죠 공소 취소 지금 뭔가 밀어붙일 것 같거든요. 자 근데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대립각을 세워온 게 한동훈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탄핵 이건 탄핵이라고. 그러니까 네. 만약에 공소 취소를 만약에 여권이 진짜 본격 어떤 액션에 들어가면은 그때 자기가 정말 거기 전면에 나서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본인은 복당 포인트로 잡고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3: 그런데 네. 저는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그 이 거대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인다고 생각은 안 해요. 사실 너무 이제 뭐 그렇게 뭐 빅피처를 그리면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그냥 이 정치권도 사람 사는 세상 살아서 동료 의원들 친한계 쪽에서 움직여서 요구를 하면 한마디씩 거드는 수준이 저는 그 요인이라고 보고 친한계 쪽의 생각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밀고 들어오는 복당은 안 할 생각인 거죠. 억지로.
2: 아, 그건 맞는 거예요.
3: 그러니까 추대받는 복당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엔 장동욱 지도부가 그 안에서 이제 소멸이 된 다음에 예, 짠 하고 들어와야 명분도 생기고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의 보수의 재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지금 장동혁 지도체제가 어쨌든 간에 뭐 어떤 당헌당규상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밀고 들어와봤자 이건 한동훈 의원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한동훈 의원이 던지는 것들은 당의 친한계 플러스 장동혁이 지겨운 의원들에 대한 요구에 대한 화답 정도 수준이고 또 사실 정치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같이 동반해서 뜨는 게 한동훈 의원 입장에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1: 그렇죠.
3: 왜냐하면 그 한 묶음으로 대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그 뭐 한동훈 의원의 뭐 발언 하나하나에 우리가 뭐 너무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복당까지 가는 것들은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지 않냐 싶어요.
1: 알겠습니다. 그 요사는 한 문장씩으로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3부를 좀 마치도록 할게요. 투표용지 국조특위위원장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낙점이 됐는데 자 서영주 소장님 평가 한 문장으로 한마디.
3: 이 평가도 1년이면 다 잊어먹을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0: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1: 황천 의원님.
2: 어쨌든 모처럼 야당 의원이 국정조사위원장이 됐다.
1: 친해요? 윤상현
2: 아니 뭐. 뭐 이제 알고 지냅니다.
1: 최근 네. 통화하셨어요?
2: 어저께 통화했습니다.
1: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
2: 아, 또 왜 이래 또. 아 이렇게 정말.
1: 본인이 되게 하고 싶어 했대요?
2: 아니 뭐 그런 거는 저는 안 물어봤고요. 네, 다만 안 물어봤고 선관위 근데 굳이 문제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전 야당이 분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야당이 선관위 구조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저도 제가 선관위 좀 취재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 야당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나 이해가 없어요.
1: 없어요.
2: 그다음 둘째는 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1: 그렇죠.
2: 보니까 큰 문제냐. 이게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가 저승사자가 되니까 그럼요. 선관위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여야를 가리질 않아요.
1: 알겠습니다.
2: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조사 때 누가 선관위 눈치 보나 이걸 국민들이 그걸 국정조사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3: 네.
1: 저희 4부로 우리 서 소장님이 기대하는 민주당 얘기를
3: 뭘 기대해요.
2: 그냥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
3: 힘들어 죽겠구만.
1: 많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뉴스명당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안간희님이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살다가 내가 장성철 방송을 찾아다니다니 얘기하셨는데 많이 찾아주세요. 자주 놀러와주시고 매일매일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3: 그런데 좋아요가 1000개가 안 돼요.
1: 한번 동료 한번 얘기해
3: 주세요.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1: 너무 지금 무의건조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3: 아니 좋아요 정말 미치겠어요 좋아요가.
1: 김준일 평론가님 한번 예. 화끈하게 좋아요 동료 방송 한번 해주세요 멘트.
0: 예 좋아요는 장성철 사랑입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1: 감사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귀국하시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가 공항에 나갑니다. 상황극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 소장님부터. 딱 공항에서 정청래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 만났어.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보고 악수하면서 첫 마디가 뭐라고 할까요?
3: 저는 아무 말 안 할 거는 같은데 네. 사실 그냥 뭐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뭐 이제 이 정도. 고생이 많다며요. 많다며요. 라든지 아니면 들리게 하지는 않고 그냥 뭐 이렇게
1: 속말로
3: 속말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장면이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능한 분이라서 저는 그냥 그 정도.
1: 김준일 평론가님.
0: 이게 이제 실례가 아니잖아요. 그 실외기 때문에 지난번에 만찬 할 때 이제 반명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는 조금 이제 이게 상황이 좀 그런데 굳이 이제 얘기를 한다면 저는 뭐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요즘 갈라치기로 힘들다면서요.
1: 네. 오, 직설적으로.
0: 예, 요즘 요로 요 정도로 하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1: 강찬호 의원님.
2: 저는 약간 좀 그냥 그 제 개인적인 주관을 섞어서 그냥 생각해 본다면 네. 그럼 내가 나오지 말라 그랬다고 진짜 뭐 나오지 말라는 뜻으로 아는 모양이죠. 이러지 않았을까 이러지 않을까 이건 분위기 좋게 하려면 네. 과거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박근혜 존경한다고 정말 존경하는 줄 아는 모양 네. 뭐 그런 거 아닐까 씩 네. 웃으면서 그리고 저는 정청래 대표의 그 모습도 굉장히 이제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폴더로 아마 인사하지 않을까
1: 하는 진짜요?
2: 아 옛날에 지금 사실 그 이 정청래 이재명 갈등 이전에 네. 대표적인 당대표와 대통령 갈등이 누구였어요?
1: 윤석열
2: 한동훈 아닙니까?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윤석열하고 갈등설이 불거지니까 네. 그 인사를 폴더 인사했다는 그 얘기 있었죠. 그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도 정성철 그럴까? 대표 입장에서는 네. 지금 본인 본심은 드러낼 때도 다 드러냈어요. 자, 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국민 중에 네. 정말 두 사람이 다정하게 공항에서 그렇게 만나는 관계라고 생각한 사람 없어요. 아, 그냥 그림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갈 때 이미 본심을 다 보여줬으니까 뭐 굳이 들어올 때까지 내가 여당 대표한테 박하게 하는 모습 보일 필요 있나.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냥 이제 판송 돌아오는 거에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오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결국 그림용인 거예요. 그림용인 거 근데 거기서 그러면 정성호 대표 입장에서는 가능한 최대의 예우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며칠 전에 이미 그 전조가 보인 게 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십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말을 월드 클래스라고 했다면 행동은 폴더 인사 아니겠어요?
1: 오케이 네. 서 소장님은 정청래 대표의 반응은 어떨까요?
3: 뭐 저기 강찬호 의원이 말한 대로 최대한 예우를 갖출 거예요. 저는 이제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그래야만 어이가 없을 거니까.
4: 시계를 차고 왔어요.
3: 뭐 시계도 뭐 찰 것 같고 최대한
4: 양손에 찼어요 저는.
3: 그거는 이제 모욕을 주신 거고 하나만 쳐야지.
2: 원래 양손 차는 건 소련군들이 쳐잖아.
3: 그 사실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이제 마지막 귀국길에 부르는 이유는 제가 대통령 입장이라면 대통령이 야박하게 뭔가 뭐 이 당무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를 못 나게 한다라는 인식 부분들을 좀 부식시키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마지막 제가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마지막 기회요?
2: 그것이 이제 무서운 네. 이야기지.
3: 그러니까 좋게 만나서 봉합하고 그런 갈등들. 왜냐하면 저기 김인석 국무총리도 같이 나가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말하는 뜻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지금 다독이는 거예요.
1: 그래서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2: 나오지 말아주세요.
1: 정청래 대표가 알아들어요?
3: 이미 알아들었어요.
1: 이미 알아들었어요?
3: 네,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뭐 독해 능력이 떨어지거나 정치적으로 실력이 떨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감각이 있고 하는데 지금 정치적 상황 자체가 본인이 그 진영 내의 플레이어예요. 선수. 그러니까 선수가 아, 나 경기 안 하고 싶어 해서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네. 우리가 대표 선수로 출마를 했는데 아니 갑자기 본인 몸이 아프다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고 감독 네. 코치도 다 보고 있는데 네. 나 안 할래요 할 수가 없거든.
1: 그렇죠. 나간다고 보시는군요.
3: 그런 상황이라서 이걸 이제 지혜롭게 어떻게 이제 빠져나갈지에 대해서 고심이 많을 건데 그냥 고하기로 한 것 같고 정철은 대표 입장은 대통령은 두 번 일단 김문장으로 얘기를 했고 이번에 이제 불렀고 그다음에 순방 성과 때문에 여야 대표 한 번 더 부르실 거예요. 아마 그때까지 시간을 주지 않을까.
1: 네. 김준일 평론가님. 예. 이 서 소장님의 이러한 분석 어떻게 생각하시고 먼저 정청래 대표가 어떠한 멘트와 모양새를 취할지 그거부터.
0: 일단 뭐 맥 소장님이 맥을 짚는 거는 대한민국 1등이잖아요. 네. 네. 예. 맥을 잘 짚어주셨고 예, 뭐 정청래 대표 그냥 근데 특별한 제스처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1: 멋쩍은 웃음 이렇게.
0: 아니 뭐 이제 고개 많이 숙이겠죠. 근데 지난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숙였던 각도보다는 조금 덜 숙이지 않을까. 너무 90도로 숙이면 좀 비루해 보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처럼 90도로 숙이지는 않고 한 75도 정도로 숙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1: 각도 재보겠습니다.
0: 네, 각도 75도.
2: 각도기가 필요한 예.
1: 75도, 90도, 예. 75도.
3: 맞아요. 예.
0: 국익을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셨다. 이 얘기를 아마 분명히 할 거다. 그리고 예.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거는 김민석 총리랑 약간 어색한 약간 뭐 제스처 같은 거가 하나 한 번쯤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1: 정청래 대표랑
0: 정청래 대표랑 거기에서 약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들어오는 거긴 하지만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같이 서 있거나 이제 그 장면이 살짝 한번 나오는 정도 요 정도로 요거는 마무리할 것 같고 청와대에서도 의정 가지고 너무 당대표 제끼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좀 욕먹을 소지가 많으니까 이건 나오게 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정청래 대표는 이제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구주류 아니면 뭐 올드 민주당 이쪽에 세력을 대표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고 안 나오면 살려줍니까? 저는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2: 그게 포인트야.
0: 나오면은 죽이고 안 나오면 살려줍니까? 나와도 죽고 안 나와도 죽고 이기지 않으면 죽는 게임이 돼버렸어요. 네. 이미 살려는 드릴게 그러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일단 붙어본 다음에 그 다음을 모색하는 게 맞다.
1: 아니 아름다운 경선이 안 될 텐데 정말 사생결단.
3: 근데 그렇죠? 경선은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운 경선은 말로 있어요. 아름다운 경선이지 경선이 아름다운 경선이 어디 있어요.
1: 아니 그런데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이기면은 이재명 대통령.
3: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기게 되면 이거는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란 정치인과의 어떤 그런
2: 관계 문제가
3: 관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에 그럼. 대한 그 파열음인 거예요.
2: 엄청난.
3: 그냥 대통령이 이제 집권 여당 대표 눈치 보면서 국정 운영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게끔 아마 민주당원들이 결정을 할 텐데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과격해지면 말씀한 대로 아름다운 경선이 아니라 완전히 난도질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잘 어떻게 좀 편안하게 양쪽 진영 간에 갈라치기가 안 된 상황에서 본인이 출마할 수 있을지 연구해야지 정권은 짧다. 막 이런 말이라든지 월드 클래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과공비례예요.
1: 우리가
2: 그치,
3: 원래 90도 인사는요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대표는 윤석열을 먹였어요. 75도가 정상이라면 90도는 과공비례. 지나친 공소는 이게 예의가 아니다라는 거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수습하느라고 너무 지나친 어떤 예의를 차리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불편한 거예요.
2: 그것도 불편해. 네.
3: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당내에서 포용이라는 단어를 줬잖아 대통령이. 그릇을 크게 가지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식의 방침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 지금 뭐 본인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법적 조치하겠다 재갈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네. 결국에는 뭐
2: 저는 만약에 이번 경선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기면요 분당할 가능성이 크고 상당히
1: 열린우리당
2: 뭐. 열린우리당 그 이제 왕당파 이런 뭐 저 친명 세력 강경파들이 분당하자 분당해도 우리가 나중에 승산이 있다 아마 이럴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건 실제로 제가 이 얘기는 작년 연말부터 들었어요. 작년 연말부터 정청래 하는 짓 보니까 내년에 별별 이상한 일이 다 벌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친명 관계자가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정청래 이번에 두세 달 했는데 벌써 저 모양 저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내년에 분명히 전당대회 다시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기면 저희 분당합니다. 이미 작년 12월에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분당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더 그런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계속
1: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겼을 때 네. 전제하는 거잖아요.
2: 어, 그렇게 되고 그다음 보세요. 당장 저는 이거 저 정청래 대표가 이기면요. 지금 백서 지금 저 전당대 국면이라고 잠시 멈췄지만 백서 석달 뒤에 나와요. 거기 뭐가 나올 거고 저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저 여당만 잘못했냐? 정부도 그때 여러 가지 잘못한 거 다 넣겠다고 하고 심지어 뭐 수복 사태 때 지금 이거 오히려 민심을 악화시킨 조치를 정부가 한 거 김민석 총리가 한 것은 아니지도 넣겠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친명 입장에서는 용인할 수가 없는
1: 김어준 네. 씨가 네. 이렇게 좀 빠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2: 글쎄요. 좀 전에 저 우리 서영준 수장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정청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진영과 세력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그 진영과 세력의 핵심이 김어준 씨 아닌가요?
1: 그래도 이렇게 눈치 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의 결심이 네. 심상치 않아서 내가 이거 빠지는 게 낫겠다.
2: 글쎄요. 근데 그런 과연 그런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현직 그때 대통령 그 이제 물론 다른 사람 입을 빌렸지만 어쨌든 출연하는 기자하고 얘기하면서 탄핵감 아닌가요라는 말까지 나오게 하는 어? 그저 공천거래 아니 공소 취소 거래를 지금 여권 핵심 관계자 친명 핵심 관계자가 하려고 했고 네. 야 그러면 이게 사실이면 탄핵감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 네. 알겠습니다. 서 소장님. 네. 정청래 대표 당권 지원하려고 유시민 전 장관도 참전을 세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노무현재단 상임고문도 내려놓으셨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그러니까 전 지금 이제 김어준 씨 얘기까지 좀 포함해서 얘기하면 김어준 씨가 오랫동안 휴가를 다녀와서 첫 방송에서 했던 말이 합당 얘기를 해요. 조국 여신당과. 이 합당을 그렇죠. 꺼내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력의 문제라고 제가 봤던 것이고 지금 합당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김어준 씨는 정말 진보 진영의 빅스피커라면 통합의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우리 갈라지면 안 된다. 이러면 지지권 할 수 없다. 재집권이 안 되면은 진보가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하나도 없다. 난리 난다. 끝이다. 뭐 이런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냥 딱 놔두고 합당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 선거 관련된 말하자면 저는 정청래 대표 편을 좀 들었다고 봐요.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도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분 그냥 유명하시잖아요.
1: 많이 유명하죠.
3: 많이 유명하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빅 스피커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이해찬 상임고문도 지금 자꾸 돌아가시고 나서 민주당 내에 어른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역할들을 좀 했으면 네. 좋겠는데 좀 애들 노는 데 와서 어른이 뭔가 본인도 뭔가 싸우겠다고 뛰어드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뭐 비판할 부분이 없는 건 아니고 또 이해 못하는 부분도 없는 건 아닌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존경심을 유시민 작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1: 네.
3: 그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하시고 뭐 어떤 비평의 세계로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1: 김준일 평론가님. 네. 유시민 장관이 참전하는 게 네. 정청래 대표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봐요?
0: 되겠죠.
1: 돼요?
0: 네. 저는 된다고 봐요.
1: 아니 유시민 왜 저래 하면서 이게 반대파들이 더욱더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0: 아니 근데 어차피 반대파들은 뭐 친명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이제 거기는 뭉쳤고 네? 오히려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려고 하는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0: 그거를 유시민 전 이사장이 유시민 작가가 그거를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 편을 들겠죠. 아마 지금 뭐 추정컨대 그리고 그 주변에 가까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주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매부쇼 나와가지고 민주당은 권력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민주당 되게 세게 비판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원은 아니에요 지금 뭐 유시민 작가. 그래서 자유로운 거고 제가 서 소장님 의견에 다 동의하는데 그거가 하나가 딱 걸리는데 그러니까 애들 노는데 왜 이 끼려고 하냐 그러는데 그냥. 뭐 유시민 작가도 제가 보기에는 뭐 어른이냐 애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 오브 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좀 영향력이 더 있는 그 정치 평론가죠. 그래서 저는 정치 평론 안 한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네. 왜 계속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좀 해줘라. 그러니까 본인이 말한 거를 본인이 뒤집은 건 시건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그 정도 본인이 영향력이 있고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그거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 나는 도저히 이 정당이 친명 정당이 되는 걸로 이 꼴은 못 보겠다. 민주당이 잘못되는 이 꼴은 못 보겠다라고 해서 참전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전에도 평택을 해서 이제 조국을 당선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왜 당선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제가 뭐 조국 대표를 당선시켜야 된다는 그 의견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왜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왜 정치평론을 다시 하려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라.
2: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1: 뭡니까?
2: 유시민 이분은 네. 원래 정청래하고는요. 불구대천 원수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장동혁 한동훈 이거 유도 안 되게 변수였어요.
1: 어떤,
2: 20년 동안.
1: 어떤 이유가
2: 왜 있었어요? 그러냐면 유시민은 친노 핵심이었잖아요. 네. 노무현의 경호실장 그랬잖아요. 네. 반대로 정청래 이분은 정동영 쪽으로 갔잖아.
1: 그렇죠.
2: 그러니까 2007년 대선 때 얼마나 세게 싸웠냐면 정청래가 유시민 이 사람 완장찬 정치 기술자 그다음에 간신 우리 진보진영 얼굴 먹칠한 간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공격을 했고 그 이후도 계속 그냥 서로 엄청난 공격을 해댔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도 정청래 이분은 수틀리면 누구나 공격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고 그래서 이 정청래 유시민은 알다시피 이 민주당 계열에서 이 정동영계와 친노계 이 악연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두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전에 그 조국 합당 논란 때 돌연 이 주시민 이 씨가 아니 합당 이게 맞다. 이게 이해찬의 어떤 그 어떤 돌아가신 이해찬의 기획에도 맞는 거고
1: 네.
2: 그러면서 갑자기 둘이 빛의 속도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 20년 악연도 네. 이렇게 뭉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당권이죠. 당권을 얻기 위해서는 불구대천 철천지 원수도 손을 이렇게 잡는 이런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이렇게 무서운 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악연을 잘 보아온 우리 기자들 입장에서는 네. 야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재명 친명계에 맞서서 우리가 당권 가져오려면 20년 후던 불구대천 원수 간신이라고 나를 부른 놈도 나는 친구가 네. 된다는 거예요. 네.
3: 저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제 뭐 제가 어른애를 비유를 했던 거는 좀 어른답게 행동하는 얘기예요. 네. 어른다운 판단하는 네. 얘기고 뭐 사실상 원오브댐 그거 동의합니다. 원오브댐이죠. 네. 뭐 사실 뭐 조회수 많이 있고 유명하다고 해서 그 비평이 더 훌륭하고 날카롭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두 번째 유시민 작가 약점 많아요. 이게 파멸하고 요즘엔 하더라고요. 다 본인의 말과 행동들이 돌아와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기억해요.
2: 그렇죠.
3: 2018년도 경기지사 할 때 내가 넌 찍어주지 마 여기까지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사실 유시민 작가는 당권에는 욕심이 당권에 뭐 관여해서 정청래 대표가 당권 잡는데 별 관심은 없을
1: 그럼
3: 거예요.
1: 그럼 뭐예요 목적이?
3: 결국에는 합당 주장을 해왔고.
1: 조국 살리기요?
3: 조국 살리기.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본인이 보기로는 다음에 정치 리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순혈주의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2: 맞다고 봐요.
3: 저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하나의 그냥 그 그룹에서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일 뿐이지
2: 네.
3: 정청래 대표를 당권 잡게 하고 정청래 대표를 대권에 해서 우리 진영의 선수로 가겠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2: 이게 결국은 노무현 문재인 조국으로 이어지는 이 친노 친문 이 양생 레짐입니다.
1: 네. 네. 그 서 소장님께 이것도 여쭤볼게요. 네. 그 김민석 총리랑 송영길 전 대표는 한 팀입니까? 경쟁자입니까?
3: 이게 따지고 보면은
1: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송영길
3: 원
1: 전
3: 팀이라고는 하더라고요.
1: 출마해요? 송영길 전 대표
3: 출마해요? 송영길 출마합니다.
1: 출마해요? 네. 완주해요?
3: 완주합니다.
1: 그래요?
3: 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지금 현재 판이 정청래 김민석 이 두 사람의 대결로는 역부족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정청래 대표 우습게 볼
2: 그럼.
3: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딴지 게시판을 민심의 척도로 알고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리고 이 김어준 씨가 이렇게 늘 교육시키고 같이 소통하는 이 그룹의 권리당원들이 우리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투표에 들어가면 40% 30%는 정청래 대표가 먹고 들어갑니다.
1: 네.
3: 그러면 김민석 총리 하나 가지고 흔들 수 있다 아니에요. 호남 유일한 호남 주자인 송영길 의원 옆에서 거들어줘야만 이 구도를 그나마 갈 수 있고 끝까지 뛰어줘야만 이 말하자면 팽팽한 그 견제 균형 그다음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2: 네.
1: 그 지금 3천여 분 넘게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가 좀 부족하거든요. 좋아요 한 아닐까. 번만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 버스 타고 가시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좋아요라고 그냥 외쳐주세요.
3: 버스 안에서
1: 좋아요, 좋아요. 뉴스 명당 좋아요.
3: 명당 좋아요.
2: 기사님 놀라지 않는 선에서
1: 예, 네,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외쳐주시고 김준일 평론가님
2: 예.
1: 여권이 이렇게 막 분란, 갈등, 혼란 휩싸이니까 지지율이 많이 좀 하락하는 것 같아요. 이 지지율 하락 현상을 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 이제 기대감을 저버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방선거 때 져가지고 진영이 분열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진보 지지층이 답변을 덜해서 그럴까요? 원인 어떻게 보세요?
0: 다 답변 셀프 자문자답 다 해주셨네요. 네, 일단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1: 자연스러운.
0: 예, 물론 이제 이게 선관위 사태가 제일 크다라고 보고.
1: 아니 근데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할 수가 있는데. 예. 대통령 지지율이 왜 하락하냐고요.
0: 그러니까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이거는 대통령 책임이, 그러니까 행정부가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그 거기 올림픽 공원 시위하는 사람들은 야 재선거 이거 그 절차를 알아? 그러면 이재명이 하자고 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네. 뭐가 됐든 선관위가 독립기구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행정수반의 책임이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 사태가 그리고 지금 길어지고 있잖아요 현재 하나가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높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1: 높았어요?
0: 예. 그러니까 역대 한국갤럽 기준으로 네. 1년. 네. 1년 됐을 때가 이제 6월 3일이잖아요. 지방선거랑 딱 겹쳤잖아요. 그때. 그 직전에 나왔던 여론조사가 64였어요.
1: 그러네요.
0: 대통령 국정수행 네. 지지율이 역대 2위입니다. 문재인 75, 그다음에 64, 그다음에 박근혜 59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역대 2위예요. 네. 49% 받았잖아요. 그러면 15%가 이재명에게 표를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안 준 사람들이 더 지지하고 있었던 건데 자연스럽게 이거는 이탈이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진보 진영이 지금 싸움 나면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가 있고 정청래 대표 책임도 좀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건 여당이면은 뭔가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뭐 권력 투쟁도 하는데, 근데 올림픽 공원 선관위 사태 뭐 이런 거 지금 한마디 얘기를 합니까? 그거 얘기 안 해요. 뭐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지금 누가 가짜 당원은 뭐 당의 주인이다. 뭐 가짜 뉴스 언론들이 많이 한다. 시계 원래 내가 다 차고 다녔다. 친석계가 어딨냐 이런 얘기만 하면은. 이거 누가 중도층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네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지금. 이거 더 빠질 거다 제가 보기에는.
1: 서두장님 네. 민주당 위기감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장동혁 대표 있으니까 우린 괜찮아. 어떤 사안?
3: 아니 장동혁 효과는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장동혁 효과를 민주당에서 기대했던 건 지방선거까지인데 지방선거도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와버려서 뭐 좀 낙담하는 지지층이 있고 사실 정청래 대표 뭐 악의적 갈라치기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너무 정권을 잡다라는 말에 후폭풍이 세요. 그거 수습하느라고 다른 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권을 잡다라는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을까? 네. 그거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유시민, 김어준 그래? 둘밖에 없다.
2: 그 사람들이 구할 수 있을까?
1: 강찬호 의원님 네. 30초 네. 민주당 지지율 하락.
2: 저 대통령 지지율 지금 하락한 거는 뭐 다 말씀하셨고 저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전히 공수취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거 만약에 공수취소 만약에 액션 들어가면요. 지금 잠시 실에 모여 계신 우리 국민들 구호가 바뀔 겁니다. 재선거에서요 공소취소 철폐 네. 아마 독재 타도 이거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1: 그 우리 지지율 더 떨어진다.
2: 아,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민적 저항. 이건 거의 뭐 옛날 표현으로 밀란이고 네. 요즘 표현으로는 범국민적 저항에 붙을 네. 겁니다.
1: 알겠습니다.
2: 저는 경고합니다.
1: 오늘 찐철파 네.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너무 즐겁게 방송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내에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재앙 수준의 합의라는 비판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6: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나섰다고요?
7: 네, JD 벤스 미 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미 해군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미국과 이란 정상이 양해각서에 원격 서명하면서 이란과의 60일 협상 기간이 시작됐다고 공식 확인했는데요. 먼저 벤스 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8: I would say the 60-day period officially started today. It was signed late, and it may have even been signed technically, you know, because of the time shift. I think it signed technically today, Iran time. So yes, the deal started yesterday. We're going to start the 60-day the clock today.
7: 네, 벤스 부통령은 이미 1250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말해 양해각서 합의 사항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60일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이란의 비핵화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벤스 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스위스에서 이란 의회 의장을 만나 MOU 서명식에 참석한 뒤 후속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어제 원격 서명이 이루어지면서 내일 행사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에 협상이 열릴 수도 있지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8: We think these technical negotiations are going to start sometime this weekend. That's still the plan, but that could change because it's not an easy country, Iran, to get out of. And so we're trying to figure out exactly when that's going to happen. I suspect this weekend, but I'm not sure.
7: 이번 양해각서 합의에 대해 미국을 비판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쓴소리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유일한 국가 원수는 트럼프 대통령뿐이라면서 이번 합의를 비난하는 이스라엘 장관들은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5: 네, 무스타파 이란 최고 지도자도 이번 합의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7: 네, 모주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종전 양해각서 승인을 확인하면서도 조건부 승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주타바 하메네이는 대국민 서면 메시지에서 사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책임을 전제로 허가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절박함에 쫓기면서 여러 지렛대를 동원했다며 앞으로의 협상이 미국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가 전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9: 이션 함촌인 تصریح کردند که اگر طرف آمریکایی بخواهد زیاده خواهی کند زیر بار آن نخواهند رفت.
7: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이번 양해각서에 대해 어떤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존엄과 독립을 거래하지 않은 역사적 문서이자 이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도 성명을 내고 앞으로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해 통항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해협 통과를 원할 경우 사전에 통항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6: 네, 미국 내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7: 네, 미 언론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이 종전 양해각서 합의에서 미국이 얻은 게 없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소속인 로저 워커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 합의보다 더 큰 경제적 보상을 이란에 안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커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란 재건을 위해 조성되는 3천억 달러가 미국인의 세금이 아니더라도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건네주려던 대가를 소액으로 보이게 만들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60일간 추가 협상에 이란에 대한 제재와 동결 자금을 풀어주는 것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빌 캐시디 상원의원도 수십 년 내 최악의 외교 정책 실수라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무덤에서 뒤척일 일이라고 저격했습니다. 척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이용했다면서 이번 합의가 미국의 재앙으로 기록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척슈머 상원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0: Everyone who bought Trump's book The Art of the Deal ought to ask him for a refund because what Trump has done in Iran is the art of the disaster.
7: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 상승과 유가 하락을 강조하며 비판 방어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은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멍청할 뿐이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돼 세계는 안전할 거라며 미국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존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잠시 전 백악관에서 열린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란과 관련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주둔 미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재편을 본격화했습니다.
6: 유럽이 스스로 방위를 주도하라며 미국의 나토 분담금 축소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1: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란 전쟁 당시 일부 유럽 동맹국들이 미군의 기지 사용과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12: But too many of our allies said no or tried to drown us in arcane legal debates. It was shameful.
11: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유럽 내 미군 배치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유럽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실질적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12: I'm announcing today a six-month Department of War review that will examine America's force posture and basing in Europe.
11: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가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체제에서 벗어나 유럽이 스스로의 방위를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동맹국들이 국방비 증액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안보 무임승차를 계속한다면 미국의 나토 분담금 일부를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다발적 분쟁에 대비하겠다며 유럽 군사자산 감축에 나섰는데 나토 사무총장은 위기 대응 전력에 대한 미국의 기여 축소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유럽은 이미 국방비를 늘리며 군사력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미국의 압박이 현실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13: Wir stärken die europäischen NATO-Staaten, wir stärken den europäischen Pfeiler der NATO. Wir wissen, dass wir mehr tun müssen und wir tun es.
11: 미국은 나토 억지력의 핵심인 유럽 배치 핵무기를 뺄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유럽은 안보 공백을 메워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 성과를 직접 설명합니다.
6: 실용회의 무대를 유럽으로 넓히고 트럼프 대통령, 레오 14세 교황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이 이번 순방의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홍맹기 기자입니다.
14: 취임 후 처음으로 유럽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인 유럽연합과 경제협력 확대에 주력했습니다. 안보와 방위, 교육 분야 협력을 넓히기로 했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통상협정도 맺었습니다.
15: 양측 간 디지털 교역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 벨기에와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발전 협력, 이탈리아와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교류 등 개별 유럽 순방국과도 경제 성과를 남겼습니다.
16: 정상 간의 돈독한 우정과 신뢰가 양국 경제협력에 있어 민감 분야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14: 이어진 바티칸 교황청 방문에선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에게 내년 북한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특별미사 연설에서도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후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후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4: 자, 혹 때려다가 혹 붙였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한국에도 오래전부터 혹 때려다가 혹 붙였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는 유명한 전래동화 혹부리 영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도리어 더 큰 문제를 떠안게 됐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같은 말이 이번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감행했던 이곳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을 시작함에 따라서 전쟁 시작의 이유였던 그 이란 핵무기, 그런데 그 이란 핵무기보다도 오히려 더 강력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이란이 얻게 됐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방정보당국은 이란이 종전 MOU를 근거로 언제라도 원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정보당국이 그렇게 분석한 것입니다. 이란의 핵무기를 제거하려다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이란의 돈벌이 수단을 안겨줬다라는 분석인 것입니다. CNN은 이를 두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강력한 새 무기를 이번 전쟁의 결과물로 획득했다. 사실상 해협 통제권을 이란에게 미국이 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논평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란의 태도를 봤을 때 이 해협을 통제하게 되면 이란에게는 그 어떤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신무기를 갖게 될 전망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무기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배경으로 이란의 상당한 무기 재고를 지목했습니다. 아직도 무기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이란은 전쟁 뒤에도 미사일과 자폭 드론 그리고 소형 쾌속정 등을 보유해서 기뢰를 깔거나 또는 통항하는 선박들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이상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란이 또 여기에 더해서 호르무즈 해협과 마찬가지로 주요 에너지 수송로인 홍해까지 이 억지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계산하지 않은 채 전쟁을 시작한 데에 따른 후유증을 꽤 장기간 앞으로 앓게 될 것이다 라고 미국 내 정보 당국이 그렇게 평가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내일 MOU가 스위스 휴양지에서 서명이 될 예정인데 서명이 되든 또는 그 이후 60일간의 추가 협상을 통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포기한다라는 선언이 나오든지 상관없이 이란은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을 수 있다라는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무기화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추측도 미국에서는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전을 했다 한들 이 같은 불확실성 자체가 세계 경제 또 미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혹 때려다가 혹 붙였다라는 속담이 딱 맞아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의 현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의 속담이나 사자성어는 차고 넘칩니다. 갈수록 태산, 첩첩산중, 설상가상, 진퇴양난, 그리고 점입가경 등 현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 왜 이리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3: 네,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이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죠. 참석한 김에 프랑스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일단 서명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스위스 알프스에서 모여서 뭐하냐. 네, 내일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60일간의 종전 합의 내용 그런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어기면 다시 공격해서 초토화시켜버리겠다 뭐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란의 미사일 보유 문제 이런 그 이란의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외로 완화된 그런 입장을 보여서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YTN의 보도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5: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베르사유 궁전 만찬장에서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합니다. 합의문 마지막 장 왼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서명했고 마크롱 대통령 등은 박수로 합의를 축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조속한 개방을 위해 현지 시간 19일로 예정됐던 공식 서명식에 앞서 발효 시점을 앞당기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시 폭격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6: If it doesn't get done in 60 days, it's all right. We go back to bombing. You know, I don't want to do that because we're never going to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5: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재앙을 보고 싶지 않았다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역시 종전 합의를 추진한 주요 배경임을 시사했습니다. MOU에 명시된 3천억 달러, 약 450조 원 규모 이란 재건 기금은 이란이 똑바로 행동해 투자자들이 원할 경우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7: People, you can invest if you want. I mean, what am I going to do? Say nobody's ever allowed to invest? No, we're not investing. We're not putting up 10 cents.
5: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와 관련해선 그들의 돈이라며 어느 시점에 돌려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유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다면 이란이 약간 보유하지 못하는 것 좀 불공평하다며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속 협상 기간 60일을 최종 합의를 위한 엄격한 시한으로 보지 않으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해 협상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네, 방금 전에 들으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돈 10센트도 주지 않겠다라고 10센트도 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좀 노쇠한 듯 들리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도 좀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단돈 10센트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천억 달러 규모의 펀드 재건 기금을 다른 나라의 민간 기업을 통해서 조성하겠다라는 계획. 이 계획은 MOU 14개 조항 중에 하나에 분명히 못 박혀져 있습니다. 뭐 미국 정부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란은 they don't care. 미국 돈이든 한국 돈이든 돈이면 다 돈입니다. 또 미국이 이란에 자금 동결을 시켜놨는데 동결된 자금도 이제 풀어주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건 그들 돈이다. 언젠간 풀어줬어야 될 돈이다. 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결된 자금을 풀어주는 것도 이란의 입장에서는 다 돈입니다. 이번에 전쟁이 끝나고 난다면 이란은 엄청난 캐시를 지금 받아들게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 돈이 단돈 10센트도 안 들어간 단돈 10센트도 미국 정부의 돈이 안 들어간 돈일지언정 이란은 그저 엄청난 캐시를 받아들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풀린 자금을 몇백억 달러 받아들인 것도 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돈입니다. 그 돈 또 다시 어디로 들어갈까요?

0: 자, 혹 때려다가 혹 붙였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네, 첨단 기술의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진짜 동맹국하고만 공유한다라는 미국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 엔트로픽이라는 인공지능 기업의 최신 AI 모델의 수출이 연방정부에 의해서 제한된 일이 있었죠. 그 사태 이후에 AI 모델의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AI 산업을 선도하는 미국이 우방국 중심으로 제한적인 기술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적대국을 도태시키고 또 동맹국은 돕지만 그 동맹국이라는 그 기준 속에 미국의 입맛에 맞는 나라만을 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미국 AI 기술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우호적인 관계를 부각시키면서 기술에 대한 접근권 유지를 강조하면서 기술 독립 박차에 열심히 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우선 유럽 외교관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의에서는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라는 그 개념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그 논의도 매우 열기를 띄었습니다. 자,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즉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그 분류에 들어가야만 미국 기업이 개발한 최신 AI 모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미국의 동맹이라는 기준 속에 들어가야만 그것도 그나마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각국은 서로가 우호관계를 강조하면서 접근권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의 경우는 미국의 시각으로 봤을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첨단 AI 기술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 전략 자산은 원자력과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지금 AI 기술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국가 전략 자산은 아무 나라하고 교류를 갖지 않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동맹국 중에서도 보안이 검증된 국가에게만 허용하겠다라는 게 바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즉 Trusted Partners 전략입니다. 현재 이 국면에서 한국의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말하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의 글로벌 AI 안보 협력의 핵심 주역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미, 중 갈등 사이에서 기술 유출의 경로로 좀 의심받을 수도 있는 나라다라는 우려. 이게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기대와 우려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기대감은 49, 우려감은 51. 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의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의 수출 통제 사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뭐냐 하면 백악관이 최근 미국 AI 스타트업 기업인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의 최첨단 AI 모델 기술에 대해서 전격적인 수출 통제를 했습니다. 소위 해외 접근 차단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도화선은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제출한 우선 접근 권한 명단에 한국의 특정 통신사 이름이 들어있었는데 연방정부가 볼 때 그 통신사가 좀 못 믿어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이를 안보 위협 가능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즉각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기술 회수 조치, 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하튼 그 한국의 그 통신사에게는 수출하지 마라. 이 기술을 수출하지 말라.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그 회사에겐 팔지 말라. 뭐 이런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특정 나라의 특정 기업이 보안 허점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어떤 지분 구조 등등에 있어서 중국에게 지나치게 연루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미국의 최첨단 기술을 공유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국과의 연계나 지분 관계가 의심된다라는 한국의 특정 통신사의 이름은 미국 정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무슨 통신사가 뭐 수십 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추하는 것은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LG유플러스 또는 SK텔레콤 또는 코리아텔레콤 이 KT 셋 중 하나입니다.
1: 어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공식 발표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에 대해서 집권 공화당 정치인들과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 거세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커시디 의원은 이란의 핵 야심은 억제되지 않았고 호르무즈 앱을 위협하면 통한다는 점을 이란은 알게 됐으며 장래에 틀림없이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제는 이번 합의로 이란이 새로운 인프라를 지을 수 있게 됐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전에는 해협은 열려 있었고 이란은 제재로 인해 박살나 있었고 군인 13명은 살아 있었다. 이제는 미국인 13명이 숨졌으며 주유비로만 수십억 달러를 내고 있으며 이란의 제재는 해제될 예정이고 폭격은 멈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커시디 의원은 지난 2021년 2월 13일 이루어진 트럼프 2차 탄핵 재판 상원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상원의원 7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다른 후보에 뒤져서 경선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공화당 소속의 대이란 강경파인 테드 그루즈 상원의원은 우리를 죽이려는 신정주의 광인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크루즈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의 60일 무통행료 통항을 보장하는 내용이 MOU에 있지만 향후에 통행료 부과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남가주 주요 단층대에 축적된 지각 응력이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지진 위험에 대한 관심이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학술지 지구물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샌 앤드리아스 단층과 샌 하신토 단층에 축적된 응력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역사 기록과 지질학적인 흔적, 또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나이테 자료 등을 활용해서 남가주 지역 천년의 지진 역사를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연구진의 주목을 받은 것은 LA 북동

장소를 예측할 방법이 없으며 단층의 응력 축적과 과거 패턴을 분석해서 위험도를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에 대한 공포보다는 대비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무거운 가구들을 고정시켜놓고 또 비상용품을 늘 준비하며 지진 발생 시의 행동 요령을 사전에 미리 익혀두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과 주 당국이 이민 시스템을 악용해서 이민자들의 금전과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불법 사기 행각에 대해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 산하 소비자보호국은 영어가 서툰 신규 이민자나 시민권 신청자들을 타깃으로 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주요 사기 수법과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법은 아이스 또는 이민국 요원을 사칭하는 행위입니다. 사기꾼들은 자신을 연방 요원이다라고 속인 뒤에 비자 문제를 빌미로 해서 접근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즉시 추방시키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에서 실제 이민기관의 로고를 도용해서 합법적인 법률사무소나 비영리단체인 것처럼 속이는 신종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먼저 안심시킨 뒤에 줌이나 왓츠앱 등을 통해서 가짜 이민국 화상 인터뷰까지 연출하면서 수수료를 가로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민법원 청문회는 메신저 앱 같은 것으로 절대 일정을 잡지 않으며 원격 화상 청문회는 오직 연방 정부 시스템인 시스코 웹 백스, 시스코 웹 X로만 진행한다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이 밖에도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라며 수수료를 선불로 요구하는 가짜 취업 알선이나 단기간 학위 취득을 미끼로 계약을 압박하는 무면허 직업 훈련 학교 등에도 절대 속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월드컵 조별리그 최대 빅매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한국과 멕시코의 맞대결이 이제 오늘 오후 6시에 펼쳐집니다. 오늘 LA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에서는 한인과 멕시코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대규모 합동 응원전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한인타운의 월드컵 열기가 절정에 치닫고 있습니다. 행사는 오늘 오전 10시 일찌감치 서울국제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오후 6시 킥오프를 앞두고 양국 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각종 공연이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일찌감치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국제공원 인근 올림픽 블루버드와 노르만디 에비뉴 일대에는 한인들은 물론 라티노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거리 응원 무대로 변신합니다. LA시는 대규모 응원 인파에 대비해서 올림픽 블루버드와 노르만디 에비뉴에서 샌메리노 스트리트 구간까지 차량 통행을 내일 오후 1시까지 계속해서 통제할 예정입니다. 뮤지컬 배우 최원현 응원단장이 이끄는 공식 응원단을 중심으로 화랑 난타팀의 역동적인 공연이 펼쳐지며 사물놀이, 케이팝 댄스, 태권도 시범, 양국 전통 무용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집니다. 주최 측은 이번 응원전이 단순한 스포츠 응원을 넘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멕시코 국기가 함께 휘날리는 서울국제공원에서 또 하나의 월드컵 명장면이 펼쳐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발견돼서 방역 당국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헌팅턴 비치 지역에서 채집한 모기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주민들의 감염 위험은 낮은 수준이지만 모기 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을 맞아서 개인 위생과 예방 수칙 그리고 모기 예방을 철저하게 지켜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가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AI 동호회를 출범하고 첫 무료 AI 특강을 개최합니다. 첫 무료 특강은 이제 다음 달 10일 LA 한국교육원에서 AI 활용 기초 단계를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로는 도산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한희 박사가 나섭니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제44대 회장단 이취임식 행사가 어제 할리우드 태글리언 컴플렉스에서 열렸습니다. 장학금 시상식을 겸해서 열린 어제 행사에서 필립 손 회장이 이임하고 오신석 회장이 새로이 취임했습니다. LA 경찰국이 이번 주 한인타운 인근을 포함한 LA 전역에서 DUI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LAPD에 따르면 이제 오늘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웨스턴 에비뉴와 워싱턴 블루버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검문소가 설치됩니다. 해당 지역은 LA 한인타운 웨스턴길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으로 한인들이 평소에도 자주 다니는 곳입니다. 또한 오늘 저녁 같은 시간 삼가와 알라메다 스트릿 교차로에서도 별도의 음주운전 검문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베니스 블루버드와 컬버 블루버드 교차로에서 단속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4: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5: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4: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5: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4: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5: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4: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5: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6: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0: 예금통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바일리.
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3: 엄마 집밥이 최고지.
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5: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7: 중앙일보, 결국 220억 원 규모의 어음 2차 부도가 현실화됐습니다. 한국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룹인 중앙그룹이 사실상 그룹 전체의 재무 붕괴를 공식화했습니다.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컨텐츠 중앙과 메가박스 중앙 그리고 중앙 P&I가 지난 14일 서울 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방송 계열사인 JTBC가 약 200억 원 규모의 전자 단기 사채 만기를 상환하지 못하고 디폴트를 선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일입니다. 이번 연쇄 신청은 개별 계열사의 일시적인 자금난이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식 감사 보고서가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주사와 17개 종속 기업을 합산한 연결 자본 총계는 140억 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고 연결 부채 총계는 무려 1조 2,3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1년 안에 상환해야 할 유동 부채만 9,100억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룹이 즉시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15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9천억 원이 넘는 단기 채무 만기가 한꺼번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금융권이나 사채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연결 단기 순손실은 지난해 813억 원에서 올해 111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본업의 만성적인 적자가 자본을 잠식하고 그 잠식이 다시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이 결국 중앙그룹의 법원행으로 귀결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0: 자, 멕시코 오늘 한국 경기 있죠. 그 전에 지금 현재 지난번에 한국에게 1대2로 패했던 체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지금 현재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전반전 30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체코가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체코에게 2대1 역전승을 거둔 대한민국이 이제 오늘 저녁 6시에 멕시코와 대망의 2차전을 갖습니다. 온 국민이 축구밖에 모르는 멕시코라는 그 축구 강국을 상대로 과연 오늘 저녁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경기를 펼칠지 주목됩니다. 더욱 관심을 끄는 점은요, 한국의 손흥민 선수와 멕시코의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습니다. 이 히메네스라는 선수인데요. 이 두 선수의 대결. 두 선수 모두 이 유럽에서 활동하는 월드 클래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는 지난해 미국으로 왔습니다만은 이 두 선수의 활약에 오늘 승패가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한국의 손흥민, 멕시코의 히메네스, 이 두 선수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두 선수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우리나라의 캡틴 손흥민 선수 현재 A매치 통산 56골을 기록 중입니다. 전설 차범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은 건데요. 이제 단 두 골만 추가하면 차범근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고 세 골을 넣게 되면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는 A매치 145경기에 나서며 최다 출전 1위에 올라 있는데요. 지난 예선 1차전 체코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슈팅 6개를 날렸지만 아쉽게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내일 경기에선 본래 자리인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멕시코전에선 골을 기록하며 넘버원 전설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에 손흥민이 있다면 멕시코엔 라울 히메네스가 있습니다. 라울 히메네스는 지난 남아공과의 월드컵 개막전에서 후반 22분 추가골을 기록하며 멕시코 A매치 최다 득점 공동 2위에 올랐는데요. 1위는 하비에르 에르난데스 치차리토의 6골 뒤진 기록입니다. 190cm의 큰 키와 좋은 체격을 갖춘 히메네스는 포스트 플레이는 물론 넓은 활동 범위를 바탕으로 한 연계 플레이에도 강점이 있는데요. 현재 황희찬 선수와 함께 울버햄튼에서 뛰는 동료로 황희찬 선수도 경기 대상 1호로 라울 히메네스를 골랐습니다.
2: 굉장히 똑똑하고 정말 전술적으로도 그리고 뭐 코칭스텝에서도 선수들도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던 선수인데 당연히 저희가 경계해야 될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1: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열린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평가전에서 손흥민과 히메네스는 나란히 한 골씩 주고받기도 했는데요. 양 팀의 가장 날카로운 창의 진검승부. 과연 어떤 선수가 골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고 자국의 넘버원 전설로 등극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이어서 미리 공개된 애플의 차기 야심작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애플이 아이폰 출시 20주년인 내년에 카메라를 내장한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비롯해서 접을 수 있는 아이폰 등을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애플은 내년 말 카메라가 탑재된 에어팟과 폴더블 스마트폰 그리고 새로운 아이폰 등 여러 신제품을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카메라 탑재된 에어팟은 카메라로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이를 AI 음성비서 슈리에게 전달하는 애플의 첫 번째 AI 중심 웨어러블 에어팟, AI 중심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이 기기를 활용하면 이용자가 귀에 에어팟을 낀 뒤에 식재료를 늘어놓고서 시리에게 이 재료들을 바탕으로 어떤 저녁 식사를 만들어야 할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바탕으로 또 도보 이동 시에 길을 안내하는 기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 에어팟이기 때문에 식사 재료를 넣고 물어보면 시리가 대답을 해주는 것이 내 귀로 들립니다. 또 카메라가 탑재된 에어팟이기 때문에 길을 걸으면서 길을 물으면 시리가 또는 내비가 내 귀에 말을 해줍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애플은 내년 말에 스마트 안경도 출시할 예정이며 목걸이처럼 걸거나 옷에 부착할 수 있는 AI 카메라 펜던트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신제품은 새로운 이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오는 9월 폴더블 스마트폰을 애플은 출시할 예정인데 그리고 1년 뒤에 내년에 2세대 버전을 후속 제품으로 계속 내놓는다라는 계획입니다. 또한 아이폰 출시 20주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아이폰도 내년에 출시됩니다. 올해 나올 아이폰 18 프로 그리고 18 프로 맥스의 후속 모델로 모두 낙소스라는 최신 칩이 탑재됩니다. 또 부드럽게 휘어진 곡면 유리와 테두리가 아예 없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혀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0: 다이어트 의약품의 신기원 위고비의 특허가 인도와 중국 등지에서 만료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게 되면 값싼 복제약, 즉 제너릭이 등장할 거고 투약을 고민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더 쉽게 접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3일에 걸쳐서요.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다이어트 의약품이 어떤 과정으로 살을 빼주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의약품들은 처음부터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것 아니었죠? 네, 이들의 역사는 당뇨병 치료제에서 시작합니다. 당뇨병은 소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음식 속 영양분은 소화기관에서 포도당 같은 단순한 형태로 분해된 다음에 혈액으로 흡수되는데요. 이 혈액에 포도당이 많아지는 것은 곧 혈당이 올랐음을 의미하고 혈당이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하는 호르몬이죠. 자,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이런 인슐린의 작용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거나 세포들이 인슐린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포도당이 혈액 속에 계속 남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자, 인체에는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여러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장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오면 장은 자 우리가 잘 아는 GLP-1, GIP 등의 호르몬을 분비해서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게 합니다. 과학자들은요. 인크레틴이라고 통칭되는 이 호르몬들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당뇨병 치료제는 췌장에 직접 작용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기능을 했는데 그러면 혈당이 낮을 때도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환자가 저혈당 쇼크에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크레틴을 모방해서 뭔가를 만들면 더 안전한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임상실험에 돌입했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환자들에게서 식욕 감퇴, 체중 감소, 목적한 바와는 전혀 다른 거니까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작용들이 공통으로 관찰된 것입니다. 자, 다이어트 약이 어떻게 작동하나? 이 얘기는요, 내일 이어집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홈쇼핑 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8: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9: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8: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함께 차차차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6: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2: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 수요가 고유가의 부담을 넘어섰다라는 의미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차입비용 부담 속에서도 내수시장의 회복력이 강하다는 의미로도 분석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미국 내 소매 판매액이 전달 대비 0.9%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였던 0.6% 증가보다도 0.3%포인트 웃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지난달 가솔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늘렸다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타겟과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수년간 이어진 높은 물가에도 쇼핑객들의 소비가 예상보다도 탄탄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카드 결제 자료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모건 체이스 등의 이 카드 결제액도 지난달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연방법무부는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당국의 이민 단속 작전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안티파 테러리스트 15명을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진행된 작전에서 아이스 요원들과 시설 등을 겨냥해서 바리케이트 설치, 협박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데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라고 연방법무부는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체제 좌파 테러리스트로 지목한 소위 안티파 활동가들에 대한 단속을 현재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안티파란 엔타이파시스트, 즉 반파시즘의 줄임말로 인종차별주의 또는 네오나치 또는 백인 우월주의나 권위주의 등 소위 극우파시즘 성향에 이 반대하는 운동 또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파 성향 활동가들은 미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거나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란이 양보한 건지 미국이 양보한 건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과의 종전 MOU와 관련해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했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그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지금까지 비축된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하는 방식을 통해서 폐기하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아래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방법으로 폐기하기로 이란은 동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합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시작될 때만 해도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모두 미국으로 갖고 와서 미국에서 우리가 폐기 처분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협상 중반쯤에는 미국에서 폐기하던 이란 내에서 폐기하던 확실하게 폐기만 된다면 우리는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에서 폐기하는 데에 이란이 동의했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의 미국의 입장을 감안해 본다면 이건 이란이 동의한 게 아니라 미국이 동의한 셈입니다. 이란은 처음부터 폐기하지 않거나 이란 내에서 폐기하겠다. 절대 이것을 이란 외부로 반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그렇게 계속 주장한 데에 대해서 결국은 미국이 동의한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동의했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죠. 당초 이란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440kg의 고농축 우라늄은 온전히 미국이 압수해서 미국으로 가져와서 미국 내에서 폐기하겠다라는 말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란이 동의한 게 아니라 미국이 동의한 셈입니다. 뭐 하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건 그들의 농축 우라늄이 확실하게 폐기되는 거니까 최소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에서 폐기하기로 했다라는 이 상황, 과연 이란이 양보한 건지 미국이 양보한 건지 다소 아이러니합니다.
1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6: 213-383-3838 213-383-3838
17: 센츄리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7: 네.
18: 수영도?
17: 그럼요.
1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7: 그렇습니다. 센츄리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9: 처음부터 특별한 밤을 기대하며 오는 건 아닙니다. 그저 가볍게 시작하죠. 슬롯머신 한 번, 카드게임 한 판.
20: 하지만 어느 순간 화려한 사운드와 눈부신 불빛, 테이블을 감도는 긴장감, 그리고 곳곳에서 터지는 환호성이 당신을 새로운 즐거움 속으로 이끕니다.
19: 조금 더 머물게 되고 조금 더 빠져들게 됩니다. 누군가에겐 짜릿한 제팟의 순간, 누군가에겐 오래 기억될 특별한 밤.
20: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은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세계적인 셰프 고든 램지의 헬스 키친에서 즐기는 특별한 식사, 또는 게임의 흐름을 이어가는 캐주얼 다이닝까지.
19: 이곳 펀어는 행운과 선택, 그리고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평범한 재미는 계획할 수 있지만 진짜 즐거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Fun is boring. Choose funner.
20: 남가주의 대표 리조트 카지노 Harrah's Resort SoCal. 지금 방문하세요. 헤라스소켈.com입니다.
21: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22: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21: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22: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21: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22: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23: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4: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3: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2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꼭 필요한 건강보험. 50년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회사는 2026년도에 가장 적절한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종업원 상해, 자동차, 주택 등 모든 보험도 최대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래튼, 비치와 오렌지 돌프,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3: 3266-0001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2: 이어서 교회 교인 수는 줄었지만 복음주의 보수교회는 늘고 있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팬데믹이 종식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교회들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연구자들은 이를 전면적인 종교 부흥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새로운 교회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평가했습니다. 최근 하트포드 종교연구소가 발표한 이 전국 조사에 따르면 대면 예배 출석률과 자원봉사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됐다라고 응답한 교인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 내 수십 개 교단에 속한 7천여 개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대면 예배 출석률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앨리슨 노턴 총책임자는 교회 재정이 개선되고 출석률과 자원봉사자 수가 증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를 바로 종교 부흥으로 해석하는 대신에 재조정 과정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노턴 연구진은 미국 교회 공동체는 코로나 이전부터 수십 년 동안 계속 감소세를 보여왔었다라며 2000년도에 평균 예배 참석 인원은 137명이었지만 코로나 때는 45명까지 감소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70명 수준까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교회 성장세는 모든 교회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 및 보수 개신교 교회를 중심으로만 두드러졌다라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팬데믹 이후 디지털 사역이 교회의 핵심 사역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긴급 대응책으로 시작된 이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성경 공부는 이제 교회의 일상적인 모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일부 교회의 성장세가 신규 신자 증가보다는 교회 간의 이동에 따른 현상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즉 다른 교회에서 옮겨왔다라는 것입니다. 노턴 연구진은 현재 새롭게 출석하는 교인들의 약 70%는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교회의 회복인지 아니면 재성장인지 또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사실상 돌려막기인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준은 어제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 하에 개최한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종료된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최근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한 것입니다. 연준은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그리고 12월에 0.25%포인트씩 이 3차례 연속적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는 1월, 3월, 4월에 계속해서 동결했습니다. 현행 기준금리는 최저 3.50%에서 최고 3.75%입니다. 연준은 어제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은 2% 목표치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리를 인하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연준은 물가 안정에 더 주목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0: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브랜드 보험.
2: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미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3: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2: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3: 융자 외길 36년 미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4: 99세까지 팔팔하게.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6: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사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네, 한인타운의 하늘은 June gloom. 6월의 흐린 하늘에서 점차 벗어나서 햇살이 조금씩 모습을 비치고 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더욱 푸르른 하늘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사랑하고 싶으실 겁니다. 자, 멕시코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1 승 봅니다. 얼마나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독일을 꺾는 역사적인 골을 넣는 순간 멕시코 시티의 지진 관측 센서가 반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진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요, 수많은 축구 팬들이 동시에 골을 외치며 펄쩍펄쩍 뛰어오른 그 진동을 센서가 감지했다는 것이죠. 이른바 이거를 풋볼 퀘이크, 축구 지진, 인공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의 열정이, 사람들의 응원이, 사람들의 그 간절함이 땅을 흔들 정도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그라운드에서 온 힘을 다할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선수들과 함께 뛰는 마음으로 응원하면 되겠습니다. 결과야 어떻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 서로를 믿고 뛰는 모습, 그게 바로 월드컵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니까요. 자, 그때 멕시코는 러시아를 상대로 이겼지만 그것도 독일을 상대로, 강호 독일을 상대로, 우리는 또 강하다면 강하는 멕시코를 상대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성봉은 선배님이 2대1로 찍으셨어요. 그럼 저도 쫓아서 2대1로 승리! 우리 가슴만은 뜨겁게 흔들어주길 바라면서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는 2시간 굿모닝 차차차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2026년도에

월드컵송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우리의 보첼리 오빠와 우리의 K-POP 데몬 헌터스의 이재가 함께 부릅니다.

0: 와, 2026년 월드컵송에 우리 이재가 넘어져도 돼 다시 일어나 이런 한국말이 들어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리사도 오프닝 축제 때 함께했고 또 파이널 때는 처음으로 해프타임 쇼가 생긴다고 합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 BTS가 아, BTS. 아, 그때는 BTS 봉을 들고 나와야겠어요. 그리고 또 파이널 때도 우리의 K-POP 스타들이 함께하는 그런 월드컵 축제가 되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제 그 경기 보셨습니까? 와, 꼭 우승한 사람이 영웅은 아니다. 졌어도 영웅이다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승리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박수를 받은 사람이 바로 어제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 잉글랜드가 4-2로 크로아티아를 꺾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해리 케인, 두 골이나 넣었죠. 대단한 선수, 전설이 돼가고 있는 케인 선수. 하지만 경기 후에 팬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은 의외로 패배한 크로아티아의 골키퍼였습니다. 수없이 날아오는 슈팅을 막아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투혼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을 만나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잘 나가다가 아니 결혼할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이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다. 그래 최선을 다했어. 어우 고생했어 애썼어. 그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래도 최고의 감동 스토리 어제 탱저 뮤직 극장에서 소개해드렸던 카보베르데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세사리아 에보라. 제가 그 20여 년 전에 그 선수가 아닌 가수의 노래를 듣고 아니 이런 목소리가 있어? 저는 맨 처음에 남자 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아주 작은 나라에서 나중에는 프랑스로 가서 유럽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로 맨발로 늘 무대에 섭니다. 고국에 내 모국에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맨발로 쓴 세사리아 에보라 선수가 바로 카보베르데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더 반가웠지 뭐예요. 뭐 이 나라 정도는 알아야지 했는데 까먹었는데 바로 그 골키퍼 보지니아 선수가 카보베르데를 우리에게 다시 선사해줬습니다. 인구가 50만 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작은 섬나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라가 이번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스페인을 상대로 0-0 무승부를 만들다니. 수많은 슈팅을 온몸으로 막아낸 선수, 보지니아 선수. 40살이라고 그래요. 아, 젊은 선수들 틈에서 40살의 골키퍼가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골키퍼가 세계 무대에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어머, 그러고 보니요. 최고령 세계 거북이, 세계 최고령 거북이가 이게 세인트 헬레나 섬에 있는 스타 거북이라고 해요. 조나단인데 드디어 오늘 뉴스에 났네요. 194번째 생일을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조나단인 거 보니까 수컷이네. 할아버지. 어머나, 기네스북으로부터 공식 아이콘 인증까지 받으셨다고 그래요. 194년 동안. 야, 그러고 보니요, 우리 인간들이 아우 잘났다 이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동물들과 지구촌 모든 생명들과 공존을 하는 그런 밸런스를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194년 동안 건강하게 자리를 지켜준 조나단 할아버지 앞으로도 만수무강하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이 보지니아 선수의 어머니가 월드컵 경기를 보러 오고 싶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경기장에 오질 못할 뻔했대요. 근데 그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결국 아들의 경기를 직접 보게 되셨다고 하네요. 생각해보세요.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우리 아들 공차는 모습 보면서 운동장에서 조그만 경기장에서 보시다가 세계의 이 월드컵 무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니. 야, 이 보지니아 선수의 어머니는 관중석에서 얼마나 그 감... 비록 졌지만 우리는 늘 승자와 패자를 나눕니다. 위너 takes all 이러면서 위너가 다 가져가지만,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축구 경기와 조금 다르죠. 우승하지 못해도 영웅이 될 수 있고 1등을 하지 못해도 누군가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낸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러운 영웅일 수도 있습니다. 가스값도 내려갔다는데 얼마까지 내려갔나 모르겠어요. 잘 버텨야지. 응? 어디 타주에서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밥값이 옛날에는 LA가 너무 싸서 야 시컷 먹자 했는데 둘이 먹어도 너무 밥값이 올랐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도요 오늘 한인타운 곳곳에 모처럼 불황 속에 손님들이 꽉꽉 차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예약을 안 받더라고요. 무조건 오세요. 예약을 받는 집도 있지만 그래서 그동안 팔이 날렸던 치킨집, 통닭집, 호프집이 오늘 성황리에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뜨끈한 열기가 폭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승리보다 다 아름다운 이야기. 영웅은 꼭 승리한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출발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룡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 저의 의상이 어떻습니까? 하! 지난번에요. 그 윌셔 잔디광장에서 티셔츠를 나눠주시고 우리 체육회에서 많은 봉사들을 해주시고 각 기관에서 함께했습니다. 티셔츠를 몇 장 얻어왔는데 세상에 남 다 주고 저는 입을 게 없지 뭐예요. 유일하게 또 하나 남아있는 빨간색 드레스를 오늘 입었어요. 오늘은 바로 우리 한인들의 가을날 축제를 여는 노르만디와 윌셔 바로 우리의 그 다울정이 있는 국제공원에서 오늘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경기는 6시부터죠? 지난번에 윌셔 잔디광장에서 티셔츠를 선착순 1000분께 나눠주는데 정말 줄이 쫙 섰어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겪으면서 더 나아진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 바로 LA 체육회의 우리 켄조 부회장님 오셔서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응원을 하고 또 어떤 혜택들이 있고 가서 뭘 준비를 하시고 어떤 거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또 스포츠와 사람들 오늘 탁구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 기대해 주세요.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6: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5: 두 번째 참가자.
7: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5: 세 번째 참가자.
8: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5: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크래치.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돈의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9: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4: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0: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4: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0: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4: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1: 진짜 감쪽 같네.
12: 역시 벤트웨이야.
1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0: 네.
1: 네.
0: 지금 후반전 55분 지나가고 있거든요.
1: 네.
0: 체코가 남아공을 지금 1대 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결과도 저희가 되게 네. 나중에 승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저희 오늘 멕시코하고 한국, 한국하고 멕시코 2차전 네. 경기에 어느 팀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조 1, 2위가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 2차전은 특별히 저희가 서울국제공원, 올림픽하고 놀맨디에 있는 서울국제공원에서 저희가 월드컵 2차전 야외 응원전을 하는데요.
1: 네.
0: 저희가 대형 스크린을 저희가 두 대 양쪽으로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1: 와.
0: 많은 분들이 오셔서 특별히 네. 오늘은 많이 아시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LAFC에서
1: 네.
0: 또 후원을 해주는 그 아주 큰 행사예요. 그래서 다양한 행사들을
1: 와.
0: 오늘 오전부터 하니까
1: 네.
0: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 네.
0: 오전에 가셔서
1: 네.
0: 그 야외 부스에서도 많이 게임도 하시고 축구 관련
1: 네.
0: 그 다음에 기부회도 많이 받으셔서
1: 네.
0: 또 축제를 많이 즐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준비물.
0: 준비물은
1: 각자
0: 우리 뭐 오늘은
1: 드링크.
0: 아시죠? 6시에 경기하기 때문에
1: 네.
0: 조금 뜨거운 날씨에서 준비할 수 있어서 본인이 모자나 이런 것들 선블락 같은 것도 좀 챙겨오시고요. 그 다음에
1: 네.
0: 미니 방석 같은 거 갖고 오시면
1: 네.
0: 저 편안하게
1: 네.
0: 빅스크린에서 여러분들이 월드컵 2차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0: 그럴까요?
1: 시작!
0: 오늘
1: 대한민국! 아니 이래가지고 우승을 하겠어. 저, 아니 탁구 선생님이 너무 소리가 작으셔. 마이크 가까이 대세요. 우리 송재호 탁구 교실에 우리 송재호 선생님.
0: 자, 오늘 특별히 저희가 네. 스포츠 관련된 아주 우리 LA에 아주 유명하신
1: 네.
0: 송재호 우리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1: 네.
0: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재호입니다.
1: 네.
0: 여러분들 저 어릴 때는 88년도에 올림픽 할 때
1: 네.
0: 와, 그때 이제 탁구가 아마 한국에서는 가장 뜨거운 스포츠 종목이 아니었나
1: 네.
0: 싶어요. 그래서 그 열정적인 탁구 선수들의 그 드라이브 대결도 보면서
1: 네.
0: 야, 한인들에게는 탁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1: 네.
0: 축구 다음으로 가까운 종목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성격
1: 네.
0: 의견으로는.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오늘 탁구 종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소개하면서
1: 네.
0: 또 우리 송재욱 감독님의 또
1: 네.
0: 지나온 그런 얘기들도 좀 들어보고 현재 요즘은 탁구인들이 어느 나이대들이 많이 오시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
1: 네.
0: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1: 어때요, 감독님?
2: 네, 탁구 인구가 많이 늘었죠, 예전에
1: 네.
2: 비해가지고.
1: 맞아요. 제가 한번 갔는데 뭐 꽉 차셨어요. 네,
0: 맞아요.
2: 지금 3세대가 어울려가지고
1: 네.
2: 7살서부터 86세까지
1: 네.
2: 네.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저촉이 없으니까
1: 네.
2: 이렇게 아마 3세대가 잘 어울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아, 신체 접촉이 없으니까?
0: 그렇죠. 네. 몸싸움이
1: 몸싸움 안 하니까.
0: 네, 맞아요. 네.
1: 점자는 탁구공 따라서
2: 네.
1: 제가 그때 어떤 분을 뵀는데요, 그분이 파킨슨이 와서 오른쪽을 다 못 쓰시는데, 목사님이시던데
2: 네.
1: 왼손으로 치우셔서 기가 막히시던데요.
2: 네, 맞아요. 신체 장애우들이 한 대여섯 분 오시는데
1: 네.
2: 이분들이 바깥에서 어떻게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1: 네.
2: 예, 탁구는 그냥 편안하게
1: 네.
2: 그냥 가운데 서가지고도 탁구대 그냥 라켓만 잡을 수만 있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2: 예, 그래서 오십니다. 예.
1: 그렇군요.
0: 요즘은 저희가 탁구 이렇게 스포츠 종목에서 보면 굉장히 선수들이 화려한 기술을 많이 쓰기 때문에 라켓도 많이 종류가 좀 다양해졌고요. 그래서 유럽 선수들이나 중국 선수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1: 네.
0: 또 빨리 이제 어드밴스가 좀 있지만 우리 한인 선수들에 대한 소식도 좀 한번 요즘에 어떤 선수들이
1: 네.
0: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선수들인지.
2: 예. 지금 뭐 대표적으로 우리 여자 선수 신유빈이.
0: 신유빈.
1: 네.
0: 예.
2: 그리고 또 짝을 이루는 또 임종훈. 또
0: 맞아요.
2: 안재현.
1: 네.
2: 또 그 오상은 감독 아들 오준성이.
0: 네.
2: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본하고 중국이 워낙 세가지고 이제 한국은 지금 3, 4위 정도 하면은
1: 네.
2: 그러니까 시합 나가서 만약에 동메달 간 다음은 굉장히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에도 또 프랑스, 독일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1: 네.
2: 예전에는 동구권이 더 강했었어요. 스웨덴,
1: 네.
2: 헝가리, 체코 이런 식으로.
1: 네.
2: 근데 지금은 이제 동구권보다는 유럽세보다는 지금 아시아권이 지금 네.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네. 또 일본 네. 거기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이제 같이 그래도. 어울리고 있는 편이죠.
1: 그럼요. 예. 우리가 타고 빠질 수 없지. 어렸을 맞아요. 때부터 막 그렇게 탁구장 다녔는데. 근데 중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할까요?
2: 근데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는 탁구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나 마찬가지예요. 3천만 명에서 뽑으니까

0: 탁구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되고 저희는 끽해야 네. 300명. 예, 그러니까 점점 그 엘리트 선수들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 네. 지금 한국도 이제는 그 생활체육으로 네. 생활체육이 더 많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죠.
1: 아, 그렇군요. 예,
0: 그래서 선수 출신들이 많이 밖에 네. 나가가지고 레슨하고 코치하면서 네. 생활체육은 굉장히 지금 활발히 움직여 있어가지고 네. 지난주에 강릉 세계 메스터스라고 해가지고 네. 현정화, 유남규 그런 세대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진행하던 네. 시합이 있습니다. 아, 예.
1: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원정 경기도 가시고 일반 아마추어인데도 저쪽 어디 동부 쪽 네, 가시고,
2: 조지아도 가시고
1: 탁구인들 교류도 하시고 그러시던데요.
2: 이번에 큰 대회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0: 예,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조지아 네. 아틀란타에서 네. 전미주 체육 탁구협회장 대 시합이 있어요. 그래서 오. LA에서 9명이 네. 이번에 네. 출전합니다.
1: 예. 그분들은 선수가 아닌 아마추어인데.
0: 예, 순수한 아마추어죠. 예, 그래서 자기 레벨대로 맞게끔 이렇게 네. 시합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아주 굉장히 한 달 전서부터 맹렬히 훈련해가지고 와. 기대가 큽니다.
1: 그중에서 탁구 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뭐 이분은 도저히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출전하시는 분 계세요?
0: 그럼요. 1, 2년이 돼도 자기 맨 마지막 병아리부라고 하나 네, 거기서 시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합해서 이기면 조금 점수가 올려가지고 그 다음 네. 레벨로 네. 네, 그렇게 종목별로 시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나 그냥 남녀노소 나이 차이 없이 이렇게 네. 시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2: 요즘에 탁구 룰은 예전에 점수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 점수제나 이런 세트의 스코어는 어떻게 되나요?
0: 그렇죠. 예전에 할 때는 21점 네, 제도로 맞아요. 해가지고 3세트, 5세트에서 시간이 단체전 하게 되면 4대3 하게 되면 5시간, 6시간 우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을 이기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다는 그 이제 세계 탁구 연맹의 네, ITTF의 네. 그런 요청에 의해 가지고 네. 그 결국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서부터 네. 그 룰이 21점에서 11점 반으로 확 줄어버렸죠.
1: 아.
0: 그래서 이제 3세트라는 건 없고 국제 시합은 5세트 네. 아니면 7세트.
1: 네.
0: 거기에 가장 혜택을 받은 선수가 있을 때면 지금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회장
1: 네.
0: 2004년도에 중국의 왕하오 선수를 꺾을 당시에 네. 그거 혜택을 많이 받죠.
2: 아, 그때부터 적용이 된 거군요.
1: 와. 11점
0: 네.
1: 그러네요. 옛날 어렸을 때 기억이 21점
2: 맞아요.
1: 막 내려고 했는데
2: 맞아.
1: 11점으로 해서
0: 21점으로 네. 했을 때는 중국 이긴다는 게 굉장히 네. 힘들었어요.
1: 네. 네.
0: 왜냐하면 점점 실력 차이가 많이 나기
1: 네.
0: 때문에
1: 네.
0: 근데 11점은 순식간에 후다닥 하면은 예, 한 세트 딸 수 있고 그러면 네. 심리적으로
2: 네. 현재도 그러면 남녀 세계 랭킹이 다 탑은 다 중국 선수들인가요?
0: 아직까지 그래도 중국 아성을 만리장성 무너뜨린 데는 거는 쉽지가 않죠.
1: 아니, 예. 중국의 탁구 인구가 예. 대한민국 예. 국민수라니까 뭐 그래도 우리는 쇼트랙의 강국이잖아요. 제일 잘하는 거.
0: 엄청나게 잘하는
1: 거. 우리는 왜 그렇게 잘할까요? 예. 스케이트를?
0: 예.
2: 축구도 잘합니다. 사실.
1: 아, 축구도 잘해요.
0: 그렇구나.
1: 아, 대한민국 짜작짜작짝. 아, 근데 바로 탁구를 꼭 운동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지고 그 안에서 함께 친구도 만들고 또 조지아에서 다음 주에 경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런 여행하면서 또 전 미주에서
2: 맞아요.
1: 오신 분들 만나면서
2: 교류도 할 수 있고,
1: 교류할 수 네. 있고 그게 맞아요. 너무 큰 장점인 것 같네요.
0: 그렇죠. 2년마다 네. 보통 이제 전미주 체육대회라고 2년마다 있었는데
1: 네.
0: 그 한 쉬게 되기 때문에 예. 탁구협회에서 그 쉴 때마다 우리 탁구협회 장배를 따로 맹길자.
1: 네. 네.
0: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금 5회째 지금 하고 있어요.
1: 그래서
0: 네. 이번에 회장님이 네. 아틀란타에 계시기 때문에 아틀란타로 네. 가게 됩니다.
1: 그렇습니까? 네. 재밌다. 네. 송재호 탁구교실은 바로 저쪽 그랜뷰?
2: 네, 올림픽하고
1: 그랜뷰에
2: 있는
1: 네.
2: 우리
1: 그러니까
2: 많이 아시는 그 후보 탁구 뒤에 빌딩이기 때문에
1: 네네. 후보 지나자마자
2: 여러분들 많이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나 네. 한번 탁구 교실을 한번 방문하셔서
1: 네.
2: 아 나도 이번에 한번 운동을 다시 새로운 종목을 해보고 싶다 하면 탁구 네. 전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1: 좀 잘 치는 분이 가르쳐주기도 하시고
0: 예.
1: 그리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계셔서 30분 치고 또 쉬고 남들 치는 거
0: 네,
1: 보고
0: 맞아요.
1: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커피도 네. 마시고 그리고 30분 치고.
0: 예, 코치 선생님들이 네. 다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네. 그냥 편안하게 오시면은 네. 조금씩 조금씩 많이 못 해드리지만은 네. 10분 15분씩 스윙도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또 자동으로 나오는 머신이 있어가지고 네. 네. 부담 없이 그냥 혼자서라도 할 수 있고 뭐 네. 배워서 이렇게 하면은 한 3, 4개월 정도가 조금 이렇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한번 적응하면 평생 86세까지 네. 네.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저는
1: 왜
0: 생각합니다.
1: 왜 86세인가요?
0: 아, 지금 현재 오시는 분 중에 최연장자가 86세이기 때문에.
1: 아, 그러세요. 네. 야, 그러면 그분이 기록을 세우면 우린 또 그 리밋을 넘어가네요.
0: 하기야 뭐 네. 코로나 전에는 94세, 95세까지 계셨었는데 불행히도 네. 그분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네. 예, 지금은 86세가 최연장자입니다.
1: 네, 내가 잘 못해도 하다 보면 되는 거죠. 그 그 파킨슨 때문에 오른쪽을 완전히 쓰지 못한 목사님도 지금 보니까 선수시더라고요.
0: 예.
1: 그분이 맨 처음에 어떠셨나요?
0: 처음에는 그 정도 심하지는 않았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본인이 리타이어 하셔가지고 운동해야 네. 되겠다 싶은데 네. 탁구가 가장 적성에 맞고 해가지고 아. 시작하셨는데 네. 파킨슨병이 오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1: 네.
0: 예. 볼 주는 것도 좀 힘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양쪽 코너에서 네. 들 줄게 이렇게 하고 있죠.
1: 아 너무 잘 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좋은 영감을 받았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연락을 하면 가시면 좋을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0: 예, 네, 그냥 보통, 네. 본인이 한국에서 체육 시간 제일 싫었다.
1: 아,
0: 볼만 보면 무서워서 네. 눈을 감는다. 나는 운동 신경이 없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제가 개런티하죠. 한 달 안에 저랑 네. 한 50번 볼 안 떨어뜨리고 연결할 수 있는 거. 아. 그러면서 취미 생활을 하는 거.
2: 우리 탱자님도 네. 좀 배우면 좀 날까요?
1: 아니
2: 지난번에 하신 거 보니까 볼이 다른 데로 많이 날아가시던데.
1: 아니 그 얘기하시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여학교는 피구할 때 특히 볼을 안 보고 아 웃는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네요. 네. 볼 무서워하시는 분 가시기 네. 바랍니다. 네. 탁구공은 맞아도 안 아프잖아요. 네.
0: 그렇게 뭐.
1: 네. 네. 네. 송재우 탁구교실 전화번호 213-383-0096 213-383-0096 올림픽과 후보 금방에 있습니다. 1049 사우스 그랜뷰 스트릿이에요. 가서 탁구는 뭐 돈도 그렇게 안 들잖아요. 탁구만 탁구채랑
0: 네네 맞아요. 네,
1: 볼만 있으면 되는
0: 다 프리로 빌려드려요. 몸만 오시면 되네. 운동화만 신고 오시면 됩니다.
1: 네, 좋아요. 자 우리 켄조 LA 체키 부회장님 네. 오늘 수고 많으시겠어요.
2: 예, 오늘 2차전도 가서 이제 또 야외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네. 방송 들으시고 점심 가볍게 드신 다음에
1: 네.
2: 또 저희 대한민국을 응원할 수 있는 네. 2차전 경기장으로 네. 함께 오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낮부터 서울 국제 공원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축구 경기 여러 가지 부스도 있고요. 기브어웨이도 있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셔서요. 뜨거운 열기를 느껴보시면서 좋은 에너지도 받으시고 힘차게 응원하자고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을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2: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3: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4: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5: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6: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7: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 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0: 오늘은 건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들려요. 동시에 의학도 발전하면서 조기에 발견하고 잘 치료해서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 전문의, 또 암 예방부터 조기 검진, 치료 이후 건강 관리까지 정말 너무 중요하죠? 안 메디컬의 안상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원장님은 USC 암 전문의 교수시잖아요.
1: 네네.
0: 네, 이번에 안상훈 내과 이래서 설립을 하셨어요.
1: 네네.
0: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셨어요?
1: 네. 제가 USC의 현재 네. 그 암센터에 네. 그 종양내과 전문의, 그러니까 암 전문 교수죠. 네. 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을 진료를 그동안에 꽤 오랜 기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암 전문의를 아시고 계실 텐데
0: 네.
1: 제가 원래는 한국에서 이제 네. 서울대의대를 졸업을 하고 네. 원래는 가정의학과 의사였습니다. 네. 네. 동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수련받고 가정의학과 의사를 하면서
0: 네.
1: 암 환자분들 주치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국립암센터에서, 한국의 일산에 국립암센터 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네. 암에 관심이 생겨서 미국으로 와서 암 전문의가 돼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암 환자를 진료를 하다 보면
0: 네.
1: 이 암 환자분들은 또 암이 없는 분들이랑 또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0: 네.
1: 이제 암 치료에 이제 가이드를 또 잘 받으셔야 되고
0: 네.
1: 암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0: 네.
1: 또 생존자로서 여러 가지 또 겪는 이런 문제들도 있으시고
0: 네.
1: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좀 이걸 일찍 발견했으면은 이렇게
0: 네.
1: 고생을 많이 안 했을 텐데 이런 분도 계시고 해서
0: 네.
1: 그런 분들, 또 그런 분들 가족을 위해서
0: 네.
1: 아, 내가 좀 주치를 해가지고 예방부터 조기검진, 뭐 치료뿐만이 아니고
0: 네.
1: 예방 조기검진,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치료가 다 끝나신 다음에 생존자 관리라든지 등등
0: 네.
1: 이런 걸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주치 프랙티스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0: 네.
1: 생각을 하다가
0: 네.
1: 생각만 하다가 이제
0: 네.
1: 이번에 새롭게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1: 네.
0: 진짜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잡아주면서 전담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위치는 어딘가요?
1: 제가 현재 이번에 개업하는 곳은 오렌지 카운티 풀러튼의
0: 네.
1: 세인트 주드 병원이라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풀러튼 근처에
0: 네.
1: 있는 그 대형 커뮤니티 병원인데
0: 네.
1: 그 근처에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그 위치 자체는 그 세인트 주드 병원 자체가 이렇게 메디컬 컴플렉스처럼 여러 다양한 과의 의사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한인 주치분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한인들은 플로튼에 많이 사시는데
0: 네.
1: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개업을 하게 됐고
0: 네.
1: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가 있는 건물 빌딩은 이제 여러 다양한 과 의사들과 같이 있어서
0: 네.
1: 이제 오셔서 뭐 다른 과 진료가 필요하시면 같이도 협진할 수 있는
0: 네.
1: 예,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0: 아, 플로튼에?
1: 플로튼에 있습니다.
0: 거기 LA는 없나요?
1: LA는 그래서 내년 초에 2027년
0: 네.
1: 초에
0: 네.
1: 개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0: 아, 여러분 들으셨죠? 안상훈 내과. 아, 우리 선생님이 계시면 이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생기네요, 선생님.
1: 네, 네.
0: 전화번호 드릴게요. 657-888-9919 657-888-9919. 근데 이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1: 네.
0: 예전과 비교했을 때 암 검진이 어떻게 발전했나요?
1: 그 한국 분들은 특히 이제
0: 네.
1: 건강 검진하러 한국도 많이 가시고 하시니까
0: 네.
1: 암을 일찍 발견하시는 경우도
0: 네.
1: 많이 있지만, 근데 이제 암 조기 검진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계속 바뀌거든요, 이게.
0: 네.
1: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들어드리면
0: 네.
1: 폐암 같은 경우에는
0: 네.
1: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검진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폐암이
0: 네.
1: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암 때문에 사망하는 원인 1위가 폐암이거든요. 남녀공이. 그런데
0: 네.
1: 근데 이제 폐암에 대한 조기 검진 가이드라인이 없다가
0: 네.
1: 원래 흡연하신 기간이 오래된 분들은
0: 네.
1: 1년에 한 번씩 저선량 흉부 CT라고 해서
0: 네.
1: 방사선 노출이 최소화되는 그런 CT를 1년에 한번 찍으시라고 하는데
0: 네.
1: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시다
0: 네.
1: 보니까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늦게 발견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폐암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흡연이랑 관련 있잖아요.
0: 네.
1: 특히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부터 이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0: 네.
1: 10대 후반, 20대 초반부터 피시니까 벌써 60대만 돼도
0: 네.
1: 거의 뭐 한 40년 가까이 하루에 한 갑씩
0: 반세기를 폈어요.
1: 네, 그러신 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0: 네.
1: 그런 분들은 당연히 스크리닝을 하셔가지고
0: 네.
1: 일찍 발견하면은
0: 네.
1: 쉽게 또 완치할 수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모르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0: 네.
1: 이제 그런 조기 검진 가이드라인이 계속 바뀌고 하는데 아직 한인분들 중에 그런 조기 검진 가이드라인 잘 모르시고 하셔서
0: 네.
1: 안 하시고 늦게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
1: 그래서 늦게 발견하시면 이제 물론 좋은 치료들이 많이 있지만
0: 네.
1: 그래도 조기 발견해서 하는 것보다는 완치율이 떨어지고
0: 네.
1: 또 당연히 치료 때문에 고생을 하시게 되죠.
0: 네.
1: 그래서 조기 검진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0: 네. 담배 평생 한 번도 안 폈는데 우리 주부님들 부엌에서 요리하면 또 그렇게 폐에 그렇게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0: 네.
1: 요즘에는 특히 그 비흡연자 여성분들 특히
0: 네.
1: 한인분들이 이제 폐암 진단이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여서요.
0: 네.
1: 아마 앞으로는 그 여성분들도 이 폐암 그 스크리닝 조기
0: 네.
1: 검진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0: 네. 네. 가장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 나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1: 그렇죠. 이제 조기 검진이라는 것 자체가
0: 네.
1: 원래 증상이나 징후가 없을 때 일찍 발견하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0: 네.
1: 당연히 증상이 없을 때 하셔야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저희가 조기 검진은 모든 암을 다 하는 게 아니고
0: 네.
1: 가장 발생 확률이 높은 암을 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조기 검진 가이드라인에 들어와 있는 암들만 제대로
0: 네.
1: 잘 검진을 하셔도
0: 네.
1: 내가 평생에 생길 수 있는 암의 거의 한 60% 가까이는
0: 네.
1: 일찍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한국분들이 특히 걱정하시는 암이 대장암, 위암, 폐암, 유방암, 전립선 암인데요.
1: 네.
0: 연령별대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암이 있을까요?
1: 그 지금 말씀하신 암들이 대부분
0: 네.
1: 연세가 드셔서 많이 생기지만
0: 네.
1: 요즘 추세는 유방암이나
0: 네.
1: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점점 발생 연령이 낮아져서
0: 네.
1: 30, 40대 분들도 이런 암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조기 검진 가이드라인이 자꾸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옛날에는 대장암 검진이 50세 이상이었는데
0: 네.
1: 지금 45세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점점 젊은 분들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히 한인분들이 젊은 분들한테 대장암이 많이 생겨요.
0: 왜 그러죠? 식습관 때문에?
1: 식습관도 있고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0: 네. 네,
1: 근데 왜 유독 한인들이 이렇게 젊은 분들이 대장암 많이 생기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고요.
0: 네.
1: 그래서 사실 그 가족력도 봐야 되고 이분이
0: 네.
1: 과거 병력이 어떤 게 있었는지도 봐야 되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0: 네.
1: 언제부터 어떤 암을 조기 검진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결정이 되거든요.
0: 네.
1: 아까 저희가 대장암 말씀하셨지만 대장암은 대부분 폴립이라고 용종이라 그래요. 아니 사마이
0: 네.
1: 같은 거.
0: 네.
1: 근데 용종을 내버려둬서 암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용종 단계에서 떼내야 되고
0: 네.
1: 어떤 분들은 용종이 또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0: 네.
1: 이런 분들은 그 대장내시경을 더 자주 하셔야 되고.
0: 네. 네.
1: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조기 검진 가이드라인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그게 꼭 대장내시경을 해야 되나요?
1: 대장내시경 하지 않고 이제 저희가 뭐 CT 찍는 것도 있고 대변 검사로도 할 수 있는데
0: 네.
1: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걸 하시게 되면은 용종이나 이런 게 발견됐을 때 떼서 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0: 네.
1: 대장암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암 중에 하나인데 예 안 생기게. 근데 안 생기게 한다는 거는 폴립 단계에서 떼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CT나 아니면은 대변 검사나 이런 거는 대장 내시경보다 덜 불편하긴 하지만 예방이 안 되니까.
0: 근데 내시경을 하면서 보이면 바로 떼내니까.
1: 그렇죠. 내시경은 바로 그냥 보면서 바로 진단 겸 치료를 하니까 암이 안 생기게 되는 거죠.
0: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거 하고 나면 똥꼬가 좀 아파. 네. 치료 후에 이 암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암 생존자들이 평생 계속 관리를 해야 되죠.
1: 아 물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암이 처음 생기셨다는 거는
0: 네.
1: 그냥 운이 나빠 생긴 게 아니고
0: 네.
1: 내 유전적인 이런 거, 그 다음에
0: 네.
1: 내가 노출된 환경,
0: 네.
1: 식생활 습관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0: 네.
1: 다 작용을 해서 암이 생기신 거기 때문에
0: 네.
1: 한 가지 암이 치료됐다고 해서 다른 암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고요.
0: 네.
1: 또 그 다음에 이게 재발되는가도 잘 봐야 되고
0: 네.
1: 또 다른 하나는 치료 과정에서 방사선이나 항암제나
0: 네.
1: 이런 약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추후에 한참 있다가 다른 2차적인 암이나 다른 문제가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관리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중요할까요? 그래서 일단은 암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에 따라 다른데요. 네. 혈액검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혈액검사 말고도 네. 또 다른 혈액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사진을 갖다가 또 특별하게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 목 있는 쪽에 방사선을 쏘이는 이런 치료들이 있어요. 뭐 림프종이라든지 네. 이런 게 생기면은 네. 목 쪽에 방사선 쏘여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추후에 갑상선암 같은 게 생길 위험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방암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암제를 썼던 분들은 네. 한참 시간이 지나면 골수암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백혈병을 포함한.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유심히 일부러 신경을 써서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그냥 암 환자, 암을 경험하셨던 분들 또 그 네. 가족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치의 케어도 중요하지만 네. 그런 또 다른 부분에 더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0: 그래서 암을 잘 아는 주치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1: 네, 네.
0: 우리 안상훈 내과 선생님 여기만 가면 암과는 모르는 응? 근데요 이렇게 네네. 이제 관리를 잘했지만 암 예방을 위해서 네.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꼭 전하고 싶은 건강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1: 네, 암 예방을 위해서요 딱 한 네. 가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네. 금연입니다. 담배 안 피시는 거.
0: 아.
1: 네, 담배는 정말 암의 제일 친한 친구고요. 우리의 네. 최대 적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술, 담배를 다 하시는데 나는 네. 두 개는 다 못 끊는다 그러시면 담배를 끊으시고 차라리 술을 드십시오.
0: 아.
1: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흡연은
0: 네.
1: 절대 안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담배
0: 그거는요. 네. 베이프라고 요즘 뭐,
1: 네.
0: 뭐 에스프레소 맛
1: 네, 사실 근데 그것도 요즘에 연구를 네.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암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대체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아직은 없고요.
0: 네.
1: 안타깝게. 그다음에 이 담배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도 영향이
0: 맞아.
1: 있거든요. 예, 네, 그 간접 흡연 자체도
0: 네.
1: 암 유발 위험 암 유발하는 그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생각해서도
0: 맞아요.
1: 금연하셔야 됩니다.
0: 네.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요. 저쪽 공원에서 누가 피고 계신데 너무 냄새가 역겨워서 야, 이 나쁜 걸 왜 피까?
1: 네, 맞습니다. 그건 매우 네. 중요하고요.
0: 빨리 끊으세요.
1: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식생활을 맨날 물어보시거든요, 저한테.
0: 네.
1: 근데
0: 네.
1: 사실은 식생활은 다 일반 상식적으로 아시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네. 그중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다양한 색상의 이 신선한 야채 드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0: 네.
1: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탄수화물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다 상식적으로 알고
0: 네.
1: 계시잖아요. 근데
0: 네.
1: 그냥 탄수화물만 줄이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고
0: 네.
1: 예, 배를 일단 채워야 되잖아요.
0: 네.
1: 예, 그러려면은 야채를 먼저 좀 드시고
0: 네.
1: 그다음에 식사를 하시면 조금 네. 드시는 양도 줄일 수 있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0: 네.
1: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식사하시기 전에 야채를 한
0: 네.
1: 막 이렇게 큰 접시로 하나 딱 드시고 그 다음에 드시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0: 네.
1: 예, 다른 음식들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맞아요. 제가 요즘 겨자 잎 그거를 갖고 그냥 불에다 그냥 후루룩 해가지고 먹는데 너무 씁쓸하고 맛있어.
1: 네네.
0: 그런 거나
1: 네.
0: 이 마켓에 가면 얼마나 그렇게 싼 게 뭐 많아요.
1: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0: 비싸.
1: 식생활 습관 말씀드리면
0: 네.
1: 아 평생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좀
0: 네.
1: 철저하게 잘 드시고
0: 네.
1: 주말에는 한두 끼는 또 드시고 싶은 거
0: 네.
1: 드시고 그래서 좀 장기전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0: 네.
1: 건강하게
0: 네.
1: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0: 네. 원장님은 어떤 음식, 어떤 야채를 제일 잘 드세요?
1: 저는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빨간색 나는 거 좋아하고요.
0: 네.
1: 예, 왜냐하면 빨간색 나는 것들이 예,
0: 네.
1: 그런 거 피망이나 토마토 이런 거. 근데
0: 네.
1: 그런 것들이 전립선암, 예, 전립선암 같은 그런 암 예,
0: 네.
1: 위험성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고요.
0: 아.
1: 근데 사실은 색이, 그러니까 색이 있는 게 도움이 돼요. 색을
0: 네.
1: 내는 게
0: 네.
1: 파이토 케미칼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0: 네.
1: 세포 노화도 막고 암
0: 네.
1: 발생 위험성도 낮추고 예, 그렇습니다.
0: 선생님 누가 그러시네요. 정말 믿음이 가는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이시로군요. 선생님 개원하시면 바로 선생님 병원으로 갈게요. 선생님 최고예요. 그러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이미 개원을 하셨죠? 플로턴에는?
1: 아, 7월 1일부터 개원을 하고요.
0: 네.
1: 예, 근데 이제 지금도 전화를 하시면 제가 약속은 받고 있습니다.
0: 아.
1: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0: 네.
1: 사실은
0: 네.
1: 그 제가 암 전문의로서 이제 환자분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동안에.
0: 네.
1: 근데 암 전문의를 그만두고 하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만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0: 네.
1: USC 대학 병원에서도 파트타임으로 암 진료를 하고요.
0: 네.
1: 그러면서 또 파트타임으로 제가 내과 주치의로서 개원을 하는 겁니다.
0: 와, USC 암 전문의 교수님이 그리고 수많은 그런 경험과 수많은 저 멋진 이력을 가지신 선생님이 주치의가 되신다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안상훈 내과 LA 문 여는 날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1: 네, 네, 조금만 네. 기다려주십시오.
0: 네, 지금까지 암 전문의 우리 안상훈 교수님이셨습니다. 6578889919 6578889919입니다. 교수님 가시기 전에 끝 인사 주시죠.
1: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새로 개원해서 하는 게 한인 커뮤니티가 좀 더 건강해지고 특히 이제 100세 건강 많이 얘기하는데 암 안 생기면 100세 사실 수 있습니다. 네, 저 열심히 한번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해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안상훈 교수님 쩔쩔.

암과 싸워서 이기자. 오늘 멕시코와 싸워서도 이기자. 천천히 걸어가네. 오늘 열심히 박수치며 응원하다 보면요, 몸의 면역력도 쑥쑥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박수가 그렇게 좋아요. 저희 집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요, 아버님이 툭 하면 자 박수 그러면 막 쳐야 돼요. 그냥 작은 일에도 박수 이래서요. 저는 차 타고 단체로 갈 때 내릴 때 꼭 그래요. 자 운전하신 분을 위해서 박수 이러면 박수.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도 좋은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넷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 우리 후니 탱자와 2부에서 찾아뵐게요.

0: 마사지 제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4: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5: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4: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5: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4: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5: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 세일.
4: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 세일.
5: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4: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6: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 99, 직화 짜장면 4불 99, 서산 어리굴젓 9불 99, 새우 6접 9불 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 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0: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9: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0: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9: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0: 41년 역사의 이태리 양복점이 문을 닫습니다.
11: 이태리 패션타운 이태리 양복점 폐업 세일.
10: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1: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0: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11: 이태리 양복점의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립니다.
10: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마지막 폐점 세일. 213-382-3311 213-382-3311.
12: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3: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4: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5: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2: 정말? 어떤 건데?
15: 융자나라, 캐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2: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5: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
7: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6: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7: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8: 선택하세요 품질을,
1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8: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9: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8: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9: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0: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2부 2부의 남자 아담 같은 오늘은 축구 해설 위원 아 심판 같은 IOC 심판 같은
4: 아 꼬리요 꼬리. 아,
5: 이 축구가 말이죠.
3: 네 우리 흔히 후니탱자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축구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남자.
3: 네.
5: 축구를 사랑하는 남자.
3: 그 자켓 너무 멋있다 진짜.
5: 그쵸.
3: 그리고
5: 아 되게 더워 이거 자켓이 바람이 안 뜨네. 태극기를 달았죠.
3: 아...
5: 하나 드릴까요?
3: 저는 사실 그...
5: 오늘 아주 빨갛게 아주 섹시하게 입으셨는데
3: 아니 이거밖에 없어 또 빨간색에 아, 제가 붉은 악마 티셔츠를 세 장을 받아 얻었는데
5: 네.
3: 다 주위 나눠주고 보니까 결국 제가 입을 게 없는 거야.
5: 그래요. 뭐 누구 나눠주면 자기 게 없어요.
3: 막 주는 거 좋아해서 제가
5: 아...
3: 어, 어떻게 더워 죽겠는데 못 벗고
5: 저도 벗을까? 지금 저 사실 잠깐 보여드릴게요.
3: 나 큰일 났네.
5: 팔에 태극기도 있어요.
3: 어 그러네. 네. 어, 나도 벗어 이거. 어 더워.
5: 아 근데 너무 덥다.
3: 어,
5: 좀 벗고 갈게요.
3: 네. 아니 우리 둘 다 어떻게 부채를 잃어버렸어요?
5: 그러니까요.
3: 진짜.
5: 아 진짜 가뜩이나 네. 삶의 인생에 부채가 많은데
3: 어제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5: 왜요?
3: 왜냐하면 그 부채를 내가 선물 받아서 너무 제일 아끼는 너무 응? 작가가 만든 건데 근데
5: 아 진짜요? 그게 막 친필 사인이 또 그런 거야 그러면?
3: 네. 그림 한국의 크
5: 수묵화. 아...
3: 근데 다 전화해 보니까 네. 누가 여기 쓰레기통에서 봤대요. 근데 왜 안 건지냐?
5: 아이 그거를 떨어뜨린 분이 잘못한 거지.
3: 누가 버린 거를 왜
5: 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
3: 저절로 일 들어갔어. 아니 훈이 씨도 부채 잃어버렸어요?
5: 저는 가방에 들고 다니는데 없었어요.
3: 없어 어떻게 해? 이참에 우리 부채 장만해요.
5: 그러니까 아 근데 뭐 이번에 뭐 태극기 좀 들고 있는 네. 거 없나?
3: 아 저도 태극기를 하나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이 옷을 입었을 때
5: 네.
3: 태극기를 다 감싸면서 숄.
5: 그 뭐지?
3: 네.
5: 원래는 그거 아시죠? 태극기를
3: 뭐요?
5: 그거 훼손하면 벌 받아요.
3: 아 그런 거
5: 형벌 받아요.
3: 응.
5: 그런데 그러니까 태극기로 하면 안 되고 태극기 문양을 딴 이제 고려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또 미국사니까
3: 미국 사람들은 성조기로
5: 어 그걸로 정말 다 하잖아요.
3: 다 하죠. 그러니까
5: 저도 좀 웃긴 게 아 물론 태극기를 리스펙트하는 건 맞는데
3: 모셔만 노라잉
5: 어 그걸 굳이 뭐 물론 뭐 찍거나 회사라면 안 되지. 근데
3: 네.
5: 좀 이렇게 리폼하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3: 내 몸에 감싸는
5: 그럴까요?
3: 거.
5: 그러니까요. 예전에
3: 괜찮죠.
5: 우리 미나 씨가 2002년 월드컵 때
3: 네.
5: 그 어마어마하게 떴잖아요. 그냥
3: 네.
5: 몸매로. 아유 미나 씨 잘 지내나?
3: 아 나도 좀 떠볼까.
5: 어 그러니까 오늘 가세요? 오늘?
3: 네,
5: 이러고 가셔야지.
3: 이러고 가면 어때?
5: 왜?
3: 아무튼.
5: 그 저희가 하나 이거.
3: 아 태극기 파는데 어디 있어요?
5: 태극기 파는데요?
3: 네.
5: 할게?
3: 이참에 저는 태극기와 성적기를 네. 큰 거 하나씩
5: 저 사무실에 있는데
3: 아 그래요?
5: 네 하나씩 조그만 거 이렇게 딱
3: 아 조그만 거 저도 있죠. 네.
5: 아 근데 오늘 홈쇼핑 월드님 신문선 네. 유연인과
3: 네.
5: 수원 여자친구 지소연 선수 닮으셨다고? 지소연 선수가
3: 네.
5: 제 기억엔 이쁜 걸로 알고 있는데
3: 네. 어머 고마워요.
5: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네. 분 아닌가 지소연 선수가? 아무튼
3: 네.
5: 오늘 여러분 드디어 멕시코 네. 경기 있잖아요.
3: 네.
5: 오늘 어떻게 보세요 예상을?
3: 2-1
5: 2-1? 승?
3: 승.
5: 자 누가 넣을 것 같아요? 한국 선수.
3: 한국 선수. 네.
5: 뭐 일단 손흥민 한번 들어가나요? 오케이. 오늘은 왠지 손흥민 선수가 뭔가 할 것 같아. 그렇죠.
3: 맞아요. 지난번 못 뛰잖아.
5: 지난번에는 약간 몸풀기였던 거 같고.
3: 그럼요. 네. 또 후배들.
5: 또 전력을 너무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3: 그러니까
5: 오영규 넣잖아. 그러니까
3: 오늘 흥민이.
5: 오늘 손흥민 그러니까 첫 걸 넣고 두 번째 걸 누가 넣을까요?
3: 강인.
5: 저도 이강인.
3: 강인.
5: 이강인.
3: 강인한.
5: 이강인이 돌파하다가 그냥 중장거리 슛 빵 때려 들어갈 것 같아.
3: 어 진짜. 내기하자. 둘 다 같은 데 걸었네.
5: 그러니까 근데 둘이 똑같아서.
3: 나 우리야.
5: 아 저도 2-1 아니면
3: 네.
5: 2-1 아니면 3-2?
3: 네.
5: 우리나라가 좀 골을 많이 넣을 것 같아 오늘.
3: 네.
5: 왠지.
3: 아니 작업하시는 분 내에서 작업실에
5: 많이 누굴 또 작업해요?
3: 작업실에서
5: 네.
3: 우리 멕시칸 아미고 친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5: 그렇죠.
3: 저만 돈 내기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사우나에서 어떤 아주머니는
5: 네.
3: 멕시칸 그 동료가 일하시는 분이
5: 네.
3: 내기 걸자고 그러더래요. 100불.
5: 누가 이기는지?
3: 어 아니 오. 그게 아니라 멕시코가 이기면
5: 네가 100불 내가 100불 이렇게?
3: 어, 어, 어, 어. 그러니까 짐은 한국이 짐을 무조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 언니가 50 too much I don't have money 50 그랬더니 no 자신 있다 이거지. 이야. 100불을 걸었대요.
5: 하셨대요?
3: 뭐 어떻게 해. 나 저랑 똑같은 거죠. 뭐 아무 어떻게 안 한다고 그래. 오늘 그러신 분이 의외로 많이 계실 거야.
5: 야 이거 그 돈까지 들어가면 좀
3: 그런 분 계시다면 전화 한번 주세요. 13531-2291
5: 친구끼리? 응? 친구끼리도?
3: 친구끼리도
5: 친구끼리도 아니면 진짜 그 나라 분들과
3: 멕시코 친구랑 내기를 해.
5: 저는 오늘 아침 여기 이쪽 방송국 출근하면서 네. 그 주차장 해주시는 네. 분 있잖아요. 네. 그 친구 이제 리차드인가? 아니 그분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나.
3: 리카르도.
5: 리카르도인가? 그 친구랑 이제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네. 매일 아침 인사하니까. 근데 오늘 제가 딱 가면서 태극기를 쫙 보면서 What's up, brother? 그러면서 제가 태극기를 보여줬거든요. 네. 막 웃으면서 꼬레야
3: 그래요. 네. 혹시 그렇게 네. 돈 내기 하신 분 계시면 한국 팀에
5: 좀 재미로만 해야지. 배팅이 너무 커지면 안 돼요. 이거는
3: 조금 걸어야 재밌다고 누구시다.
5: 약간 그럴 수 있는데 민감해질 수 있죠.
3: 그렇죠.
5: 근데 가족끼리는 저는 하거든요.
3: 그러니까
5: 가족끼리 그냥 5불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이랑 와이프랑 해서 그냥 뭐 누가 몇 대 몇에서 이길까, 누가 이길까, 비길까 해서 각자 다른. 저는 항상 선택이 폭이 없어요. 왜냐면 한 명씩 정하고 나면. 전 남은 거 그냥 해야 돼요. 네.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
3: 그치, 그치.
5: 그러니까 저는 남은 거 그냥 택하니까 네. 거의 뭐 제 의지와 상관없는 배팅을 하게 되는데 근데도 이겨.
3: 퇴근길에 만나는 곱창집
5: 네.
3: 주방에서 일하는 그분하고
5: 그 반짝반짝 별?
3: 멕시칸 친구하고요.
5: 네.
3: 피해가야 되지 않게.
5: 왜?
3: 아무튼
5: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배팅을 하셨다면 뭐 저희가 절대로 뭐 그런 도박을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친구끼리 재밌게 하면 그거 쏠쏠하게 모으면
3: 그럼요.
5: 20분씩 모아서 한 100명 하면
3: 그래가지고 돈 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다음에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겠지.
5: 그치. 아 근데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3: 네.
5: 저는 근데 좀 오늘 피곤해가지고.
3: 네.
5: 어떻게 끝까지 잘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졸려요.
3: 네. 왜 졸려요?
5: 어? 아우 잠을 잘 못 자가지고.
3: 아 그러면 안 되지.
5: 밤새 기도했죠. 우리나라 이기라고.
3: 아 그러느라 기도하느라고.
5: 그냥 산에 올라가서.
3: 아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5: 생명수를 떠와서. 아시죠? 비나이다. 네? 경기를 받아서. 야 여러분 오늘 이기면 제가 어저께 사실 그 댓글에 네. 우리 그 홈쇼핑 월드님이 그러셨나?
3: 네.
5: 저보고 럭키비키님이 그러셨나? 저한테 그 보라색
3: 보라돌이
5: 네, 보라 타이 매면은 대한민국 이길 것 같다고 하셔갖고 제가 오늘 사실 보라 테를 멜려다가 입었다 생각해보니 제가 오늘 저녁 때 또 이벤트가 있어 일을 또 해야 되거든요.
3: 아 풀으면 되지 했다가
5: 아니, 셔츠 풀게 아니고 옷 복장이 제가 좀 이렇게
3: 티셔츠 위에 매도 돼요.
5: 어 정말요?
3: 머리 넥타이를
5: 아 이마에다
3: 매도 되지. 그 필승
5: 회식할 때 늘 하던 거.
3: 네. 옛날에 진짜 뭐 수험 공부할 때 이마에 띠 둘렀잖아요.
5: 아 그거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제가 어릴 때 진짜
3: 네.
5: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3: 네.
5: 시험을 봤나 봐요. 뭐 중간고사 봤겠죠 그런 거.
3: 네.
5: 근데 이제 제가 방에서 공부할 때 머리띠를 제가 뭐 1등이라서 나 할 수 있다 뭘 써갖고
3: 필승.
5: 하여튼 뭐 써갖고 제가 이렇게 머리 그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머리
3: 진짜요?
5: 매고 공부. 아까 어머니 말씀이에요.
3: 네.
5: 그걸 보면 너무 웃겼다는 거예요 제가.
3: 네. 근데 본인은 생각이 안 나?
5: 전 생각 안 나요.
3: 몇 학년 때?
5: 2학년인가 뭐 3학년.
3: 국민학교?
5: 초등학교. 예, 국민학교.
3: 와, 세상에.
5: 저는 어릴 때는
3: 튀었다.
5: 어릴 때는 참 애가 장래가 촉망되던 어린아이였는데
3: 네.
5: 어떻게 애가 크면서 이러냐. 사춘기를 잘못 보네. 사춘기를. 사춘기 너무 반항했나 봐.
3: 혹시 뭐 정화수를 떠놓은 게 아니고 맥주를 한 사발 넣고
5: 아니 막걸리.
3: 보스톤에서는요
5: 네.
3: 맥주가 품귀 현상이에요.
5: 왜요?
3: 거기서 이제 경기가 있었는데 스코틀랜드.
5: 아 이번에 경기할 때?
3: 네.
5: 아,
3: 스코틀랜드
5: 아, 그분도 엄청
3: 분들이 엄청 마셔서 하도 마셔야 돼서 맥주가
5: 야, 잘 됐다.
3: 바닥이 났다고.
5: 경제가 네. 엄청 산 거잖아요.
3: 경제가 그죠? 이렇게 네. 해서 가잖아요.
5: 이번 때도 지난주도 그렇지만 이, 네. 우리가 지금 어저께도 그렇죠. 계속 이제 내수 경제를 살리자고 캠페인
3: 네.
5: 하셨잖아요.
3: 네.
5: 정말 이럴 때 어우 막 어마어마하더라고 사람들이.
3: 네.
5: 얼마나 좋아요.
3: 오늘 예약 안 받아요. 선착순 이래서 가서 줄 서야 되고 이런 데도 있고.
5: 그리고 아 제가 이거 방송에 말씀드려서 모르겠는데
3: 네.
5: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왜 코리아타운 플라자를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 검사님
3: 네,
5: 나오셔갖고
3: 네.
5: 오늘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모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딴 데 못 가시는 분들 그쪽 오시면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래요. 네. 다울정에 있는 서울국제공원에도
5: 거기도 너무 좋은데
3: 네.
5: 이미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지금 벌써 몇백 명 몇천 명이 가요.
3: 네.
5: 어마어마하게 복잡할 거예요.
3: 못 가시는 분은 거기도 가시고.
5: 거기가 좀 어려우시면은 네. 지금 어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진짜 그 서울공원 일단 네. 1순위 오렌지카운에 계신 분들은 더 소울 스몰 오늘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3: 네.
5: 그 다음에 거기도 애매하다. 그러면 인근의 식당들을 가셔도 좋아요. 근데 네. 자리가 이미 너무 많이 찼더라고. 그런데 못 간다. 그러면 코리아탄 플라자 1층 푸드코트에서도 해요.
3: 네.
5: 그러니까 거기도 돼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네. 뭐 알아서 보세요. 거기까지 자리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지 뭐.
3: 진짜.
5: 와 근데 지난주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이셨더라고.
3: 이걸로 인해서 우리 경기가 좀 살면 너무 좋겠어요.
5: 얼마나 좋아요. 일단 좀 한번 올려줘야 됩니다.
3: 우리 응원가 하나 들어야 돼.
5: 뭐 들을까요? 어?
3: 우리 아파트 아파트.
5: 아파트 아파트. 윤수일 씨가 저희 선배님이신데.
3: 아 그래요? 네. 로제와 윤수일이 함께하는 아파트. 아파트.

0: 아파트 아파트
1: 이거 아파트 값 좀 오를 것 같아 있는데 아, 이거 게임 되게 많이 했는데 아파트.
0: 그, 아, 게임하면서 오늘 너야. 응원다면서
1: 아, 정말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저랑 약속해요.
0: 뭐요?
1: 누가 이기든
0: 그럼요
1: 즐기자고요. 그냥
0: 그래요.
1: 졌다고 해서 절대로 화내실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졌다고 그 상대편 나라 국가에
0: 그럴 것도 없어.
1: 국적을 가신 분들과 괜히 말다툼할 필요도 없고요.
0: 어 그럼요. 어,
1: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그분들을 절대로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면 안 됩니다.
0: 멕시코.
1: 우리가
0: 오케이.
1: 아주 그냥 그죠? 우스워. 아미고. 어 그냥 서로 칭찬해주고.
0: 네.
1: 야, 너 졌지만 잘 싸웠다.
0: 어.
1: 졌 잘 싸.
0: 어.
1: 이런 거 해주면서
0: 네.
1: 응원해주고 서로 아. 돈독하게 해주고.
0: 네.
1: 이런 약간 우리가 선숙한 문화.
0: 축제야.
1: 네, 이렇게 즐겨야지. 즐겨야죠. 간혹 가다가 제가 네. 예전에 일본이랑 한국 하는 야구 게임 보러 왔거든요. 와 진짜 그 어마어마한 텐션이 갈발보도 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루 전에. 결국 한국이 이겼어요.
0: 네.
1: 이겨갖고 저희가 막 근데 저희가 맨 앞에서 막 이러니까
0: 네.
1: 그 미국 스포츠 채널이랑 일본 스포츠 채널, 한국 스포츠 저희 다 찍었어요.
0: 네.
1: 찍고 인터뷰하고 막. 근데 일본 사람 분들이 확실히 매너가 좋더라고요.
0: 아.
1: 졌지만 졌지만 저희가 인터뷰하고 일본 방송 하고 있는데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 막,
0: 네.
1: 막 혈기왕성 애들이
0: 네.
1: 막 지금 일본을 하다가 저희가 막 저희도 착하게 하려고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너무 잘 싸웠다 니네들 그래서 우리가 운이 좋아서 더 열심히 해서 이긴 것 같다 니네 다음에 이겨라 그랬더니 일본이 막 지나가다가 저희 시비 걸 줄 알았는데 딱 안아주면서 아 한국 잘했다고 오늘
0: 어야
1: 그러면서 어 뭐 이 뭐 이치방 이치방 이러면 그런데 야 성숙하다
0: 이치방 이치방
1: 멋있다
0: 와,
1: 인정할 거
0: 나면.
1: 인정하고 이치방 날 맛있죠
0: 네
1: 이치방은 라면이 아니고 저기 맥주가 더 기린 이치방
0: 날 아,
1: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네. 오늘 성숙한 우리 또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0: 네.
1: 끝나고도 좀 자기 있던 자리
0: 그렇죠.
1: 치우고 깔끔하게 이래야 성숙한 한국인의
0: 그럼요.
1: 모습을 보여줘야
0: 맞아요.
1: 또 우리 시에서도 그렇죠? LA시에서도 또 한국인의 또 커뮤니티의 위상이 올라가고
0: 그렇습니다.
1: 네.
0: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원래의 취지는 지구촌의 화합 아니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 취지를 잊지 말고
1: 화합과 이런 섹시 여기 취지 아니겠습니까?
0: 여러분,
1: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미옥 씨가 오늘 의상 입으신 이런 즐거움 파티란 말이에요.
0: 아 네.
1: 와 좋잖아.
0: 아 지금 진짜 55밖에 없다니까.
1: 아니 봐봐요 지금
0: 티셔츠로 하나
1: 카메라에 비친 거 두 개를 네. 봐봐요. 지금
0: 네.
1: 미옥 씨랑 저랑
0: 네.
1: 양 투샷인데
0: 네.
1: 저는 그냥 하얀 곰 같고 미옥 씨는 되게 빨간 섹시하고 너무 티가 나잖아. 너무
0: 아,
1: 달라.
0: 고마워요.
1: 네? 아 근데 정말 너무 보기 좋아요.
0: 특이해져서 고마워요.
1: 아 너무 보기 좋아요. 아,
0: 아
1: 아름답습니다.
0: 아 훈이 씨 그
1: 네.
0: 티셔츠는 옆에 태극기가 붙어있는데
1: 어 이거 아침에 급하게
0: 빛이. 원래 그렇게 나온 거예요?
1: 아니요 제가 사서 붙인 거예요. 와이프를 쫄랐어요.
0: 붙여달라고?
1: 제가 일단 살 테, 사, 아. 내가 살 테니 붙여만다오.
0: 아, 어디서 샀어 그런 거는 태극기는 또?
1: 아마 존?
0: 아, 아마 존?
1: 존? 네.
0: 아, 존한테
1: 존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
0: 아.
1: 이런 거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거죠.
0: 그럼요.
1: 뭐.
0: 네. 저는 태극기와
1: 우리 아들도 해줄 거예요.
0: 성적이 두 개를 빨리 구해가지고
1: 그러니까 양쪽에 다
0: 달고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1: 근데 요새 조금 지난번만 했더니 그 조금 안 좋은 부대 있잖아요. 정치적인 색깔이 있으신 분들.
0: 네.
1: 그런
0: 아~
1: 분들을 좀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0: 아,
1: 저한테 약간 조심하긴 해야 돼요.
0: 그렇구나.
1: 네.
0: 그렇지.
1: 어? 이쯤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 홈쇼핑 월드님께서
0: 네.
1: 한미옥 씨 삼행시를
0: 지어주셨어요?
1: 생뚱맞게.
0: 어.
1: 네. 한번 해볼게요.
0: 네. 한.
1: 한미옥님은
0: 미.
1: 미국의
0: 옥.
1: 옥소리. 이야.
0: 어, 야.
1: 근데 가만히 있어. 옥소리 배우님이
0: 네.
1: 굉장히 미모가 출중하신데
0: 네.
1: 조금 안 좋은 일이 많이 열리고 됐죠.
0: 아니
1: 네.
0: 진짜 안타까워.
1: 안타까워. 근데 그렇게 이쁘니까 더 주변에서
0: 나는
1: 만났구나.
0: 그렇게 해서 막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가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1: 근데 뭐
0: 운명이 뭐 그런 거죠.
1: 그렇죠.
0: 뭐.
1: 상대도 있으니까.
0: 근데
1: 한미옥 씨가 한미옥님은 미국의 옥소리래요. 야,
0: 네. 아, 너무
1: 옥구슬이야, 옥구슬.
0: 홈쇼핑 월드님 감사합니다.
1: 한훈 안 해줘요?
0: 네.
1: 홈쇼핑 월드님 뭐라도 한, 해줘요 한훈.
0: 한만은
1: 훈
0: 훈훈한
1: 뭐야 그게 너무 내용이 없잖아. 너무 내용이 없잖아. 이거는 마치 한미옥 한미옥은요 미 미옥입니다. 어, 오케이 뭐 이런 거야.
0: 한만은 하늘 다 모아서 오늘
1: 네.
0: 다 표출해보는 그런 역사적인 오늘이 됐으면
1: 오늘
0: 좋겠습니다.
1: 오늘 미옥 씨 꼭 이렇게 입고 나가세요.
0: 진짜요?
1: 네, 네,
0: 괜찮아요?
1: 진짜, 어, 너무 이뻐요.
0: 아,
1: 이거를 아름다움을
0: 네.
1: 보여줘야지 왜 이러고 한국이 꼴르면 촥 또
0: 어.
1: 세레모니 한번 춤 한번 추시고 지면 조용히 들어가세요.
0: 네. 굿모닝 차차차 2부 도와주시는 분은요.
1: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정화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

0: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0: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0: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 세일.
1: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 세일.
0: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2: 류마티스 관절염,
3: 어깨와 허리 통증,
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3: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 진통제 없이
3: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8: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7: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9: 파더스 데이가 돌아왔다. 홈쇼핑 월드.
10: 네.
9: 파더스 데이 감사 초대박스.
10: 초대박스. 야, 이 파더스 데이를 챙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9: 네, 너무 네, 감사해요. 네. 우리 홈쇼핑 월드 짜작 짜작 짜작. 김미경 실장님.
10: 실장님. 안녕하세요.
11: 반갑습니다.
10: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늘 일정을 모르셨대요. 오늘 모르고, 방송 일정을 아니, 모르셨다고.
11: 제가 헷갈려가지고.
10: 그러니까 헷갈렸어요. 잠깐.
9: 아, 못 오실 뻔했구나.
10: 아니 근데.
9: 안 되죠. Father's Day 지금 많은 아니, 아빠
11: 저희
9: 오빠들이 기다리는데.
11: 초초초 대박 세일 해가지고.
9: 그러니까.
10: 지금 원고를 20일에 관련된. 그러니까 네, 너무 네. 재밌고 여러분
11: 너무 재밌어요.
10: 네. 깜짝 놀라실 세일과 프로모션이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9: 얼른 들어가봐요.
10: 빨리 가보죠.
9: 네.
10: 근데 그 전에 우리 또 잠깐 안내 말씀드리자면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 콘서트 티켓을 네. 지금 홈쇼핑 월드에서만 깜짝 이벤트로 50% 디스카운트하고 있습니다. 50% 세일로 여러분 트로트 황제 서른도 콘서트 티켓 27일 날 하는 6월 17일 토요일 날
9: 네.
10: 산타 뭐죠?
9: 판타지 스프링스.
10: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하는 콘서트 티켓을 50%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고요.
9: 네.
10: 파더스데이 기념 어떤 게 있나요?
11: 아, 저희가 마더스데이는 엄청나게 기념하는데
10: 네.
11: 아버님들이 너무 소외되셔서
10: 맞아요.
11: 우리 홈쇼핑 월드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네. 아, 21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20일로
9: 네.
11: 머리머리 머리를 짜내서 많은 아. 것들을 만들어봤습니다.
10: 네. 좋습니다. 기대돼요.
11: 먼저는 이불 10전 초대박 세일을 합니다.
10: 자, 21일이니까 야. 이불 네. 10전. 야, 좋아요.
9: 네.
10: 이불 10전.
11: 두번기 구운 곱창김 네. 5매가 하고 김밥김 10매 각각 하셔서 무조건 이 김 시리즈들이 이불 10전입니다.
9: 어머!
10: 이야. 곱창김. 그 맛있는 아, 곱창김.
11: 네. 네. 고급 원초로 만든 곱창김. 씹을수록 더 단맛이 나는 곱창김.
10: 네.
11: 너무
10: 네.
11: 맛있어요.
9: 아.
11: 그리고 이 우리 김밥김으로 또 김밥 싸시면
9: 네.
11: 아, 또 퀄리티가 달라져요. 근데 바로 이불 10전밖에 안 합니다.
10: 이불 10전입니다.
9: 곱창김 너무 맛있잖아요. 네. 훈이 씨 아들이 요것만 먹는데요.
11: 그러니까요.
10: 참 복받은 놈이죠.
9: 그치요. 아빠 잘 만나서.
10: 난 누린 거 먹었는데 누진 거 먹고.
11: 거기다가 이제 유부 야채 우엉 김밥을 또 팔거든요.
10: 네.
11: 이게 건강하고 간편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거예요.
10: 네. 냉동인가요?
11: 이거, 예. 오. 트레드조에서 보시는 분 있으실
10: 예, 예, 예,
11: 건데
10: 예.
11: 트레드조에서는 4불 9구에 파는데 저희 네. 홈쇼핑 월드에서는 무려 2불 10전.
10: 요것도 2불 10전 세일.
11: 예, 예. 단무지 우엉 유부 당근 시금치 거기다가 김도 광천김이에요.
10: 오, 네. 와우.
11: 국산 쌀.
10: 좋습니다.
11: 이거를 바로 영하 만들어서 영하 45도에서 급속 동결 건조시켜

0: 거든요.
1: 네.
0: 이걸 저희가 집에 가져와서
1: 네.
0: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2분 30초 돌리시면
1: 네.
0: 갓 만든 김밥.
1: 아,
0: 아 너무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1: 네.
0: 네네. 또 유기농 스틱도 있는데 어 이게 현미로 만들었어요.
1: 네.
0: 건강식인데 6개월 아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스낵이어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거든요.
2: 네.
0: 그렇다고 아기만 먹는 게 아니고
2: 네네.
0: 그냥 저희가 심심할 때 뭘 먹어야 되는데 건강하게
1: 네. 어?
2: 그렇죠.
0: 누가 그러더라고요. 길티 플레저라고 하더라고. 그때 먹으시는데 맛이 단호박 맛
2: 길티까지
0: 그러시더라고. 왜냐면 네. 단 거 먹으면 이거는 그런 마음이 안 든대. 너무 좋대.
1: 네.
0: 단호박, 현미, 브로콜리, 자색 고구마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원래 4불9구인데 어버이날, 아버님날 맞이해서 2불 10전입니다.
2: 좋습니다.
1: 네.
2: 이것도 네. 한번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그리고 무설탕 홍삼 캔디
1: 네.
0: 이게 홍삼 농축액이 들어가 있어요.
1: 네.
0: 이것도 2불 10전입니다.
2: 야.
1: 야.
2: 일단 요거 보러 가셔야겠네요. 그렇죠?
1: 네.
2: 근데 20일이라서 또 21불 세일도 있어요?
1: 야, 이거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네요.
2: 그러니까 정말 머리 많이 드셨다. 예. 뭐가 있을까요?
0: 일품 산삼 배양금 프리미엄 진액이 있는데
1: 네.
0: 이게 원래 99불 9구짜리인데
2: 네. 그렇죠.
1: 설마
2: 이거를
0: 우리 20일? 아버님들 아빠 힘내세요 하시라고 21불입니다.
1: 와,
2: 예. 와 일품 산삼 배양근 프리미엄 진액을 21불에
0: RG1, 네. RG2 이게 특별한 사포닌이 들어가서 원기 회복에 너무 좋거든요.
1: 네.
0: 소화 안 되고 우리 기운 없고
1: 네.
0: 만성피로 우리 혈액이 좀 안 돈다고 느끼실 때 이거 드시면 불끈 힘이 납니다.
1: 불끈 힘이 나요.
0: 그것도 21불로 힘내실 수 있습니다.
2: 네.
1: 홈쇼핑 월드
2: 네. 또 뭐가 있죠?
0: 또 아버님들이 좋아하시는 스태미너의 왕 강화 흑마늘 프리미엄 진액 1개월분이
2: 네.
0: 저희가
1: 이거죠?
0: 예. 69불 구구 했던 거 기억나시죠?
2: 그렇죠.
1: 네.
0: 근데 지금이 21불인데 한 박스가 아니에요. 1 플러스 1입니다.
1: 어머나.
2: 흑마늘 진액을 1 플러스 1으로
0: 무려 21불에
2: 2박스 21불에
1: 그러면 이게 한 박스에 1불 50이네.
2: 어떻게 한 박스 1불 50입니까? 10불 50.
0: 저희가 아버님께
2: 너무 낮추신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아버님께 헌정하는 마음으로
2: 야,
0: 이렇게 세일하겠습니다.
2: 진짜 예. 가격 너무 좋다.
1: 야 이거는 사가지고 이건 한 오빠 저 오빠 이렇게 나눠서
2: 오빠만 오빠를 위해 준비했어.
1: 오빠.
2: 그리고 너무 좋다. 또
0: 저녁에
2: 네.
0: 드시라고 가족끼리 모여서
2: 예.
0: 오손도손 뭐 맥주도 드시고 소주도
2: 네.
0: 드시라고
2: 예?
0: 남해 바다 추억의 포동포동 알멍게
1: 500g 나 이거 팬이에요.
0: 야, 이거 진짜 맛있어.
2: 맛있죠.
0: 예, 예. 이게 딴 데는 막 짜고 하던데 저희는 그런 거 없고 물컹물컹 그런 게 없고
2: 네.
0: 토실토실하고 우리가 알먹을 때 그 통실통실한 맛 있잖아요.
2: 그쵸, 씹히는
0: 네.
2: 맛도.
0: 예. 그리고 그게 바로 21불인데 1 플러스 1. 가족 전체 드시라고.
2: 이게 그러니까 세일에서 네. 21분인데 그게 1 플러스 1이고요.
0: 1 플러스 1이에요.
2: 멍게
0: 잘 드셔야 돼요.
2: 와.
1: 어머나, 내가 사랑하는 그럼 이 멍게가 하나에 10불 50전이야.
2: 그러니까.
1: 이거는 쟁여놔야 되겠다.
2: 이야, 이거 네, 먹어야 돼, 먹어야 돼.
0: 또 저희가 알멍게만 하면 또 섭하잖아요.
1: 네.
0: 그래가지고 남해에서 통발로 잡은 자연산 푸르면 수협 바다 활장어를
1: 네.
0: 거기 보면 꼬리
2: 네.
0: 긴 게 두 마리에서 네. 한 세 마리 들어가 있거든요.
2: 네. 네.
0: 그게 24불 99에서
1: 네.
0: 16불 99 이제 드디어 또 우리 아버님들을 위해서
1: 네.
0: 가족들이 아버님을 위해서 좀 요리해 주시라고 저희가 네. 21불인데 그것도 1 플러스 1입니다.
1: 와 세상에.
2: 이야.
1: 아, 그러면 팔장어.
2: 장어랑 멍게랑 둘 다 1 플러스 1이에요. 예.
1: 그러니까.
0: 아니 요리 잘할 필요 없어요. 거기 소스 다 있거든요.
1: 네.
0: 소스 싹 발라서 10분 정도 약한 불에 쭉 정성껏 구우시면
1: 네.
0: 나도 오늘 요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2: 정성껏 굽는 건 어떻게 해야 정성껏 굽는 거죠? 프라이팬에서?
0: 마음을 다해서 아버님 사랑합니다.
2: 10분을 기다리면 되니까요.
0: 아버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2: 또는 남편분도 해주시면 좋아요.
0: 예, 예, 예,
2: 네.
0: 예, 예, 예.
1: 이거 진짜 사러 가야 되겠다.
2: 두 개의 21불이요.
1: 네.
2: 너무 좋아. 그리고요.
0: 거기다가 네. 강원도 횡성군 한국산 참기름 또 들기름 300ml씩인데 이게 저희가 강원도 횡성하고 또 협약이 돼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1 플러스 1 각각 1 플러스 1에서 두 병이 무조건 21불입니다.
2: 그럼 두 개 믹스해도 돼요?
0: 네. 근데 그게 가격이 조금 달라지는데 기본이 각각 다르게서 1 플러스 1이 21불이거든요.
2: 참기름도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들기름도
0: 예.
2: 한 병 사시면
0: 예.
2: 하나가 선물로 예. 나가는 게 21불.
0: 이게 저희가 홈쇼핑에서 얼마나 아버님 나를 많이 해서 많이 머리 네. 고민한 흔적이 보이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3: 들기름 드세요. 참기름 비벼 드세요. 이러면서 드리면 너무 좋겠다.
2: 비벼 드세요. 네, 좋아요.
0: 여기다가 네. 경남 의령 특산물 물인 망개떡.
2: 망개떡.
0: 아, 분 망개떡인데 네. 이게 그냥 딱 까고 그냥 전자레인지 네. 돌리실 필요 없거든요.
3: 네.
0: 냉동을 바로 녹이셔서 그쵸. 쭉 놔두시면 이렇게 딱 예쁜 접시에 올리면 네. 제 일품 떡이에요.
3: 네. 네.
2: 근데 만개떡 10개 세트가 21불이면은 뭐 가격이
0: 세 팩이잖아. 좀...
2: 아, 세 팩.
0: 세 팩이라니까요.
2: 그렇지. 그렇지. 아우. 그럴 리가 없지.
0: 저희 홈쇼핑몰은 그런 월드가 그렇죠. 아니에요.
2: 만개떡 10개 세 팩에 세 팩.
1: 저거 이거 사다 놓고 냉동실에 이제나 네. 저제나 먹을까 기다리고 있는데 아, 이거 빨리 가서 더 사 놔야겠다.
2: 그러니까.
1: 아, 펑펑 먹어야지.
0: 예, 네, 맛있어요.
2: 사무실 챙겨 놔야겠다.
0: 향도 너무 좋고요.
2: 네.
0: 요번에는 21불로 그치지 않습니다. 210불 초대박스.
2: 거기까지 갑니까?
0: 예. 네. 저희 뉴질랜드산 최고급 양모 이불이 있거든요.
2: 네. 네.
0: 양모가 저희 천연 섬유 중에서 또 뛰어나잖아요.
2: 그럼요.
0: 비단도 있고 양모도 있는데 예. 이 양모 이불의 장점은 사람 몸과 이불 사이의 공기를 항상 쾌적하게 유지해서
3: 네.
0: 최상의 숙면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2: 네.
0: 또 체온 조절 기능도 해주고 취침할 때 이렇게 저희가 약간 습도가 끈적끈적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여기 자면 여기서 주무시면 또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이거 입으시면 이렇게 따뜻하고 또 더운 사람은 이게 자연섬유니까 또 시원하게 해주는 맛이 있거든요.
2: 네.
0: 그래서 양모 이불이 자연섬유여서 자연섬유를 사용하시면 면역력도 개선되시고 피부 질환도 개선되시고 호흡기
3: 네.
0: 왜 먼지가 많이 없거든.
3: 네.
0: 또 비염하고 이런 것도 다 개선되시는데
2: 네.
0: 저희 킹 사이즈는 무조건 210불.
2: 야, 이것도
1: 건데?
2: 그러니까 이것도 숫자를 맞추셨네요.
0: 네.
2: 210불로.
0: 킹 사이즈는 무조건 160불. 또
3: 네.
0: 스몰 사이즈는 120불입니다.
3: 어머.
2: 거꾸로 돌렸네. 21을 네. 12로.
0: 와. 예. 야. 너무 재밌죠.
2: 야, 근데 네. 머리 진짜 많이 쓰셨습니다.
0: 예.
1: 양모 이불 이거는 진짜 몸 그렇게 좋대요.
2: 그렇죠.
0: 또 자. 아버님들이 저희 네. 몸이 허약해지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녁에 그러니까 비뇨 많이 있으시고
2: 네.
0: 잔병감
2: 네.
0: 있으신 분들 전립선,
2: 전립선.
0: 특허 치료제 휴먼 에너지 120 캡슐 4개월분이거든요.
3: 네.
2: 네.
0: 그게 원래 120불인데
3: 네.
0: 이걸 또 저희가 80불에 세일하고 있습니다.
2: 아, 좋습니다.
0: 네. 어, 이게 나이 들면서 이제 환경이 변하면서 골수 생성이 저하되잖아요.
3: 네.
0: 그러면 이제는 그 남성으로서 기능도 많이 감퇴되시고 하시는데
3: 네.
0: 저희가 아버님들을 위해서 네. 특별히 가져왔습니다.
3: 네.
0: 네, 해시랜드 가져왔는데
3: 네.
0: 이 또 이거만 드시면 저희가 또 섭하죠. 섭하지.
2: 안 섭섭하긴 한데.
0: 그래서
2: 뭐
0: 구진구포 흑삼골드. 이게 셀가가 79불인데 저희는
2: 이거,
0: 예, 이거 드리고 네. 또 모닝 화이트 10병. 이것도 세이가가 49불 99전인데
2: 네.
0: 저희가
2: 네.
0: 이렇게 구중구포 흑삼골드랑 모닝 화이트도 팍팍 다 드립니다.
2: 모닝 화이팅입니다.
0: 네.
2: 이게 간에 좋은 거거든요.
0: 예.
2: 네. 그래서 탤런트 이준호 씨가
0: 네. 맞아요.
2: 이준호 씨가
1: 어, 이거 정준호 아닌가요?
2: 아, 정준호 씨, 네. 정준호 씨.
1: 오야 이거는
2: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이걸 선물로 주신다고.
3: 네.
2: 이야 역시.
3: 아빠 힘내세요. 이 세트대 이건 완전 네,
0: 강인한 체력,
2: 홈쇼핑
0: 휴먼 에너지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2: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게 있어요?
0: 예, 강화홍삼 녹용홍삼 프리미엄 네. 진액 60포 2개월 네. 분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창사일의 최저가
3: 네.
0: 왜 189불 했던 게
2: 네.
0: 이제는 저희가 그 대신 사은품은 없습니다. 대신에 네. 가격을 확 다운시켰거든요.
3: 네.
0: 65불입니다.
2: 우와.
3: 야.
2: 야, 189불이었던 프리미엄 녹용홍삼 진액이 65불입니다, 네. 여러분.
1: 녹용홍삼 임금님들만 드시던 거.
0: 네. 2개월 저희도 먹을 수 있습니다.
1: 아, 드디어. 예. 네.
2: 와이프가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3: 아. 네.
0: 그다음 피에르 가르댕 최고급 남자 양말 야, 선물 세트 있어요.
2: 네.
0: 아, 저희가 이제 양복을 입고
2: 네.
0: 그 딱 그 완성은 또 양말로 해야
1: 그렇죠.
0: 되잖아요. 살짝 보이는 그 양말 태 아시죠?
1: 그러니까 네. 하얀 양말 이상한 네. 거 신으면 안 돼.
0: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1: 양말 중에
0: 저희 고급스러운 거
2: 없어 보여요.
0: 네. 아, 진짜 그래요.
2: 깨죠.
0: 네. 24불 99가
2: 네.
0: 이제 어버이날, 아버님날을 맞이해서 십삽을 네. 구구해 드립니다.
1: 좋다.
2: 그리고 우리 좀 어린 아이들이 아빠 네. 위해서 이렇게 하나 사주면 너무 좋겠다.
1: 너무 좋은 땅이네요.
2: 네, 아빠 선물로.
1: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0: 신을 때마다 너무 좋잖아요.
2: 네. 우리 아들이, 아이가 딸이 이렇게 주면 네. 너무 이쁠 것 같아요.
1: 십삽을 구십구에 세 컬러.
2: 네,
1: 피에르가르데.
2: 피에르가르데.
0: 그다음에 스네일 남성 화장품 세트인데
2: 이거 좋은 건데.
0: 우리가 달팽이 점액 영화물 네. 추출률이 있잖아요. 네. 이게 피부 보습에도 좋고 각질 개선에도 좋고 네. 남자분들 각질 너무 많으시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피부결 개선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딱 보면 어머 피부가 촉촉해 보여요.
1: 네. 아 오빠.
2: 그러면서 주변에 오빠가 얼마나
1: 아니 그냥
2: 오빠가 오빠야.
1: 아니 없으니까 네. 하다 보면 생길 거 아니에요.
2: 참고로 저희가 사서 썼거든요 제가.
0: 믿는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1: 네.
0: 아, 맞습니다.
1: 네. 오빠 스네일 남성 화장품 네. 24불 99에.
2: 너무 좋아요.
0: 너무 가격 너무 좋죠.
2: 저희가 써봤어요. 진짜 좋아요. 네. 네.
0: 그다음에 GMN 아연 프로폴리스 플러스가
2: 네.
0: 이거는 진짜 제가 가격을 말하기가 너무 벅차요. 네. 39불 9건데 예. 9불 99.
2: 이야. 이야, 프로폴리스와 아연이 함께 있는데 9불 99.
0: 프로폴리스에 들어 있는 플라보노이드가 네. 무려 25mg. 아연도 네. 8.5mg. 아. 비타민 D 없는 게 없어요. 다 들어 있어요.
1: 이거는 참 못 주무시는 분들, 또 면역력 없는 분들은 너무 좋을
2: 맞죠.
1: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프로폴리스 그러니까. 너무 좋죠.
0: 거기다 또 해시랜드 알부민은 다시는
2: 뭐
0: 다
2: 알부민이야?
0: 아실 분 다시죠?
2: 뭐,
0: 미국산 알부민 네. 120 캡슐 4개월분이 120불이었는데 저희 80불에 세일하는데
2: 네.
0: 그것만 하면 저희 홈쇼핑 월드가 아니잖아요.
1: 네.
0: 구증폭포 흑삼골드 한 박스 무료 증정하고 한 병 사실 때는 네. 만약에 두 병을 사신다.
2: 네.
0: 구증폭포 흑삼골드 당연히 증정해드리고 거기다가 주시고. 여름에 시원하게 나시라고 아이스 쿨매트 퀸 사이즈 드립니다.
2: 와, 아, 쿨매트까지.
1: 이게 되게 예. 좋은 건데.
0: 아, 깜짝 놀라세요 오셔서.
2: 혹시 네. 혹시 알부민 안 드세요? 드시고 저 아이스 쿨매트 하나 주시면 안 돼요?
0: 두 병 사셔야 돼요.
2: 두 병 사시면 되잖아요.
1: 자기 박스, 남 박스.
2: 그럼 쿠패드 누구 가져요?
0: 그다음에
2: 너무 좋다.
0: 가을 소리 맞은 네. 양무엿인데 이게 무엿이 네. 무려 89%나 들어가 있거든요.
2: 와. 네.
0: 이것도 똑같아요. 네. 한 병 구매하시면 구증폭포 흑삼골드 드리고
2: 네.
0: 두 병 구매하시면 구증폭포 흑삼골드 플러스 아이스 쿨매트 퀸 무료 증정하고 있습니다.
1: 아우 좋아요.
0: 네.
1: 진짜.
2: 무료 진짜 좋죠.
0: 이거 약무요. 기관지 너무 좋고 기침에도 좋고
2: 너무 좋아요.
1: 네.
0: 여기다가 저희 도라지 가루까지 타서 드시면
2: 아, 그거 완전 약이다. 약,
0: 완전히.
1: 요즘이요. 어제 산불나고
2: 맞아요.
1: 뭐
2: 공기
1: 어제 불나고 이럴 때 네. 요즘 현대인들이 기관지가 너무 안 좋대요.
2: 맞습니다.
1: 예, 야, 이 전통 우리의 약 무엿으로.
2: 약 무엿. 네. 네.
1: 이거 너무 좋다. 선물로.
0: 또 경남제약 경호코 2개월분이 먼저 300불인데 200불로 또 세일해드립니다.
2: 오, 경호코로 네. 세일합니다. 여러분.
0: 여기다가 한 백수 구매하실 때 사은품은 한 박스만 구매하실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네. 때는 서운하지 마시라고 아이스 쿨매트 퀸 사이즈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야.
1: 경호코 좋은 거 다 하실 테고.
2: 그러니까요. 또 네. 기회 너무 좋습니다.
0: 제가 여기 미국에 오니까 외국인들이 할 말 없으나 하는 말이 있어요. 골프 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1: 왜요?
0: 왜냐면 그게 스몰 토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 네.
0: 친하고 싶은데 할 말은 없어. 근데 그만큼 미국의 국민 스포츠가 골프잖아요.
1: 그리고 LPGA의 우리 네. 한국 선수.
2: 형수도 워낙 또 잘하시니까.
0: 네. 네. 저희가 집에서, 네. 집 거실에서
1: 네. 네.
0: 예, 골프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골프 헤라디아, 김국진의 헤라디아 골프 쇼게임 스크린 골프 연습기를 가져왔습니다.
2: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이거,
0: 예, 이거 되게 유명해요. 네. 이게 원래는 3,499불인데
2: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하죠.
0: 아우 저희 확 깎았어요. 그냥 2,499불입니다.
2: 1,000불이나 세일했습니다.
0: 예, 저희가 저희 홈쇼핑 월드에 오시면
2: 네.
0: 커터하고 칩샷이 있거든요.
2: 네.
0: 그거로
2: 네.
0: 연습해 보실 수도 있으세요.
1: 한번 가서 해봐야
2: 네. 해봐야겠다. 진짜.
1: 쇼게임이 문제인데.
0: 아우, 남자분들이 오셔서 남자 손님분들이
2: 네.
0: 사모님들 쇼핑하시고 네. 따님들 쇼핑하실 때 이거 하시고 계세요.
2: 퍼드 연습해요.
1: 네.
2: 여러분도 한번 홈쇼핑 월드 가셔가지고요. 직접 한번 체험해보세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1: 이거 투자하면 그동안 잃었던
2: 그렇죠.
1: 골프 내기.
2: 금방이죠 뭐.
0: 네, 금방입니다. 네. 네. 구매 시 사은품은 네. 녹용홍삼 프리미엄 60호가 한 박스. 거기다 동원 치명 공진단 한 박스 무료로 증정해드립니다.
2: 힘내고 골프 치시라고.
0: 네, 네.
2: 이야, 좋습니다.
1: 좋다.
0: 또 거기다가 저희 효성 고밀도 냉감 서머 아이스 쿨매트.
1: 네.
2: 네, 아이스 쿨매트.
0: 여기 뭐 저희 팔꿈치만 딱 닿아보시면 아세요. 시원해요.
2: 아, 너무
0: 그리고
2: 좋다,
0: 몸 싹싹 돌릴 때마다 시원해지거든요.
3: 누드로 네. 누워야 돼. 어 시원해.
2: 그 예전에 그
0: 난감하네요. 진짜.
2: 어, 배우 생각나네요. 메릴린 먼로가 네, 잘 때 뭐 입고 자냐 했더니 자기는 샤넬 넘버 5 입고 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옥 씨는
3: 아이스쿨 매트를 입고
0: 자요? 저희는 거기 위에 눕죠. 그냥. 네. 예, 스몰 사이즈는 99불이 49불 99. 네. 퀸 사이즈는 119불이 59불 99. 킹 사이즈는 139불이 69불 99. 슈퍼 킹은 159불이 79불 99입니다.
2: 야, 진짜 반값 세일이네 무조건.
1: 올여름 굉장히 더워질 거라
2: 맞아요.
1: 그래요.
0: 저희가
1: 준비해요.
0: 이 홈쇼핑을 통해서요. 여름 네. 나는 것도 잠자리까지 아, 다 준비합니다.
2: 그러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1: 너무 좋아. 이런 저 좋은 가격에.
0: 거기다 네. 파더스데이 기념 원가 원 빛 원가 이하 세일이 있습니다.
1: 이건 눈물을 머금고 하는 세일이네요. 네.
0: 과일 모이스처 클렌저.
2: 어. 네.
0: 1+3이거든요. 또 향도 파파야 향, 그린애플, 콤부차, 블랙베리 각각의 과일의 영양소가 여기 녹아 있잖아요. 이게 9불 99전입니다.
1: 거기 4개를 주는 거예요.
0: 네 개요.
2: 한 개 가격 네 개가
1: 원래 한 개 가격이 9불 99인데 세 개를 드린다는 거예요. 1+3.
2: 이거 진짜 와크.
0: 저희 손님께서 이제 몸도 씻고 마음도 네. 씻고 다 씻는다고 가져가셨어요.
1: 그냥 이걸 다 해. 예예. 예, 예. 다 씻어 이걸로.
2: 좋다. 네.
0: 어 이제는 솔드아웃이 얼마 남지 않은 토실토실 어리굴죠. 제가
1: 어리굴죠.
0: 예. 네, 그게 9불 99전입니다.
2: 어리굴죠. 아,
1: 좋아.
2: 9불
1: 네.
0: 저희 젓갈의 명가 홈쇼핑 월드에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명품 새우젓 250g, 낙지젓 400g이 9불 99전입니다.
1: 네. 네.
0: 거기다가 그 시리즈들 있거든요. 저희 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밥, 누룽지 같은 데다 밥 딱 네. 올려드시면
1: 네. 네.
0: 어,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많이 섭취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지만
2: 그렇죠.
0: 너무 맛있어요. 그냥 입맛 네. 없을 때는 그냥 네. 이거 하나면 되거든요.
1: 네.
0: 어, 대한민국 젓갈 명인 김정배 명인님이 만드신 명품 젓갈
1: 네.
0: 어.
2: 백명란젓
0: 백명란젓은 네. 어떻게 네. 19불 99.
2: 어.
1: 너무 좋아.
0: 녹차 가래비젓, 꼴뚜기젓, 오징어젓은 6불 99입니다.
1: 다 맛있어.
0: 어. 그리고 대강일령 손 다 손질이 다 됐거든요.
2: 네.
0: 이 황태채는 7불 99인데
1: 어우 양이 너무 많아. 나 이거 진짜 나 팬이에요. 두 번 끓여 먹었는데 아주 그냥 황태를 콱콱 넣어서
0: 저는 이거 네.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면 이게 바삭해지거든요. 어, 30초만 네. 돌리면
2: 안주로, 안주로.
0: 네. 어, 그래서
2: 맛있어요.
0: 아시죠?
2: 마요네즈
0: 그, 마요네즈 청양고추 찍어 먹으시면
2: 타바스코 네.
0: 저는 맥주 없이 그냥 먹고 있습니다. 저희 간을 위해서 어, 너무 맛있어요.
2: 맥주는 안 하시고 이것만 드시는 거예요? 그냥 구석질 하시는 거네.
0: 한국 과자를 대신 먹고 있습니다.
2: 맛있어요. 맛있어요.
1: 안주를 세상에
0: 그다음에 완도 최고급 명품 곱창기
2: 곱창기
0: 이거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2: 그렇죠.
1: 예.
0: 이게 26불 99인데 10불이나 할인해서 16불 99입니다.
2: 와, 좋습니다.
1: 이 곱창김이나 황태채가 그렇게 단백질이 많아서요. 어르신들께 그렇게 좋대요.
2: 그래, 맞아요. 맞아요.
1: 요거 스낵으로 그냥 드시면 돼요.
2: 그렇죠.
0: 그다음에 짜장면이었습니다.
2: 네, 치커 짜장면.
0: 그다음에 사천 짜장면.
2: 네. 요것도 4불 99.
0: 어, 예, 예.
2: 야, 이건 나도 쟁여 놔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것만 하면 쳐다보세요, 저를.
1: 흔히 씨가 사랑하는.
2: 그러니까. 네,
0: 맞아요.
2: 저 딴 것도 사랑해요.
0: 아니, 저희 근데 남자 손님분들이 너무 사랑하세요.
2: 어, 진짜
0: 아. 막 가져가시면
1: 네.
2: 너무 편하거든요.
0: 너무
2: 맛있고.
0: 편하대.
1: 그냥 딱 너무 한 잔 빨아 그냥 맛있게.
0: 그리고 약간 매콤하고 싶을 때는 사천 네. 짜장면 드시면 되시고.
1: 네.
0: 그다음에 전복은 완도다. 완도 전복. 어. 무려 5마리.
2: 네.
0: 5살짜리 아기 주먹.
1: 아,
0: 저 리키네 변호사님이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너무 맛있다고.
2: 네.
0: 24불 99가 14불 99. 네. 아. 이게 한 마리당
1: 3불밖에
0: 안 해요.
2: 그러니까.
0: 네. 이걸로 전복 버터구이 드시고 아.
2: 그냥 이건
0: 그냥 드셔도
2: 그냥
0: 돼요.
2: 드셔도 되잖아요.
0: 그냥 대로 초장 찍어 드셔도
2: 그러니까,
0: 되고.
2: 그게 더 좋더라고요. 네.
0: 그냥 김 싸서 드셔도 되고. 아, 다 가능합니다.
2: 아까 우리 네. 알몽게랑 같이 먹으면
0: 그렇죠.
2: 바다를
0: 그냥 횟집이라니까요.
2: 그러니까.
0: 저희 집은 횟집.
1: 네. 홈쇼핑 월드.
2: 월드. 네.
0: 그다음 대한민국 최고의 군산 영이 바이오 간장게장.
1: 아.
0: 야, 이거
2: 이것도 미역 씨가
0: 이거 한 번 드신 분은 없어요.
2: 그쵸.
0: 많이 드시거든요. 네, 네. 16불 99입니다.
2: 아, 좋습니다.
1: 이 국물에다가 전복을 총성총성 쓰려면 진짜 전복게장이
2: 그렇죠. 전복장도 되죠.
0: 제가 엄청 좋아하는 강원도 더덕고추장.
2: 네.
0: 1kg이 19불 99가 9불 99입니다.
1: 네.
0: 이거 네. 진짜 저희 떡볶이 먹었거든요. 저희 네. 사무실에서
1: 네.
0: 떡볶이만 이걸로만 해 드셔도 맛있어요. 저는 뭐 그냥 항상 고추장 찍어 먹는 거 멸치에다 찍어 먹는 거 좋아해서
2: 네네.
0: 그거 먹는데 그것도 네. 맛있고 이거 진짜 이거 하고 된장 해서 쌈장 만들어 드셔도 다 맛있어요.
2: 네.
0: 그다음에 거창 쌀농부 옛날 촌 된장이 육불구구. 옛날 그 구수한 맛 아시죠?
2: 네. 네.
0: 약간 까만 된장인데 굉장히 맛있고.
1: 네.
0: 지리산 약도라지 가루가 120g인데 이게 동결 건조 분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도라지의 그 통 도라지가 저 몸에 다 흡수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아.
0: 이게 29불 9구인데 16불 9구입니다.
2: 요거 아까 그 무엿이랑 같이 드시면 너무 좋은 거죠.
1: 너무 좋아요. 네. 네.
0: 그다음에 물 한 봉을 섞이지 않은 100% 수박 착즙. 저희 얼마 전에 손님 한 분이 저희 진짜 문 마감할 때 오셨는데 갑자기 막 진짜 도찐하시더니 저 바로 살 거예요. 막 그러시더니
1: 수박 수박
0: 이거 여섯 박스만 담으시는 거예요.
1: 네.
0: 저 바로 갑니다. 그러더니 이거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 맛있대.
2: 이거 진짜 맛있죠.
0: 이거 진짜 맛있어.
2: 그 코스코보다도 저렴하잖아요.
0: 네. 코스코 가격 비교가 안 되죠.
1: 100% 수박이에요. 수박.
2: 착즙.
0: 하나에 코스트코는 4불 9구인데 저희는 2불 9구밖에 안 하잖아요. 또 6병 사시면 가격이 더 특별해져요.
2: 네.
0: 이게 6병이 한 박스가 들이가 6병인데 11불 9구인데 이렇게 하면 한 병에 1불 9구밖에 안 돼요.
1: 어머나.
2: 그러니까.
0: 우리 팝시클 같은 거 아이스크림 먹는 거 그 가격도 안 돼요.
1: 네.
0: 이거 꼭 드셔.
1: 코스코는 4불 99인데 바로 홈쇼핑 월드는 그렇죠. 1불 99.
2: 6병 사시면
1: 파더스데이 선물이 가득하네요.
0: 21일 그냥 파더스데이 어떻게 기념하실까? 홈쇼핑 월드로 오시면 돼요.
1: 네.
0: 너무 20일이 너무 많아요.
2: 밥상인도 너무 푸짐하고 몸에 좋은 거 너무 많아서 여러분.
1: 네.
2: 홈쇼핑 가신 김에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와서 꼭 골프 연습 한번 해보시고.
0: 뭐 건강 제품 여기 홈삼도 있고 남 휴먼 에너지. 전립선에도 좋은 휴먼 에너지도 있고.
2: 네.
0: 김밥도 있고.
1: 자, 이번 주말에는 우리 아빠 오빠를 위한 쇼핑 바로 홈쇼핑 월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 네. 부에나팩 매장, 부에나팩 매장은요. 네. 비치와 멜번이 만나는 곳 구 벤코호 번호 7145-2494번이고요. 엘레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구 아시마켓 제2 주차장자리 번호 213-380-3330번입니다.
1: 우리 김미경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아버님 저희 남편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듣기만 해도 아버님, 어머님
2: 그 어디에 계시나이까
1: 부르자 놉니다.
2: 불러봅니다.
1: 네, 가셔서 응원하시고 아버님, 어머님과 또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분들과 오늘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2: 그렇죠.
1: 혼자 계신 분도 맛있는 거 드시면서
2: 그럼요.
1: 오늘 좋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저희 6시에 경기, 7시 아닙니다.
1: 6시.
2: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우리 또 내일 신나는 또 겨울 기계 일가지고 또 한 즐거운 시간 가져도록 할게요. 아유, 말이 막 버럭된다. 시간이 없으니까.
1: 감사합니다.
2: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
1: 내일 만나요.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0: 6638-388-9999 세종 바이오텍.
1: 부당 침투의 명가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투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4: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3: 두 번째 참가자.
5: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3: 세 번째 참가자.
6: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3: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3: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14: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5: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4: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5: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4: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5: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5: 213-427-5500, 427-5500.
16: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7: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8: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19: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18: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19: 진짜? 주방기름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18: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20: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1: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2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23: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23: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3: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2: 관광도 1등, 티켷도 1등, 3호 관광.
23: 213-427-5500, 427-5500.
24: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25: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한의학이 바라본 날씨와 그리고 이 환자 관절 통증의 상관성이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이를테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들, 날씨가 좋은데도 우리 꼭 어머니들한테 오늘은 고추 말리지 마라, 비 올 거다 하면 틀림없이 오후에 비가 옵니다. 그만큼 이 할머니들은 관절 통증에 대한 본인의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날씨를 예측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 한의학적인 그러한 날씨 관계와 관절 통증은 상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증 분야 취급하는 세계적인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 한번 날씨와 만성 통증의 상관성에 대해서 한번 이 분석을 해봤는데, 43개 연구 중에서 41개 연구가 결국 기압과 통증의 상관성이 있다라는 그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비가 오기 전에 기압이 낮다고 반드시 평소 느끼는 통증과 병원에 방문 횟수가 늘어나지 않지만 이 비 오는 날 삭신이 있으신다는 말은 옛날 속설이 아니라 반드시 이 본인의 환자들은 통증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이 흐려지거나 비가 오기 전에 평소보다 외부의 기압은 낮아지기 마련이고 습도는 높아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관절 사이의 공간인 즉 관절강 내부의 압력과 외부 기압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지만 날씨가 흐려지면 외부 기압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내 관절강의 내부의 압력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관절이 부풀어오르면서 관절강으로 싸고 있는 이 활액막 주변에 신경이 자극되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들은 금방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높은 온도는 관절 주위에 힘줄이며 인대며 근육들을 압박해서 신경을 더욱더 자극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미 염증과 부종으로 관절이 민감해져 있는 환자들은 특히 비 오는 날 기압 변화를 빨리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는 귀 안에 기압을 센서, 바로 이 내부 기압 센서가 이 감지하고 그 시상하부에 전달되는 교감신경계를, 그래서 항진된 교감신경이 우리는 혈액 내로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기압, 날씨의 변화를 민감하게 체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이 통증이 낫지 않고 계속되면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하면 무조건 이 더운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상대적으로 외부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운동량도 감소하고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날씨가 좋은 이 LA나 샌디에고 아니면 요즘 같은 라스베가스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날씨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이미 할머님들의 비오는 날씨를 예측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0: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침뜸 따라하기
1: AM 1150 라디오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북중미 월드컵 축구 경기, 예, 한국과 멕시코와의 축구 경기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저녁 6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험이 없는 승리는 영광이 없는 승리와 같다. 피에르 꼬르네루유의 이 명언인데요. 월드컵이라는 무대는 언제나 강자가 살아남는 곳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되는 곳입니다. 모두가 멕시코의 우세를 점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거대한 벽일수록 이 무너뜨렸을 때의 쾌감은 더 짜릿한 법이죠. 두려움 없이 부딪히는 자만이 기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는 이제 끝난 것 같네요. 자, 대한민국 축구의 저력을 증명할 운명의 매치. 뜨겁게 하나 된 마음으로 소리 질러. 아, 기합 소리가 좀 약했나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로 뭉칠 때입니다. 뜨거운 함성, 우리는 하나. 대한민국 소리 질러.

0: 네, 우리는 하나 첫 곡으로 신나게 시작을 했습니다. 소리 질러 대한민국. 예,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소피아님 반갑습니다. 아큐팡님 반갑습니다. 어느새 목요일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드디어 오늘 저녁 6시에 경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 멕시코. 쉽지 않은 상대지만 그래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A조의 가장 뜨거운 빅매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조별리그 2차전이 이제 저녁 6시가 되면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양팀 모두 1차전 승리로 승점 3점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이번 맞대결 결과에 따라서 조 1위와 32강 토너먼트 조기 진출의 향방이 가려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에 체코와 이 남아공 경기 보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1.1 동점 무승부예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는데 말이죠. 자, 6월 18일 목요일 오후 6시. 아마 다들 오늘 뭐 월드컵 경기 약속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3, 4, 5 모여서 예, 경기 보고자 또 약속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국제공원에서 이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 대표팀 응원 일정이 잡혀 있지요. 여러분들 다 한 곳에 모여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서울 국제공원에서 오늘 있습니다. 뭐 아침 10시부터 막 굉장히 북적북적 행사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경기는 오후 6시지만 뭐 오전 10시부터 북적북적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월드컵의 경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경기 장소가 이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멕시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여들겠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응원하겠습니까? 우리 뭐 이곳에서라도 응원의 열기를 더 뜨겁게 한 마음이 돼서 으쌰으쌰 소리 질러 대한민국 오 필승 코리아 네,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은 1차전에서 체코를 2-1로 꺾었잖아요. 멕시코는 남아공을 2-0으로 제압했습니다. 현재 이 골 득실에 밀려서 한국이 조 2위 또 멕시코가 조 1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사실상 A조 단독 선두 결정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 축구 이 지긋지긋한 2차전 징크스가 있잖아요. 예, 이번에 과연 이 징크스를 타파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역대 월드컵 역사상 조별리그 2차전에서 유독 징크스가 있어요. 예, 특히 2018년 러시아 월드컵 2차전에서도 멕시코를 만나 1-2로 패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중미 월드컵 오늘은 다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세계 곳곳에서 마음을 모으고 에너지를 다 모아서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기대하면서요. 자, 오 필승 코리아 우리나라 선수들 태극전사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세요.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행 케어의 국민 보약 녹용 홍삼.
2: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3: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1: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2: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5: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4: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행복한 삶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마트한 건강 라이프를 선도하는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쇼호스트 김원정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화사합니다 오늘.
1: 아니 오늘은
0: 너무
1: 정말
0: so beautiful.
1: 이 에너지가 그 열정적인 빨강색으로 예. 이제 응원을 또 열심히 그쵸. 이제
0: 왜 빨간 네. 걸 입었을까요?
1: 진정한 에너자이죠.
0: 아, 네. 고맙습니다.
1: 오늘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0: 아멘.
1: 헬스코리아도 응원합니다.
0: 네. 아, 그쵸 그쵸. 아 오늘 아주 뜨겁습니다.
1: 네.
0: 아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 네. 월드컵
1: 그럼요,
0: 경기
1: 그럼요.
0: 누구랑 볼 거예요? 어디서 볼 거예요? 이 말로 막 그냥 화제가 대단합니다. 네.
1: 그러면서 이제 또 촉진적으로도 요즘 많이 막 경기도 어렵고 힘들다고 했는데 또 이게 하나의 또 에너지를
0: 활력소를
1: 네, 예, 주는 맞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또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맞아요. 평소에 챙기셨으니까 가능한 네, 일이고 네. 또 그 경기를 잘 보시려면 네. 우리가 눈이
0: 건강해야죠. 잘 보여야죠.
1: 그래서 오늘 좀 눈 건강 다시 한번 네. 여러분의 눈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요즘은 안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 정말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도 노안이 빨리 온다라고 그러니까 막 30대 눈이 좀 막 이상하고 뻑뻑하고 따끔거리고 아파서 가봤더니 네. 그 실제 그 본인의 나이보다 30대인데 눈의 나이는 뭐 40대가 훌쩍 넘었다 막 그렇게 맞아요. 얘기를 해서 근데 저희가 눈을 혹사시킨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0: 맞습니다. 진짜 혹사당하고 맞아요. 있어요. 네. 제 눈도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제 눈 뜨자마자 오늘 뉴스가 뭐가 있나?
1: 손이
0: 손바닥 아래 세상이라고 그렇게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이러니 뭐 눈이 남아 이게 진짜 눈이 너무 피곤해요.
1: 그나마 좀 큰 화면도 아니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 손바닥 안에서 막
0: 이렇게 봐가면서
1: 맞아요.
0: 글자를 이렇게 키워가면서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 네. 우리 눈이 건강해야 됩니다.
1: 근데 여러분들 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게 우리가 소중한 걸 잘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0: 네.
1: 눈 건강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젊을 때.
0: 맞아요.
1: 근데 눈은 유일하게 장기 중에서 밖으로 몸 밖으로 이렇게 노출이 돼 있는 그래서 한번 뭔가 그 데미지를 입으면 네. 뭔가 이상이 생기면 다시 돌이키기가 정말 힘들고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지만 눈 건강이야말로 정말 건강할 때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눈에 조금 이상 신호가 오는 것들이
0: 네.
1: 이제 뭐 일단 아픈 거죠. 막 따끔따끔 아프고
0: 그렇죠. 시고 시리고 눈이 시리고
1: 부시고
0: 네.
1: 그리고 눈물이 줄줄줄줄줄 흐르기도 하고 막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것처럼 그쵸. 눈을 깜빡깜빡할 때 까끌까끌하고 그리고 아침에 눈꺼풀이 이렇게 무겁고 안 떠지는 경우 있어요. 막 이렇게 눈곱 같은 게 나와서 굳어가지고
0: 염증이 생긴 거죠.
1: 염증 그쵸. 그 안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 거죠.
0: 맞아요.
1: 그래서 그런 단계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그 안구 건조증 증상들이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드라이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상태를 그냥 놔두게 되면 요게 뭐 각막염, 결막염, 뭐 백내장 이런
0: 아이고야.
1: 식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단계로까지 가니까
0: 네.
1: 거기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0: 아하.
1: 안구 건조증 치료 의료 기기가 누리아입니다.
0: 치료 의료 기기예요.
1: 그러니까
0: 인증받은 거잖아요.
1: 인증받은 네. 거예요. 식약처에서 그까다롭다는
0: 네.
1: 한국의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았고
0: 네.
1: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임상시험 결과 다 있고 안전성, 유효성 다 입증이 된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보통 눈 안구 건조증 단계에서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0: 네.
1: 누리아이 사용하시면 정말 개선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체험하실 수가 있는 거죠.
0: 맞아요.
1: 네.
0: 사실 이 눈이 피곤하면요. 반사가 귀찮아져요. 그럼 삶의 질이 뚝 떨어져서
1: 다귀천
0: 괜히 인상이 막 찌그러지는 거 있잖아요. 네네. 미간주름. 미간주름의 주범이 또 눈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0: 막 이렇게 찡그리게 되니까 안 보이면 이렇게 보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 네. 이마가 찌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도 느껴요.
1: 네. 네.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0: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1: 그리고 눈을 뜨고 있는 게 너무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막 예. 햇빛 제 모습 뭐 저희가 선글라스도 끼고 이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막 너무 부시고 운전하실 때 이렇게 막 앞에 오는 차가 또 뭐 이렇게 라이트를 켜는 경우도 예, 있잖아요.
0: 맞아요.
1: 막 그럴 때 잘못해서 막 사고 날 뻔도 한 적 있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누리아이로 매일매일 네. 요 자동 프로그램이 딱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아하. 사용법도 너무 간단해요. 네. 이게 뭐 치료 의료 기기다 하면 아하. 복잡하게 또 생각하시고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것도 뭐 사용하는 게 힘들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데 매장 오셔가지고는 그냥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되니까 네. 너무 좋아하세요. 이거 보지도 않고 그냥 가운데 동그란 버튼만 누르면 되네 막 이러시면서 자동으로 그 안구건조증 치료에 가장 적합한 그 이제 마사지 기법으로 네. 여러분들 요거 치료를 하는데 세 가지 그러니까 공기압, 네. 진동, 온열, 공기압 마사지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15분 동안 맡기시면 돼요.
0: 아하.
1: 여러분의 피로하고 정말 아픈 눈을 네. 건조

0: 후천조증 단계에서 이제 안과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럼 뭐 특별하게 해주는 치료는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누리아이를 사용하는 치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의사 선생님들이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손 깨끗하게 씻고 따뜻한
1: 막
0: 물수건 같은 거.
1: 비벼서
0: 그렇죠. 여기 열기 나오는 걸로도 눈에 갖다 대라고 이렇게
1: 이렇게
0: 하잖아요.
1: 하는 거고. 네,
0: 네.
1: 맞아요.
0: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 같은 거
1: 스팀 타월.
0: 눈에다가 스팀 타월 같은 거 하라고 하시는데 이제 이게 저희가 또 온도 조절하는 게 힘들어요. 금방 식기도
1: 맞아요.
0: 하고 그리고 그런 제품들 비슷한 것들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마이크로웨이브에 돌려가지고 하는 것들인데 어떤 분은 요거를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1: 어머나.
0: 여기에 약간 화상 입을 뻔. 눈 주변이 또 가장 약한
1: 그치,
0: 피부잖아요.
1: 예민하죠.
0: 그리고 많은 혈관들이
1: 민감하고.
0: 있고 시신경이랑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고 여러분들이
1: 맞습니다.
0: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1: 네.
0: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게 잘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온열로 따뜻하게 주변을 감싸주는 건
1: 네.
0: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게 이제 막혀 있는 관들, 그러니까 피지 같은 게 끼어서 뭐 눈물샘에서 눈물이 잘 나와야 되고 지방샘, 그 마이봄샘에서
1: 네.
0: 그 유분이죠. 그러니까 지방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1: 네.
0: 그게 막혀 있으면 잘 이제 안 나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드라이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1: 그쵸.
0: 그 관들에 막혀 있는 피지들을 녹여주는 역할을 온열 마사지가
1: 아,
0: 해줍니다.
1: 그렇구나.
0: 그리고 또그 막혀 있는 걸 녹여줬지만 밖으로도 빼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공기압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눌러서 밖으로 빼주기 때문에
1: 예.
0: 심하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관에 뭐가 이렇게 이물질이 껴서
1: 그것도
0: 문제가 있었던
1: 배출시켜주고.
0: 분들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1: 와,
0: 이렇게
1: 맞췄다.
0: 빠져나와요, 정말.
1: 어머, 진짜요?
0: 근데 그 양이
1: 예.
0: 처음에는 좀 많이 나오다가 며칠 사용하면 점점 줄어들면서
1: 예.
0: 아예 이제 마지막에는 안 나오는 단계에 너무 눈이 맑아졌다고 이렇게 뭔가 막 뿌옇고 막 실타래가 지나가는 것 같고 막 그런 경험도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정말 맑은 세상, 밝은 세상 신세계가 열렸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누리아인
1: 세상에.
0: 정말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1: 그렇구나.
0: 네.
1: 그 정도로 좋다라는 거겠죠.
0: 네.
1: 사실
0: 시험을
1: 우리가 예,
0: 하셨으니까.
1: 눈이 뽀얗을 때 너무 막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0: 답답하고.
1: 받게 되잖아요. 스스로가
0: 맞아요.
1: 막 스트레스 지수가 막
0: 네.
1: 올라가요. 근데 눈이 잘 보이고 눈이 좀 편안할 때는 기분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0: 그럼요.
1: 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누리아이. 네,
0: 네.
1: 누리아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치료 의료 기기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 사용하기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0: 그냥
1: 간편하네.
0: 버튼 하나만
1: 버튼 하나만
0: 누르시면 돼요.
1: 눌러주면
0: 네.
1: 얘가 알아서 뭐 지압도 해주고 온열도 따뜻하게 눈을
0: 그거
1: 해주고
0: 두드려주고.
1: 두드려주고 공기압 뭐 이렇게
0: 네, 꽉꽉
1: 마사지도
0: 눌러주고.
1: 해주고
0: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관자놀이 누르기만 해도 눈 주변 누르기만 해도 시원한데 잘안 하죠. 이렇게
1: 맞아요.
0: 어쩌다 한번 하게 되고 체계적으로 잘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요 그냥 누리아이에 15분 여러분들이 맡기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그 수동으로도 여러분들이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동 프로그램이 입력이 돼 있지만
1: 네네.
0: 그 옆에 한글로도 다써 있습니다. 온열 마사지 하면 온열 버튼을 누르시면
1: 네.
0: 15분 동안은 온열만 돼요. 그러니까 이 자동 프로그램 15분을 하고 나서 보통
1: 아하.
0: 이제 온열만 따로 또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또 이제 효과가 더 좋고
1: 네.
0: 그래서 스르르르 그냥 잠들고
1: 잠이
0: 눈은
1: 들고.
0: 눈대로 아주 평온하게 이제 쉬는 거죠. 네.
1: 그러면
0: 그게 힐링이고.
1: 일다 끝나고 집에 가서
0: 네네.
1: 잠들기 전에, 그러니까 다 이제 샤워하고 씻고,
0: 그쵸.
1: 그때 하면 너무 좋겠네요. 그러고 나면
0: 최고죠.
1: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반짝반짝반짝 할것 같아요.
0: 그리고 눈이 가볍게 떠지고,
1: 그니까.
0: 맞아요. 너무 좋아요.
1: 예, 눈이 밝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게, 이 우리 눈물샘이 막힐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노안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물이 잘안 난다.
0: 네.
1: 물론 누룻증으로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사람도
0: 흘러내리시는 분도 있고,
1: 있지만,
0: 반대로 또.
1: 반대로 또 눈물샘이 막힌다거나 지방샘이라고도 아까 말씀을
0: 네.
1: 해주셨는데, 그게 막히게 되면 또눈 건강에 치명타잖아요.
0: 그렇죠. 또 이것도 이제 안구가 건조가 되니까 안구 건조증이 되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진동 마사지가 이렇게 두드리면서 15가지 진동이라고 했잖아요. 요게 막 두드리면서 눈물샘을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잘 배출을 해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순환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이 모든 장기들도
1: 맞아요.
0: 다 느리게 돌아가고
1: 아하.
0: 뭔가가 순환이 잘 안 되는데 그럴 네. 때 강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 체어도 도움을 받는 건데 그쵸. 이게 눈 주변의 모든 거 이제 눈물샘 그리고 마이봄샘 이런 데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0: 누리아이의 도움을 받으시면 너무 좋은 거죠.
1: 자, 이 좋은 제품 우리 눈 네. 건강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아이템이 아닐까 싶은데 네. 가격이 궁금하네요.
0: 가격이 예. 저희 지금 100불 네. 할인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 파더스데이 다가오니까 예. 여러분들 이제 선물하시기 너무 좋은데 예. 요거 399불 399불이고요. 또 방송 중에 또 여러분들 문의하시면 네. 방송 듣고 해피투게더 들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 저희 또 헬스코리아에서 이것도 먹는 영양제 눈 영양제 중에서는 또 히트 상품이에요. 베스트셀러 예. 한 달치 이름도 네. 눈 건강
1: 눈 건강이에요. 눈 건강, 건강 영양제
0: 요, 네. 영양제 요게 70불이거든요. 네, 70불 요 제품 아무래도 이제 같이 눈 영양제까지 먹으면서 누리아이 사용하시면 효과가 더 크겠죠.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네네네. 저희가 요거 무료로 드립니다.
1: 오, 고맙습니다. 70불 상당에 그것도 이 눈 건강이라고 눈 건강 영양제를
0: 루테인, 지아잔틴 눈에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요.
1: 오 그렇구나. 요거 네. 선물로 주신다고요. 네. 해피투게더 듣고 왔어요 하시면 무조건 네. 선물로 나갑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누리아이 이 아이템이 이 499불인데 네. 예 100불 할인. 디스카운트 해서 399불 네. 여기에 플러스 눈 건강 영양제 70불 상당의 네. 영양제까지 선물로 주신다고요?
0: 그 아, 1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또 저희는 항상 AS 신경 쓰는 회사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저희 또 애프터 서비스까지 1년
1: 아 누리아이 애프터
0: 네,
1: 서비스까지
0: 드리고 무료 배송은 뭐 헬스코리아는 이제 무료 배송은 당연하다고 생각들 하시니까 하지만 이것도 짚어드리겠습니다.
1: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하여간에 그런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참 한번 헬스코리아 방문하신 분들은 네. 믿고 찾는 것 같습니다.
0: 이제 19년 됐어요. 저희 그렇죠, 그렇죠. 19년 됐고 고객분들이 기본 저희 고객분들은 15년 이상 된 고객분들이 딱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딱 기본으로 딱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헬스코리아는 믿을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1: 헬스코리아 이렇게 딱 방문하시는 분들 제일 네. 먼저 마사지 체어에 앉아 보실 것 같아요. 무료 체험.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0: 너무 부담 없이 체험관처럼 맞아요.
1: 왕처럼 황제처럼 딱 앉아서 이제
0: 여왕처럼 여신의
1: 거죠.
0: 품 디바에도 안 계시고 디바에 또 그라비티 뭐 그라비티 터보 예. 그러니까 이게 7가지 모델이 있다 보니까 저희 헬스코리아 자체 브랜드 H솔루션의 네. 7가지 모델 그 만나는 그 하나하나의 매력이 다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델마다 네. 그래서 네. 뭐 매력을 찾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다라는 얘기도 하세요. 네.
1: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도 참 많이 나가는 편이라면서요.
0: 그럼요. 최고예요. 이거는 미주 전 지역에 네. 마사지 체어를 대중화하는데 1등 공신. 가장 많이 팔린 마사지 체어란 얘기죠.
1: 그라비티 마사지 네. 체어가요. 자, 여러분들 오늘 누리아이 제품 눈 건강을 위해서 누리아이 제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 뭐 전화로 주문하셔도 되고요. 또 네, 직접 네. 헬스코리아에 방문하셔서 네. 예, 구입하셔도 좋겠습니다. 전화번호가 213-385-1005 아시죠 여러분? 1005
0: 1005
1: 213-385-1005입니다. 1005 네. 무료 배송 가능하고요. 눈 건강, 눈 영양제 한 박스 70불 상당의 영양제입니다. 한 박스 선물로 드린다고 하네요. 네. 헬스코리아 매장 좀 소개해 주세요.
0: 네, 저희 매장은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여러분들 이제 갤러리아 몰 많이 아시죠? 거기 네. 1층 마켓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부에나팍은 그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네. 그러니까 그 한남체인 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코코우도 옆에 있고요. 네.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인데 여기가 이제 아리랑 마켓 몰 바로 옆에 있는 네. 그 길버 플라자예요. 그래서 인방학관 떡집 바로 옆에 있습니다.
1: 네. 뭐 다 아실 겁니다.
0: 그럼요. 가까운 곳으로는 여러분들 정말
1: 어떻게 해주시나요?
0: 가성비 갑입니다. 그쵸. 가성비, 가성비라고 얘기하시니까 저희 예. 일단 가격이 한 달에 저희 무이자 할부를 48개월을 해요. 헬스코리아는 그래서
1: 그게 너무 좋아요.
0: 너무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그쵸. 이제 마사지 체어 그리고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제대로 사람의 손맛, 깊이 있는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그라비티가 한 달에 이게 94불 플러스 택스예요.
1: 94불 플러스 택스.
0: 그러면
1: 괜찮아요.
0: 다른 거 좀 줄이고 맞아요. 저 혼자만 사용할 게 아니라 가족 건강 모두의 건강 매일매일 네. 관리할 수 있는 마사지 체어 이게 여러분들께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이게 뭐 렌트 아니야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8개월 금방 가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0: V자라는 거.
1: 무이자, 무이자. 그러니까 하루라도
0: 이게
1: 빨리
0: 엄청난
1: 구매하시는
0: 혜택이죠.
1: 게 오히려.
0: 맞아요.
1: 그리고 또 파더스데이고 하니까 저희가 구매하시는 분들께 이지바이크. 요거는 이제
0: 좋잖아요.
1: 운동도
0: 운동기구.
1: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체 근력 강화 운동기기 네. 그 기구로 발만 얹으면 자동으로 페달이 돌아가면서 네. 하체 근력을 딱 강화시켜주면 저희 진짜 이 하체 근력 그 근테크가 더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0: 맞아요.
1: 재테크보다 근테크다.
0: 근테크. 요즘에는 근테크라고
1: 네,
0: 하더라고요.
1: 그런 얘기들이 예. 이제 어르신들이 하실 정도로 이 하체 근력에 따라 얼마나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지가 좌우된다라고 막 얘기들 하시니까 그냥 근데 혼자 막 그렇게 열심히 걸어야지 생각해도 잘 안 될 때 많잖아요.
0: 잘 안 돼요. 그러니까
1: 집에 있으면서 뭐 TV 보시면서도 발만 얹어 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운동이 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요것도 예. 250불 상당인데 그라비티 구매하시는 분들께 무이자 네. 할부 이용하셔도 네. 한 달에 94불 내시면서 요 250불 상당의 이지바이크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0: 한 달에 100불 안 되는 가격으로 네.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참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와, 이 6,999불이 아닌 4,499불의 놀라운 네. 가격인데 여기에 무이자 48개월 무이자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부담 없이 월 94불 플러스 택스로 네. 예, 집안에 들여다놓고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다고
1: 마사지 한 번 받으러 가는 가격 생각해보세요.
0: 그렇네요.
1: 거기다 시간 예약해야죠. 또 뭐 그 잘하는
0: 비싸요.
1: 사람 만나기도 또 힘들고
0: 마사지 받는 거
1: 줘야 되고
0: 그렇습니다.
1: 아, 근데 매일매일 어떤 분은 아침 저녁으로 받으신다고 하고 온 가족이 사용을 할 수가
0: 네,
1: 있잖아요.
0: 럭셔리하게 매일매일 네네. 일상의 네. 혜택을
1: 디자인도
0: 누리면서.
1: 너무 예뻐요. 가서 네. 보시면 네네. 색감도 그렇고
0: 그렇네요. 참 고급스럽더라고요.
1: 네.
0: 자, 그라비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한 번 사면 사실 쉽게 바꾸기가 힘들어요. 마사지 체어 같은 경우는
1: 보통
0: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1: 그럼요.
0: 합니다.
1: 짧게도 5, 6년 이상이고 10년 이상 사용하는 게 마사지 체어예요. 제가 그라비티가 네. 나왔을 때 이제 제가 바로 구매를 했으니까 네. 지금 6년 넘었거든요. 이제 7년 차 가니까 네. 그라비티가 네. 그런데도 뭐 전혀 이상 없고 헬스코리아는 그냥 풀 워런티 3년 드립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고요.
0: 그렇죠. 네. 3년 워런티면은 정말 네. 대단한 겁니다.
1: 무료 배송에 배송 리뷰는 너무 좋고.
0: 아하. 네. 예. 그러니까 가져가신 분들, 체험해 보신 분들, 네. 또 구입하셔서 집에서 매일매일 이런 마사지 체어에서 정말 건강에 혜택을 누리고 네. 계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면서요.
1: 그런 분들은 오늘 응원도 더 활기차게.
0: 그렇네요.
1: 월드컵 응원도 더 활기차게.
0: 활기차게.
1: 열정을 가지고 하실 수가 있죠.
0: 네, 그죠, 그죠.
1: 뭐 그게 마음은 있어도 몸이 안 따르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0: 아, 그쵸. 네. 아, 나 힘들어. 피곤해서 나 응원 못하겠어.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데. 네. 아, 좋네요. 네. 네, 마사지 한번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그냥
0: 아예 장만을 해야 되겠네요.
1: 체험 한번 해보시고 뭐 응원이 잘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선택하셔도 돼요.
0: 네. 뭔가 내가 뭔가 네. 달라졌는데 네, 네. 그 마사지 한번 받은 게 이렇게 효과가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1: 네.
0: 아, 대박이네요 진짜. 자, 시중에 워낙 많은 마사지 체어가 있다 보니까 얼핏 보기에는 좀 다 비슷비슷해
1: 비슷비슷
0: 보여요.
1: 비슷비슷해 보여요 보기에는. 네.
0: 그게 그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 아닙니다.
0: 네,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는 받는 순간부터 네. 다른 마사지 체어와는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1: 네,
0: 어떻게 달라요?
1: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여요. 네. 얼핏 보면 하지만 네. 가까이 가서 보면 또 그 사용된 소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디자인적인 거나 뭐 색감 뭐 이런 것도 다 다르지만
0: 네.
1: 제일 중요한 건 마사지 성능이잖아요.
0: 아.
1: 안에 있는 그 메커니즘이나 프레임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가격 대비 네. 다른 마사지 체어를 받고 오시면 네. 그라비티는 아 그거보다는 한 3, 4천 불 더 줘야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가격 그 가격대에서는 왜냐면 저희가
0: 네.
1: 첫 번째 나온 모델이 그라비티입니다. 정말 사장님이 처음에 혼신에 정말 힘을 다 기울여서 그리고 마사지 체어를 좀 대중화 시키고 네. 싶어 하셔서
0: 네.
1: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 때문에 많이 망설이시니까 근데 또 가격만 낮추다 보면은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 떨어지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걸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셔서 만든 그런 정말 탄생작이기 때문에
0: 네.
1: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라비티는 정말 많이 효과를 여러분들이 그거 누리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
0: 그렇군요.
1: 대비 네네. 성능이나 이런 걸.
0: 아하. 네. 자, 힐링할 수 있는 특별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1: 네.
0: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좋네요. 휴식 시간 뭐 보내기에도 좋고 또 힐링 타임으로도 너무 좋을 것
1: 마사지를
0: 같아요.
1: 마사지를 받으면서 이제 회복하는 거죠.
0: 그쵸, 그쵸.
1: 그 회복력 요즘엔 그 회복력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생각을 하잖아요. 빨리빨리 회복되는 거.
0: 네.
1: 그 뭐 한국에서는 막 그런 용어들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0: 네.
1: 그만큼 회복이 빠른 시간에 되기 위해서는 또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사지거든요.
0: 네.
1: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마사지는 좀 가서 받아야 되고 비싸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0: 네.
1: 그래도 사람의 손맛 손맛했는데 이제는 그라비티 받아보시면 그 사람의 손맛 성능을 느끼시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편하게 저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0: 네.
1: 바로 그냥 아무 때나 그렇습니다. 내가 시간 활용도 할 수 있고.
0: 네. 자, 오늘 이 시간 정말 예.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씨께서 누리아이 우리 눈 건강을 위한 누리아이 소개를 해주셨고
1: 네.
0: 또 그라비티 마사지 최어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파더스데이가 돌아오는 일요일이에요.
1: 네, 네.
0: 다시 한번 간단하게 포인트만 네.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파더스데이 우리 진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님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지금 저희 무이자 48개월 할부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라비티 한 달에 94불 플러스 택스입니다. 풀 워런티 3년 드리고 있고 이지바이크 250불 상당 사은품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매장에 가셔서 체험해보시고 만나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선택하세요.
0: 아, 고맙습니다. 자, 헬스코리아 네. 전화번호 213-385-1005 네. 213-385-1005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3: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4: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5: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4: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3: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6: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7: 홈쇼핑 많이 들어가세요! 함께 차차차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0: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9: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3,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발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40분 지나고 있네요. 오늘 월드컵 경기 괜히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그쵸? 자,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요,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가시면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가 달라졌다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메인 화면 제일 위에서부터 뭔가 컬러가 굉장히 화려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마다 지금 새롭게 새 단장을 했어요. 하나하나 프로그램마다 클릭하셔서 읽어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카톡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 카카오톡 예, 여러분들 해피투게더 고선미를 클릭하시면은요 저와 함께 더 친근하게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돼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인사 남겨주세요. 고소민 씨 안녕하세요. 예, 저랑 반갑게 이야기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소미와 함께 실시간 수다부터 풍성한 이벤트까지 지금 들어오세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예. 여러분들 들어와 주시면은요, 선착순 아니면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과 함께 10분을 추첨해서 예, 식사권이 나갑니다. 소반 식사권, 그리고 또 제주하려인가요? 제주하러 식사권. 선물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와야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와 주셔야만 이 선물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예, 주변에 좀 많이 홍보하셔가지고요. 야! 해피투게더! 고섬의 해피투게더! 여기 채팅 공간, 채팅방에 한번 들어가보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 함께 오셔서 으쌰으쌰 응원도 하시고 그곳에서 뭐 일상도 나눠주시고 여러분들 좋은 일들 함께 공유해 주시고 행복을 나누는 공간 사랑방으로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사 남겨주세요. 예, 고섬의 해피투게더 여러분들 아셨죠? 지금 들어와 주실래요 여러분? 네, 기다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가셔서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클릭해주세요. 그곳으로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저 제일 밑에 노란 색깔이에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메디칼 캘리포니아 메디칼 무료 의료보험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예, 이 정보가 가득합니다.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생활에 꿀팁이 될 겁니다. 실시간으로 주가도 볼 수 있고요. 또 복권, 내가 복권 파워볼 샀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거 궁금하신 분들도 클릭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스값도 쫙 나와있네요. 실시간으로 예, 그때그때의 가격으로 예, 보실 수 있겠습니다. 렉스 항공 정보도 클릭하시면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0: 7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의회는 수요일 9대 5 표결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와 주거용 복합 건물에 대해 일정 기간 ULA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 투표안을 시 법무관이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작성된 문안은 다시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11월 투표용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메저 ULA는 지난 2022년 LA 유권자 약 58%의 찬성으로 통과된 세금입니다. 흔히 멘션세라고 이렇게 불리지만 실제로는 이 고가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상업용 부동산 등 거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적용됩니다. 중앙일보가 결국 220억 원 규모 어음 2차 부도가 현실화됐습니다. 한국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룹인 중앙그룹이 사실상 이 그룹 전체의 재무 붕괴를 공식화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9천억 원이 넘는 단기 채무 만기가 한꺼번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금융권이나 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이 결국 법원행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가 양국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란에 지나치게 많이 양보했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장을 막기에 충분한 합의라면서 발끈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오전 1시쯤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양자 만찬을 마친 뒤 베르사유 궁을 나서면서 이 취재진의 베르사유에서 MOU에 서명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 씨는 맞벌이로 연소득 약 14만 달러를 벌지만 생활의 여유를 느끼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 씨 부부는 침실 두 개 아파트에 월 3천 달러의 렌트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연봉 10만 달러만 넘으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렌트비, 자동차 보험료, 식료품 값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라면서 아이들 학원비와 대학 저축까지 생각하면 여행 한번 가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가운데 이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서 대규모 합동 응원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한국과 멕시코의 A조 조별리그 경기를 앞두고 서울국제공원 인근 노르만디길에는 이 초대형 전광판과 관련 시설 설치 작업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멕시코 양측이 함께하는 합동 응원전으로 기획됐으며 오전 10시부터 각종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이 이어진 뒤에 오후 6시 경기 시작에 맞춰 응원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650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1: 눈은 밝게,
2: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3: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4: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 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3: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4: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8: 세븐디아스 타이어.
6: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7: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6: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7: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0: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9: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0: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9: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0: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9: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거북이의 빙고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여기서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2: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2: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 고려가요 청산밀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2: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1: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2: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4: Air.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6: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혼자 꿈꾸면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꿈꾸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 그렇습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오후 2시지만은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대한민국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녹색 그라운드 위에 11명의 선수들 그리고 이 중계를 지켜보며 함께 숨쉬고 계신 이 수천만 국민의 염원이 이제 곧 하나의 에너지가 돼서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녁 6시 예, 북중미 월드컵 경기 대한민국 대 멕시코 경기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꿈꾼다면 그 꿈은 오늘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가슴 벅찬 월드컵 경기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와우, 뜨겁습니다. 2020년 월드컵 응원송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큐팡님 반갑습니다. 승부와 상관없이 축제 같아요. 이렇게 예쁜 말을 댓글에 올려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부와 상관없이. 예. 자, 지금 이 순간만큼은 대한민국의 모든 심장이 모두 한 곳으로 아마 모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상대할 멕시코는 뜨거운 태양처럼 아주 강력한, 예, 좀 매서운 팀이죠. 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자에게 행운의 여신은 미소를 좀 이렇게 보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90분 동안 펼쳐질 우리 태극전사들의 위대한 도전. 예. 우리도 붉은 함성으로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자아자 대한민국, 예, 승리는 우리 것, 대한민국 오필수 꼬리야. 예,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5: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함께 차차차.
6: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5: 홈쇼핑을

0: 국악 속의 인문학. 네, 국악 속의 인문학 시간입니다. 옛 선조들이 남긴 가락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읽어내는 시간. 우리의 이 마음, 당신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 선율에 담긴 삶의 깊이를 느껴보는 국악 속의 인문학. 우리 소리 연구가 김원일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0: 오랜만이세요, 대표님.
1: 그러게요.
0: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청 바쁩니다.
0: 네, 3주 만에 뵙나요?
1: 네.
0: 그죠.
1: 네.
0: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 주셨는데요. 축구 열풍이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1: 정말이에요.
0: 예. 네. 자, 멕시코와의 경기, 예, 저녁 6시에
1: 네.
0: 예, 진행되지 않습니까?
1: 네.
0: 몇 대 몇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1: 저는 비겼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래서 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네, 1대1로 저는
0: 네.
1: 그 우리 친구들끼리 하는 거에 써서 냈어요.
0: 네,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 경기 보셨어요? 남아공과 체코인가요?
1: 1대1로 1대1이죠.
0: 비겼어요.
1: 네, 네. 네.
0: 동점.
1: 그럼
0: 멕시코와 한국도 좀 동점이
1: 그랬어요.
0: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1: 그러면 다 그 아니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
0: 예, 예, 예. 말씀해 보세요.
1: 예, 예. 우리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는 다 이렇게 뭐 유사 저기 그 역사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 네.
1: 배제대학교에 계시는 손성태라는 교수님이
0: 네.
1: 멕시코 아메리칸 인디언과
0: 네.
1: 우리의 조상들은 같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냈어요.
0: 네네.
1: 그래서 그게 사실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0: 네.
1: 마야, 잉카까지도 내려간다.
0: 와.
1: 이제 그렇게 해서 아즈텍은 뭐 물론이고 멕시코의 그 이름조차도
0: 네.
1: 우리 그 저기 동북아시아에 있던 맥족이 가서
0: 네.
1: 맥족이 살던 곳이다. 그래서 맥이고 그래서
0: 메이코가
1: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0: 네.
1: 그것이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이렇게 뭐 받아들여지거나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그 학설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그분은 원래 언어학자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인디오들이 아직도 쓰고 있는 말과
0: 네.
1: 우리나라 고대 언어와 이렇게 유사점들을 많이 발견했고
0: 네, 네, 네.
1: 그다음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0: 태극문양
1: 그리고 우리의 전통 놀이 같은 거 윷놀이 예, 팽이치기
0: 네.
1: 뭐 이런 것들이 그 지금도 발견이 되고 하고 있는 거로 미뤄봐서
0: 네. 네.
1: 그다음에 여기 더 이제 그 확실한 거는 이 사람들도 몽고 반점이
0: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
1: 그러니까,
0: 형제의 나라다.
1: 그렇지. 네. 그러니까 형제를 이기기는 좀 뭐하고 지기도 좀 뭐하고
0: 네.
1: 그래서 비겼으면 좋겠다.
0: 네. 아,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는군요.
1: 아니 그냥 바람이에요.
0: 네. 그렇군요.
1: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축구를 잘하니까
0: 강국이죠.
1: 예.
0: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참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1: 그러게 말이에요.
0: 예. 멕시코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1: 네, 맞아요. 오늘도 아까 어디 그 저기 제 그 오피스에 있는 데서 나오는데
0: 네.
1: 그 우편 배달부 하시는 그 멕시칸 여자분이
0: 네. 네.
1: 막 웃으면서
0: 네.
1: 아, 오늘 게임 그 저기 누가 이길 것 같냐 그래서 야, 우리 그냥 그 저기 뭐야? 그 비기자.
0: 동점으로 비기자.
1: 그리고 그냥 즐기자. 그렇게 나왔죠.
0: 그렇죠. 네, 저희 뭐 이 해피투게더 유튜브 댓글창에도 승부와 관계없이 축제입니다. 즐기자고요. 이런
1: 그러니까요.
0: 댓글들이 있어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아, 그렇지. 내려놓고 하지만은 마음껏 응원하고 소리
1: 그럼요.
0: 질러
1: 네.
0: 이렇게 소리 질러 네. 오필슨 코리아 응원을 해야죠.
1: 그럼요. 당연히 네. 해야죠.
0: 맞아요. 네. 에너지를 담아서 우리 선수들 지치지 않게 에너지를
1: 그럼요.
0: 보내줘야 됩니다.
1: 예.
0: 네, 붉은 함성 응원은 응원대로 열심히 하고
1: 당연하죠. 뭐 질 때 지더라도
0: 그쵸.
1: 뭐,
0: 경기
1: 재밌게 하면 되는
0: 거지. 승부에 관계없이 그냥
1: 게다가 네. 요즘
0: 즐겨야죠.
1: 그 저기 뭐야 우리 축구 팀이 또 얼마나 이 강합니까? 그냥
0: 너무 잘하죠.
1: 해외에서 하시는 분들도 벌써 여섯 명, 일곱 명 막 그렇게 되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예.
0: 선수들이 완강합니다.
1: 대단해요.
0: 네.
1: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축구가 있었어요. 고대 우리나라에.
0: 아 그렇습니까?
1: 예. 그게 기록에 나오기로는 삼국유사에.
0: 삼국유사요?
1: 네. 삼국유사에 의하면은. 김춘추와 김유신이
0: 와.
1: 축구를 하다가 김유신이 일부러 김춘추의 옷 고름을 딱 발로 밟아서
0: 삼국시대.
1: 그게 뜯어지게 만들고
0: 네.
1: 그거를 김유신의 동생인 문희가
0: 네.
1: 꼬맹에게 만들음으로써 거기서 연문이 싹 터서
0: 사랑이 싹 섰다.
1: 그렇죠.
0: 아, 그런 얘기가
1: 그렇게 해서
0: 있군요.
1: 그 저기 막 왕비가 됐다. 그런 게 있는데 그때 했던 것을 네. 축국이라 그럽니다. 축국.
0: 축국?
1: 예. 네. 그래서 그 국자가 뭔가 봤더니 네. 가죽공 국자예요.
0: 어머나.
1: 그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구 동그란 구 그 예, 예. 저기 막 그거를 쓰잖아요. 근데 네, 네, 네. 그때도 뭐 동그랗긴 동그랗지만 가죽공이라는 말을 써서 축국이라고 얘기를
0: 축국.
1: 했대요. 근데 그 축국이 그 지금 옛날에 그 정조 시대 때 만들어진 책에 의하면 네. 그 무예도보통지 여기 책에 의하면 지금 족구나 이런 것처럼 네. 차서 넘기는 것도 있고 골대에다 놓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게임이 이루어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아, 그런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군요.
1: 이게
0: 그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1: 그 네. 당나라 시대 이게 사실은 그때 당나라잖아요.
0: 네,
1: 그
0: 네, 네.
1: 우리가 이제 그 삼국통일하고 막 이럴 시절에 중국에서는 당나라가 네. 있었었는데 네, 네, 네. 당나라에서 나온 당서라는 책에 이미 그 말이 쓰여져 있었대요. 축국이라는 게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국을 잘한다라는 말이 거기 쓰여져 있었대요.
0: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차기가 있었네요.
1: 그렇죠.
0: 공차기를 즐겨한 우리나라.
1: 네.
0: 예, 그렇군요. 사실 이 축구공하고는 정말 우리 삶,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특히 남성분들은 아주 네. 축구하면 아주
1: 그것도 군대에서 축구.
0: 아니
1: 미치죠.
0: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네. 공차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그
1: 근데
0: 공놀이.
1: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축구는 한 거의 뭐 원래는 22명이 하는 건데 거의 30명, 40명이에도 공 하나만 던져주면은 네. 다들 행복했거든요.
0: 아.
1: 그런데 다른 야구나 이런 것들은 다 한 명 한 명이 다 이렇게 장비를 사야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게 너무 비싼 거야.
0: 아하.
1: 그래서 축구만큼 싼 운동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 돈이 없는 나라에서
0: 그렇죠, 그렇죠.
1: 신발은 없어도 이제 축구공을 차면서 노는 그 이유가 그 제일 싸요.
0: 그렇죠. 돈이 많이 안 드니까.
1: 예. 그리고 저희 군대에서는 한 대대가 한 450명 되는 대대가
0: 네.
1: 전투 체육의 날 이러면은 450명이 전부 다 그 저기 마당에 나와가지고
0: 네.
1: 공 한 4개 5개 던져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냥 그 골키퍼도 여러 명이고 공도 네. 한 5개 되니까 막 서로 차면서 그거를 노는데
0: 그쵸.
1: 거기다 비까지 오면은 더 금상첨화죠.

0: 1대1로 비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진짜 비겼으면 좋겠네요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겠습니다.
1: 어, 그래야 물론 싸움도 안 나고 그 저기 그 과달라하라에 지금 가 계시는 우리 축구 팬들은 그 4만 5천 명씩이나
0: 그
1: 되는
0: 그
1: 저기 멕시칸 관중들 사이에 몇백 명이 있는데 거기서 괜히 그냥 저 꿀밤 한 대씩만 마셔도 4만 5천 대를 만든
0: 아니 근데 그런 걱정을 좀 하시더군요. 제 주변 사람들도
1: 아무래도 이게 저기 흥분이 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0: 네, 신사적으로 하지만 즐거운 축제가 될 겁니다.
1: 그럼요.
0: 자, 오늘 축구 아주 재밌는 축제로 기대를 하면서요. 축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주제가 뭘까요?
1: 오늘은 우리 축구하고도 사실은 약간의 연관성이 없다고는 못하겠는데
0: 아 그런가요?
1: 우리나라 그 악기 연주 악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음까지 그 소리까지 연주하는 형태 중에 가장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그 연주 종목이 시나위라고 하는 거예요. 시나위.
0: 오.
1: 굉장히 말도 멋있지 않아요? 시나위.
0: 시나위가 무슨 뜻이에요?
1: 시나위는 그 아무런 형식이 없이 아무런 악기의 제한도 없이 아무나 들어와서 같이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음악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5명, 4명 어떤 때는 뭐 거의 7명, 8명도 해요. 악기도 어떤 때는 대금, 가야금, 거문고, 아쟁, 뭐 해금, 장구 하나, 어떤 때는 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말도 그 사람 입으로 하는 그것도 하나 들어가고 그래서 하는데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음악에 이제 그 정악 같으면은 무슨 뭐 수연장지곡 이래가지고 그 악보가 있었거든요.
0: 네네.
1: 이거 악보가 없어요.
0: 악보 없이 어떻게 해요?
1: 악보가 예를 들어서 박자는 있어요. 박자는 이번에는 뭐 무슨 도드리 장단이나 아니면은 뭐 중무리 장단이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중무리 장단에 맞춰가지고 각자가 자기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 대고 아리랑을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 대고 뭐 슬픈 노래를 해도 되고 씻김 굿에 나오는 장단을 아니 그러니까 저기 막 음악을 해도 되고 그러는데 그게 묘하게 어우러져요.
0: 아 그렇습니까?
1: 그게 이해가 안 가죠.
0: 이해가
1: 왜냐하면
0: 안 가네요,
1: 그게
0: 진짜.
1: 조가 우리나라는 조가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음 가지고 그 가는 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무조건 다 어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0: 네.
1: 거기다가 또 한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딱 쉬면서 다 한 사람이 솔로를 해요. 그럼 나머지 전부 다 기다려줘요. 솔로를 막 하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또 그 신호를 주면 또 다 같이 싹 들어와서
0: 아니,
1: 연주하고.
0: 아니 근데 악보가 없다면서요.
1: 없어요.
0: 이분이 언제 끝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1: 그 서로 눈치죠.
0: 이야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눈치는 진짜 눈치 백단 이런 말이 있는데
1: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거기서 아주 정말 자유로운 영혼들을 봤어요.
0: 그러니까 알아서 들어와주고 알아서 물러가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음악을
1: 그렇죠.
0: 하는
1: 거군요. 그 기본은 타악이에요. 기본은 이제 장구가 그 이제 박자를 맞춰주기는 맞춰주는데 그 예를 들어서 네 개 박자가 가는 그 중에 여기서 시작해서 이게 몇 박이고 간 다음에 저기서 끝난다 이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 솔로를 하시는 분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만 가야금 솔로가 끝났어. 그러면은 또 해금 솔로가 탁 들어오고 아하. 대금 솔로가 그 다음 들어오고 거문고 솔로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그 찰현 음을 현을 문질러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 아쟁이나 해금 같은 소리와 딱딱 끊어지는 소리 가야금과 뭐 거문고 이런 소리 그다음에 그 저기 탁 그것도 딱딱 끊어지는 소리잖아요 그런 소리 이렇게 그게 어우러져 가지고 연결이 되면서 끊어지면서 하는 소리들이 어우러지는데 제가 저는 맨 처음에 이 시나이를 듣고 이 눈물이 나왔어요.
0: 왜요?
1: 야,
0: 어떤 면에서요?
1: 이게
0: 어떤 울림이 나요?
1: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유로움과 규칙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 매뉴얼을 안 읽는 민족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0: 네. 그 물건을 사면은 그냥 해. 우리 뭐 책 보고 요거는 이래야 되는 이런 거 별로 없어요.
1: 그러니까 규정이 딱딱 정해진 게 아니라 자유롭게.
0: 그렇죠. 그냥 하는데 네. 그 마음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러면서 전체 이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규칙성 중에 규칙 아니면 규칙성 중에 무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1: 무질서 안에 질서네요.
0: 그렇죠.
1: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프레임 안에서 무질서 네. 안에서 이제 질서 있게 예. 이렇게 조화롭게 이제 악기가 다 이렇게 소리를 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0: 이해가 안 가죠?
1: 네.
0: 혹시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1: 가능할까요? 아 말씀해 주신 대표님께서 네. 말씀해 주신 네. 뭐 시나위?
0: 시나위
1: 이거 이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건 맞죠? 국악.
0: 저는 안 들리니까.

0: 굉장히 좀 구슬프네요. 우리 국악이 조금 정서가 좀 그렇긴 하지만 소리가.
1: 예, 우리 토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조우가. 근데 딱 구슬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왜 그
0: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까?
1: 우리가 시를 누가 낭송하신다. 근데 그 시를 듣는 마음이라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시가 꼭 슬픈 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0: 근데 이 가락 자체가 우리 국악은 좀 가락 자체가 굉장히 이런 좀 슬픈 그런 단조 같아요.
1: 단조는 단조인데요.
0: 네.
1: 그렇게 뭐 이렇게 요거 아니면 저거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슬픈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거기 저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지만 담백하게 들으면은 담백하게 들으면 거기서 이 슬픔보다는 이게 저기 뭐 이따가 대금도 나오고 그러죠. 거기 보면은 네. 그 저기 뭐 가락이 참 멋있어요.
0: 그러니까 일곱 사람 이거 일 악기가 일곱 개인데
1: 한 사람은 소리로 하고
0: 한 사람은 소리하고 예. 보컬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는. 예. 그리고 뭐 가야금 있고 대금 있고
1: 거문고 있고
0: 거문고 있고
1: 해금 있고
0: 징 있고
1: 징 있고 장구 있고. 근데 그거는 또
0: 네.
1: 누가 하는 저기 아무 뭐 피리가 더 들어와도 되고 뭐가 더 들어와도 되고 그냥 다 들어와도 돼요.
0: 아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시나위?
1: 네.
0: 예 시나위 이게 그 산조 기행이라고 하나요?
1: 예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0: 예.
1: 전부 다 다른 음을 하고 있어요.
0: 아.
1: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그 무슨 뭐 화성악에 화성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
0: 네.
1: 각자가 다 멜로디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솔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우러지는 거죠.
0: 아 각자 알아서 소리는 내는데
1: 네.
0: 그게 한 프레임 안에서
1: 그렇죠.
0: 이제 하나의 음악이 되는 거군요.
1: 네.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합창 같은 거 이렇게 네. 보면은 베이스는 조금 재미없고
0: 네.
1: 알토도 조금 재미없잖아요. 있어야 풍성한 소리가 나지만 음조 자체는 이렇게 저기 좀 단순한 선율들을 가는 게 많은데 보통 합창곡들이
0: 화음이 있어야 또 멋있잖아요.
1: 예. 네, 네. 근데 우리는
0: 네.
1: 저기 뭐야 각자가 다 솔로이스트예요. 각자가 다 솔로이스트인데 그게 어우러지는 게 그게 희한화되는 거죠.
0: 근데 이게 뭔가 악보 없이 서로 알아서 들어와주고 알아서 빠지고
1: 네.
0: 이게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1: 희한하지
0: 신기한
1: 않아요?
0: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1: 예, 희한하지 네. 않아요?
0: 그거를 플랜을 짜서 그건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거 전혀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 이제 처음에 얘기는 해요. 우리가 무슨 장단으로 시작해서 무슨 장단으로
0: 아하,
1: 간다.
0: 아하.
1: 뭐 그렇게 하고 솔로는 누구 누구 순서대로 들어온다. 뭐 이 정도는 해요.
0: 아, 그 정도는 하는데 이제
1: 네.
0: 알아서. 서 이렇게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군요.
1: 그렇죠.
0: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자 시나위라는 뜻이 아까 이제 그 말의 뜻을 잠깐 풀이를 해주셨잖아요.
1: 네.
0: 예.
1: 정확하게는 사전적인 의미는 다시 한번
0: 찾아볼게요. 시나위는 뭐예요? 구음 시나위.
1: 구음은 네. 원래 시나위는 악기로 하는데.
0: 악기로 하는 거고.
1: 근데 그 소리가 들어갔어요.
0: 아.
1: 그걸 소리로 하는 걸 구음. 입구자 써가지고 구음이라고 하는데 그 구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음 신화위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0: 아하, 그게 가사가 담긴 거예요? 가사가
1: 아니요.
0: 있는 가사 없이
1: 네.
0: 그러니까 스캣송이네요. 지금으로
1: 그렇죠.
0: 말하자면 우리가 막 이렇게
1: 그렇죠.
0: 가사 없이 이렇게
1: 네,
0: 소리를 내는 뭐 스캣송이라고 하는데
1: 예를 들어서 이렇게
0: 말하자면.
1: 하는 거예요. 그냥
0: 네.
1: 그 저기 어떤 때는 니 노 나 하면서 이제 나가기도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소리 내는 그 구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음 신화이라고 그래요.
0: 그러니까 이제 한을 담아서 그 슬픔을 아니 표현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소리 내는 법이 있고
1: 예.
0: 또 즐거움이나 기쁨을 표현할 때는 또 어떤 소리를 내나요?
1: 판소리에 즐거운 부분도
0: 기쁘고
1: 많이 나오고
0: 행복한 표현을 할 때는
1: 그럼요.
0: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1: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뭐야 그 뭐 흥보가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제 목소리는 원래 똑같잖아요.
0: 네.
1: 근데 뭐 가난이야 이 가난 타령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슬프잖아요. 에. 근데 이 목소리 똑같은 걸 가지고 홍보가 좋아라고 홍보가 아. 좋아라고 홍보가 좋아라고
0: 장단을 넣어서
1: 장단도 아. 그렇고 이제
0: 리듬감.
1: 그 예, 네. 발성도 그렇고 예. 그래서 예. 그 저기 막 기쁜 노래와 슬픈 노래가 동시에 가는 게 이제 우리 소리잖아요. 어떤 악기도 마찬가지고 네. 어느 하나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하. 제 소리는 기쁨과 슬픔이 다 들어가 있는 소리라고 봐야죠.
0: 아,
1: 그 신악이라는 거는 한국 전통음악의 한 갈래로 무속음악의 뿌리를 둔 가장 대표적인 기악 합주곡이다. 정해진 악보 없이 연주자들이 즉흥적으로 가락을 풀어내어 네. 조화를 이루는 한국식 재즈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하다.
0: 재즈. 아.
1: 그리고 우리 소리 저기 뭐야 특징은 여기는 이런 말을 썼네요. 부조화 속의 조화. 그 다음에 남도의 깊은 맛.
0: 네.
1: 그리고 현대 국악의 어머니. 뭐 이런 정도를 했는데 아무튼 이거는 악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근데 흔히 국악을 지루하다, 어렵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그런 편견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국악이 현대인들에게 왜 여전히 필요한 건지 뭐 이것도 필요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BTS가 아리랑을 했는데 예. 10만 관중이 다 아리랑을 같이 부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데 그거 어떻게 지루하다라고 얘기하겠어요?
0: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이런 부분이 있고 저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네. 더 드러내면은 밝고 저런 부분을 더 드러내면은 어둡고 이런 거는 물론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 국악은 우리가 고래로 사실 서양 음악 들어온 게 네. 1900년대 초니까 네. 지금부터 120년 아니에요. 아. 뭐 실제로 우리가 쓰인 거는 한 100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와 지난 5000년을 우리와 같이 해온 음악을 저거 지루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0: 네.
1: 차라리 거기서 네. 밝은 면을 찾아내야지.
0: 아, 그런 겁니까?
1: 그런 겁니다.
0: 진짜 BTS가
1: 식으로,
0: 아리랑을 불러서
1: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0: 예.
1: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나쁘게 얘기하면 예.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 저기 뭐야 사탄의 음악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0: 아니 무속 신앙에서 이제 이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는 하지만 이걸 하나의 예술로 바라보자면은
1: 네.
0: 또 우리의 전통 국악이니까 전통 네. 음악이니까
1: 네.
0: 또 그 자체로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1: 그렇죠. 네. 저는 그
0: 예, 예, 예.
1: 우리가 음악이라는 단어를 뺏겼어요.
0: 네.
1: 국악이 음악은 네. 음이라고 하는 음자를
0: 네.
1: 서양 음악이 가져가 버렸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국악이라고 쓰는데 5000년 동안 우리는 그거를 음악이라고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0: 근데 요즘에는 퓨전 국악 해가지고
1: 예.
0: BTS가 아리랑을 이렇게 진짜 멋지게 리메이크해서 소화해서 전 세계에 알렸잖아요.
1: 네.
0: 이거 얼마든지 이건 너무나도 좋은 음악이잖아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좀 뭔가 이 세상 속으로 우리 전 세계 속으로 이제 좀 이렇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1: 맞습니다.
0: 이런 퓨전 국악
1: 맞습니다.
0: 우리 것을 알리면서도 뭔가 현대인들이 쉽게
1: 네.
0: 호응하고
1: 네.
0: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1: 네네 그렇죠.
0: 예예예 예, 예. 어떻게 국악을 즐기면 좋은지
1: 국악인들이
0: 예.
1: 다 열심히 연구하고
0: 네.
1: 개발하고
0: 네.
1: 작곡하고 그렇게 해야죠.
0: 그렇죠 그렇죠. 자 여전히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국악의 소리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1: 그럼요.
0: 네, 어떻게 즐기면 좋을지 이거는 뭐
1: 제가 저기 시니어 센터에서 그
0: 예.
1: 연세 드신 분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0: 네네네.
1: 그분들이 기본 장단은 다 갖고 계세요. 우리 장단과 우리 그 음료를 다 갖고 계시는
0: 네.
1: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뭘 더 안 배워도 돼요. 예를 들면 아리랑 하면은 저절로 나와.
0: 오.
1: 네. 뭐 물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약간씩 틀리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0: 네.
1: 뭐 아리랑 하면 저절로 나와.
0: 네.
1: 그게
0: 네.
1: 그게 우리 음악인 것 같아요.
0: 아, 우리나라 아리랑은 진짜 세계적인 아리랑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네.
1: 아리랑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그 뭐 부르의 명곡 이런 데서
0: 네.
1: 그 우리 국악을 가지고 저기 막 편곡을 해서 많이들 하잖아요.
0: 네네.
1: 물론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수준이 모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새로이 편곡하고 그러면은.
0: 네.
1: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뛰어나게 편곡을 잘해가지고 멋있는 네. 그런 음악들이 많거든요.
0: 아.
1: 보통 뭐라 그러냐면은 현대 음악이 시작을 할 때, 현대 음악이 시작할 때 한 수만 개의 곡이 작곡이 된, 이건 서양 음악 얘기하는
0: 네.
1: 거예요. 수만 개의 곡이 작곡됐는데 그 중에 10개 살아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거기서도 계속 새로이 이제 창조하고 창작하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도 계속 그 과정을 겪어야 되죠. 너무 전통에만 매여가지고
0: 네,
1: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또 안 돼요.
0: 그렇죠. 좀 뭔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듣고서
1: 그럼요.
0: 아 우리의 가락이고 우리의 소리다.
1: 그렇습니다.
0: 예, 옛날부터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었고
1: 예.
0: 뭐 이런 걸 아는 것만으로도 참 의미가 있는 건데
1: 그럼요.
0: 하나 더 플러스 욕심을 낸다면 좀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그게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BTS의 아리랑처럼
1: 네.
0: 그런 곡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1: 아, 저도 나오면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0: 네.
1: 요새 그거 들어보셨어요?
0: 어떤 곡이요?
1: 태정태세문단세?
0: 아, 예. 태정태세문단세. 그 노래로 나왔습니까?
1: 예.
0: 오, 들어봐야겠네요.
1: 그거 되게 재밌어요.
0: 다음 그, 시간에는 그거
1: 저는 그거 아직 그걸... 그거를 예. 외지를 못했어요. 우리 국사 예. 시간에. 27명의 왕,
0: 네.
1: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 뭐 임명선,
0: 네.
1: 예. 이걸 저절로 외지는 거야. 그냥.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이런 거.
0: 오, 그렇구나.
1: 되게 재밌어요.
0: 그럼. 그거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유튜브에서 태정태세문단세.
1: 네,
0: 예, 예, 예.
1: 그런 거로도 그 완전히 새로 작곡한 거거든요.
0: 네.
1: AI가.
0: 네.
1: 그런데. 굉장히 이거 괜찮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 그룹에서도 배우고
0: 네.
1: 제가 가르쳐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0: 이야, AI가 또 태종태세 문단세까지 만들었어요.
1: 좋은 AI예요.
0: 좋은 작곡가예요. 노래까지 부르잖아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진짜 이제는 AI가 부르는 노래 속에서
1: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우네요.
0: 날이 될 것 같네요.
1: 만든 거를.
0: 그래도 사람이 부르는 이 호흡이라든가 그런 감성이라든가 감정의
1: 예.
0: 노래는 못 따라오죠.
1: 그렇죠? 아, 그럼요.
0: 예. 자, 오늘도 이제 우리 김원일 대표님, 소리 연구가 김원일 대표님이신데 우리 국악을 우리 소리를 알리는데 항상 앞장서고 계시지 않습니까?
1: 네.
0: 참 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아유, 고맙습니다.
0: 예. 그리고 시니어 센터에서도 우리
1: 네.
0: 시니어 분들께 이런
1: 네.
0: 소리를 또 가르치시고 그러십니다.
1: 이번 네. 예. 8월 1일에
0: 네네네.
1: 토요일인데. 제가 수군가 완창을 해요.
0: 아.
1: 3시간 할 거거든요.
0: 3시간을 하신다고요?
1: 네. 3시간을 하는데
0: 대단하십니다.
1: 판소리 완창은 정말 듣기 귀해요.
0: 네.
1: 찬스가 별로 없어요.
0: 네네네. 네, 네.
1: 근데 이제 한번
0: 어디서 와서 하세요?
1: 동양성교교회를 빌려서 하기로 했어요.
0: 예, 동양성교교회에서 몇 시에 하십니까?
1: 3시.
0: 아, 8월 1일?
1: 8월 1일
0: 토요일 오후 3시 동양성교교회에서
1: 네.
0: 우리 대표님께서 하시나요? 수문과
1: 네,
0: 완창.
1: 제가 합니다.
0: 혼자
1: 예.
0: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 예, 저 혼자 하고 고수 혼자. 그래서 두 명이 딱 올라가 있어요.
0: 세상에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1: 벌써 11년 전에 그 광복 70주년 때
0: 네.
1: 제가 흥부가 완창을 했었어요.
0: 네.
1: 그때 했던 고수랑 같이 이번에도 똑같이 하기로 했어요.
0: 기대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국악을 이제 판소리라던가 우리 소리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1: 네.
0: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전화번호 주세요.
1: 네. 213-276-7277입니다.
0: 네. 213-276-7277.
1: 네.
0: 우리 소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1: 네. 네.
0: 판소리 배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이 전화번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13-276-7277입니다. 자,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1: 아닙니다. 다음 주는 태정태세 문단세를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고
0: 네.
1: 8월 1일 날
0: 네.
1: 많이들 와서 구경 좀 해주세요. 응원도 해주시고
0: 네.
1: 우리 왜 판소리는 딱 두 명이 올라가서 그렇게 오래 하잖아요. 근데 추임새를 잘해주시면 그 3시간이 금방 갑니다.
0: 아, 추임새.
1: 네, 정말 힘들지도 않고 네. 가는데 그 추임새를 누가 해주시냐? 청중들이 해주시잖아요.
0: 청중들이 네. 청중들의 몫이군요.
1: 귀명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들으시다가 옳지 잘 온다
0: 얼쑤.
1: 이러는 거 그렇지.
0: 얼쑤.
1: 네, 그러는 거를 해주시면 부르는 사람이 힘이 안 들어요. 아. 정말로.
0: 아, 대표님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3시간 완창이라니 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1: 아이, 네. 괜찮습니다.
0: 잘 해내시리라 믿어요.
1: 예, 아,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0: 자, 국악에서 가장 매력적인 순간은 소리와 소리 사이의 그런 여백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우리 대표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빽빽하게 채우는 것보다 잠시 숨을 고르고 비울 때 그 소리가 더 깊이 마음에 남는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하루 세상에 수많은 소음들로 지치셨다면 잠시 마음의 여백을 좀 둬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리 연구가 김원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목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5: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4: M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5: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4: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5: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4: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5: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4: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눈은 밝게
8: 얼굴은 아름답게
7: 불란서 안경 검안과
8: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7: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8: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7: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8: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7: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9: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10: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 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9: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10: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 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9: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1: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3: We will fight for you.
1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4: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5: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1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6: 선택하세요 품질을,
1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6: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8: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7: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8: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7: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47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자, 해피님들 감사합니다. 디님도 인사해 주셨고요. 아큐팡님 Let's go 코리아라고 응원의 메시지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TKR님 들어와 주셨네요. 선미님 함께하려고 머리 휘날리며 달려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머리 휘날리면서 달려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고맙습니다. 고소미 해피투게더 오픈 채팅에 참여해서 실시간 소통과 풍성한 이벤트까지 지금 들어오세요라고 예, 올라온 댓글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다 클릭하셔서 카카오톡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저와 대화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가깝게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고소미의 해피투게더 여기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은요, 그 소반에서 드리는 50불 식사권, 그리고 제주 활용가요?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식사권, 50불 식사권을 예, 선물로 드려요.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아무튼 30명이 모여야만 이 식사권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몰려오세요. 예, 고소미의 해피투게더 지금 바로 클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인사해 주세요. 예, 고소미 씨 반갑습니다. 이렇게만 예, 남겨주셔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열심히 달려오느라고 고바오 할아버지가 고바오 할아버지 머리가 될 뻔했다고 해주셨는데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연어들처럼 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듣고 싶은데 어쩌죠? 예, 축구공 하나만 가지고 하는 운동이니까 축구 축제 생각하며 잘 봅시다. 응원하며 박수치며 열심히 응원하며 다 같이 봅시다. 와우! 라고 댓글 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편 이겨라. 우리 편은 대한민국 승리합니다. 2-1로 이깁니다. 이렇게 또 적어주셨나요? 예, 영킴님 감사합니다. 영킴님께서 우리 소리는 아름다운데 보급이 잘 안 되었어요. 라고 우리 소리 연구가 김원일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들으시고 예, 댓글 주셨네요. 선생님 한인타운에만 계시지 말고 사우스베이도 이 토렌스 쪽에도 좀 오시면 어떠세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관심 감사드립니다.

네, 비틀즈의 Hey Jude 듣고 계십니다. Don't let me down. You have found. 우리가 음악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폴 매카트니의 말이에요. 1942년 6월 18일 오늘은요 폴 매카트니 생일이네요. 전 세계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음악가이자 비틀즈의 핵심 멤버 네, 폴 매카트니 축하드립니다. 예, 84번째 맞이하는 생일이에요. 20세기 최고의 명곡으로 꼽히는 Yesterday, 또 Hey Jude, Let It Be의 멜로디를 쓰고 직접 부른 주인공이죠. 폴 매카트니. 여전히 세계를 돌며 라이브 공연을 펼치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현재 진행형 아티스트입니다. 티케이알님 죄송합니다. 예, 티케이알님 신청곡 내일로 미뤄도 될까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해피님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틴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4: 우와, 싸다! 정말 싸다!
3: 리스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4: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3: 진짜 감쪽 같네?
4: 역시 벤트웨이야!
3: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4: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3: 피자헛이 매각된다는 소식 어제 하루 종일 뉴스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결국 매출 부진 때문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더 추구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위고비, 마온자루 같은 다이어트 약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다이어트 열풍이 불 수 있었을까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다이어트 약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계속됩니다. 자,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인슐린 분비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약을 만들었고 임상실험을 돌입했는데 이 치료제를 맞은 환자들에게서 식욕감퇴, 체중감소라는 부작용이 공통으로 관찰됐다라는 말까지 전해드렸었죠. 바로 이 호르몬들의 숨겨진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GLP-1,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GIP,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촉진 폴리펩타이드입니다. 이 호르몬들은요, 인슐린 분비뿐이 아니라 뇌의 식욕조절 중추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고 포만감을 높이는 효과까지도 보여준 것이죠. 이뿐이 아니라 위장 활동을 지연시키고, 그러니까 소화를 천천히 시키고 또 인체의 에너지 사용량을 증가하는 등에도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 호르몬 다이어트 치료제 개발을 위한 것으로 급격한 방향 선회를 합니다. 그래서 GLP-1 기능을 모방한 위고비가 먼저 만들어졌고요. 이후에 GLP-1과 GIP의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개발된 게 바로 마운자루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뇨 치료가 아닌 비만 치료제로 임상 실험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네, 역시 놀라웠습니다. 절반 이상에서 20%의 체중 감소가 나타났고요. 물론 메스꺼미나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할 때 식사를 줄이게 되면 경험하는 증상들과 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경구용이 아니었습니다. 번거롭지만 피하 주사 형태로 맞아야 됐습니다. 내일 계속되겠습니다.
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자, 오세시입니다. 아이고, 나른함이 밀려들어오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차 안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가게 업장에서 아니면 집에서 여러분의 라디오 주파수를 1650에 고정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자, 어떻게 보면 목요일에 3시에 데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지는 고니. 자, 오늘 날씨가 80도 중반을 웃도는 그런 여름 날씨, 조금 아침에는 시원한가 싶었더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에어컨 틀고 계신가요? 자,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여러분의 텐션이라고 하죠, 텐션을 확 올려줄 그런 라디오는 내 친구.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아, 예, 드디어 멕시코와의 결전이 있는 날입니다. 와, 출발합니다.

네, 아, 첫 곡으로 We Are The Champion,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퀸의 노래로, 여러분 오늘 챔피언 아닙니까? 여러분도 챔피언이고 우리 대한민국 전사들 멕시코와 오늘 결전이 있습니다. TK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멕시코 2-1로 이깁니다. 네, 오후 6시 결전의 날입니다. 자, 모든 여러분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5시까지 풍성한 음악과 함께 즐거운 시간 약속드리겠습니다. 날이 좀 덥긴 한데 그래도 따뜻한 또 시원한 음악들 함께 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신청곡들 함께 나누시면서 즐거운 시간, 이 시간을 잘 보내시면 제 방송이 마치고 나면 5시입니다. 다 식사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어디서 여러분들이 응원을 하시건, 그러나 한 가지 좀 안내 말씀 드리는 것은 멕시코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멕시코 사람들과 많이 섞여 삽니다. 그분들도 많이 다혈질이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이기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조금 조심들 하시고, 또 이렇게 격분한 그런 관중들이 또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까. 예, 순철님 어서 오세요. 손흥민 선수 응원합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자, 여러분 그 지금 게시판에 보시면 라디오 친구분들 DJ 고니와 실시간 수다부터 풍성한 이벤트까지 지금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세요. 여러분들, 저희 제가 매일 여러분께 이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1650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주 멋지게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메디칼이 이렇게 텔레비 지금 화면을 보시면 위에 메디칼이라고 돼 있고 밑에 주가, 복권, 주유, LAX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라디오 코너에 보면 오수연의 새벽 뉴스서부터 쭉 9개가 나오는데 중간에 라디오는 내 친구라는 그런 제 아주 우리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아주 멋진 캐릭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살짝 클릭하시면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 오후의 낭만 고니의 음악세계, 전직 가수 출신 DJ 고니의 감성으로 엄선한 음악과 이야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낭만과 그루브가 넘치는 시간 120분 청취자와 함께, 고니와 청취자가 만드는 오후의 시간, 사연과 신청곡으로 가득 채워지는 따뜻한 라디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맨 밑에 가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고니는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톡 채팅방에 누르시면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시고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실시간 소통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 또 저와 함께 나누는 대화들, 또 제가 때로는 공연 정보, 이런 모든 풍성한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저와 하는 사랑방 채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수다부터 풍성한 이벤트까지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TK님께서 아주 힘차는 노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네, 아마 우리나라 노래 중에서 가장 제목이 길지 않나 싶습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우리 강산의 노래 우리 TK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 황희찬, 황인범, 오현규, 이강인, 뭐 그 이외 김민재, 김승규, 조현우, 골키퍼 뭐 모든 선수들이 다 하나가 돼서 오늘 지던 이기던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마 아드모아 공원 저희 한인 축제가 열리는 거기서는 오늘 응원전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오전 10시서부터 이미 식전 행사가 진행이 돼서 많은 상품도 드리고 또 뭐 비행기표도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아무쪼록 타운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의 힘을 좀 보이는 그런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멕시코인들과 충돌이 없도록 조금 조심하는 게 어떤가 그런 걱정도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6월도 중순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름이에요. 저도 방송에서 매일 아이고 80도를 웃돕니다, 덥습니다 하지만 지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6월 중순인데 안 더우면 이게 더울 땐 좀 더워줘야 음료수도 마시게 되고 시원한 맥주도 한 잔 생각이 나고 특히나 오늘 같은 날 요사이는 아마 지난번 체코전에서 그런 특수를 누렸겠지만 오늘 또 고맙게도 체코와 남아공이 무승부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32강에 진출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서 이제 한 91% 된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멕시코와 경기 결과에 따라서 조 2위로 올라갈지 조 1위로 올라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올라가든 일단 32강에 진출하면 우리는 한 게임을 더 볼 수가 있고 선수들은 힘들겠지만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32강, 16강, 8강 어디까지 갈지 정말 관심이 되는 이번 6월 한 달 그래도 많이 힘든데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은 위로가 되고 또 달래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시원한 노래 드리겠습니다.

네, 서른도의 추억 속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거의 매일,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저희 3개 프로가 지금 이제 다음 주

0: 정오에 출발하고요. 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남체인 주차장에서 정오 똑같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운전하실 필요 없이 3355 같이 모여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저희 라디오 서울 323-692-2170-2080으로 문의하셔서 여러분들 풍성한 Father's Day 선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서요 가끔은 바람도 좀 쐬고 아이고 거기까지 언제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저 가는 길 오는 길 옆에 분들과 이야기 또 나누고 서로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면서 하는 것도 추억이라는 것이 지금 서른도시의 추억 속으로란 노래를 들으셨지만 옛날 추억을 회상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얼마나 멋지고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지 않으십니까?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좋은 기억과 추억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3: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3: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3: 213-427-5500, 427-5500.
4: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5: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6: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네, 김만수의 노래였습니다. 눈이 큰 아이. 여러분들 이 노래도 70년대에 나왔던 노래인데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당시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별명들이 있죠. 눈이 큰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머리가 큰 아이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별명을 짓곤 했는데 뭐 다리가 긴 아이, 다리가 짧은 아이, 키가 큰 아이, 뭐 키가 작은 아이 등등 여러분이 어렸을 때 가졌던 별명들 한번 되새겨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침 식사들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아마 대다수의 모든 분들이 아침은 그저 간단히 뭐 제가 아는 그 우리 유튜브 촬영해 주시는 우리 임재수 감독님은 아침에 꼭 누룽지 누룽밥을 드신다고 합니다. 누룽밥에 간장 조금 넣어서 계란 후라이 한 개하고 드신다고 합니다. 아주 변함없이 수년 동안을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 건강을 지키는 첫 단추는 아침에 처음으로 먹는 음식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희가 이제 술 드시고 그러면 해장에 뭐 라면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칼칼한 거 먹어야 된다. 사실 자극적인 음식 자체가 이제 공복이잖아요. 잠자고 일어났으니까 위장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 30년 동안 비만 치료를 해온 우리 이진복이라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을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이 바로 달걀하고 건과류였었다고 합니다. 달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계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달걀은 특히 완전 식품이라고 불린다면서 한 가지 음식 속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담겨 있는 의미라고 그러면서 비타민C 또 섬유질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영양소가 있다고 뭐 여러 가지 단백질에 좋다는 거 알죠? 혈당 안정에도 좋고 혈당이 높아서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 물론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겠죠. 건과류 또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추천한다고 뭐 호두나 아몬드 같은 음식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박사님이 지금 거의 85세가 넘으셨는데 항상 아침에 삶은 달걀, 건과류, 야채, 우유 이런 식으로 수년 동안 음식을 드셨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도 내일부터라도 달걀을 뭐 후라이 하셔도 좋고 삶으셔도 좋고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내일서부터 한번 추천해 보십시오. 이 모든 정보들이 저희 매일매일 제가 일부 자랑을 하는 저희 라디오서울1650.com 새로 단장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가이드에 나와 있는 좋은 정보들입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퍼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터질 거예요. 김씨네였습니다. 김씨네가 이제 왜 김씨네냐면 부부인데 그 당시에는 동성동본이 쉽지 않았었는데 김효원과 김동자라는 부부였었는데 둘 다 김씨라서 김씨네라는 그룹. 여러분 기억하시죠? 순철님, 통했군요. 쓰려다가 이상열 씨 노래로 선곡했다고. 우리 TK님, 아 계속 지금 우리 승전보를 원하는 그런 멘트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손발 완전히 잘 맞춰서 꼭 승리로 이어지기를 네 기도드립니다. 자, 꼭 필승할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빈틈없는 경기 되실 진심으로. 우리 TK님은 어디서 누구와 함께 관람하실지 모르지만 꼭 내일은 제가 이겼다, 결국은 우리가 해냈다라는 그런 승전보를 올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순철님의 신청곡입니다. 이상열 씨는 제가 방송 진행하면서 한번 초청해서 인터뷰를 한번 했던 건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모시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네, 너 하나만을 이상열입니다.

0: 네, 우리 순철님의 신청곡 너 하나만을 이상열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전 한 말씀 듣겠습니다.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 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3: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3: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 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2: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3: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2: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4: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5: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4: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5: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4: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5: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5: 213-427-5500, 427-5500.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8: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0: 최윤아입니다. 오직 한 사람.

네, 나보다도 나를 사랑해 준 오직 한 사람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자물쇠, 당신은 열쇠. 아, 참. 예, 오늘 빨간색 입었습니다. 비비안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승리를 기원하며. 예, 빨간색입니다. 이렇듯 가산말이라는 것이 참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녹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표현할 때 남자가 나는 자물쇠고 당신은 열쇠입니다 하면 자물쇠는 열쇠가 열어줘야만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여자분들, 참 남자들 마음이 그렇습니다. 열쇠로 자물쇠를 열어주시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네. 자, 이번에는 이에 버금가는 또 가사가 있고 노랫말이 있고 일단 제목 자체가 멋있습니다. 비비안님, 당신은 명작입니다. 아, 멋지지 않습니까?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이 라디오는 내 친구에 와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이 바로 명작입니다. 당신은 명작.

0: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이고, 참 이렇게 너무 멋있고 여러분이 명작이시고 저 고니가 여러분의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죄송합니다. 1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7: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6: 213-388-5600, 213-388-5600.
7: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6: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7: 융자나라 좋은 나라.
6: 융자라면 콜미
7: 213-388-5600, 213-388-5600.
8: 융자 나왔어요.
9: 우와 빠르네.
1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1: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1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1: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1: 올림픽 골프니까.
1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2: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2: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0: 간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그 조금 전에 저희 그 월요일날 파워 스포츠를 저와 함께 하시는 최세용 의원님께서 아드모아 공원 현장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너무 많은 멕시칸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주님의 영광 교회에서도 오늘 공원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4시 10분 경에 라이브 인터뷰로 최세영 의원님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인터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맞습니까? 네, 심수봉의 노래 함께 하시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AM
9: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 퍼프란 노래 The Magic Dragon, Peter Paul and Mary라고 아주 올드 팝송이죠. 많이 기억들 하실 겁니다. 2부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꾸미는 풍성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비아님 오늘 구경 가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친구 카톡이 오셨는데 서울 파괴 길도 막았고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서울 아드모아 공원에는 아침부터 식전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세영 위원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혹시라도 염려되는 덕분에 워낙 남미 계통 그 멕시칸 분들이 많이들 오셔서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피해를 입으실까봐 걱정이 돼서 그랬는데 현장 상황을 예정이 없던 인터뷰인데 제가 전화로 지금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최세영 의원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저는 최세영입니다.
0: 네. 자, 사실 이건 뭐 예정이 없이 우리 의원님이 네. 걱정해서 알려주셔서 제가 현장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일단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일단 그 서울 국제공원에서 오늘 하기로 했잖아요.
0: 네.
1: 단체. 근데 거기 지금 벌써 아침부터 히스패닉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자리를 다 잡아놓고 이번에 오면서 지금 주민연관계 쪽으로 오다 보니까 네. 거기가 마비 상태예요.
0: 아, 네.
1: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식당이고 뭐고 전부 문을 열어서 술들을 먹었는지 길거리에서 잘못하면 사고 나겠더라고요.
0: 아니, 그런데 그 주체가 저희 그 한인재단인데 어떻게 통제가 안 됐나 보죠?
1: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밴드는 제이에게가 부른 아름다운 강산이 나오는데 밴드는
0: 네네.
1: 앞에서 박수 치고 떠드는 거는 전부 히스패닉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0: 좀
1: 다는 아니지만
0: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글쎄요. 저희 한인 행사기 때문에 좀 그 입구에서 통제를 좀 네. 했어야 되는데 저도 예상치 못한 일인데. 아, 혹시 제가 알기로 또 그 다른 곳 주님의 영광교회에서도 저희가 응원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1: 예, 지금 제가 주님의 영광교회 쪽으로 왔는데 여기는 네. 주차장이 지금 아직도 한 1,000대 될 수가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아.
1: 그리고 저 음식도 준비가 돼 있고 물론 네. 술은 없습니다.
0: 네네.
1: 음식도 준비돼 있고 또 뭐 야외 자리도 있고 실내 자리도 있고 뭐 혹시 음식 싸우시면은. 여기 지금 야외에서 그 의자가 한 4,500명 앉은 자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좌석이 보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1,500석이거든요. 여기가.
0: 네네네.
1: 근데 그거에다가 그 화면이 LED로 돼가지고 잘못하면 사고 나는데 이런 데 오셔서 편안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아이고,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돌발적이긴 한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저희 예. 지금 함께하고 계신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그쪽으로 가실 예정인 분이 많이들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예.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니, 제가 볼 때는 뭐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
0: 네네.
1: 워낙 뭐 이게 이벤트가 큰 이벤트다 보니까 그거 걱정이 좀 돼서 제가 오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오면서
0: 네.
1: 야, 이거 전화해서 어떻게 고니 씨한테 얘기해서 이거 라이브로다가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0: 아이고,
1: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0: 너무 감사하고요.
1: 오늘 네. 방송 중에 중간중간 말씀을 좀 하세요.
0: 그래서
1: 뭐 여기를 꼭 제가 광고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와서 보시는 게
0: 네.
1: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0: 네.
1: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응원 잘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꼭 승전보를 올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네. 주 월요일 방송에서 승전보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0: 화이팅입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네.
0: 자, 여러분 들으셨죠? 아, 갑작스러운 저희 예정에 없던 지금 뭐라 할까요? 그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통제가 안 되는 바람에 만일에 그 아드모아 공원 그 저희 서울 공원에 예정 하실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아무래도 좀 그 축구가 너무 과열되다 보면 얼마 전에 뉴욕에서도 또 농구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시지 않게 여러분들이 각별히 유의하셔서 3355 모여서 보셔도 좋고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주님의 영광교회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자, 비비안님 잊혀지지 않아요. 우순실입니다.

네, 우리 비미아님의 신청곡 잊혀지지 않아요. 우순실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아 우리 세인트님 아저씨 한국 축구의 미래가 밝네요. 저도 중학교 시절까지 축구 선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뭐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입니다.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이제 2시간이 채 안 남았습니다. 6시입니다 여러분. 자, 아 양은수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청곡 주셨고요. 예,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최세영 의원님이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남미 쪽 사람들이 이미 서울공원 많은 분들이 계셔서 벌써부터 술을 먹고 혹이라도 충돌에 대비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쪼록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모든 식구들은 좀 조심하셔서 좋은 응원이 됐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게시판에 노란색으로 라디오 서울 1650 라디오 친구분들 DJ 권희와 실시간 수다부터 풍성한 이벤트까지 지금 모든 채팅방에 참여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라디오 서울 1650을 여러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화면에 보이듯이 이렇게 아주 휘황찬란하게 일곱 색깔 무지개가 뜹니다. 맨 위에 보면 메디칼에 대한 무료 의료보험 정보가 있고 그 밑에 주가 8개 회사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밑에 들어가면 파워볼 뭐 여러 가지 복권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주유는 LA 근교의 주유소 가까운 데를 알려주면서 캘리포니아의 주유 그 기름값 상황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국이 요새 많이들 다니시죠. LAX의 또 상황들 특히나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출도착 상황을 알 수가 있고 봐 여기가 중요합니다. 밑에 보시면 맨 처음 새벽 6시에 시작하는 오수연의 새벽 뉴스 그 다음에 우리 송봉우의 모닝 뉴스 우리 유지승 씨의 모닝 뉴스 그 다음에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굿모닝 차차차 고선미 해피투게더 마지막에 보면 뒤쪽에 저 이름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저를 멋있게 해놨어요. 그 뒤에 보면 우리 로빈 씨 로빈 씨는 우리 안선영 씨로 라디오 서울의 총괄에서 살림꾼입니다. 주말에 보면 우리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또 우리 대표님이 만드신 LA에 사는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코너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라디오는 내 친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저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매일 3시 낭만이 시작됩니다 라고 넣고 저 고니의 감성으로 엄선한 음악과 이야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낭만과 그루브가 넘치는 시간 그러면서 맨 밑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노란 버튼이 나옵니다.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톡 채팅방 이렇게 누르시기만 하면 이쪽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누르시면 저희 가입이 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으시길 바라고 이게 또 다른 우리의 좀 더 게시판보다는 편안할 수 있는 소통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여기서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최세영 의원님이 지금 메시지가 오셨어요. 그쪽 주님의 영광께 오시면 티셔츠 상품권 스카프 증정한다고. 네. 자. 예, 로빈님이 안선영님이십니다. 예, 노래 라디오는 내 친구 이 노래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로빈님이십니다. 이 라디오 서울의 정말 살림꾼이시죠. 비비아님 초등학교 3학년 때 짝이 골키퍼였는데 그렇게 지우개를 훔쳐갔다고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연필도 훔쳐가고 놀리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머리핀 같은 거 머리띠 같은 거 훔쳐가고 그랬다가 돌려줄려다 잊어버려서 정작 나는 그걸 어디 놔뒀는지 모르고 잃었던 짓궂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할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디케님 신청곡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와주신 우리 양은수님이 신청하신 린의 야!

네, 참 아무리 들어도 우리 린 씨는 정말 노래를 맛깔나게 잘 부르십니다. 이 노래를 약간 보충 설명하면 이 노래를 작곡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쓴소리의 달인 작곡가 어머나를 작곡한 문명선입니다. 윤명선이요. 윤명선. 문명선이 아니고 어머나를 필두로 해서 뭐 이승철의 서쪽 하늘 다작이 많은데 현역가왕에서 우리 린 씨에게 선물한 바로 이 노래 이하였습니다. 우리 윤명선 씨는 제가 2008년도에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제가 윤명선 씨의 노래를 받을 뻔하다가 윤명선 씨는 거의 대부분의 노래 작곡을 산에서 합니다. 등산가예요. 그렇다고 뭐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청계산 가까운데 한 그 공기 좋고 맑은 데서 자기는 악상이 떠오른다 그래서 제가 힘들게 청계산까지 올라가서 담소도 나누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러다가 저는 하광훈 씨한테 첫사랑이라는 노래를 받게 됐고 만일에 그 시간에 제가 윤명선 씨의 곡을 받았다면 제 인생이 또 어떤 방향으로 갔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저희 라디오 서울 160.com의 앱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셔서 말씀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본부장님 대한민국 죽기 살기로 한번 붙어봅시다. 그러면서 신청곡 주셨네요. 야, 좋은 노래네요. 이 노래가 오늘 응원곡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야, 우리 문본부장님 화이팅!

0: 네, 너무나도 잘 알려진 부산 갈매기. 아마 부산의 주제가입니다. 특히 롯데자이언트는 몇십 년 동안 이 노래가 응원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입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양은수님 감사하긴요. 제가 감사드리고 혹이라도 시간 되실 때는 또 오늘이라도 듣고 싶은 노래가 더 있으시면 주시면 얼마든지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비비아님. 아까 불렀던 이아란 노래 저희 LA 노사사에서 힐러리라는 분이 잘 부르신다고. 참고로 힐러리라는 분은 정말 노래를 사랑하는 분이고 일주일에 한 보통 세네 번 정도는 노래 모임에 나가시고 참고로 지금 8순이 넘으셨어요. 제가 지지난 해인가 8순 잔치에 또 사회도 봐드리고 아주 정말 노래에 열정적인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이브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미드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3: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 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7: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6: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7: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6: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7: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6: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0: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1: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2: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3: 홈쇼핑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지금 저희 그 브릿지송이라고 그러죠. 이 노래를 우리 라빈님이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제가 방송 중에 우리 최세영 의원님이 지금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현장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고 해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저 라디오는 내 친구 권입니다.
1: 예예, 연결하시죠.
0: 네, 네.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장 상황.
1: 일단 그 여기는 아직까지 한적해요.
0: 네.
1: 그 여유도 있고 충분하고 지금 준비 요원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0: 네.
1: KBS 협찬으로 했는데 정말로 협찬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뭐 라면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티셔츠에 뭐 그다음에 스커프에 그다음에 선물권까지 있어요.
0: 그러니까 그렇군요.
1: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뭐 교회 선전화되는 건 아닙니다. 전 여기 성도도 아니고.
0: 네. 네네.
1: 아무튼 KBS가 그 주명관계하고 손잡고 지금 이걸 저 시작을 했는데 아주 굉장히 그 경기 끝날 때까지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남아프리카공화국 경기도 있잖아요.
0: 아무래도 저희가 그거 끝나고 최소한 한 게임은 32강 게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그것까지 네. 다 지금 여기서 주최를 해줄 서포터 어디로 사장님 계셔가지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0: 네네네.
1: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고.
0: 네.
1: 중요한 건 오늘이 중요한데 그 지금 여기 막 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한인타운에서 오는데 40분 걸렸대요.
0: 오.
1: 그러니까 40분인데 좀 더 트래픽이 있다고 보고 좀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불상사가 안 나야 됩니다. 정말로 안 나야 되는데
0: 그렇죠. 네.
1: 아까 웨스턴을 지나서 그 놀만디를 지나서 이렇게 왔는데 놀만디 그 길에는 벌써 사람들이 뭐 거의 히스패닉들이에요. 말씀드렸지만 노래는 아름다운 강산이 나오면서 흥은 오히려 히스패닉들이 더 설치더라고요. 그래서
0: 네네네.
1: 혹시라도 경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 친구들이 사고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걱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저희가 겁니다. 오늘 이길 것 같아요. 저는
1: 이기면은 난리 납니다.
0: 아, 그러니까요.
1: 여기는 일단 술은 없습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1: 기회니까 술은 없고 하도 그렇지만 자 지금 준비된 게 보니까 티셔츠, 그다음에 스커프, 그다음에 응원봉, 그다음에 상품권이 준비돼 있고 만약에 여기서 러플 티켓에서 또 당첨이 되면은 신라면도 나가고 막 준비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0: 네.
1: 오셔서 식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여기 보니까 오뎅도 팔고 뭐 떡볶이도 팔고 그런. 부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오셔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 데는 주님의 영광 교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0: 네, 알겠습니다.
1: 네, 여러분 그 라디오 서울을 듣는 애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0: 네.
1: 꼭 오셔서 편안하게 와셔서 아 말이 사실이구나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대한민국 월요일날 꼭 제가 승전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방송할 때
0: 네.
1: 승전보를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고 저도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네.
1: 고맙습니다.
0: 네. 네. 네.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현장 상황을 우리 또 최세영 의원님이 직접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바람이 월요일날 우리 파워스포츠 시간에 정말 승전보를 알려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이고 순철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수련입니다. 안녕.

0: 네, 배우의 유명한 안녕이었는데 우리 한수련이라는 가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예, 비비안님 맞습니다. 배우님의 대표곡 중에 하나죠. 자, 이치님, 아 늦었어요. 응원하러 일어났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6: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네, 이 노래 역시도 우리 라비님이 만들어주신 노래입니다. 자, 우리 SK 임정호 사장님 토요일 노래자랑 놀러오세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내일하고도 모레입니다. 오후 2시에 올림픽과 킹슬리에 자리 잡은 시니어 센터에서 오후 2시에 제1회 SK 쿨링배 LA 가요제가 열립니다. 자, 많은 분들 오시라고 우리 SK 사장님이 그러셨네요. 네. 자, 아싸, 아싸.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노란 이 표지에 보면 라디오솔110.com 라디오 친구분들 DJ 권희와 실시간 수다부터 풍성한 이벤트까지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라디오솔을 여러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저희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라디오솔110.com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위에는 메디칼 정보가 나와 있고 밑에는 주가가 8개의 주가가 시간별로 나와 있고 그 밑에는 복권 파워볼서부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관심 있는 번호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주유라고 하면 실시간 내 있는 근처에서 어디가 가장 가까운지 주유소를 알려줍니다. 자, LAX는 한국 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출 도착 시간이 대한항공 아시아나빌로 나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라디오 코너에 쭉 가시다 보면 권희는 라디오는 내 친구 이렇게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이쁘게 해놓으셨어요. 여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방송 에피소드 매일 오후 3시 낭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맨 밑으로 가시면 이렇게 노란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 채팅방 누르시면 입장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연만 올려주시고 올리시면 이 게시판하고 똑같습니다. 자,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하나 소개해드릴 것이 있어요. 우리 SK 사장님 이번에 정말 많은 그 것을 준비하시고 풍성합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오시게 되면 처음으로 아주 멋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보통 노래 자랑을 하게 되면 그냥 하는데 우리 SK 사장님이 또 SK 이 노래 자랑 LA 가요제 타이틀 송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일단 제가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만드시고 나서 야 대단하십니다, 우리 SK 임정호 사장님. 이 노래가 이제 오프닝 송이 되면서 노래자랑이 시작이 되고 앞으로 언제가 됐던 LA 가요제에서는 꼭 이 노래가 타이틀송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비비안님, 네, 신바람 난다고 LA 가요제 신나게 불러보자. 함께 노래하자. 얼쑤 좋다. 박수치며 즐겨보세. 노래 속에 웃음꽃, 노래 속에 사랑 있네. LA 가요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당신의 목소리가 오늘의 별이 된다. 정말입니다. 목소리가 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저도 벌써부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멕시코, 아, 가슴 떨립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5: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9: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8: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네, 이것 역시 또 우리 로빈님이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한 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정신없이 정말 재미있게 지내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풍성하게. 혹시 지칠지 모르는 목요일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또 힘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지친다는 것보다 정말 모든 힘을 쏟아서 저희도 한마음으로 그 응원하면서 자 이겨라 우리 대한민국 권아들 최고죠. 자 우리 TK님이 신청곡 주셨는데 오늘은 시간이 허락되진 않아서 제가 내일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그래도 기운나게 우리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마지막으로 저는 물러가지만 여러분들 한 시간 남았습니다. 준비해서 제가 내일 낮 3시에 올 때는 대한민국 하면서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카오톡이 새로 오픈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radioseoul1650.com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만큼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0: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8: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7: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0.
9: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은 주일 예배를 특별히 졸업하는 학생들과 함께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봤습니다.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 있을까?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모든 교우들에게 꼭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한다 할 때에 그것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인생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게 무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할 때에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첫째, 홀로 영원하신 자주하신 생명의 주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eternally self-existing,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무엇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이 태초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실 그 창조할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태초에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그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이전에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창조할 때가 되었을 그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도, 타임이라는 이 개념도 바로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이전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홀로 계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존재하는 것 생명에 의미를 주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그 용기, 그 courage,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시편 90편 2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 이렇게 말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바다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학생들, 이 하나님을 우리 믿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실 때에, 즉 이제 이집트로, 애굽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실 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면 우리 영어 성경 번역하게 보게 되면은 I am who I am.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누구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원하신 분은 홀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홀로 존재하시는 바로 그분이 너를 보냈다고 하거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두 가지를 지적을 해요. 그 내용을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여기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되는 나, 즉 영원부터 계심으로써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존재하는 것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에요. 죄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착하고 나름대로 정직하고 그래서 I am honest, I am blameless 뭐 이런 자신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리면은 that's evil.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생명은 마치 크리스마스 추리와 같아요. 크리스마스 추리 사게 되면은 그 냄새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말하잖아요. Live, 살아있는 나무라고 우린 얘기합니다. 그러나 뿌리에서 잘라진 이상 크리스마스 추리는 한 달만 지나면은 말라가지고 잎사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죽는 날까지는 크리스마스 추리와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요 창조주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잘린 뿌리와 연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죄라고 했죠.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필요한 물을 보관하려고 웅덩이를 파는 것. 마치 하나님 없이도 나는 돈이 있으면 돼. 하나님 없어도 나는 건강하니까 난 살 수 있어.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돼. 나 하나님 알아. 그리고 예배 안 오는 것 죄예요. That's evil. 떠나면 그것이 악이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것 하나님이 말하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많은 우리 학생들 과거보다 공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으로 계속 많이 해서 우리 또 우리 졸업하시는 우리 어른 우리 학생 우리 학생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 이제 다 우리 주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USC 명문에서 2등으로 졸업했다 그래요. 한국에서도 좋은 대학 나오시고 여기서도 공부도 잘 하셨어요. 근데요, 요즘 시대에 AI가 나왔어요.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우리보다 더 빨리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이거를 다 학습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잊어버리질 않아.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처럼 스스로 판단을 해서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계속 인공지능은 보세요. 우리 어떤 학문이 박사 논문이 새로운 학술을 깨달아 가지고 발표를 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도 그것을 아는데 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순식간에 전 세계에 있는 인공지능이 그 지식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신 분이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은 예전에 제가 달라스 텍사스에서 LA로 운전해 오는데 20시간이 훨씬 더 걸렸어요. 하이웨이를 달려도 20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거 걸어오면 얼마나 시간 걸릴까요? 아마 몇 달은 걸릴 거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자, 근데 그게 미국 서부에서 동부의 중간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미국 이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우리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1년 더 걸리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걸어서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엄청난 일일 거예요. 근데 지구에서 달까지 집이 있다면 그 거리를 걸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우리 학생들 할 수 있어요? 길이 있다면 지구에서 달까지 뛰어갈 수 있을까요? 태양까지는 어떨까? To the sun. 그러면 이 태양을 돌고 있는 우리 이 solar system, 이 태양계가 갤럭시라는 은하계라는 이 갤럭시 안에서는 조그만 점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얼마나 많은지 그 조그만 은하계가 이 우주에서는 조그만 점과 같아가지고 그 은하계가 너무 많아서 구름과 같이 보인다고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이렇게 엄청 크고 그 거리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걸리는 그런 우주인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대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위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 머리만 생각하고 내가 공부한 것, 내게 있는 이 재물이나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70살 돼보세요. 지금처럼 건강하지 않아. 전 아직 70살도 안 됐는데 I know what I'm talking about. 80살 돼봐. 더 이상 일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Nobody wants to hire you. 90 없어요. 우리 교회 100살 넘으신 분 계시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지난주에 104세 되신 분 장례식 했습니다. 대단하죠. 104세에 죽으셨으니까 대단하셨어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110살이 넘은 걸 알고 있어요. 120살 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한 인간이 How dare are you to challenge God?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감히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인간이 How dare? 마치 개미 한 마리가 나와 맞서서 싸우겠다고 뒷다리를 바짝 세우고 허리를 재고 한달 뒤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개미가 무서워서 도망가겠어요? 도망간다면 좀 문제가 있다.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아. 자, 우리 믿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 영원하신 자존하신 생명의 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가 전능이란 뜻이에요. God created. 그 말은 He is Almighty God. 즉,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nothing, out of nothing 우주의 이 모든 별이나 이 모든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Out of nothing, He created the whole universe. 여러분 이제 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진화론 배우죠. 대학교 가게 되면은 계속 우리 세상 학문을 하게 되면은 이 진화론이 마치 이 세상에 있는 학자들은 그게 바로 진리인 것처럼 가르칠 거예요. I don't believe it. You shouldn't believe it. 진화론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주보에 보게 되면은 제가 네 가지 진화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 네 가지를 적어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물질 세계가 어디서 왔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가 진화론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 내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 진화론이 가지고 이 물질 세계가 어디 왔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변명이 뭔지 아세요? 진화론은 물질 세계가 어디서 왔는지를 연구하거나 설명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야. 즉 진화론은 이미 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진화가 되어서 오늘날 같은 이러한 우리 인간이나 이런 이 생명체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학문이지 그 이전에 물질 세계가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거나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고 선을 딱 긋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변명이 뭐냐면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달리 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요즘에 이 물질 세계가 어디 왔다고 설명을 하냐면은 그 학설 중에 하나가 바로 빅뱅 시어리, 빅뱅 이론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한순간에 큰 폭발을 통해서 그게 바로 블랙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도 거기 들어가면은 빛도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이 블랙홀. 이게 중력이 너무 강해서 지구라는 이 모든 것이 마치 농구공 같은 이 작은 사이즈에 다 요 줄어든 이 블랙홀이라는 것이 터짐으로써 우주의 별들이 되고 지구가 생겼다고 그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좋아요. Let's assume that's true. 그러면 그 블랙홀은 어디서 왔습니까? 블랙홀이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누가 빅뱅이라는 이 폭발을 누가 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 인류과학은 the human science cannot explain. 어디서 물질 세계가 왔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 한 것밖에는 이성적인 설명이 없어요. 단지 이 과학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 휴먼 사이언스, 우리 인간의 학문에는 하나님을 지워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he's not there.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과학이나 모든 지식이나 모든 이성으로서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오늘날의 과학이에요. 생물학이야. 이게 얼마나 that's our folly.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만들었다면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you just get away.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걸 알아보자. 설명해보자. 이게 이 시대의 evil, 악이에요. 자, 보세요. 또 하나, 이 진화론 설명 못하는 게 뭐냐면 물질 세계만 어리석은지 설명 못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기원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물이 시작이 되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주장합니다. 완벽한 환경이 있을 때에 그 물이라는 거기에 햇빛이 요걸 치면서 거기에 단세포 아메바가 생기면서 그 단세포가 둘이 되고 두 개의 세포가 되고 이래가면서 오늘날에 인간이 되었다고 추측을 해요. 그러나 과학이라는 것은 그것이 정말 가능한지 엑스페리먼트가 되지 않으면 이 실험에서 이거를 다시 재생을 하지 못하면 it's not a science. 그건 과학이 아닌 거예요. It's only a theory. 추측, 이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명, 이 혼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되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 진화론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좋아요, 진화한다고 합시다. 그들이 원숭이가, 우리가 원숭이였다가 지금 우리 인간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어가는 그 중간에, 이 중간에 진화되어 있는 이 원숭이 사람들이 많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요거 바로 missing link라고 그러는 거예요. missing link. between species. 한 종에서 다른 종에, 개나 고양이라, 뭐 고양이가 개가 됐다면은 고양이 개의 중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중간 종이 없어요. missing links. 네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돌연변이를 가지고 봐라! 원숭이인데 꼭 사람같이 생겼잖아. 아니 사람인데 원숭이같이 생겼잖아. 근데 돌연변이가 유전적으로 잘못돼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은 뭐 사람이 꼬리가 이렇게 생긴 돌연변이가 나왔다든지. 근데 돌연변이가 다시 아기를 낳든지 하게 되면은 똑같은 돌연변이를 낳지를 못해요. 또 잡종이 있습니다. 말, 암컷 말하고 그리고 수컷 당나귀하고 짝짓기를 하면은 나오는 게 바로 노색, 미울이에요. 근데 이 미울이 아기를 못 낳아요. 다시 재생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nothing.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신령하고 지식이 무한하시며 거룩하시고 의가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며 능치 못한 일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을 모르면서 박사학위가 10개인들 무슨 소양이 있을까요?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펴신 팔로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셨으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There's nothing you cannot do. 이게 바로 지혜예요. This is wisdom. 자, 우리 믿는 하나님 세 번째로 뭐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즉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천지는 뭐냐면 하늘과 땅인데 이거는 히브리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즉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새가 날게 하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만들고 땅에 식물과 동물 이 모든 것을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겼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God made all these things with his unique purpose.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의자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의자 다리 몇 개 할 거예요? 두 개 할 거예요? 그 의자 앉으면 넘어질 거야. 그래서 의자 만들면 분명히 다리가 네 개는 만들 것 같아. 그럼 목적이 안 넘어지게 하려고 다리를 네 개를 만드는 거예요. 의자를 크게 할까? 작게 할까? 요 의자가 애를 위한 것인지 300파운드 되는 어른을 위한 것인지 따라서 의자를 크게 할지 작게 할지 결정할 거예요. 의자를 어떤 나무로 만들까? 어떤 색깔로 할까? 보세요. 의자 만드는 사람 자체가 의자를 만들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전화기를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한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요. 근데 그 부품을 왜 하나씩 요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돼 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에 이 전화기가 만들어지는 것, 이거는 정말 완벽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바늘 같은 요 길다란 요 뾰족한 것인데 그 바늘을 만드는 것도 핀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만드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목적이 없고 뜻이 없고 어떨 길에 이 세상에 이 험한 환경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원숭이가 아주 똑똑한 원숭이로 능력 있는 원숭이로 공부도 할 수 있는 원숭이로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이 진화론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진화론은요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진화론 믿는 사람이었던 거 아시죠? 히틀러가 나이 드신 분들을 학살하고 육체의 신체에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 학살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화론의 이론에 의해서는 우성과 열성이 있어요. 건강하고 똑똑하고 어떤 환경을 살아남을 수 있는 우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열성이 있어요. 그러면 열성은 죽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 것뿐이에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도덕적인 개념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가 만물을 목적과 뜻을 주시고 다스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다윗 얘기를 했어요. 다윗의 믿음을 볼까요? 역대상 2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0: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 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 결정 것이고요. 이 모든 존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머리가 명령하잖아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즉 여호와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기업이 되었다고 말해요. 성도들은 엄마 아빠가 실수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든지, 아들을 원하는데 또 딸이 나와가지고 이놈 왜 태어나가지고,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똑똑하지 않고 누구보다 뭐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필요 없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뜻을,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어요. 특별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예정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도 사도 바울이 설교 중에 한 말입니다. 거기 보면은 에덴에서 설교 중에 한 말인데 이런 말을 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자, 창조주 하나님 얘기하죠. 천지의 주재신이, 이 말은 뭐냐면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숨쉬는 것,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기 바래요.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바래요. 그게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에요. 내 이름 석자 남기고, 내가 그 누구보다도 성공했다는 칭찬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명령하는 이거 되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인간들은 이기적일 것이고 자기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오히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 교회 기도할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엄마의 기도로, 한나의 기도로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이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훈련시켰는데 그 사무엘 때문에 역사가 변화가 되었어요. 사사 시대에 그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지자 시대, 그리고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에 The Great Revival, 대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사람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기도에 최고의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머리 좀 컸다고 대학교 가서 교회 안 가고 돈 좀 벌고 이제는 누구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해서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살지 마세요. 그래봐야 30, 40년 그렇게 살 거예요. 70살 되고 80살 돼봐요. 다 똑같아요. 인생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품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부모님들, 동북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 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새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빈손에 들린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20세기 말과 21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내셔널 컨그레스라는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지도자를 역임했습니다. 이 아프리칸 민족회의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정권의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는 그런 인권운동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지도자로 수고했습니다. 그러다 1962년 8월 5일 날 체포되어 감옥에 투옥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다 28년이 지난 1990년 2월 10일에 11일 날 출소합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뒤인 1994년도에 실시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평등선거에서 8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과거사입니다. 그래서 인권운동에 투옥된 사람들 또 탄압받은 사람들이 총살로 화형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철저하게 과거사를 조사합니다. 전 세계가 조사하면서 드러난 이 인권탄압운동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 정부의 일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만델라 대통령을 지지할 만큼 복수의 칼을 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마쳤습니다. 증거도 찾아내고 세계의 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주먹을 쥐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도리어 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복수 대신 화해와 용서를 택한 것입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면 조건 없이 사면해 주었습니다. 조건 없이 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전 세계 사회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면해 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보상까지 해줍니다. 인권 탄압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죄를 이웃입니다 하면 용서해주고 경제적 보상까지 해줬습니다. 그럼 피해자도 억울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복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피해자들에게도 국립묘지에 비석을 세워주고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해줍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역사상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런 사람은 또다시 나오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류 역사의 비극은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역사의 비극이 일어났기보다는 도리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또 지나친 이 강함이 권력자들에게 권세와 또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 불끈 쥐어진 이 주먹 두 손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폭력으로 인한 비극이 자행되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주먹을 불끈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자 하는 이 인간의 욕망, 정말 끝이 없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힘으로는 결코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재미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길을 가고는 나그네의 윗옷을, 겉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해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해가 어떻게 하죠? 바람이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어떻게 합니까? 세게 바람을 불면 불수록 옷을 단단히 점매면서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해가 따뜻하게 비추니까 자연스럽게 겉옷을 벗지 않습니까? 힘으로는 사람을 굴복시킬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자랐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먹으로 이집트 군사를 때려서 쳐서 결국은 그 사람을 살해합니다. 살인죄의 결과는 지금까지 공주의 아들로 누려왔던 모든 지위와 힘과 소유를 다 버리고 이 모세를 아라비아 광야의 미디안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힘만으로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이 40년의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40년의 세월은 모세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광야라는 이 땅에서 보내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광야의 학교생활 40년입니다.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생활을 하면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 버린 이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을 터득했을까요? 자기 뜻을 다시 펼칠 수 있다라는 어떤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터득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나 방법을 그가 깨달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40년의 미디안 땅에서의 생활 동안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토록 마음 앞에 했던 자기 동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목자가 되었지만,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자기 동포를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80세가 된 모세에게 젊은 날의 꿈과 젊은 날의 열정과 정열들, 결단과 의지력들, 이 모든 것을 탈탈 털어놓았습니다.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80세가 된 모세, 그는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은 빈털털이 빈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먹을 쥐었을 때가 아니라 주먹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이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기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94장 빈손 들고 앞에 가라는 찬송입니다. 내가 의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네. 저 십자가를 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반주자님은 A키 한번 쳐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는 찬양.

0: 아멘. 이 찬송가는요, 18세기 영국에서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와 같이 가장 사랑받는 찬송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지은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탑 레이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가사의 영어 가사 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Nothing in my hand I bring simply to Jesus cross I cling 이라고 돼요.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매달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탐 레이디 목사님이 찬송가의 이 가사에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빈손됨,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섰던 것처럼 모세도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갔을 때, 갈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졌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지가 남아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결단과 힘이 남아있고 열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조건도 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고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분명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우리가 따라주기를 원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주기를 원하는 원칙.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주는 것, 그것이 뭐라고 하죠?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서는 사람, 강한 힘을 내세우는 사람, 두 주먹을 붙고 쥐고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쥐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하나님 옆에 나가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찾으십니다. 자신을 내려놓은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가 깨달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교훈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젠 더 이상 내려놓을 것도 없을 만큼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이 되어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빈손이 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과 욕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비워질 때에 그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동의하십니까? 예. 예. 아멘 소리가 성가대에서 제일 크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예, 빈손 들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죠? 두 주먹, 이 인생 두 주먹 불 끈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두 주먹 불 끈지고 살아도 잘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빈손 들고 살라, 이 성경의 원리에 정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의 손을 비우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입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이런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를 잡을 때에 항아리, 그 입구는 좁고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면 그 밑에 넓어서 그 넓은 공간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나 과일 등을 넣어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다가와서 손을 탁 넣고 그 안에 있는 먹이를 잡는 순간 사냥꾼이 부스럭 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냥 달려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를 내고 사냥꾼이 딱 드러낸 순간 원숭이가 손을 못 뺍니다. 손을 못 뺍니다. 왜 못 뺄까요? 쥐고 있는 먹이를 이걸 놓지 않으니까 그 좁은 입구로 다시 손이 빠지질 않는 겁니다. 동물 중에 그렇게 똑똑하다는 원숭이, 손만 펴도 쉽게 도망갈 수 있지만 이 먹이에 대한 집착과 뭐 이 먹이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사냥꾼의 손에 잡히고 맙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와 결단들 40년이 흐르면서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빈손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 빈손에 채우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수 있어야, 채워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빈손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나의 빈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든 어디서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빈손이 되어버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의 계획을 밝힙니다. 너를 통해 구원할 것이다. 40년 전이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그 제안을 넙죽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80세가 된 모세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는 의지도 결단도 꿈도 다 내려온 상태의 모세, 자기의 이 빈손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도저히 담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조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빈손이 되어버린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채우시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너가 정말로 내 제안을 거부하느냐? 나를 믿지 못한다고? 그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라 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버리라 라는 뜻입니다. 땅에 버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아주 긴요하게 쓰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 목자 갖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맹수를 위협하여 쫓아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먼 길을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을 다 찾아 다닐 때에 이 지팡이는 먼 길에 발걸음을 쉽게 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리라,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빈손이 되어버린 이 모세에게 그 세월 속에서 또다시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루 종일 양을 치면서 그가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그 지팡이마저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정말 철저하고 철저하게 모세에게 다 내려놓으라. 빈손을 요구하십니다. 모세가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버렸더니 자신이 의지하였던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됩니까? 뱀이 되어서 꿈틀꿈틀거립니다. 뱀이 되어버린 그 지팡이도 그 지팡이를 모세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낸 모세, 그의 손에 다시 들려진 지팡이는 지금까지 양을 치고 맹수를 쫓거나 그리고 길 안내가 되었던, 자신을 인도했던 그런 편안한 지팡이가 사람의 지팡이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인 빈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워냄의 이 과정을 겪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려주신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능력의 지팡이. 출애굽기 7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것이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앞에 내밀라.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출애굽기 8장 5절에는 지팡이를 내밀라. 그리하면 강과 운하와 연못 위에 들었을 때에 온 땅에 개구리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는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라고 명령했더니 그 말에 순종했더니 온 땅의 사람을 괴롭히는 이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들끓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는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드니까 하늘에서 우박의 재앙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는 지팡이를 들었더니 동풍과 함께 메뚜기 떼가 온 이집트 전역을 휩쓸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걸을 때에도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사용된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곳에 그의 하나님께서 그의 빈손에 들려주신 능력의 지팡이가 함께했습니다. 그의 빈손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 들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그분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빈손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코웃음을 칩니다. 그럼 세상과 이 세대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 배가 아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들, 길잡이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내 생각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주먹, 불끈준 이 두 주먹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잡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2026년도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빈손에 들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에 그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5편 4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비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는 15 가달드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341-0022 949-341-0022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여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부모와 복받은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1: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부모와 복받은 가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와 복받은 가정. 믿음의 부모와 복받은 가정. 하나님께서는 인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 노아,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모세 부모님이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먼저 믿음의 부모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3400년 전 바로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애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한 지 400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방인의 땅에서 번창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번창하고 있으니 만일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적과 손을 잡으면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지겠구나. 그래서 바로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지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출애굽기 1장 2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에 던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였던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귀한 아이인 것을 알고 죽이지 않고 아이를 숨겨 키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키웠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간 동안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모세를 살렸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장성하여 80이 되었을 때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전공을 택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해야 돼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이냐, 그것을 기도하고 결정한 다음 하나님이 뜻인 거로 깨달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을 따라갔다가는 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선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내가 왜 이방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따라서 다시 돌아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죽음의 위험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4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욧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다 깨어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인간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본인뿐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 다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그 풍랑에 당한 것을 알고 배 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벌을 받아서야 될 사람은 나 자신이고 당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에 풍랑이 잠잠해졌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만나 대화할 때도 내 생각이 앞서서 말을 쉽게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기뻐하시는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정입니다. 말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도 사업을 할 때에도 내 전공 분야가 뭔지 선택해서 그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은 기도가 뒷받침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기도의 어머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구약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선자여 제사장인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 기도를 드리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자로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큰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실로에 올라가서 그 주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 하루 종일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주시면 먼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지금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는데 아들을 주시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자녀를 더 안 주시면 다시 자녀가 없는 그러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본인이 다시 처하게 되는데도 하나님께 먼저 약속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제가 먼저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다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자식이 없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 드린 대로 주신 자식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한나에게 삼남이녀를 더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녀가 없던 한나가 첫째로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아들 넷 딸 둘을 낳은 그런 복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본받아서 한평생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자녀의 운명이 부모의 기도에 달린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늘 속썩이고 반항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사도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동역자로 평생 사도바울을 도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남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에서 이 내용을 밝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가 기도하는 할머니였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사도바울의 동역자로, 귀한 목회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기도를 소홀히 했으면 지금 이 시간부터 결단하고 주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세의 성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은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17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하여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녀교라는 이단에도 빠지고 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20년 동안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20년을 쉬지 아니하고 계속되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20년 후에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신학의 기초를 놓은 신학자가 되었고 중세의 기포라는 곳에서 목회사역을 잘 감당해서 존경받은 목사님이 되었고 그가 세상을 떠나는 후에 그를 존경하여 그는 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하여 그 이름 앞에 성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성자 어거스틴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가 방탕한 삶을 살았다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거룩한 성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자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여 영국과 온 유럽의 붕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도 그 어머니 수잔나의 기도로 위대한 하나님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수잔나가 자녀를 19을 낳았어요. 요즘까지 저출산 시대에 이런 분이 와야 표창장을 받는데 19을 낳았고요 이 존 웨슬리는 17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7번째 태어났는데 이 가정은 어머니가 늘 온 자녀를 앉혀놓고 매일 저녁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훌륭하게 다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한평생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분당 쪽에서 큰 사역을 하고 계신 선한 목자의 유기성 목사님 그의 책을 보면 그의 저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기에서 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양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양어머니가 계십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찾아뵈었을 때 어머니는 평생에 깨달은 신앙의 교훈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음에 묻어둔 죄를 다 털어놓고 회개한 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해결해 주지 않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늘 귀한 교훈이 됩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교훈대로 기도와 올바른 신앙생활의 힘쓴 결과 오늘날 하나님의 큰 종으로 존경받는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부모 공경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여섯 가지 계명 가운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1절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효자가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불효한 자녀들이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효도한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게 되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늘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르신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3 때 새벽에 4시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으면 벌써 어머님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어머니는 훨씬 전에 일어나셔서 눈물로 다섯 잔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서 여러분의 자녀 일생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을 말씀합니다. 또 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모든 기도가 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자녀들에게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운명이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좀 삐뚤어 나고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돌아와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복받은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TV에서 한 장로님의 간증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가난 말기로 죽어가는데 딸 둘이 자기들의 간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의 교회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신 박종호 장로님, 이분은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와 함께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요, 서울대 음대를 같이 다녔는데, 우리 박종호 장로님 말에 의하면 서로가 대학에서 1등이들 그렇게 다투면서 공부를 했는데, 조수미 씨는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떠나고 본인은 유학을 로마로 유학을 가기로 했는데 성령 체험하고 나서 나는 찬양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수미 씨는 세계적인 그러한 클래식 음악의 그러한 연주자로 알려지게 되었고 본인은 찬양 사역자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던 중에 2016년 55세 때 몸이 조금 불편해서 갔더니 왜 이제 왔냐고 간경화의 간암 말기라 합니다. 간의 4분의 3이 암으로 꽉 찼는데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딴 사람의 간이 오기 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형선고를 받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게 내가 죽는구나. 살 방법은 다른 사람의 간을 떼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간을 너무 많이 떼면 간이 나중에 자라지만은 간을 준 사람이 또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것도 간이 맞아야 됩니다. 아무 사람의 간이나 맞는 게 아니라고 모든 것이 다 맞아가지고 간이 수술해서 부작용이 없어야 됩니다. 간이 수술 잘못하면 둘 다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 둘이 우리가 아빠한테 간을 내놓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 몸이 이렇게 비대해서 120kg 그래서 간도 큽니다. 간이 그래서 1kg가 간이 와붙어야 되는데 한 사람 간을 갖고는 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두 사람 간이 필요하니까 딸 둘이 아빠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간을 내놓겠다 한 것입니다. 야, 그러니 딸 둘이 옆에서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고 본인은 그 딸 둘이 간을 떼어서 자기를 준다고 생각하니 그 얼마나 아빠로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두 사람 간을 떼어서 붙여서 한 사람에게 준
2: 첫 번째 수술인데 27살 난 둘째 딸이 먼저 수술합니다. 1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12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배를 갈라서 간을 꺼내려다 보니까 딸도 몸이 건강하고 몸이 체격이 좋아서 간이 커가지고 그 간 둘째 딸 간 하나만 반 잘라갖고 붙여도 살 수 있게 돼갖고 첫째 딸은 수술 받으라고 누웠다가 둘째 딸 간만 이식도 받아가지고 아버지도 살고 딸도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딸이 이 수술을 하기 전에 아이고 내가 잘못되면 나도 죽는구나, 수술 동의서에 수술 받다 죽어도 내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사인하는데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믿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복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평생 살기를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1: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

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 붙잡혀 살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을까? 마음과 생각에 이끌려서 삶의 방향이 이끄는 그 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 붙들렸느냐? 근데 두 가지로 붙들려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함축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든지 아니면 세상에 붙들려서 악령에 붙들려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 성령님께 붙들려 살게 되어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되니까 그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삶이 만들어지지만 이 세상에 붙들려서 정말 세상에 유혹을 받으면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야말로 허송세월할 뿐 아니라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두 여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 여인은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여인은 하나님께 붙들린 이 여종이 있어요. 이 한 여인은 점치는 여종.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점하는 귀신 들려요. 이 점을 친다는 것은요, 이 단순한 재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어둠의 역사에 붙들린 상태를 의미하는 이 사단에게 붙들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미신, 점치는 거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종종 한국에 가보면은 아예 길거리 바깥에까지 점치는 것이 그냥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재미로 보는 것 같지만요, 이것은 전부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사로잡는 이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이 불안함이 있으니까 자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어둠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루디아가 있습니다. 한 여인. 이 루디아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 루디아는 자주 장사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의 물질로 만족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안식일마다 기도처를 찾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이 루디아는 달랐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말씀에 붙들렸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귀를 기울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성령께 붙들려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이 온통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고 이제 이 유럽 성교의 문을 여실 때 어떤 권력자나 대단한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한 사람, 이 루디아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유럽 성경에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무엇에 붙들려 사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성령께 붙들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흐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우리 인생이 가장 보람된 그런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인도 개척 전도할 때 제가 한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살아가는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 딱 한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치 루디와 같은 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예배를 드리러 두 시간이 넘는 길을 걸어서 예배당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가서 보니까 남편은 사고로 하반신 이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선교팀을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남편이 일어나게 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소문을 듣고 그 집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그때 한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아주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물소 세 마리나 있고 그런 만큼 아주 잘 사는 집이었는데 그 집에 우리 선교팀들이 머무는 장소가 되고 그리고 교회처럼 사용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마다 어느 지역마다 이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 성교의 문을 여는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의 삶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영에 붙잡힌 이 점치는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실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점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귀신에 붙들리니까 너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 붙어있는 이 점치는 귀신을 쫓았을 때 이 여인이 정말 자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가정을 괴롭히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런 사단의 세력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 이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성도의 삶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 묶이게 되어지고 세상에 붙들리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불행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께 붙들리니까 그의 삶을 보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 붙들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 붙잡힌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께 붙잡히면 어떤 삶으로 나타나느냐?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아, 나는 지금 성령께 붙들렸구나. 아니면 아, 나는 지금 세상에 붙들렸구나 하는 것을 분별해 보세요. 물론 그냥 자기가 저절로 분별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께 붙들리셔야 돼. 예. 성령께 붙들리셔야 돼. 성령께. 예.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첫째는 뭐냐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붙잡히게 돼요. 성령께 붙잡히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붙잡혀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 붙잡히면 기도의 사람이 돼요. 기도의 사람. 자,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문이 막히는 거야. 예. 그때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 받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막혔을 때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교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로 하나님의 뜻은 유럽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간 곳 마게도니아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3절 오늘 13절에 보면 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보세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어디가 기도처가 있을까? 기도할 자리부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붙들리게 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 그래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바로 유럽 성계의 문이 열리게 된 시발점이 됐단 말이에요. 막히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엎드린단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보다도 자꾸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 기도할 자리 자꾸 아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진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서만 꼭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예?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예? 그러니까 성령께 붙들리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네,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더 기도 많이 할까?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이게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 붙들리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에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전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변호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소개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소개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자꾸 전하고 싶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막 변호하고 싶어지잖아요. 아, 주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주님 만나면 행복해진다고,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게 뭐예요? 성령께 붙들리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아시아에 가서 말씀 전하고 싶으면 자꾸 막힌 길에 막힌. 그래도 그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불타니까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마음. 그런 가운데 이제 빌립보에 가서 기도처를 찾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곳에 바로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 있습니까? 아, 막 전하고 싶어요, 진짜. 헬로. 전하고 싶냐고, 전하고 싶어. 막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이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어떤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준비가 됐을 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그리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서 자꾸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니까 간수가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자기 책임이니까. 그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31절에 이렇게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여튼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복음 전하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 상관없이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에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붙들린 사람, 이렇게 예수님 전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성령께 붙들리면 그냥 저절로 예수님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요. 저도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해서 영혼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혼이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 지옥 가면 어떠나, 우리 형제들 지옥 가면 어떡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정신없이 전도했습니다. 이 전도하면서 돈을 투자하는 거는요 아깝지 않아요. 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해요. 계속 전도지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서 차를 사주고 그러면서 전도할 때 그 기쁨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 붙들리니까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이 복음 전한 삶, 이게 성령께 붙들렸을 때 가능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에 특히 인도 지역을 타켓으로 해서 계속 사역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 개척 전도를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6시간, 8시간씩 기차 타고 그 다음에 가서 자동차 이제 7인승 밴으로 9명이 타고요. 그리고 거의 12시간을 이동하면서 계속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근데 그 우리 차 운전하는 사람이 이스크족입니다. 이 수염을 기르고 터번을 쓴 이스크족들은요 보통 그 윤회설을 아주 강하게 믿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뭐 고양이로 태어날 수도 있다, 무슨 뭐 헛소리를 막 해가면서, 그리고 대부분 모든 종교가 다 그러지만 선하게 살아야 내세에 덕을 이제 이렇게 쌓는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종교를 믿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곳에 다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전도 저기 우리 팀들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고 다니니까. 그럼 계속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 가운데 계속 이 사람한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서 결국 차에 마지막 시간 낼 때쯤 이 사람이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시크족들이 보통 막 칼도 차고 있고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 터번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어떤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붙들려서 금년에도 정말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께 붙잡히면 사명에 붙잡히고 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생존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비전으로 사는 사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생존으로 사는 사람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으로 사는 사람,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지 하는 생각. 뭐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 사업을 잘해야 되고 내가 이 직장에 다녀야 될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 직장을 다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자세가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생존으로 살고 있습니까? 비전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생존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무슨 그런 당연한 말씀을 하시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보세요. 자, 오늘 이 루디아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에 붙들리니까,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느니라. 이 루디아가 지금 은혜를 받고 이제는 자기 집을 이제 복음 전하는 사도들, 이 바울의 동역자들, 사역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강권해서 이제 이 집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주의 일을 위해서 내놓게 되고 자기 사업을 통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귀하게 드려져서 유럽 선교에 엄청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 루디아가 쓰여지지 않아요? 이제는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냥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루디아는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보람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까? 너무나 보람된.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이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성령에 붙들리기 전에는 그냥 생존을 위한 삶이었지만 성령 받고 성령께 붙들리니까 이제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돼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루디아가 많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오늘까지 이렇게 선교사역을 할 때 예? 정말 루디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에게 이 루디아가 없었어 봐요. 유럽 선교가 어떻게 되든 막연한 거예요. 예? 진짜 막연하게 간 거 아니에요. 예?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렇게 필립보에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엄청 예?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예. 아, 강권하여 있게 하더라. 강권했다고 그랬더니 이게 사명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명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결국 순교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나의 달려갈 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 환경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고 사역을 하면서 가장 편안하고 좋은 곳이 어딘지 알아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플러턴이 최고로 편안한 곳입니다. 예. 특히 은혜교회. 여러분 은혜교회 이 자카란타 이 나무에서 이 꽃 향기가 기가 막힌. 우리 교회 정원을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 봤어요? 이렇게 편안하고 좋고 행복한. 저는 교회만 있으면 최고 행복이에요. 이렇게 좋은 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계속 다녀보십시오. 예? 시차가 바뀌어져가지고 예?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되고 예? 이곳 저곳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옮겨 돌아다니면서 예? 이게 불을도 약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설계하고 준비하느라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계속 눈만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또 오늘도 또 보따리 싸가지고 또 산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계속 사역하고 뭐가 그게 편안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에 붙들리니까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 영혼 살리는 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정말 성령께 붙들려 살아야지 세상에 붙들리면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다 모든 거 낭비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성령께 붙들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십니다.
1: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미 해군의 호위를 제공하겠다는 이른바 VIP 패스 도입이 검토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이란과 종전을 위한 MOU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됐고 해협을 통과하는데 미 해군이 호위를 해줄 테니 돈을 내시오. 이른바 VIP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인데요. 어제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에 돈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미 해군이 호위를 해주는 소위 호위 통항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선박에 일종의 VIP 패스를 붙이는 형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신속 통항을 원할 경우에는 군사 호위와 더불어서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는데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선들로부터 돈을 받고 호위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MOU에는 이란이 요구하는 통행료 앞으로 60일 동안은 내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이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결국 그 말은 6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들어가고 나오고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란의 어떤 통행세를 내고 또 그 과정에서 안전을 담보해주는 미국에게 일종의 경호세를 내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편 미국은요. 미국 보험회사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보험 프로그램을 만들게 한 뒤에 모든 선박들이 바로 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전쟁 전에는 아무런 비용 지불 없이 자유롭게 들고 나던 각국의 선박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2중, 3중고를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 MOU의 서명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에는 큰 변동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에는 여전히 유조선 220척을 포함한 500여 척의 선박이 무려 넉 달째 묶여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의 업적을 기르는 오바마 센터가 10년이 넘는 준비 과정 끝에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시카고 남부 잭슨파크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요. 조 바이든,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등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은 물론이고요. 공화당 출신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참석한 것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밖에도 데이빗 레터맨, 코넌 오브라이언, 오프라 윈프리, 탐 행스, 앤 해터웨이 등 유명 인사들도 자리를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쥐스탱 트리도 전 캐나다 총리 역시 참석을 해서 세계적인 행사가 됐는데요. 자, 오바마 센터는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완공이 됐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대통령 기념관과는 좀 다릅니다. 박물관도 있지만 공공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식물정원, 농구 경기장 등을 갖춰서 지역사회 문화 허브로 설계된 게 특징입니다. 오바마 재단 측은 이 센터 운영을 통해서 약 2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그리고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센터 입장권은 오는 11월까지 완전히 매진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다른 대통령 기념관 입장권과 가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타 지역 성인은 $30, 어린이가 $23, 그리고 일리노이 주민은 성인이 $26, 어린이 $15로 할인이 되네요. 자, 다른 기념관과 조금 비교해 보면 요바린다 있는 리처드 닉슨 기념관 성인이 $29, 시미밸리에 있는 로널 레이건 기념관은 성인이 $29.95, 네, $30 그 안팎으로 대부분 가격이 비슷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도 민주사회주의자가 시장에 오를 수 있을까요? 마치 조란맘단이 같은, 예. 워싱턴 DC 시장을 놓고 지난 16일 민주당 예비선거가 있었는데 바로 어제 캐니언 맥더피 후보의 승복 선언으로 제니스 루이스 조지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어제 개표율이 73%쯤 지날 때 이 맥더피 후보가 패배를 선언했고요. 승복 선언 당시 제니스 조지 후보의 득표율 52.9%였는데요.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이고요. 노동자와 세입자의 권리를 강력히 옹호하는 민주사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시장직에 오르면 워싱턴 DC 최초의 민주사회주의자 시장이 될 것인데요. 주지사 출신의 거물 정치인인 앤드루 쿠오모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뉴욕시장을 거머쥔 맘다니와 그래서 비견되고 있습니다. 제니스 루이스 조지 후보는요, 노동자와 세입자 권리 보호의 정책에 역점을 두고 지난 2020년 현직 시의원을 꺾고 워싱턴 DC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자신이 과거 임대료 인상으로 가족과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난 경험이 세입자 권리 보호에 대한 신념의 토대가 됐다고 하는데요. 또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게 주된 공약입니다. 그래서 특히 뉴욕시장 조란맘단이를 연상케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제니스 후보는 과거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도 휴가를 내지 못해 아예 직장을 그만둬야 했던 그런 개인적 경험이 있어서 이 경험을 토대로 유급 가족 휴가 보장 역시 공약 가운데 중요하게 내걸고 있습니다. 자,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제니스 루이스 조지 후보 워싱턴 DC 시장에 입성을 할 수 있을지 뭐 사실 워싱턴 DC 역시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 지역이라 예비 경선이 조금 어려웠지 올라가면 별 큰 이변이 없는 한 본선에서는 승리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으로 당선이 돼서 정말 이런 공약들을 어떻게 잘 실천에 나아갈 수 있을지에 더욱 주목해야 되겠네요. 텍사스주로 가보겠습니다. 휴스턴에서는 웨이모와 테슬라에 이어서 우버까지 자율주행 무인 택시 경쟁에 뛰어듭니다. 우버가 전기차 제조업체인 루시드 그리고 자율주행차 기업 뉴로와 손잡고 내년 중반부터 이 휴스턴에서 로봇택시를 서비스한다고 밝혔는데요. 우버는 과거에 자체 무인 운전 차량을 개발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결국 2020년에 해당 사업 부분을 매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협업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휴스턴 지역은 특히 최근에 로봇 택시 기업들이 속속 도전하고 있는 지역으로 꼽힙니다. 휴스턴은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데 점차 그 규모를 키워내고 있죠. 많은 기업들, 특히 IT 관련 기업들의 본사가 그쪽으로 많이 이주하고 있고 특히 캘리포니아 탈출, 텍사스 입성 이런 우리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들을 요즘 많이 목격하고 있는데요. 그 텍사스주 가운데 휴스턴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모가 지난 2월에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테슬라 역시 4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이곳 휴스턴에 우버도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네, 차 관련 얘기인데요. 한국에 커뮤터블카, 이른바 오픈카가 있었나 싶죠. 네, 국산 1호 오픈카로 유력해진 제네시스 X 차량이 드디어 도로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모빌리티 쇼, 이 모터쇼에서 컨셉카 상태로 전시된 적은 있었는데요. 이렇게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 12일 프랑스 르망에서 드라이버 퍼레이드가 열렸는데요. 이 퍼레이드에서 컨셉카로만 존재했던 제네시스 X 그란 컨버터블이 쇼카로 등장한 것입니다. 단순히 멈춰진 상태로 전시된 게 아니고요. 이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소속 드라이버들을 태운 상태로 퍼레이드에 나섰습니다. 현대차 그룹 최고위 관리자가 이 퍼레이드에 앞서서 역동적인 우아함을 갖춘 걸작이다라고 평가하면서요. 리퀴드 티타늄 모델의 경우에 외관을 리퀴드 메탈로 마감하고 실내는 투톤 오렌지 가죽으로 꾸몄으며 단순히 시험용으로 제작한 차량이 아니고 실제로 기능을 하는 제품이다. 앞으로 양산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미국을 상상하면서 그 헐리우드 사인이 보이는 도로를 컨버터블 카를 몰고 달리는 아니면 그 옆에서 스카프를 휘달리면서 달리는 그런 모습을 어린 마음에 상상하곤 했는데요. 이후에 미국에 와서 뭐 타보기도 하고 운전도 해봤습니다만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요. 한국산 커버터블카, 한국산 오픈카를 탄다면 또 그 느낌은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이 아쉬운데요. 네, 아쉽지만 그래도 경기 내용 그렇게 나쁘지는 또 않았습니다.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 내용과 더불어서 어제 있었던 월드컵 내용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거만과.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9: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11: 홈쇼핑 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1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1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5: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금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4: 정말? 어떤 건데?
17: 융자나라, 캘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4: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7: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8: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9: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오선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어제 보신 분들 느끼셨겠지만 그 멕시코 홈 관중들의 압도적인 응원을 등에 업은 멕시코였는데 오히려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가 주눅든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우리가 골 점유율도 꽤 높았고요. 아주 공격적으로 아찔한 순간들도 많이 연출했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칩슛 시도, 옵사이드 판정을 받긴 했지만 정말 위협적인 장면이었고요. 하지만 후반 초반에 너무 골을 일찍 주고 나서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느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대0으로 지면서 이 한 골, 후반 5분에 터졌던 이 골은 사실 한국 선수의 수비로 인한 어부지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그죠? 골키퍼 김승규와 수비수 이기혁의 동선이 겹치는 바람에 조금 더 김승규 그 선수의 손에 힘이 좀 더 쥐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실수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도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어쨌든 루이스 로모가 그냥 굴러나오는 공을 차 넣으면서 0대1로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멕시코 경기력에 대해서 그래서 현지인들도 사실 홈 이점에도 불구하고 특히 전반전 내내 한국에 고전하며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반전이 끝난 뒤에 홈팬들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하베르 아길레 멕시코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이기긴 했지만 훌륭한 경기는 아니었다. 한국이 우리를 잘 막아세웠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경기력보다는 한국의 그 실책을 잡아내서 결국 실리적인 승리를 거둔 것에 그나마 만족한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후반 아주 초반에 이렇게 석연치 않은 골을 내주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움직인 한국 여러 또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약간의 운이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후반 42분 네, 교체 출전한 조규성의 결정적인 헤더 그리고 또 양현준의 리바운드 슈팅 모두 멕시코의 골키퍼 라울 랑행이라는 사람인데요. 라울 랑행. 신들린 연속 선방에 막히면서 끝내 동점골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친구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봤는데요. 저희는 서로 내기를 했거든요. 물론 다 이긴다 쪽이고 몇 대 몇 이게 저희는 관건이었는데 조그만 상품을 걸고 내기를 했는데 결국 아무도 그 상품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자, 어제 어쨌든 모여서 즐겁게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경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네, 어제 경기 승리로 멕시코는 이번 대회 첫 32강 진출을 확정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2연승이고 승점 6점을 기록하면서요. 남은 3차전 결과와 관계없이 네, 이번 대회 전 국가 48개 나라를 통틀어서 가장 먼저 32강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한국은 역시 계속 A조 2위에 머물고 있고요. 나머지 체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역시 어제 경기를 펼쳤는데 1무를 가져가면서 결국 순위는 3위 체코, 4위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홈 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곳의 홈인 캐나다, 카타르를 맞아서 6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가 하면 축구 강국 잉글랜드가 크로아시아에게 4대2로 이겼고요. 가나가 파나마와 경기를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결국 막판에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아주 짜릿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추가 시간이 보통 5분, 많게는 뭐 10분까지도 주어지더라고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이 대회를 통해서 느껴보게 됩니다. 한편 오늘도 빅매치들이 많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프랑스가 아시아의 복병 호주를 만나고요. 아, 이 경기 브라질과 스웨덴이 맞붙습니다. 삼바 축구의 기술과 화력을 앞세운 브라질,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역습을 노리는 바이킹 군단 스웨덴. 창과 방패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승자가 D조 1위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경기들도 많이 펼쳐지고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꼭 한 경기만 보신다. 브라질과 스웨덴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한국 축구 선수들 간밤에 푹 쉴 수 있었길 바랍니다. 사실 좀 뒤척이었을 것 같기도 하죠. 우리가 이 정도인데 선수들이 갖는 아쉬움은 뭐 상상을 초월하겠지만 그래도 오래 데리고 갈수록 득되는 거 하나 없는 이 아쉬움이라는 녀석을 빨리 털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목표를 정해야죠. 네, 우리에게는 다음 주 수요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멋진 경기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또한번 열심히 준비해 줬으면,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응원하는 모드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간의 협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연방의회가 한국이 핵 잠수함을 보유하는 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또 반대로 리스크를 동시에 평가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달라라고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연방상원군사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정상회담 결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라는 합의가 있었다라며 이를 위해서 연방의회가 알아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라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지역 안정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보고해달라라고 국방부에 지시한 것입니다. 상원군사위원회는 이와 동시에 한국이 핵 잠수함을 보유했을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리스크도 함께 평가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요청을 한 상원군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한미 간 핵 잠수함 협력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지를 한다라는 입장을 부연 설명을 했는데 이는 일단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대목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현재 미국인들이 좌절감을 느끼고는 있지만 조만간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ABC 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지금 조금 좌절해 있다라며 그렇지만 다시 우리는 사이클을 지나갈 것이고 젊은 세대가 등장하고 또 젊은 리더들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실 정치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자신이 현실 정치와 정책 논쟁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왔다라며 요즘 자신을 정치의 참가자라기보다는 차세대 지도자들을 위한 코치에 가깝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되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하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눈은 밝게,
1: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0: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0: 올림픽과 캔슬링 213-487-1001 487-1001번.
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3: 엄마 집밥이 최고지.
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0: 밥 한 그릇

0: 저요.
1: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0: 웨스턴 도마 칼국수.
1: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0: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2: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 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3: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4: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 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3: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4: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79
6: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모닝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관련 소식, 기분 좋은 소식으로 출발할까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평가에서 70개국 가운데 한국이 2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6계단 순위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기업 효율성, 인프라 분야 순위가 대폭 상승한 것이 이같이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지난해 27위에서 6계단 상승한 21위, 역대 최고 순위인 2024년 22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성적인데요. 자, 국가 경쟁력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습니다. 홍콩, 스위스, 대만 순으로 이어졌고 미국은 12위에 올랐는데 지난해보다 3계단 상승한 순이고요. 중국은 12위로 4계단이나 올랐습니다. 일본도 32위로 5계단 올랐고요. 한편 이번에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세계은행 또 세계경제포럼 등과 더불어서 국가경쟁력 순위를 내놓는 주요 평가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97년에 한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고요. 그 이후에 최고 순위로 말씀드렸듯 2024년 20위에 올랐었습니다. 네, 이 평가에는 여러 분야가 포함이 됩니다. 먼저 경제성,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이런 4대 분야와 이렇게 평가에 활용되는 지표가 총 341개나 되고요. 그래서 꽤 신뢰 있는 평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인프라 분야가 꽤 많이 상승해서 종합순위 상승에 기여를 했다고 했는데요. 기본 기반 시설, 그리고 보건 환경, 교육 부문이 전년에 비교해서 개선이 됐습니다. 과학기반 시설도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했네요. 반면에 경제 성과 분야는 약간씩 하락을 했는데요. 국내 경제, 고용, 물가 부문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네, 조금은 연관된 소식이 될까요? 이렇게 뭔가 부피는 커지는 느낌입니다. 한국 내 증시가 한때 9천선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막상 청년층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소외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른바 FOMO, 소외 공포 현상이죠. 이 FOMO 증후군과 코스피 블루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의 가파른 상승세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근로의욕 상실 또 가정불화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현재 한국 내 주식 소유자가 1455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얼추 잡아서 4명 가운데 1명이 주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러다 보니 뭐 개장 직후에 주가가 급변해서 사이드카가 발동될 때가 많죠. 워낙 그 변동성이 크니까 완화하는 사이드카 일시정지 네, 이런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경우도 많고 막상 직장인들도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자산시장의 이 같은 큰 변화는 어떤 신혼부부의 가정파탄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주식 폭등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서로 내 탓, 니 탓 하면서 이게 불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의 발전 등으로 기업들이 고용 대신 자본 투자를 늘리는 추세고요. 그래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고용 한파까지 겹치면서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청년층의 심리에 더욱 큰 타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FOMO, Fear of Missing Out, 나만 소외된 느낌, 나만 놓친 느낌. 그런데 정말 뭘 놓치고 있는지 꼭 살펴볼 일입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들은요. 최근에 언론에 자주 소개됐던 나름 관심이 있던 사건들과 연관된 그런 소식입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기억하시죠? 밤늦게 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식당에 갔다가 같은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때로 폭행을 했고 결국 사망한 김창민 영화감독. 이 사망 사건의 피고인 두 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살인, 장애인 복지부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유족 측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얘기하고 법정 대응 방안도 고려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에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 감독과 시비가 붙은 뒤에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서 마구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 피의자입니다. 보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통화 녹음, 당시 정황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당초 적용했던 상해치사 대신 살인 혐의까지 적용을 했고요. 또 특히 현장에 있던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폭행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한 점을 고려해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변호인 측은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발로 차거나 밟은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를 살해할 혐의는 전혀 없었다. 사명도 그래서 예견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장애인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보고 있는 사실 역시 알지 못했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자,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그래서 피고인들에게 살인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혐의에 따라서 형이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인 반면에 살인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네, 최근에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되면서 살인사건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여왔는데요. 다리 일부였기 때문에 그 발 사이즈로 인해서 여성인 것 같다, 뭐 청소년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일단 신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와 요양병원에 있는 80대 여성과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한다라는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요양병원 측이 괴사로 인해 환자의 다리를 절단했고요. 의료 폐기물 처리 용기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 직원이 이를 석고 붕대 용품, 뭐 깁스라고 하는데 그 캐스트 이걸로 잘못 생각해서 배출을 다른 곳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발견된 다리에는 붕대가 둘둘 감아져 있었거든요. 어쨌든 경찰은 요양병원이 의료 폐기물 처리 규정을 준수했는지 또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해당 요양병원 지금 80대 이 여성 환자는 입원해 있는 상태고요. 살아있습니다. 신경외과, 외과, 한방과 의료진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별도의 수술실은 또 없다고 하네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네, 앞서 신체 일부가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에 붕대에 감긴 상태로 발견됐고 사건 해결의 단서가 좀처럼 나오지 않자 약 100여 명의 대규모 수사 본부가 꾸려진 채 계속 수사를 해왔는데요. 적어도 살인사건 후 은폐 처리 이런 끔찍한 결말에 도달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인슐린 분비에 관여하는 여러 호르몬들이 우리 장에서 나오는 것을 알아냈고 그 호르몬을 모방해서 뭔가를 만들면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했더니 부작용이 있었죠? 식욕 감퇴, 체중 감소. 아, 이거구나. 다이어트 약으로 다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임상실험을 했더니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체중 감소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이어트 약의 탄생 스토리,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모방하는 거라면 알약으로 먹어도 괜찮을 텐데 왜 번거롭게 피하주사 형태로 맞아야 될지, 이건 의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소화기관이 가지는 가차없는 분해 능력의 그 답이 있습니다. 네, 위고비아 마운자로의 주성분은 아미노산이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고분자 단백질 사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알약처럼 삼키면 위장 속에 있는 소화요소는 이걸 그냥 고분자 단백질 사슬, 아침에 먹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덩어리로 인식하면서 마구마구 소화합니다. 그래서 뇌에 도달해서 식욕조절 중추에 관여하기도 전에 완전히 분해돼버리죠. 그래서 피부 아래 지방층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집요하죠. 약물 분자 옆에 위산을 순간적으로 중화하는 특수화학물질 방패를 붙여서 소화효소에 눈을 속인 뒤 위점막 세포 간격을 일시적으로 느슨하게 벌려서 단백질을 혈관으로 직접 밀어넣는 그런 식으로 발전해서 결국 먹는 약이 나왔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이번 시리즈 위고비의 특허 만료가 다가온다는 얘기와 함께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값싼 복제약이 먹기 쉬운 경구용으로 시장에 쏟아진다면 네, 앞으로 다이어트 의약품은 마치 커피처럼 대중의 일상에 들어오는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우리에게 편리한 도구를 쥐어준다고 해서 몸의 법칙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다이어트에 관한 오랜 금언,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는 것. 약은 도움을 줄 뿐 이런 법칙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눈은 밝게,
1: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0: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0: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6: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5: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6: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5: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6: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5: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7: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9: 아빠!
8: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0: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1: 한국인은 밥심, 김수정기, 프리미엄 웰빙 가전, 쿠첸밥솥, 최대 100불 할인 특별 이벤트.
12: 찰지게 갓 지어진 밥 한 그릇이 곧 보약입니다. 김수정기에서 명품 밥솥 쿠첸 즉석 할인 또는 김수 상품권으로 받으세요.
11: 쿠첸 명품 절정, 미작 최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10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쿠첸 클래식, 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7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12: 가족의 건강, 엄마의 미소, 김수정기가 드리는 쿠첸 스페셜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13: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중국의 국주로 불리는 구이저우 마오타이가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부패 정책과 내수 침체로 가격은 호황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고, 인기 제품인 마오타이 1935의 원산지 표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브랜드 신뢰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중국 SNS를 중심으로 마오타이 1935 제품 박스에 기재된 제조사 주소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제품 박스에 적힌 제조사를 검색하면 기재된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오타이는 논란이 확산되자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인용하며 해당 제조사는 본사의 분점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편 2022년에 출시된 마오타이 1935는 마오타이 시리즈의 신성장 동력으로 한때 약 30%의 매출 성장을 견인한 인기 제품입니다. 그러나 최근 주류시장 불황으로 가격은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한때 병당 1000위안, 약 $150를 넘기던 마오타이 1935의 도매 가격은 현재 580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마오타이의 추락 배경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부패 정책 강화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중국 고위 관료와 기업인의 접대용 고급 술로 자리 잡았던 마오타이는 투자 수단으로도 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공무 식사에서 고급 요리와 술, 담배 제공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이 개정되면서 핵심 수요처가 막혔습니다. 이른바 공무원 금주령입니다. 한편 중국 바이주, 이 전통 백주 시장 전체가 침체 국면입니다. 지난해 바이주 생산량은 약 355만 킬로리터 수준으로 2016년 최고치와 비교하면 누적 감소폭이 74%에 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룰루레몬이 만리장성에서 개최한 대형 프로모션 행사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행사 도중 사용된 북이 일본 북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국 내 거센 민족주의 여론에 밀려 결국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어느 매체에 따르면 룰루레몬은 지난 5월 30일 만리장성에서 중국 문화와 웰빙을 홍보하는 요가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당일 행사에는 현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지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 유명 배우 주이룽이 참석해 북 연주단과 함께 무대에 오르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직후 SNS를 중심으로 주이룽과 연주단이 사용한 대형 북이 중국의 전통 악기가 아닌 일본의 전통 북인 태고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습니다. 현지 타악기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은 북의 형태와 가죽을 고정하는 방식 등이 일본식 연주 스타일에 가깝다며 국가적 상징인 만리장성에서 일본풍의 북을 두드린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함께 무대에 올랐던 배우 주이룽의 소속사 측은 즉각 룰루레몬 측에 전면적인 경위 조사와 후속 조치를 촉구하며 선 긋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룰루레몬의 대응도 이례적으로 신속합니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행사는 중국 문화에 대한 변함없는 존경을 표하고자 기획됐지만 전문 지식의 한계로 인해 잠재적인 논란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협연했던 드럼 연주단 역시 자체 사과문을 내고 해당 악기의 사용과 외부 홍보를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극단적으로 고조된 중국 내 민족주의 성향이 글로벌 브랜드를 삼킨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시장은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지만 역사적, 지정학적 레드라인을 건드릴 경우 단 하루 만에 전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9: 애플이 인공지능 수요 폭증에 따른 메모리 칩 가격 급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의 인상을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폰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안타깝게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며 우리에게 전가되는 엄청난 인상분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팀 쿡은 인상 시점과 규모 그리고 구체적인 인상 대상 제품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애플의 다음 주요 제품 출시는 폴더블 아이폰을 포함한 아이폰 18 라인업이 예상되는 9월입니다. 맥과 아이패드는 그 이전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애플은 지난달 이미 맥 미니의 시작 가격을 올린 바 있습니다. 가격 인상의 배경은 당연히 AI 수요 폭증입니다. 구글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등 이 빅테크가 지난해부터 AI 설비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메모리 칩 가격이 모두 4배로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폰 18의 기본형 가격은 $1,299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아이폰 17 프로 시작 가격인 $1,099보다도 $200, 퍼센테지로 본다면 무려 이 18%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너무 지나친 가격 인상 아니냐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애플의 팀 쿡 CEO는 40년 넘게 일해온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100년 만에 대홍수다. 어떤 시기에도 메모리 칩에 이 같은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 사태를 겪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건국 250주년 행사에 유명 연예인들이 줄줄이 보이콧을 하는 것과는 반대로 오바마 전 대통령 기념관 개관식에서는 톱스타들이 총 출동하기로 해서 상반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시카고에 건립된 오바마 센터는 노예 해방 기념일인 오늘 공식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 개관식에는 브루스 스프링스틴을 비롯해 스티비 원더, 보노,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존 레전드, 더 루츠 등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참석해서 공연을 펼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바마 센터의 개관식 일주일 뒤인 오는 25일부터는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 Great American State Fair가 열립니다. 그러나 이 행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행사라는 점이 뒤늦게 알려지자 출연이 예정됐던 가수 절반 이상이 줄줄이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가수들의 보이콧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돈만 많이 받으면서 그럼에도 행복해하지 않는 그런 아티스트들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뒤끝있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13: 6월 19일 오늘은 네, 6월의 준과 19일 19th의 틴스가 합쳐서 만들어진 바로 준 틴스입니다. 흑인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죠. 네, 사실 에브럼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한 건 1863년 1월 1일이었습니다. 당시 하지만 남북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남부동맹에 속했던 지역의 흑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무려 2년이 훨씬 넘게요. 그렇게 전쟁이 연방군의 승리로 끝난 후인 1865년 6월 19일 오늘 드디어 고든 그레인저 연방 장군이 텍사스주 갈베스톤에 도착해서 모든 노예는 자유다 이런 군 명령을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서야 드디어 미국 대륙에 있던 마지막 노예들까지 실질적인 자유를 맞이하게 됐고요. 이를 기념해서 6월 19일 오늘 진정한 해방의 날 준 틴트가 된 것입니다. 네, 사실 15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로 흑인 사회를 중심으로만 기념해 왔던 날인데요.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서명하면서 미국의 정식 연방 공휴일이 됐습니다. 오늘 관공서 은행들은 문을 닫고요. 또 미국 전역에서 인권과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축제, 퍼레이드 등이 펼쳐집니다. 원인이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비큐 쿠레탄 플라자 3층 산바비큐,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예, 다가오는 주말 그 누군가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들 많이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1: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2: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2: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 213-427-5500, 427-5500.
3: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4: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3: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봄 파트너 타임 123.
5: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6: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7: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8: 우와, 싸다, 정말 싸다.
7: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8: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7: 진짜 감쪽 같네.
8: 역시 벤트웨이야.
7: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8: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9: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0: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9: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0: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9: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16년 6월 19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월드컵 경기 잘 보셨나요? 아유, 아쉽죠? 네. 이기려면 이기고 지려면 크게 지면 오히려 덜 아쉬울 텐데 아무튼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란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린 뒤에 월드컵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서명한 지 이틀 만에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첫 후속 실무 협상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후속 회담을 하기 전에 맺었던 종전 협상 MOU에는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 레바논 공격 포함되지 않는다, 즉각 휴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서명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또 공격했습니다. YTN입니다.
4: 스위스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오늘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 대표단의 첫 실무 회담이 연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담에는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스위스 당국은 실무 준비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도 향후 구체적인 재개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 연기는 미국 측 협상 대표인 JD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 행을 전격 보류한 직후 나왔는데요. 백악관은 실무적 조율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번 합의로 설정된 60일간의 협상 기한, 즉 오는 8월 16일까지 최종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일정에는 시작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이 이끄는 대표단도 스위스로 향할 준비를 마쳤으나 일정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친헤즈볼라 성향 매체들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계속된 레바논 남부 공습을 명백한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표단 파견을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 문제가 향후 협상 지속 여부를 가를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 측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밤사이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거점 80여 곳을 공습해 수십 명을 자살하고 헤즈볼라 공격에 이스라엘군 4명이 숨지는 등 교전이 격화하고 있어서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적들이 이란이 정한 선을 넘으려 한다면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과도한 요구를 하면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해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백길은 빠르게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가 풀리자마자 그동안 석 달 넘게 발이 묶여있던 유조선 등 대형 상선 7척이 해협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당국도 해협 내 대기 선박들을 대상으로 통항 신청 접수를 시작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협 안쪽에 갇혀있는 한국 선박 24척도 개별 신청을 거쳐 조만간 해협을 빠져나올 전망입니다. 선박들은 기뢰 위험이 있는 중앙 항로 대신 안전한 이란 측 대체 우회 항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에너지 업계도 유전 재가동과 수출 정상화 준비에 착수했지만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선 기뢰 제거 작업과 후속 조치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3: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직후에도 레바논 공습을 이어가면서 양국의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이 시작부터 이렇게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밤사이 레바논 남부 곳곳에서 헤즈볼라 대원과 관련 시설을 타격하는 등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의 반복적인 휴전 위반에 대응 조치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오전부터 밤까지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레바논 남부에서 최소 15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작전 종식을 선언한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휴전 논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발효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공격하자 이란 내 강경파를 대변하는 언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타스님 뉴스는 미국의 미친 게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에 대한 침략이 끊이지 않고 24시간 동안 공습 강도는 훨씬 거세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바논 내에 이스라엘의 범죄와 철수 미이행은 이란과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를 전면 위반하는 행태라며 이스라엘의 야만 행위가 중단되고 레바논에서 철수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양해각서로 약속한 60일간의 본 협상도 전면 취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타스님 뉴스는 이스라엘의 계속된 범죄와 레바논 영토 점령은 양해각서 사용 선고를 의미한다며 이런 합의 위반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면 이란이 힘을 발휘하는 지렛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해드린 대로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과 이 때문에 난처한 미국 사이의 감정의 골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 종전 협상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와이튼입니다.
5: 이스라엘은 종전 양해각서를 무시한 채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격퇴를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은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우파 언론과 친밀한 미국 상원 의원들을 통해 압박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극우 성향 강요들도 진격을 외치고 극우 채널 방송인들은 트럼프는 패자, 벤스는 인간 말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졸지에 인간 말종이 된 벤스 미국 부통령. 네타냐후가 미국 이란 간 합의에 격분한다는 보도에 관해 질문받고 불쾌했다며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나라, 초강대국의 수장이라며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6: Is it over the last three months, two-thirds of the defensive weapons that have protected your homeland have been built by American hands and paid for by American tax dollars.
5: 평화로 가는 길에 걸림돌로 박힌 이스라엘을 향해 이란은 미국이 합의 준수를 보장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이나 이란을 상대로 독자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미국과 이란의 60일 핵협상도 출발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미국이 아닌 이란이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이란에 과도한 양보를 했다는 비판론에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우리가 절박해서 만난 게 아니다. 절박했던 것은 이란이라며 이란은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60일 기간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그들은 돈을 한 푼도 단 10센트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나 경제적 혜택은 이란이 미국과 합의를 준수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60일간의 후속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류 언론들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내용과 트럼프 대통령 발언 분석을 통해 그가 경제 상황 악화에 겁먹어 종전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석유 무기에 대항하는 미국의 약점을 인정했다며 미국의 종전 협상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솔직함 때문에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다는 점이라며 이는 그가 이란 정권과 왜 협상을 맺었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 이후 기자회견에서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은 경제적 재앙이라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비용 증가가 종전 합의를 추진한 배경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유가와 하락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도 사설을 통해 미국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비싼 대가를 치르는 와중에 이란 정권은 살아남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허버트 후보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대통령을 언급한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후보 전 대통령처럼 되고 싶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을 지속되도록 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후보 대통령 유산에 붙잡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공황을 불러 미국 경제를 망친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을 우려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사설을 통해 미국이 이란과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MOU 발효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 수순을 밟으면서 상업 선박들의 운항도 일단은 재개되고 있습니다. CNN은 선박 추적업체 윈드워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MOU를 체결한 이후 그동안 100일 이상 발이 묶여있던 선박 7척이 해협 통항을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선박 가운데 5척은 중국 선박이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선박도 각각 한 척씩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초청해 핵 검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은폐와 기만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이른바 말뿐인 비핵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7: 미국과 이란의 잠정 합의에 따라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특사가 미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시설 사찰과 농축우라늄 위치 확인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을 초청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직접적인 이면 합의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란과 IAEA 간의 사찰단 초청을 위한 부속 서한이 작성됐습니다. 이 서한을 근거로 향후 미국 사찰관들도 테헤란에 들어가 검증 작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됐습니다.
8: Now it's for us to sit down with our American colleagues, our Iranian colleagues, and start formulating the concrete steps that will have to be taken.
7: 이번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60일간 후속 협상을 진행합니다. 합의문에 따라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국제적 감독 아래 희석돼야 합니다. 또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어집니다. 양해각서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주요 성과로 내세웁니다.
9: We're never going to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but they've agreed not to, and you'll see that very clearly in the agreement.
7: 하지만 이란이 북한처럼 몰래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지적에 이번 합의로 막을 수 있다고만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1970년 핵확산 금지 조약 가입 당시부터 이미 핵 개발 포기를 약속했습니다. 결국 합의의 성패는 서면 약속이 아닌 철저한 사찰과 투명한 검증에 달렸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3: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4: 차차차. 홈쇼핑 월드 신토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3: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6: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6: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모닝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소식 전해드려야죠. 자, 홍명보호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2차전에서 멕시코에게 어제 0-1로 패했습니다. 1승 1패로 조 2위를 유지한 한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3차전에서 이겨도 조 1위로 올라설 수 없습니다. 2승을 올린 멕시코가 조 1위를 확정했고 한국은 조 2위를 지키는 게 최선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2위로 조별 리그를 마치면 B조 2위와 오는 28일 LA에서 32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조 2위로 조별 리그를 마치는 거 딱 좋네요. LA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경기를 하니까요. B조에는 캐나다,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카타르, 스위스가 있습니다. 캐나다나 스위스를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위를 하면 독일이 있는 2조나 벨기에가 있는 G조 1위와 힘겨운 32강전을 치러야 합니다. A조 다른 경기에서는 체코와 남아공이 1-1로 비겨서 두 나라가 나란히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골 득실차로는 체코가 3위, 남아공이 4위인데 체코가 멕시코와 남아공이 한국과 마지막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멕시코와 상대 전적에서 4승 3무 9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월드컵 무대에서는 프랑스 대회, 러시아 대회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 만났는데 모두 패했습니다. 한국은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무승 징크스를 깨지도 못했습니다. 한국의 이번 작전 뭐 보시면 다 이제 눈치채셨죠? 뒤에서 공을 천천히 돌리다가 한 번의 역습 찬스, 또 천천히 돌리다가 아니면 기회를 봐서 공격하는 그런 축구 스타일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하려면 공격수들이 엄청 빨라야 돼요. 손흥민 선수 하나 믿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왜 이런 작전을 갖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2중, 3중 슛할 공간을 전혀 내주지 않는 압박 수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다른 선수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체코 때와 같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월드컵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경기 어제가 통산 40번째 경기였습니다. 40번째 경기에서 멕시코에게 월드컵에서 3연패를 당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또 경우의 수 따지게 됐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됐는데 그나마 또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축구대표팀에 카드 악재, 경고 누적 악재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체코와의 경기에서 남아공의 미드필더 테보호 모코에나가 경고를 어제 받았는데요. 옐로카드 경고를 받았습니다. 멕시코와 1차전에서 경고 한 장을 받았던 모코에나는 어제도 경고 한 잔을 받으면서 한국과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 뛸 수 없게 됐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서는 멕시코전에 이어서 이 경고카드, 퇴장카드에 발목을 잡힌 그런 모양새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좀 고맙죠. 네. 한국은 아무튼 남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기에서 경우의 수든 뭐든 뭐 이런 거 안 보려면 무조건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비기거나 졌는데 체코가 멕시코를 이긴다? 그럼 상황이 더 복잡해지죠. 이기고 봐야 됩니다. 어제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기에 모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 LA시정부도 깜짝 놀랐고요. 관계자들도 어제 사람 모인 거 보고 정말 많이 충격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LA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문화적 영향력이 큰 두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와 멕시코 커뮤니티가 어제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는 동안 초록색 멕시코 유니폼, 빨간색 한국 유니폼, 그리고 태극기와 멕시코 국기로 거리가 가득 찼습니다. 한인타운은 수십 년 동안 두 커뮤니티가 공존해왔던 곳으로 한국어 간판 앞에 멕시코 과일 노점상, 스페인어로 대화하는 한인 마트 직원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두 문화 유대가 깊은 상징적인 LA입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이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에 모인 팬들은 승패와 상관없이 두 나라 우정을 응원했습니다. 또 양국의 특별한 유대는 2018년 어제도 전해드렸죠. 러시아 월드컵 때 한국이 독일을 극적으로 꺾으면서 멕시코의 16강 진출을 도왔을 때 수많은 멕시코 팬들이 한국인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고마움을 전했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무튼 어제 경기에서는 멕시코가 한국을 1-0으로 꺾고 가장 먼저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뜨거운 열기 속에 열린 서울국제공원에서의 거리 응원단. 양 커뮤니티 축구 수천 명이 참가했는데 지금 한 만 명 정도가 모이지 않았느냐라고 추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이자 축구 적수로 만나게 된 어제 팬들. 잘 경기는 마쳤고 멕시코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승리의 기쁨은 순식간에 혼란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도로 무단점검, 무단점거 그리고 총격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서울국제공원 인근 아이롤러 스트리트 이 인근에서 양팀 팬이 모여서 단체 응원전을 펼쳤는데 경기가 전반전을 지나면서 현장 분위기가 과열됐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멕시코 축구 팬들은 일제히 주변 도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흥분한 팬들이 차량 위로 올라타거나 폭죽을 터뜨리고 도로 한복판에서 이 스피닝, 위험한 차량 질주를 하는 등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LA 경찰국은 치안 유지를 위해 시 전역에 전술경보를 발령했고 추가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군중 해산에 나섰고 자정쯤 돼서야 인파가 모두 흩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포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동은 파코이마 지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파코이마 지역은 멕시코 커뮤니티가 아주 밀집해 있는 곳이죠. 멕시코 팬들이 교차로를 점거한 채 국기를 흔들고 음악을 크게 틀면서 교통을 마비시켰고 역시 자정쯤에 해산됐습니다.

0: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아이롤러 거리와 제임스의 무드 블루버드 인근에서 한 남성이 공중을 향해 총을 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인근 교차로에서 이 남성이 한 무리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던 과정에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에 맞은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총격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며, 용의자와 피해자가 당시에 월드컵 단체 응원에 참여 중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LA에서 이렇게 대규모 응원전 아주 성숙하게 진행이 됐지만, 응원전이 끝난 후에는 조금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 중국 베이징 등 뭐 세계 각국의 한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거리 응원전 그리고 합동 응원전 펼쳐졌습니다. 뉴욕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YTN입니다.
1: 인구 절반이 한인인 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대강당에 교민 500여 명이 모여 열띤 응원전을 펼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2: So exciting to see everybody or see our country on the world stage.
3: Yeah, we give all our support to them. We're really happy that they're representing us. They're great.
1: 중국 황금 연휴 첫날을 맞은 베이징 한인 밀집 지역인 왕징에서도 교민 300여 명이 모여 대표팀의 멋진 플레이에 환호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 때마다 탄성과 아쉬움이 교차했지만 응원 소리는 경기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4: 많은 교민들이 오셔서 한국팀의 성장을 염원하고 있고요. 우리 이 기운이 한국팀에게 전달돼서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1: 경기 결과는 아쉬웠지만 교민들은 월드컵 개최국이자 강호인 멕시코를 상대로 최선을 다해 싸운 태극 전사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5: 오늘 경기 너무 잘하셨고 계속 힘내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6: 구호 한번 해주세요. 한 번 더.
5: 대한민국!
1: 어느 곳에 있든 교민들은 대한민국이란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 대표팀을 응원하며 승리를 향한 염원을 공유했습니다.
7: 뉴욕 뉴저지 교민들은 대표팀의 남아공전 승리를 기원하며 단체 응원을 힘차게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에서 YTN 이승균입니다.
0: 자, 아직 월드컵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3차전이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저희 길거리 응원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 기를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그대로 받아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응원해보겠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8: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9: 엄마 집밥이 최고지.
8: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9: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8: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9: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8: 밥 한 그릇 더요.
10: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8: 웨스턴 도마 칼국수.
10: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8: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0: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1: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 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12: 눈은 밝게,
13: 얼굴은 아름답게,
12: 불란서 안경 검안과.
13: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2: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1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

0: 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213-388-7979 213-388-799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결과를 직접 설명하면서 화제가 됐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 뒷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고 교황에게는 방북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YTN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11일 만에 유럽 순방 성과를 알리기 위해 다시 회견장에 섰습니다. 우선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 때 옆자리에 앉았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풀었는데 좌석 배치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저 이렇게 자리를 붙여주셨다고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저한테 생색도 내셨는데
1: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북한 문제를 먼저 꺼냈다며 핵무기 보유 이전에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 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답답해 하셨어요. 둘 다 수가 있으면 하고 싶어 하세요. 이제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 이 대통령은 핵물질 추가 생산과 해외 반출을 막고 ICBM 기술 고도화 중단만 해도 국제사회의 이익이라며 단계적 북핵 해법을 제시했다고 언급했고 고민해보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G7 방문 전 찾았던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자신이 요청한 이야기도 소개했습니다.
2: 그리고 방한의 계기에 DMZ 방문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 이 대통령은 교황이 한반도 평화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삼성 스마트폰을 쓰고 현대차를 타고 있다는 말도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3: 유럽 순방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국내 현안 질문도 받으며 회견은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는데 적극적 국정 홍보로 지지율 반등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0: 레오 14세 교황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요청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땅을 밟는 첫 교황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작년 5월 즉위한 이후 북한 방문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이란 전쟁 등 국제 현안 속에 교황의 메시지는 주로 전쟁 중단과 대화, 외교의 복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 특수성과 평화를 강조해온 교황의 메시지를 고려하면 북한 방문은 상징성이 큰 추진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북한이 오지 말라고 그러면 갈 수 없는 거죠. 자, 지금 한국의 중앙일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앙일보가 발행한 220억 규모의 기업 어음이 최종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중앙일보는 주 채권은행에 워크아웃 공식 신청했습니다. 기업 구조 개선 작업입니다. 중앙일보는 주 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공식적으로 워크아웃을 신청을 한 건데 한편 채권자인 한양증권은 선순위 담보 구조를 확보하고 있어서 회수에 문제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양증권은 중앙일보 관련 300억 원 규모의 익스포저 중 약 80억 원을 회수했고 EOD 발생에 따라 잔여 220억 원에 대한 계약상 권리 행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양증권은 입장문에서 중앙일보와 JTBC 등 중앙그룹에 대한 자사 익스포저가 840억 원이며 이 중 87%에 해당하는 731억 원이 연내 순조롭게 회수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떻게 회수하려고 하는 걸까요? 한편 JTBC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원금 보장을 우선 전제로 삼으라고 요구를 했는데 방금 전해드린 대로 중앙일보 또 부도가 나면서 지금 사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4: 경영진 사태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일렬로 서 있는 사람들. JTBC가 차입금 206억 원을 만기에도 갚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자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모인 개인 채권 투자자들입니다.
5: 원금을 즉각 보장하라!
6: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4: 개인 채권자들은 JTBC의 상환 실패 가능성을 충분히 알기 어려웠다며 투자자 원금 보상을 우선순위로 두고 오너일가 사재 출연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7: 우리는 향후 법원에 회생 절차가 개시되든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 협상이 진행되든 이 과정이 거대 기업의 빚 탕감이나 꼬리 자르기를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중앙그룹의 차입금 가운데 은행권 대출은 상당 부분 담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담보가 없는 시장성 조달은 개인 투자자와 일반 법인의 투자 수요가 금융사 리테일 창구를 통해 대부분 판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뿐만 아니라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도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등 여파가 그룹 전반으로 퍼지는 가운데 중앙일보는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만기 예정보다 먼저 갚아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예금이 부족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끝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JTBC의 디폴트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 투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어 중앙일보 보도로 시장 긴장감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8: 실제로 건전한데도 불구하고 뭐 등급이 비슷하다든지 지명도가 비슷한 회사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시장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채권 함부로 사면 안 되겠네 할 거고.
4: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을 상대로 JTBC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문제 소지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자, 이번에는 선거 관련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전현직 선관위 최고위층을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사원 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거나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를 도입하는 재발 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와이텐입니다.
3: 열흘 동안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혼란상의 원인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했습니다. 용지 부족이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를 집중 조명했는데 일선에서 오전부터 투표지 부족 정황을 전달받고도 5시간 넘게 대응이나 상부 보고가 없었고 개표할 때는 관내 투표소에서 연장 투표가 진행되는 특수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태의 화근이 된 선거인수 50% 인쇄 하한선 기준 지침은 의결조차 없이 사무총장 선에서 내려진 졸속 결정이었다며 향후 70% 이상으로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
9: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참정권을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3: 규명위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선관위 고위관계자 12명을 수사 의뢰하고 실무진 6명은 징계 의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비상근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등 10가지 재발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9: 비상근으로 중요 정책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전념성이 부족한 바
3: 진상규명위는 재선거 부분도 검토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법적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법원이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명단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YTN입니다.
10: 12.3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추가 기소됐습니다. 약 반년 동안의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정보사 요원 명단이 비록 정식으로 군사기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인 만큼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명단에 요원별 성명과 임관연도, 특기사항 등이 담겨 있어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요원 명단이 전달되도록 했다며 지휘체계 안에서 순차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11: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개연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10: 김 전 장관 측은 1심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12: 군사비밀로 지정도 등재도 관리도 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고 해서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10: 김 전 장관 측은 관련 혐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노 전 사령관 사건과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가 다르다며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3: 선택하세요 품질을,
1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3: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6: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7: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6: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7: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6: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7: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6: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9: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주 기업들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보험 적용을 놓고 보험회사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구상을 실험하는데 보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험의 보장 없이는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뿐만이 아니라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오비탈, 스타클라우드, 론스타 데이팅 홀딩스, 카우보이 스페이스 등도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 발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보험 중개인과 인수자 4명과 우주기업 3개사와 접촉한 결과 이들은 아직 예비 단계지만 우주 AI 데이터 센터 보험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 중개업체 마시는 여러 기업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향후 보험 적용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보험사들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시의 미국 항공우주부문 책임자 패튼 클라인은 데이터 센터와 디지털 인프라에 집중하는 기업들은 이미 보험업계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론스타는 최근 마시 사무실에서 25개 보험사가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연간 보험료가 5억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 이미 발사 실패, 위성 오작동, 우주 쓰레기, 우주 날씨 등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험사들의 위성 보장 보험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있었지만 우주 AI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보험회사를 위한 AI 도구를 개발하는 업스테이지 AI의 이 케이시로 지사장은 현재 시장 논의는 보험료를 얼마로 책정하는가 보다는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비탈의 유인푼 CEO는 큰 과제 중 하나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칩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며 이 칩들이 혹독한 우주 환경에 취약할 수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자, 아직 이렇게 AI 열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후유증은 여전하지만 고용시장은 AI, 이 인공지능 열풍 덕분에 탄탄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AI로 미국의 전력 수요가 10년 안에 50% 급증해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원전 역량을 갖춘 다른 나라, 특히 한국에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가 많이 부족해질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YTN입니다.
1: 트럼프의 남자로 불리는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첫 통화정책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금리 인하 기조를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한 건 종전 합의에도 고유가 상황은 여전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 전보다 4천 건 줄어든 22만 6천 건을 기록해 미국 고용시장은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소비가 위축된 와중에도 기업들이 AI와 데이터 센터 등 신기술에 막대한 자본을 지출하며 경기 급락을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5월 경기 선행 지수는 AI 투자 호조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AI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떠받치는 문제는 물가는 물론 안보와도 직결돼 중대 사안이 됐다고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진단했습니다.
2: We probably need anywhere for the next 10 years. We may see up to 50% increase in power and demand in the US.
1: 미국 원자력과 화력 발전소 등 에너지 부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엔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2: There are a number of conversations that are occurring at the government levels and indeed various US and Korean companies as well around continuing to develop the nuclear supply chain and support that South Korea can provide in that regard.
1: 특히 미국 기업들은 많은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원자로 기술과 원자력 공급망 역량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모건 스탠리는 짚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인 딜로이트는 미국 내 전력 공급에 향후 5년간 1조 5천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해 전력 생산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기회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한편 막강한 자금력으로 파트너들과의 협상에서 늘 우위를 점해왔던 애플이 AI 열풍에 따른 메모리칩 부족 현상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주요 메모리칩 제조업체들이 AI 서버용 제품 생산에 주력하다 보니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칩 가격이 크게 올라 제품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메모리 칩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 중 하나인 애플조차도 협상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수개월간 메모리 칩 가격이 급등하면서 애플이 과연 제품 가격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 애플도 가격 인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팀 쿡 CEO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메모리 칩 가격의 엄청난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고 흡수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제품 가격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이폰 모델 가격이 $10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 아이폰 프로 모델의 경우 추가로 $100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프로 모델의 경우에는 $200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이미 휴대전화는 $1,000 선을 훌쩍 넘어선 상황입니다. 애플 제품은 이미 상대적으로 고가 제품군에 속하지만 여기서 가격을 더 올리면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IT 기업 메타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아동에 해롭다는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해 연방의회에 로비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메타가 상원에 계류 중인 아동 온라인 안전법 법안에 자사에 유리한 특정 문구를 넣으려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입법 제안서에는 온라인 기업이 18세 미만의 온라인 안전 또는 사생활 보호 문제로 초래된 모든 손실 청구와 관련해 주 법에 따른 소송 및 책임에서 면책된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메타는 당초 아동 온라인 안전법 통과를 반대했지만 반대 의사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해당 문구를 넣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를 외부 기업 데이터센터에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기업들의 수요를 파고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아마존의 AI 부문 최고 책임자 피터 드산티스는 아마존 웹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트레이니엄 칩을 직접 구매할 잠재 고객들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사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의 AI 가속기 트레이니엄은 2020년 출시 이후 아마존 웹서비스를 통해서 오픈 AI, 엔트로픽, 우버 테크놀로지 등이 도입했습니다. 아마존에 따르면 이 칩으로 창출된 매출 약정은 올해 4월 기준 2,2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또 올 초 출하를 시작한 트리니엄 3세대는 이미 대부분 완판됐으며 내년에 출시 예정인 4세대에도 강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이 아마존 측 드산티스는 전했습니다. 앤디 제시 아마존 CEO도 지난 4월 주주 서한에서 제3자에게 자사의 칩 렉을 판매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마누엘 마레로 쿠바 총리가 국회에서 발표한 친시장 개혁 패키지, 60여 년간 정통 사회주의와 국가주도 계획경제를 고수해왔던 쿠바가 사실상 중국 베트남식 개혁, 개방 노선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쿠바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출석해 176개 친시장 개혁 의제가 담긴 비상경제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민간기업의 기회 확대, 가격 상한제 폐지, 국영기업의 개혁과 자율성 강화, 추가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조치, 금융시스템 현대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쿠바 내 사형기업과 기업가들을 가로막던 관료주의적 규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이끄는 일당제 체제 특성상 정부가 제출한 이번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체제 이념적 기반인 공산주의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시도는 아닙니다. 6월 19일 금요일이자 오늘 준틴스 공휴일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도 어제 시간이 계속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드셔도 효과가 없으시던 60대 남자분이 급성 췌장염의 치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 진료를 하고 침을 맞는 동안 저는 바로 한약 처방을 내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한약을 씻고 C종류의 한약은 빠고 모두 총동원하여 한약을 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급한 케이스일 경우에는 우리 한의원 탕약실에서 직접 한약을 다리기 때문에 당일에 한약 픽업이 가능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다시 오셔서 그 자리에서 뜨끈뜨끈한 한약 한 봉지를 드시면서 와우, 한약이 지납니다. 내 병은 다 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연신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분은 첫날 한약 두 봉지를 드셨는데 통증이 좀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한약 네 봉지를 드시고는 힘은 좀 드셨지만 대변도 관장 없이 보셨다고 하십니다. 이분이 한약 처방은 황제내경이 변증 논치에 중점을 두고 처방을 했는데 한약을 드시고 5일이 지나니 그렇게 심하던 복통이 조금씩 가라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입맛도 살아나고 이분이 표현 대로 계속 죽만 드시다가 한 달 반에 처음으로 밥을 드셨다고 하시면서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어떤 병이든 치료할 때에는 반드시 몸을 보호하는 한약제를 가장 기본적으로 넣고 다음 치료약을 더 넣어서 한약 처방을 내립니다. 병이 발병한다는 것은 몸의 정기, 원기 부족으로 몸이 허약해졌다는 말씀이 되겠고 나쁜 사기가 그 틈을 노려 몸에 침입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한약 처방은 20가지 약재로 구성이 되었는데 원기를 보호하는 당삼과 황기를 많이 넣고 혈류량이 순환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혈을 없애는 당귀, 단삼과 아추를 넣어 막힌 췌장관을 뚫을 수 있는 강한 힘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열 해독하는 한약재인 금은화, 용담초, 포공령을 넣어 양방에 항생제를 대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 기능을 소통하는 시호, 지각을 넣어 간과 담낭에 소화액의 분비를 도왔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3: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3: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3: 213-427-5500, 427-5500.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본 파트너 타임 123.
6: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7: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8: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8: 진짜 감쪽 같네.
9: 역시 벤트웨이야.
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월드컵 경기 좀 아쉬웠죠? 네, 이제 2차전 끝난 겁니다. 한국 월드컵 대표팀은요, 월드컵 본선에서 2차전, 조별예선 2차전에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는데 어제 또 그 기록을 깨나 했는데 깨지 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3차전이 남아있으니까 네, 월드컵 관련 소식은 이란 소식 먼저 전해드린 뒤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서명한 지 이틀 만에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첫 후속 실무 협상 전격 연기됐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스위스로 가지 않는다라고 실무 협상 연기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장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도 다시 격화되면서 이 MOU 종전합의 서명하자마자 시작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4: 스위스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오늘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 대표단의 첫 실무회담이 연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담에는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스위스 당국은 실무 준비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도 향후 구체적인 재개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 연기는 미국 측 협상 대표인 JD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 행을 전격 보류한 직후 나왔는데요. 백악관은 실무적 조율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번 합의로 설정된 60일간의 협상 기한, 즉 오는 8월 16일까지 최종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일정에는 시작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이 이끄는 대표단도 스위스로 향할 준비를 마쳤으나 일정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친헤즈볼라 성향 매체들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계속된 레바논 남부 공습을 명백한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표단 파견을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 문제가 향후 협상 지속 여부를 가를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 측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밤사이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거점 80여 곳을 공습해 수십 명을 사살하고 헤즈볼라 공격에 이스라엘군 4명이 숨지는 등 교전이 격화하고 있어서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적들이 이란이 정한 선을 넘으려 한다면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과도한 요구를 하면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해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백길은 빠르게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가 풀리자마자 그동안 석 달 넘게 발이 묶여있던 유조선 등 대형 상선 7척이 해협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당국도 해협 내 대기 선박들을 대상으로 통항 신청 접수를 시작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협 안쪽에 갇혀있는 한국 선박 24척도 개별 신청을 거쳐 조만간 해협을 빠져나올 전망입니다. 선박들은 기뢰 위험이 있는 중앙 항로 대신 안전한 이란 측 대체 우회 항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에너지 업계도 유전 재가동과 수출 정상화 준비에 착수했지만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선 기뢰 제거 작업과 후속 조치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3: 들으신 대로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직후에도 레바논 공습을 이어가면서 후속 협상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밤사이 레바논 남부 곳곳에서 헤즈볼라 대원과 관련 시설을 타격하는 등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상황에서도 자국 영토와 국민에 대한 위협에는 대응할 권리가 있다 때문에 공격을 한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 종식을 선언한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실무협상 결국 무산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전 양해각서 발효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공격하자 이란 내 강경파 대변인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려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고스란히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스님 뉴스는 미국의 미친 게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에 대한 야만적인 침략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지난 24시간 동안 공습 강도는 훨씬 거세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 내 이스라엘의 범죄와 철수 미이행은 이란과 미국이 합의한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를 전면 위반하는 행태라며 이스라엘의 야만 행위가 중단되고 레바논에서 철수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양해각서로 약속한 60일간의 본 협상도 전면 취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타스님 뉴스는 이스라엘의 계속된 범죄와 레바논 영토 점령은 양해각서의 사형 선고를 의미한다며 이런 합의 위반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개방한다면 이란이 힘을 발휘하는 지렛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통신인 파르스 통신도 레바논 남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계속된 공격으로 인한 협상 취소라는 올바른 1단계 결정에 이어서 2단계로는 호르무즈 해협 즉각 폐쇄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국가안보회의 결의로 이렇게 결정해야 한다며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제하도록 강제하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과 이 때문에 난처한 미국 사이의 감정의 골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 종전 협상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YTN입니다.
5: 이스라엘은 종전 양해각서를 무시한 채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격퇴를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은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우파 언론과 친밀한 미국 상원 의원들을 통해 압박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극우 성향 강요들도 진격을 외치고 극우 채널 방송인들은 트럼프는 패자, 벤스는 인간 말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졸지에 인간 말종이 된 벤스 미국 부통령. 네타냐후가 미국 이란 간 합의에 격분한다는 보도에 관해 질문받고 불쾌했다며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나라, 초강대국의 수장이라며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6: Is it over the last three months, two-thirds of the defensive weapons that have protected your homeland have been built by American hands and paid for by American tax dollars.
5: 평화로 가는 길에 걸림돌로 박힌 이스라엘을 향해 이란은 미국이 합의 준수를 보장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이나 이란을 상대로 독자 군사 행동에 나선다면 미국과 이란의 60일 핵 협상도 출발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이 미국이 아닌 이란이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이란에 과도한 양보를 했다는 비판론에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우리가 절박해서 만난 게 아니다. 절박했던 것은 이란이라며 이란은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60일 기간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그들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이 MOU를 통해서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전해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인해서 협상은 취소된 상태입니다. 일단 뭐 취소라기보다는 연기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편 주요 언론들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내용과 트럼프 대통령 발언 분석을 통해 그가 경제 상황 악화에 겁먹어 종전 합의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석유 무기에 대항하는 미국의 약점을 인정했다며 미국의 종전 협상이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솔직함 때문에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다는 점이라며 이는 그가 이란 정권과 왜 협상을 맺었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드러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은 경제적 재앙이라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비용 증가가 종전 합의를 추진한 배경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유가와 하락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도 사설을 통해 미국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비싼 대가를 치르는 와중에 이란 정권은 살아남았다라고 종전 합의를 혹평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허버트 후버 전 대통령을 언급한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후버 전 대통령처럼 되고 싶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을 지속되도록 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워싱턴포스트는 후보 대통령의 유산에 붙잡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공황을 불러 미국 경제를 망친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사설을 통해서 미국이 이란과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전날 진단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초청해 핵 검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일단 MOU가 그대로 이행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벌써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MOU 협상 자체가 깨진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 MOU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을 초청해 이란이 핵 검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은폐와 기만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이른바 말뿐인 비핵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이란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YTN입니다.
7: 미국과 이란의 잠정 합의에 따라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특사가 미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시설 사찰과 농축 우라늄 위치 확인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을 초청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직접적인 이면 합의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란과 IAEA 간의 사찰단 초청을 위한 부속 서한이 작성됐습니다. 이 서한을 근거로 향후 미국 사찰관들도 테헤란에 들어가 검증 작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됐습니다.
8: Now it's for us to sit down with our American colleagues, our Iranian colleagues, and start formulating the concrete steps that will have to be taken.
7: 이번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60일간 후속 협상을 진행합니다. 합의문에 따라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국제적 감독 아래 희석돼야 합니다. 또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어집니다. 양해각서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주요 성과로 내세웁니다.
9: We're never going to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but they've agreed not to, and you'll see that very clearly in the agreement.
7: 하지만 이란이 북한처럼 몰래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지적에 이번 합의로 막을 수 있다고만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1970년 핵확산 금지 조약 가입 당시부터 이미 핵 개발 포기를 약속했습니다. 결국 합의의 성패는 서면 약속이 아닌 철저한 사찰과 투명한 검증에 달렸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0: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11: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설원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설운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설운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2: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13: 홈쇼핑 월드 신토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2: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14: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5: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4: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6: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7: 엄마 집밥이 최고지.
16: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7: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16: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7: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6: 밥 한 그릇 더요.
1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6: 웨스턴 도마 칼국수.
18: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6: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어제 너무 아쉬웠죠? 네, 잘 하다가 한 골 먹어서 멕시코와 조별 예선 2차전에서 0-1로 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승규 골키퍼의 아, 한 번의 실수가 0-1로 패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저는 수비수 실책으로 봤거든요. 네, 골키퍼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김승규 선수가 앞으로 공을 잡고 앞으로 딱 넘어지면서 공을 가슴에 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 수비수가 있어서 수비수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공을 놓쳤고 그게 골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근데 김승규 선수 실수라는 뭐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비수 실수라고 봅니다. 공을 안 보고 있는 수비수가 어디 있어요? 골대 앞에 있는 수비수가 공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안 보고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는 수비수는 전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어제 한국 축구 대표팀이 멕시코와의 조별 예선 2차전에서 패하면서 조 1위 등극에 실패했습니다. A조 2차전에서 멕시코에 0-1로 패한 것입니다. 어제부터 2차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멕시코는 이제 2연승을 달리면서 본선 진출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1승 1패로 조 2위를 유지한 한국은 남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기에서도 이겨도 조 1위로 올라설 수 없습니다. 2승을 올린 멕시코가 조 1위를 확정했고 한국은 조 2위를 지키는 게 최선인 상황이 됐습니다. 왜 우리가 남아공을 크게 이기면은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승장승 원칙이 뭔지 먼저인지 골 득실차가 먼저인지는 그거에 따라서 1위와 2위가 달라지는데 멕시코가 1위를 확정 지었다라고 하니까 한국은 2위를 지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이겨서 무조건 2위를 지키는 게 최선인 상황이 됐습니다. 또 똑같아요. 월드컵 나갈 때마다 한국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경우의 수 이번에도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 안 하려면 뭐 그냥 이기면 됩니다. 2위로 조별리그를 마치면 B조 2위와 LA에서 32경을 치릅니다. 만약에 3위를 하게 되면 독일이 있는 2조나 벨기에가 있는 G조 1위와 힘겨운 32경전을 치러야 되는데 3위를 하면 독일이나 벨기에를 만날 가능성이 높죠. 2위를 하는 게 최고입니다. 4위로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마지막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기는 오는 수요일에 펼쳐집니다. 수요일에 다시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윌셔 잔디광장에서 거리 응원이 시작되면서 거리 응원이 펼쳐질 예정이면서 다시 한번 3차전 많은 기 모아서 축구대표팀에게 보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제 서울국제공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보기 좋은 광경이었습니다. 한인타운 LA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문화적 영향력이 큰 두 이주민 커뮤니티 한국과 멕시코가 어젯밤 월드컵 무대에서 맞붙었고 그리고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는 동안 한인타운은 붉은색과 초록색의 한국 유니폼과 멕시코 유니폼 그리고 태극기와 멕시코 국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인타운은 수십 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멕시코 커뮤니티가 공존해왔던 곳으로 두 문화의 유대가 깊은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어제 경기를 앞두고 만난 이 응원객들은 승패와 상관없이 두 나라 우정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유니폼을 입은 친구 역시 무승부를 기원하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을 멕시코가 1-0으로 꺾으면서 가장 먼저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 지으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되고 뭐 모두 잘했다 잘 싸웠다 그러고서 경기장을 응원 길거리 응원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아 근데 이게 또 순식간에 혼란으로 변했어요. 경기가 1-0으로 끝나자마자 멕시코 축구 팬들이 일제히 주변 도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흥분한 팬들이 차량 위로 올라타거나 폭죽을 터뜨리고 도로 한복판에서 또 이 차량 묘기 하는 거 있죠. 빙글빙글 도는 차량 묘기를 펼치는 등 난장판이 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LA 경찰국은 시 전역에 전술경보를 발령하고 추가 병력을 투입했고 군중 해산에 나서자 자정쯤 인파가 모두 흩어졌습니다. 추가 체포자는 없는 것으로 일단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일단 본선 진출을 했잖아요. 경기 이길 때마다 이럴 겁니까? 성숙한 시민의식, 성숙한 응원 문화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유사한 소동 어제 LA 한인타운뿐만이 아니라 파코이마 지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파코이마, 이 멕시코 커뮤니티가 모여 살고 있는 곳이죠. 멕시코 팬들이 교차로를 점거한 채 국기를 흔들고 음악을 크게 틀면서 교통을 마비시켰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라서 자정이 다 돼서야 역시 해산됐습니다. 그 수많은 불꽃놀이를 또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네, 모두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체포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고 도망가고 하고 도망가고 도망갈 짓을 왜 할까요? 네.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서울국제공원 인근에서는 총격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어제 경기가 한창 열리던 6시 40분쯤 전반전 거의 끝나갈 즈음에 제임스 M. 우드와 그리고 아이롤로 스트릿에서 한 남성이 총을 쏘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했고 현장에서 한 남성이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안정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총격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며 용의자와 피해자가 당시에 월드컵 응원 중이었는지 아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말다툼 중이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한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한인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정확한 신원, 피해자, 용의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어제 서울국제공원이 여러 가지 경기 후에 혼란스러운 모습, 경기 도중에 벌어졌던 총격사건 이런 걸 제외하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울국제공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 이렇게도 사람을 모을 수 있구나. 새로운 아이디어.

0: 지역인 왕징에서도 교민 300여 명이 모여 대표팀의 멋진 플레이에 환호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 때마다 탄성과 아쉬움이 교차했지만 응원 소리는 경기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1: 많은 교민들이 오셔서 한국팀의 성전을 염원하고 있고요. 우리 이 기운이 한국팀에게 전달돼서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0: 경기 결과는 아쉬웠지만 교민들은 월드컵 개최국이자 강호인 멕시코를 상대로 최선을 다해 싸운 태극 전사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2: 오늘 경기 너무 잘하셨고 계속 힘내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3: 무한번 칠세 한번 더!
2: 대한민국!
0: 어느 곳에 있든 교민들은 대한민국이란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 대표팀을 응원하며 승리를 향한 염원을 공유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교민들은 대표팀의 남아공전 승리를 기원하며 단체 응원을 힘차게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4: 자, 이제 조별 예선 경기는 한 경기 더 남았죠. 길거리 응원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국 대표팀 꼭 남아공과의 경기 이겨서 본선에 진출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는요. 24일 수요일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오후 6시에 경기가 펼쳐지고요. 이 경기 거리 응원 합동 응원전은 다시 윌셔 광장 리버티 파크로 와서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쉬시는 분들 많으시죠? 연방 공휴일입니다. 쉬는 날 이렇게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에요. 오늘 마지막 노예들이 해방 소식을 접한 날을 기념하는 준틴스입니다. 그동안 흑인 사회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한 페이지가 마감된 것을 축하하면서 오늘 퍼레이드, 거리 축제, 음악 공연, 바베큐 파티 등등을 할 예정입니다. 이 준틴스는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정 공휴일로 제정됐습니다. 준틴스는 6월을 뜻하는 준과 19일을 뜻하는 나인틴스의 합성어로 노예 해방 기념일 또는 자유의 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연방 공휴일 6월 19일 준틴스를 맞아서 관공서와 은행 일제히 문을 닫습니다. 연방 우체국도 휴무에 들어가면서 우편물 배달이 중단되고 뉴욕 증권거래소를 비롯한 대부분 금융기관, 관공서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UPS와 페덱스 같은 민간 택배 서비스는 정상 운영되며 민간 사업장도 뭐 평소대로 뭐 문을 엽니다. 마켓 오늘 뭐 보실 수 있습니다. 난 오늘 쉬는데 마켓이나 볼까? 장이나 볼까? 네. 가능합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시민권 취소 절차 대폭 확대를 강행하면서 한인을 비롯한 합법 이민자 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들까지 겨냥한 강경 이민 정책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 시민권 취소 소송을 당하는 사람들은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일단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유학생 수가 코로나 사태보다도 적은 3만 명대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학생 교환학생 관리 시스템이 발표한 2026 6월 통계에 따르면 유학생 또는 직업훈련 비자를 받고 미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출신 유학생은 3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세비스를 통해 유학생 통계를 공식 발표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뉴욕지가 전역에서 두 번째로 한인 유학생이 많은 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다 줄어들었습니다. 이같이 유학생이 급감하고 있는 이유, 고환율, 그리고 반이민 장벽 때문인 것으로 일단은 해석되고 있습니다. 환율 지금 아직도 1,500원대죠. 네. 전국의 개솔린 가격은 두 달 반 만에 처음으로 갤런당 평균 4달러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갤런당 3.999달러로 집계됐는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다시 공습하면서 국제유가 또 올라갈 가능성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국 평균 개솔린 가격 전해드릴 때마다 죄송해요. 캘리포니아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캘리포니아는요. 갤런당 개솔린 평균 가격 5달러 642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유층에게 이르

0: 특성으로 5%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가 오늘 11월 주민투표 주민발의안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은 억만장자세 도입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주민투표 발의 요건 87만 5천 개를 훌쩍 넘는 약 98만 개 유효 서명을 확보했다라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단체 측의 발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오는 11월 대선과 11월 중간선거와 함께 주민투표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 억만장자세는 순자산이 10억 달러가 넘는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일회성으로 5% 세금을 걷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대부분 저소득층 의료보장 등 보건의료 분야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노동조합은 초고액 자산가들이 각종 세제 혜택을 이용해 과세를 회피하고 있다며 삭감되는 연방의료예산을 메우기 위해 추가 재원이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기업인들과 반대측은 부유층이 대거 세금이 적은 다른 주로 이주하면서 오히려 주정부 소득세 수입이 줄고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역시 이에 반대하면서 노조와 협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과반을 기록하고 있지만 격차는 크지 않아서 11월 투표 전까지 의료노조와 재계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치솟는 주택가격 속에서 매물 부족, 높은 금리로 캘리포니아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세대가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지역에서 주택 구입 능력 지수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1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 자리, 캘리포니아에서 집사기 어려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관통하는 LA 메트로 D노선 연장 구간 개통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뭐 월드컵 특수가 좀 있지 않을까요? 메트로 전철 이용객 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메트로는 지난 5월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이네요. 전철 이용객 수가 647만 건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가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6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이 D라인이 연장됐기 때문인데 D라인이 가는 곳에 볼거리들이 많아요. 네. 윌셔 블루버드를 따라서 라브레아, 페어팩스, 라시에네가 등 3개 지하철 문이 새롭게 열리면서 D라인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LA시 정부의 첫 한인 여성 국장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캐런베스 LA시 장실은 공공사업위원회 산하 환경미화국 신임 국장으로 한인 준킴 로페스 밀턴 니구엘 이 수도국 CEO를 지명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몰튼 니구엘 수도국 CEO입니다. LA 역사상 최초의 한인 환경미화국장이자 시 핵심 부서를 이끄는 첫 한인 여성 국장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시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인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오늘 새벽 노스리지 지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용의자가 경찰과 대치 끝에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새벽 2시쯤 와이스톤 에비뉴의 한 주택에서 가족 간의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용의자의 남동생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포모나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남녀 두 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뒤 1시간 넘게 위험천만한 도주극을 벌인 48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포모나 경찰국은 어제 오후 3시 반쯤 한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아파트 4층에서 두 명이 피해자를 발견해 급히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이들은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모두 숨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포모나 출신의 용의자 로버트 갈트먼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아파트에 또 다른 남성 주민을 향해 총을 쏜 것이라고 증명했습니다. 범행 직후 어두운 색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용의자는 오후 5시쯤 고속도로에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포착됐고 추격전이 1시간 이상 이어진 가운데 결국 경찰의 물리력 사용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피해자들의 정확한 신원을 유족에게 통보하기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했으며 용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의 주택가에서 무선 인터넷 신호 교란 장치까지 동원해 침입을 시도했던 칠레 국적의 원정 강도 일당이 수주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리버사이드 경찰국은 지난 4월 9일 밤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가택 침입 미수 사건의 용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복면을 쓴 남성 3명이 담장을 넘어 뒷마당으로 침입한 뒤 뒷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범행 당시 신원을 감추기 위한 옷을 입고 집주인의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와이파이 재머, 즉 무선 통신 교란 장치까지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기척을 느낀 집주인이 내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제3범죄 수사대는 추적 끝에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 차량을 특정했고 지난달 27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차량을 발견해 잠복 끝에 일당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 용의자 4명은 조사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출신이라며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며 신원을 속이려 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모두 칠레 국적의 원정 범죄 조직원들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멕시코 국적 여성 1명도 공범으로 함께 체포했습니다. 어린 친소녀를 성추행하고 국외로 도피했던 70대 남성이 무려 20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 경찰국은 올해 73세 살인 도망자 안드레스 레에스를 아동 성추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에스는 지난 2008년 산타아나의 한 가정집에서 당시 8살이던 친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현장을 목격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나 레에스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재빨리 국외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레에스를 잡기 위해 100만 달러 현상금을 걸고 추적해왔지만 그의 행방은 오랫동안 유연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20년 가까이 흐른 최근 수사당국은 레에스가 범행이 일어났던 산타아나의 옛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결정적인 제보를 입수한 뒤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도피 경로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주민들이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의 무단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조용하던 주택가 골목이 웨이모 차량들의 상습 대기 장소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붕 위 센서가 특징인 웨이모 차량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사고와 구설수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곳 웨스트체스터 주민들의 불만은 훨씬 일상적인 데서 비롯됐습니다. 주민들은 웨이모 차량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택가 도로변을 점거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한 주민은 지난 5월부터 웨이모 차량들이 집 앞에 수시로 서 있기 시작했다며 새벽 1시나 2시에 또 차량 전조등 불빛이 창문을 뚫고 들어오고 후진 경고음이 침실까지 들려 잠을 설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인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을 이용하려는 여행객들로 인해 평소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들까지 주차칸을 차지하자 주민들의 좌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시위회 측은 이러한 상습 주차가 명백한 시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웨이모 측은 서면 성명을 통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운행 사이에 잠시 주차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이 공차 운행 거리를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현재 특정 골목의 대기는 중단된 상태지만 인근의 다른 도로들은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웨이모 측과 협의해 해당 지역에서의 상습 대기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 있는 AI 챗봇 라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자, 지금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제 2028년에는 LA에서 올림픽도 열리죠. LA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대회 운영을 시작할 자원봉사자 모집을 7월 14일부터 시작한다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LA28 조직위원회, LA올림픽 조직위원회가 LA28입니다. LA28은 이번 대회 기간 동안에 활동할 발렌티어 크루 6만 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자원봉사자들을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를 움직이는 숨은 주역이라고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가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위한 정보 안내 워크샵을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정기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 주 화요일부터입니다. 이번 워크샵은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거나 렌트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방법, 관련 정보를 받아보는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조만간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인 LAC 재원을 활용한 렌트 보조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 자격 요건, 신청 시 필요한 준비 서류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키와 사무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누구나 예약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6시 일정으로 격주 운영될 예정입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인타운 노동연대 키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앤 커뮤니티 센터가 오는 23일 역시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 20분 이 센터 2층 강당에서 요실금 방광염을 주제로 오디오 세미나를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장 비뇨기 질환인 요실금과 방광염의 원인, 증상, 예방법 및 치료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 여성동지회 3.1 여성동지회가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후세에 계승하기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유관순 열사 나라 사랑 세미나라고 불리는 이 세미나는 내일 오후 2시 한인회관 1층 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 강연에는 코리안 아메리칸 헤리티지 팟캐스트, 코리안 인디펜던스 레거시, 코리안 리소스 센터 등에서 활동하는 김한진 강사가 초청돼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 발자취와 역사적 의미를 심도 있게 조명할 예정입니다. 남가주 주요 기독교 교계 단체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결성한 대한민국 국가참정권 수호운동 미주본부가 한국의 선거관리 부실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성명 발표와 대규모 구국 기도회, SNS 캠페인 등을 통해서 범동포적 참정권 수호운동을 본격 전개하겠다라고 어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금강환경이 한인타운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 새로운 LA 매장을 어제 그랜드 오픈했습니다. 1974년에 창립돼 53년째 한인사회와 함께하고 있는 금강환경은 예, 안경과 선글라스, 컨택렌즈 제품 뭐 당연히 구비하고 있죠. 각종 보험, 메디케어, HMO 모두 취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금강환경은 그동안 있던 로데오 갤러리아를 벗어나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3: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5: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6: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5: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6: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0: 선택하세요 품질을,
1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함 열척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뭐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조선업계에서는 이 발언이 미국의 조선업 제조 공백을 한국의 압도적인 건조 생산력으로 메우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도 자연스럽게 속도를 낼 것이다 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주둔 미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재편을 본격화했습니다. 유럽이 스스로 방위를 주도하라며 미국의 나토 분담금 축소도 경고했습니다. 와이튼입니다.
1: 피테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란 전쟁 당시 일부 유럽 동맹국들이 미군의 기지 사용과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2: But too many of our allies said no or tried to drown us in arcane legal debates. It was shameful.
1: 페그세스 장관은 이어 유럽 내 미군 배치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유럽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실질적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2: I'm announcing today a six-month Department of War review that will examine America's force posture and basing in Europe.
1: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가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체제에서 벗어나 유럽이 스스로의 방위를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동맹국들이 국방비 증액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안보 무임승차를 계속한다면 미국의 나토 분담금 일부를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다발적 분쟁에 대비하겠다며 유럽 군사자산 감축에 나섰는데 나토 사무총장은 위기 대응 전력에 대한 미국의 기여 축소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유럽은 이미 국방비를 늘리며 군사력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미국의 압박이 현실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3: Wir stärken die europäischen NATO-Staaten, wir stärken den europäischen Pfeiler der NATO. Wir wissen, dass wir mehr tun müssen und wir tun es.
1: 미국은 나토 억지력의 핵심인 유럽 배치 핵무기를 뺄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유럽은 안보 공백을 메워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업적을 기르는 오바마 대통령 센터가 10년이 넘는 준비 과정 끝에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남부 잭슨파크에서 어제 열린 개막식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조 바이든,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등 전직 대통령들과 영부인들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이 밖에도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케빈 뉴섬 주지사를 비롯해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쥐스팅 트리도 전 캐나다 총리 등 안팎의 정계 인사들 그리고 문화 예술계 인사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와 분열의 정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바마 센터가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4: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8: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7: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8: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7: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8: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7: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0: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11: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2: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1: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2: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1: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2: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1: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2: 213-427-5500, 427-5000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3: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금강안경 거만가 LA.
12: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0: 시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납학이며 문의는 657325, 4000번 657325 4000번입니다.
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2: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4: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3: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5: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6: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7: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8: 우와 싸다! 정말 싸다!
7: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8: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7: 진짜 감쪽 같네?
8: 역시 렌트웨이야!
7: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8: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AM1600시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어제 다들 축구 보셨죠? 네, 그런데 어제 한인타운은 그야말로 대혼란이었습니다. 어제 열린 월드컵 경기에서 멕시코 대표팀이 한국을 상대로 이 승리를 거둔 후에 LA 전역이 축하 인파로 들썩였습니다만은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도로 점거와 총격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얼룩졌습니다. 경기가 치러졌던 어제 저녁 LA 한인타운 올림픽가 인근 서울국제공원 근처 아이롤로 스트릿에는 양 팀을 응원하는 수백 명의 팬들이 모여서 단체 관람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전이 끝날 무렵인 저녁 6시 45분쯤 응원 열기가 과열되면서 단체 관람 구역에서 약한 블럭 정도 떨어진 아이롤로 스트릿과 제임스 M 우드 블루버드 교차로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총상을 입은 피해자 한 명을 실제로 발견해서 인급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한 명을 체포해서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LA 타임스 기자는 세 발의 총성을 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공중을 향해서 권총을 발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무장한 남성과 시비가 붙었던 것인지 또는 무차별 총격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공중을 향해 쏜 총알을 아래에서 맞았던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함이에요. 이들이 단체 관람에 참여했던 인물인지도 현재 경찰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약 1시간 뒤 멕시코가 1대0으로 승리를 했다라는 소식이 확정되자 수많은 멕시코 축구 팬들이 일제히 주변 도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그런데 순식간에 난폭한 소동으로 변질됐으며 흥분한 일부 팬들이 달리는 차량 위로 올라타거나 폭죽을 터뜨렸고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을 전속력으로 회전시키면서 이 타이어 연기를 내뿜는 이른바 번아웃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LA 경찰국은 시 전역에 전술 경보를 발령했고 추가적인 병력을 요청해서 스크럼을 짠 뒤에 군중 해산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인파는 어젯밤 자정쯤이 돼서야 겨우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체포자가 있는지는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샌프란도 밸리의 이 파코이마 지역에서도 멕시코 팬들이 교차로를 완전히 점거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벤나이스와 로럴 캐년 블루버드 일대에서 대형 국기를 흔들고 음악을 크게 틀며 차량 통행을 완전히 막아섰던 이 멕시코 군중들은 밤 11시쯤이나 돼서 해산했으며 이 지역 역시 체포된 사람이 있는지 현재 확인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아직도 월드컵이 끝나려면 몇 주간의 일정이 더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향후 경기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성숙한 분위기 속에서 축제를 즐겨줄 것을 강력하게 당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어제 낮 1시 한인타운 서울공원 티셔츠를 배부해주는 현장에는 100m 이상의 긴 줄이 형성되는 등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특정 시간대에는 무려 200m 이상의 긴 줄이 형성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런데 티셔츠 배부 현장에 한인들보다도 오히려 히스패닉계가 더 많아 보였다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오후 5시경에는 윌셔길로 또 많은 인파가 몰려 나와서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행렬이 이어지는 바람에 퇴근을 하려는 한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윌셔길 후버에서 출발해서 이 웨스턴까지 오는데 평소 그저 5분 내지 7분 정도면 될 거리를 차로 무려 30분 이상 걸렸다라고 한 한인이 저희 라디오 서울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경기 시작 직전인 6시가 되자 노르만디길도 막히기 시작하면서 이 노르만디를 따라서 윌셔에서 피코까지 내려가는데 차로 무려 40분가량 걸렸다라는 제보도 저희 라디오 서울로 왔습니다. 또 다른 한인은 목적지로 이동을 하는데 차가 마치 주차장처럼 움직이지를 못해서 인근에 아예 스트릿 파킹을 하고 자신의 약속 장소로 걸어서 갔다라고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인파가 차도 인도 가리지 않고 몰려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어제 한인타운은 한인들과 멕시코 주민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붐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제보해 주신 분들 중에 한 청취자분은 30년 넘게 LA에 살았는데 한인타운에 이렇게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몰려나온 건 처음 봤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축구 열기가 이제 월드컵 이후에 경제 활성화의 열기로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어제 0-1로 아쉽게 멕시코에 패한 그 경기의 결과쯤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축구 열기가 월드컵 이후에도 과연 경제 활성화의 열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미셸 박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의 인준안이 드디어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본회의를 통해서 스틸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자, 상원 인준을 통과한 미셸 박 스틸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과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받아서 공식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아그레망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agreement, 즉 동의한다라는 뜻이죠. 이게 프랑스어로는 아그레망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잠깐. 그럼 왜이 외교가에서는 대사가 부임할 때 상대국이 오케이 하는 거를 아그레망이라고 할까요? 보통 영어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왜이 부분만 프렌치를 사용할까요? 네. 알아보니까 뭐 특별히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근대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오랫동안 이 프랑스어가 표준 공용어로 사용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의 대사 임명 사전 승인을 뜻하는 공식 외교 전문 용어로 이 프랑스어 용어가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굳어지게 됐다라는 후문입니다. 이 아그레망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외교관, 특히 국가의 수반을 대표하는 이 대사라는 이 직책은 파견된 국가에서 면책 특권 등 강력한 법적 권리를 누리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국이 껄끄러워하거나 과거에 자국에 해를 끼친 인물로 평가해서 그런 사람이 대사로 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 외교적인 마찰이 생길 수도 있겠죠. 따라서 1961년에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여러 가지 조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4조에 따라서 대사를 임명할 때는 반드시 상대국의 사전 승인, 즉 아그레망을 받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미셸 박스틸에 대해서 한국의 현 정부 인사들은 조금 껄끄러워하는 것도 사실이죠. 미셸 박스틸 그녀가 친 트럼프 성향이면서도 매우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셸 박스틸이 상원 인준을 받았는데 한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안줄 수도 있나 하는 의문도 살짝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제법상으로는 한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거부할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임명한 대사의 이 아그레망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전례도 없고요. 더구나 이번 미셸 박스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의 경우에는 상원 인준 통과와 동시에 이미 어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 승인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상원에서 인준이 통과되자마자 곧바로 아그레망을 줬습니다. 어차피 거부할 수 없다면 빠르게 아그레망을 주면서 껄끄러워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처럼 만들자라는 뭐 그런 의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셸 박스틸의 아그레망은 이미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 대사 임명자는 가방 들고 한국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0: 이어서 이란이 통행료 받겠다는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도 나도 돈 받겠다라고 나서는 믿기 힘든 사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란과 종전을 위한 MOU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으로부터 돈을 받고 해군의 호위를 제공하는 소위 VIP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어제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에 돈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미국 해군이 호위를 해주는 소위 호위 통항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되는 선박, 즉 돈을 내는 선박에게는 일종의 VIP 패스를 붙여주는 형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신속한 통항을 원할 경우에는 군사 호위와 더불어서 수수료가 더 붙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선들로부터 돈을 받고 호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각국의 선박들은 들어오고 나가는 입항과 출항의 모든 것을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란에게도 통항세를 내고 또그 과정에서 안전을 담보해주겠다라는 미국에게도 일종의 경호세를 내야 하는 소위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입니다. 여기도 뜯기고 저기도 뜯기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와 더불어서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보험 프로그램을 만들게 한 뒤에 모든 선박들이 이 보험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전쟁 이전에는 아무런 비용 지불 없이 그저 자유롭게 들고 나던 이 각국의 선박들이 전쟁 이후에 이런 상태로 종전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란에게는 통행세, 미국에게는 경호세, 보험회사에게는 보험료 등을 지불해야 하는 이중, 삼중고를 겪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상태는 양국이 MOU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들린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에는 사실 큰 변동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에는 여전히 유조선 220척을 포함한 500여 척의 선박이 네 달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 중에 24척은 대한민국 국적 선사입니다.
1: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룰루레몬이 만리장성에서 개최한 대형 프로모션 행사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행사 도중 사용된 북이 일본 북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국 내 거센 민족주의 여론에 밀려 결국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언론 매체에 따르면 룰루레몬은 지난 5월 30일 만리장성에서 중국 문화와 웰빙을 홍보하는 요가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당일 행사에는 현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지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 유명 배우 주이룽이 참석해 북 연주단과 함께 무대에 오르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직후 SNS를 중심으로 주이룽과 연주단이 사용한 대형 북이 중국의 전통 악기가 아닌 일본의 전통 북인 태고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습니다. 현지 타악기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은 북의 형태와 가죽을 고정하는 방식 등이 일본식 연주 스타일에 가깝다며 국가적 상징인 만리장성에서 일본풍의 북을 두드린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함께 무대에 올랐던 배우 주희룡의 소속사 측은 즉각 룰루레몬 측에 전면적인 경위 조사와 후속 조치를 촉구하며 선 긋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룰루레몬의 대응도 이례적으로 신속합니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행사는 중국 문화에 대한 변함없는 존경을 표하고자 기획됐지만 전문 지식의 한계로 인해 잠재적인 논란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협연했던 드럼 연주단 역시 자체 사과문을 내고 해당 악기의 사용과 외부 홍보를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극단적으로 고조된 중국 내 민족주의 성향이 글로벌 브랜드를 삼킨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시장은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지만 역사적, 지정학적 레드라인을 건드릴 경우 단 하루 만에 전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이민자들의 시민권까지 박탈하는 시민권 박탈 절차의 대폭 확대를 감행하면서 한인을 비롯한 합법 이민자 사회의 긴장감이 또다시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서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까지 겨냥한 강경 이민 정책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지난 1월과 2월 두 달 동안 만 이미 29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추가 사건도 현재 대거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이는 과거 어느 행정부보다도 크게 빠른 속도입니다. 이민자료분석기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 12일까지 접수된 시민권 취소소송은 모두 166건으로 연평균 10건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닷 몇 달 만에 이 수십 건을 제기하면서 기록적인 수준의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취소는 연방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연방정부는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거나 시민권 취득 자격이 없었음이 드러날 경우에 시민권 박탈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미국에서 태어난 출생 시민권자는 아니며 귀화 시민권자에 한정됩니다. 미국 내 한인 유학생 수가 팬데믹 당시보다도 적은 3만 명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유학생 또는 직업훈련 비자를 받고 미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출신 유학생은 총 39,79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인 유학생 수는 지난 2014년 4월 91,58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에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사태가 극심했던 2021년 3월에는 40,859명까지 줄었다가 이후 다시 반등하기 시작해서 2022년 11월 48,700명까지 회복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감소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42,843명으로 줄어든 뒤에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끝에 결국 이달 들어서는 드디어 4만 명 아래선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LA시 정부의 첫 한인 여성 국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 씨는 LA 공공사업위원회 산하 환경미화국 신임 국장으로 한인 준 킴 로페스 수도국 CEO를 지명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LA시 역사상 최초의 한인 환경미화 국장이자 시 핵심 부서를 이끄는 첫 한인 여성 국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와 스페인어에 능통한 준 킴 로페스 국장은 UC 샌디에고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사, 캘스테이트 노스리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지난 14년간 오렌지 카운티 몰튼 니구엘 수도국의 CEO로 재직하면서 상하수도 및 재활용 시스템 운영을 총괄해왔습니다. 대한항공이 이달부터 해외 출발 장거리 노선 1등객 승객을 대상으로 기내식 사전 주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기내식 사전 주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항공기 출발 전에 승객이 원하는 메뉴를 미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노선은 미국의 경우에는 LA, 뉴욕, 애틀랜타, 보스턴, 시카고, 워싱턴이고 또 프랑스의 경우에는 파리, 영국은 런던, 독일은 프랑크푸르트 등 9개 노선 출발입니다. 사전 주문 메뉴는 오는 22일 출발편부터 제공됩니다. 항공기 출발 21일 전부터 24시간 전까지 대한항공 웹사이트와 앱에서 원하는 기내식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는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에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승객은 첫 번째 식사와 두 번째 식사 모두 미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식, 양식, 채식 등 메인 요리를 먼저 고른 뒤에 에피타이저와 수프 등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주문하면 됩니다. 이 정규 메뉴 외에 베지터리언을 위한 채식 메뉴도 역시 사전 주문이 가능합니다. 출시될 때마다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트레이더 조스의 미니 토트백이 지난 17일 전국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판매 첫날도 매장마다 고객들이 오픈하기 전부터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는 오픈런이 벌어지면서 대다수 매장에서 순식간에 품절됐습니다. 트레이더 조스는 1인당 4개로 구매 수량을 제한했으며 가격은 2달러 99센트에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불 99에 사간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재판매를 할 때 과연 얼마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불 99에 사간 토트백이 리세일 사이트에서 무려 100달러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주요 기독교 교계 단체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대한민국 국가참정권 수호운동 미주본부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LA 한인타운 평화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한국의 지방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참정권 침해와 부정선거 정황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진상규명과 한국 지방선거의 재선거의 실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미주 3.1 여성 동지회가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후세에 계승하기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유관순 열사 나라사랑 세미나는 이제 내일 오후 2시 LA 한인회관 1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4: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5: 엄마 집밥이 최고지.
4: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5: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4: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5: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4: 밥 한 그릇 더요.
6: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4: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4: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6: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8: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9: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0: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1: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

0: 장의사는 다르네요.
1: 한국 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2: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4: 네, 이어서 이러다가 부자들은 다 나가고 저소득층만 남겠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부자들에게 거액의 일회성 세금을 거둬서 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을 충당하자라는 일명 부유세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결국 투표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어제 억만장자 부유세 도입을 추진해온 전미 서비스 노조 서부지부가 투표 상정에 필요한 유효 서명을 충분히 모았다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각 주 내 주민투표 안건으로 올리려면 87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 단체는 올해 초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해서 이 요건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노조가 6월 말까지 이를 발의하면 올해 11월 억만장자세, 소위 부유세 도입 여부가 투표에 붙여지게 됩니다. 부유세는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자산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을 한 차례만 부과한다라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세금은 말씀드린 대로 한 차례, 즉 일회성으로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억만장자세 도입 논의가 시작된 뒤에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초부자들이 모두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IT 기업 CEO들이 세금을 피해서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줄줄이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글의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 지난해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기업 45곳을 폐업하거나 이전했고요. 자신의 거주지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옮겼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네바다주와 마찬가지로 개인 소득세, 주정부 인컴택스가 없는 곳으로 유명하죠. 자, 그리고 세르게이 브린, 역시 구글의 공동창업자도 플로리다와 네바다에 부동산을 샀고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역시 플로리다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터 틸 페이팔 창업자, 트래비스 켈러닉 전 우버 CEO, 래리 앨리슨 오라클 창업자 등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떠날 계획이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있죠? 이러다간 다 죽어! 라는 대사가 있는데요. 정말 이러다간 부자들 다 나가! 가졌습니다. 이어서 어제 개관한 오바마 기념관은 $30.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업적을 기리는 오바마 센터가 10년이 넘는 준비 과정 끝에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시카고 남부 잭슨 파크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조 바이든, 빌 클린턴, 그리고 조지 W. 부시 등 전직 대통령들과 영부인들이 함께 참석해서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은 물론입니다만은 공화당 출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데이빗 레터맨, 코난 오브라이언, 오프라 윈프리, 톰 행크스, 앤 해더웨이 등 유명 인사들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또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를 비롯해 쥐스탱 트리도 전 캐나다 총리도 참석했습니다. 이 오바마 센터는 11년 만에 완공이 됐는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대통령 기념관과는 달리 박물관 자체 건물 외에도 공공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식물 정원, 그리고 농구 경기장 등을 갖춰서 지역사회 문화 허브로 설계된 게 특징입니다. 오바마 재단 측은 이 센터 운영을 통해서 약 2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센터 입장

입장권은 그런데 11월까지 모두 매진된 상태입니다. 한편 입장권은 다른 대통령 기념관 입장권과 비슷한 30달러입니다. 30달러입니다. 그러나 입장료는 조금 구별이 됩니다. 타 지역에서 온 성인은 30달러이고 어린이는 23달러입니다만은 일리노이 주민은 성인 26달러, 어린이 15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자, 다른 기념관의 경우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요르바린다에 있는 리처드 닉슨 기념관은 성인 29달러, 그리고 시미밸리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기념관은 성인 29달러 95센트로 사실 대부분 가격은 비슷비슷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깨끗이 씻고 새 옷도 자주 갈아입는데도 지워지지 않는 체취 때문에 손주를 안아주는 일조차 망설여진다. 이렇게 털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중한 이들과의 거리를 벌리는 그야말로 투명한 장벽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 체취 고민 역시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이렇듯 세대 간 단절을 부추기는 하나의 사회적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냄새의 원인은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철저한 생화학적 노화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냄새의 주범으로 투 논의 날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피부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하면서 생성되는 알데하이드 계열 부산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40세 이상부터는 체내 검출 농도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주 씻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 어디를 어떻게가 중요할 텐데요. 이 투논의 날은 물에 잘 녹지 않는 기름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바디워시나 약산성 비누로는 모공 속에 끈적하게 들러붙어 있는 산화물을 벗겨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씻고 나서도 몇 시간만 지나면 다시 그 특유의 체취가 피어오른다는 것입니다. 자, 전신을 씻는 거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지질 산화물을 걷어내려면 피지 제거력이 강한 조금은 알칼리성 비누를 피지선이 밀집된 곳이죠. 귀 뒤, 목덜미, 겨드랑이 이런 데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탁 습관의 재조정도 필수입니다. 찬물 세탁으로는 섬유에 엉겨붙어 있는 이 지질 찌꺼기를 녹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적어도 40도에서 60도씨 사이에 온수로 세탁하고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 곁들인다면 세정력과 냄새 흡착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체취 관리는 노년의 자존감 회복에 직결된다는 점 생각해 보면서 본인은 물론이지만 가족 여러분도 좀더 이런 부분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클레버 케어 제공이었습니다.

0: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 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3: 엄마 집밥이 최고지.
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되죠.
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7: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8: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 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7: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8: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1: 최신 검안 기기와 망막 건강 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 교정, 올도 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한인 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 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 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 안경.
12: 여보, 술주를 왜 이렇게 많이 담아? 요즘 물가 장난 아닌 거 알아, 몰라?
13: 알지, 너무 잘 알지. 자기야, 잘 봐봐. 새로 나온 처음처럼 페트인데 병보다 저렴하지? 안 깨지고 가볍고 더 싸고.
12: 어머, 그러네. 처음처럼 페트 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375ml 딱 좋잖아.
13: 집에서도 마시고 친구네나 캠핑 갈 때도 갖고 가자.
12: 자기야, 처음처럼 페트 더 담아, 더 담아.
13: 처음처럼 페트 더 가볍게 더 저렴하게. 오늘 가까운 한인마트에서 만나세요.
14: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텀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4: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6: 네, 어제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한국 대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뭐 다들 보셨겠습니다만은 예상보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하는 한국 운전 좋은 경기를 펼치고도 한국이 0-1로 패했죠. 자, 경기 후에 있었던 간단한 평가를 한국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의 말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17: 우리 대표팀 경기에 그 1-0이라는 그 패배 스코어만 빼면은 나머지는 다 잘했습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딱 한 번의 실수가 결승골로 이어져서 아쉬운 패배를 당한 거거든요. 자, 우선 우리 전반전은 우리 대표팀이 홍명보 감독이 의도한 전술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수비에 방점을 두고 멕시코가 올라오면 뒷공간을 노리는 침투 패스로 승부를 보겠다. 적절하게 운영하면서 노련하게 이 전반전을 가지고 왔고요. 후반 들자마자 후반 5분에 그 실책으로 결승골이 나왔는데, 아, 그게 좀 아쉬웠죠. 그리고 그 뒤에 경기의 양상은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후반 추가 시간 6분 남겨놓고 우리가 조규통 선수랑 모두 다 투입이 됐죠. 예. 오늘 이제 이겨야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공격자원 모두 다 투입해서 공격수 6명이 들어갔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유의했던 것은 크로스에 이은 조규성 선수의 이 헤더, 예. 제공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예. 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나머지 그 3차전에서는 아마 이런 또 그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 놀라운 거는 또, 와, 우리가 멕시코도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도 기회를 만들려고 했고, 제공권에서는 우리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피지컬과 높이를 이용한 세트피스 주요한 공격 옵션 중에 하나이다. 라고 우리 계속 준비했었고요. 멕시코도 충분히 알고 있었겠죠. 근데 코너킥과 프리킥 전반 전후반 90분 내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멕시코가.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두 번의 코너킥이었었거든요. 근데 코너킥 같은 경우는 일부러 안 만들려고 해도 안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와, 멕시코 대단하게 전후반 90분 동안 코너킥 한 번도 안 주다가 후반 추가 시간 6분에 예. 두 개만 허용했죠. 네. 멕시코 수비도 대단했습니다.
16: 자, 이번 월드컵 경기를 TV로 시청하시면서 뭐 좀 이상하게 느끼신 건 없으십니까? 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 경기장 안팎에 계속 나오는 그 스폰서 기업 광고에 일본 기업 이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 또는 유럽 쪽의 기업은 물론 있고 뭐 한국의 현대, 심지어 중국 기업은 뭐 한자로 대놓고 무슨 광고를 내보내고 있기도 하는데요. 일본 기업 광고는 전무합니다. 그 이유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18: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 경기를 뛰는 선수들 뒤로 이번 대회 공식 스폰서들의 광고가 줄줄이 노출됩니다. 미국 기업인 코카콜라와 비자, 중동의 아람코와 카타르 항공, 중국의 레노버, 그리고 한국의 현대 기아 광고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때 월드컵 광고판을 장식했던 일본 기업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월드컵 스폰서 명단에서 일본 기업들이 사라진 현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지난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당시 캐논을 시작으로 소니와 도시바, 후지필름, JVC 등 네로라하는 기업들이 약 30년간 공식 스폰서 자리를 지켜왔던 일본. 그러나 2018년 러시아 월드컵부터 3회 연속으로 스폰서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일본 기업이 급감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세계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의 전자업체들은 TV와 가전 분야 경쟁력이 부진해지자 소재 부품이나 산업 인프라, 기업용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했습니다. 가령 도시바의 경우 가전 부문의 상당 지분을 중국 기업에 매각하고 주력 분야를 송배전 설비와 인프라 사업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을 염두에 두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월드컵 광고를 할 필요가 크지 않아진 겁니다. 2000년대 이후 경제 거품이 붕괴됐고 엔저 현상 등도 계속되면서 기업들이 과거처럼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아사히 신문은 일본 기업이 월드컵 스폰서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인도나 동남아시아 등의 신흥 시장에서 월드컵이 개최될 경우 다시 공식 스폰서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6: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이 두 달 반 만에 처음으로 갤런당 평균 4달러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트리플 A에 따르면 오늘 아침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달러 99센트로 집계됐습니다. 가솔린 전국 평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31일 이후 처음입니다.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미국에서 이 가솔린 가격에 갤런당 4달러 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고물가를 피부로 느껴서 소비 행태를 바꾸는 심리적인 기준선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전 평균 3달러 19센트였다는 점에 비하면 여전히 현재 25% 높은 수준인 셈입니다. 지역별로 편차는 그런데 매우 큽니다. 캘리포니아주 평균 가격은 갤런당 5달러 64센트, 하와이는 5달러 57센트 등으로 5달러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반면에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 등은 갤런당 3달러 40센트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도심공원에서 대형 나무 십자가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차별 의도가 없는 정치적 시위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은 당국은 십자가 방화라는 행위의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중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일리노이 대학 시카고 캠퍼스에 재학 중인 21살의 멀린 루가 증오범죄, 공공재산 파손 등 4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루는 지난 9일 시카고 중심과 그랜드 파크에서 직접 제작한 나무 십자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현장 사진을 공개하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으며 현지에서는 증오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국에서 십자가 방화는 단순한 방화가 아니라 과거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가 흑인 공동체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점에서 커다란 충격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그랜드파크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선 수락 연설을 했던 역사적인 장소다라는 점에서 이 지역사회의 충격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9: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0: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9: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20: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9: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2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2: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1: 선택하세요 품질을,
2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1: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1: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2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23: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4: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3: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4: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3: 진짜 감쪽 같네.
24: 역시 벤트웨이야.
23: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4: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25: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5: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1-800-400-0091.
0: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 꼭 필요한 건강보험. 50년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회사는 2026년도에 가장 적절한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종업원 상해, 자동차, 주택 등 모든 보험도 최대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래튼, 비치와 오렌지 돌프,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2: 4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3: 2025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를 믿고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 기분이 되는 생명보험부터 시작해서 IRA 혹은 401k 롤오버 그리고 어뉴이티 은퇴플랜 아이들 학자금 플랜 상속플랜까지 전부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리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와 1년 어떠셨는지요. 2026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모든 재정플랜 가장 충실히 지켜드리고 키워드리겠습니다. 네.

0: 성봉우의 스토리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프렌드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2: 애플이 인공지능 수요 폭증에 따른 메모리 칩 가격 급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의 인상을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폰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안타깝게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며 우리에게 전가되는 엄청난 인상분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팀 쿡은 인상 시점과 규모 그리고 구체적인 인상 대상 제품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애플의 다음 주요 제품 출시는 폴더블 아이폰을 포함한 아이폰 18 라인업이 예상되는 9월입니다. 맥과 아이패드는 그 이전의 가격이 오를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애플은 지난달 이미 맥 미니의 시작 가격을 올린 바 있습니다. 가격 인상의 배경은 당연히 AI 수요 폭증입니다. 구글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등 이 빅테크가 지난해부터 AI 설비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메모리 칩 가격이 모두 4배로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폰 18의 기본형 가격은 $1,299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아이폰 17 프로 시작 가격인 $1,099보다도 $200, 퍼센테지를 본다면 무려 18%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너무 지나친 가격 인상 아니냐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애플의 팀 쿡 CEO는 40년 넘게 일해온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100년 만에 대홍수다. 어떤 시기에도 메모리 칩에 이 같은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 사태를 겪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건국 250주년 행사에 유명 연예인들이 줄줄이 보이콧을 하는 것과는 반대로 오바마 전 대통령 기념관 개관식에서는 톱스타들이 총 출동하기로 해서 상반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시카고에 건립된 오바마 센터는 노예 해방 기념일인 오늘 공식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 개관식에는 브루스 스프링스틴을 비롯해 스티비 원더, 보노,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존 레전드, 더 루츠 등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참석해서 공연을 펼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바마 센터의 개관식 일주일 뒤인 오는 25일부터는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 Great American State Fair가 열립니다. 그러나 이 행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행사라는 점이 뒤늦게 알려지자 출연이 예정됐던 가수 절반 이상이 줄줄이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이 가수들의 보이콧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돈만 많이 받으면서 그럼에도 행복해하지 않는 그런 아티스트들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뒤끝있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3: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 멸치 6불 99, 직화 짜장면 4불 99, 서산 어리굴젓 9불 99, 새우 6접 9불 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 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4: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5: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6: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213-388-7979 213-388-7979
5: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7: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7: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2: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1: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4: 류마티스 관절염,
15: 어깨와 허리 통증,
14: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5: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4: 진통제 없이
15: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4: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15: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6: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점심은 즐거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12시에 미국과 호주의 경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응원들 하시겠죠? 저는 어제 한국이 2-1로 멕시코를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상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또 5시 30분에요. 브라질과 IT의 경기가 있네요. 요건 좀 예상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자, 월드컵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토리 뉴스는 오늘 순서 마칩니다.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탱자 한미옥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어젯밤에 경기 보셨죠? 결과는 아쉽게도 1대 0. 아, 2대 1로 이긴다라고 찍었는데 그래도요, 이기면 기쁘고 지면 속상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다른 다음 경기를 기다립니다. 이 축구는 공 하나를 쫓는 경기지만 사실은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경기이기 때문이죠. 어젯밤에 LA 코리아타운은 빨강 물결, 초록 물결이 함께 넘실거렸습니다. 같이 사진 찍을까? 이러면서 초록과 빨강이 함께 사진도 찍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멕시코 청년들이 쭉 가는데 비버 멕시코! 그랬더니요. 꼬레야! 꼬레야! 꼬레야! 하나 주고요. 다섯 개를 받았어요. 오늘은 준틴스 데이입니다. 바로 자유의 날. 1865년 6월 19일 마지막 노예들에게 자유가 선포된 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태어난 곳도 다르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세상이 다시 한번 확인한 날이죠. 생각해보면요, 축구장도 그리고 이 준틴스도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다. 어머, 오늘이 주말이라 너무나 다행이에요. 어제 너무 달리신 분들, 아우 그래도요, 아우 다음 주 경기가 또 있으니까 체력 조절 잘해야 되겠어요.

0: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어제 한국은 졌습니다. 하지만 잘 싸웠습니다. 어젯밤 LA는 승자도 패자가 없는 화합의 축제. 오늘 준틴스 데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진정한 승리는 꼭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자유를 기억하는 오늘 우리 모두의 다름을 축복하면서 우리 모두는 같은 팀이다. 아, 20불 날라갔네요. 이제 오는 길에는 아직 그 이 동네 친구들이 출근을 안 해서 이 점심시간에 다들 출근하잖아요. 발레 파킹 하는 친구. 그 가운데서 니카라과에서 온 친구는요, 어제 제가 갔는데 나도 코리아에 베팅했대요. 그러면서 얼마? 그러니까 100불이나 했대요. 어떡하나 그 친구는. 바로 앞에 곱창집에 주방 이라는 그 멕시칸 친구 바블로에게 우리 다 털렸습니다. 막 그냥 있겠어요. 오늘 빠뜨러 이러면서 돈 내놔 이러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어제요, 모르는 사람끼리도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서로가, 아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서울 국제 공원에서 우리 한인 단체들이 돈을 많이 모아서 정말 또 후원도 받았죠. 그래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어제는 진짜 인산인해였어요. 정말 사람들이 많았고 양쪽으로 스크린이 크게 있었는데 그런데도 벌써 일찌감치, 제가 한 4시 반에 갔거든요. 경기 시작은 6시인데 뭐 꽉 찼습니다. 타월들을 돗자리처럼 쫙 깔아놓고 초록과, 아 초록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 그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아웃도어를 즐기잖아요. 그래서 어제 굉장한 그런 화합에, 야 대단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 한인타운은 우리 한인들과 또 멕시칸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제 정말 폭발적인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를 해서 다행입니다. 오늘이 준틴스 데이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오늘 쉬시죠. 그래가지고 이게 연방 공무원으로 공휴일이 된 지는 그래 오래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체국, USPS 우체국도 문을 닫고요. 하지만 FedEx나 UPS는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또 여러 소매점도 정상 영업을 합니다. 아, 공무원들은 좋겠다. 오늘 준틴스 데이에서 쉬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요, 이 폭우가 그렇게 내려서 저쪽 남부 지방에는 최고 4단계 위험 경보가 울렸다고 그래요. 미국 남부 지역에 이례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 이 폭우 위험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이 열대성 폭풍 아서가 남긴 엄청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며칠 동안 내린 비로 땅이 이미 흠뻑 젖어 있는데 또다시 물폭탄을 쏟아부어서요. 이번 주말까지 1700만 명 이상의 홍수주의보 영향권에 묶여 있는다고 합니다. 시간당 최대 6인치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네요. 미시시피강, 아 정말 우리 미국이 젖줄암이니까 그 근방에서 늘 이렇게 폭우로 고생하는 그런 또 미국 우리 이웃들이 있네요. 자, 주말에 여러분 좀 쉬시면서 그래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글룸이라고 오늘 아주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아, 주말에는 좀 포근하게 휴식을 잘 취하시기 바랍니다. 뉴욕도 한바탕 난리가 났죠. 닉스가 우승을 해서요. 축하 퍼레이드가 열렸는데 하필 시청 결혼식 날짜가 겹쳐서 퍼레이드 경로 바로 옆에서 결혼식을 한 커플이 올리게 됐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수많은 인파의 환호와 축하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시끌벅적한 특별한 웨딩 마치를 올렸다고 합니다. 교통체증은 끔찍했겠지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집에서요, 서울국제공원 걸어가기로 했죠. 걸어가지 뭐, 운동 겸. 걸어가기를 너무 잘한 거 있죠. 길이 그냥 쫙 막혀서 어제 고생 좀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초로 스마트 프리웨이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다는 소식이네요. 테마큘라 지역의 I-15 노스 방향에 고도의 기술을 접목을 한 건데요. 이 도로를 더 넓히지 않고 오직 하이테크 기술만으로 상습 정체 구간에 흐름을 뚫는 그런 시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15번 교차로까지 샌디에고 카운티 경계부터 메리에타 그리고 215 교차로까지 I-15 북쪽 방향 약 8마일 구간이라고 합니다. 센서가 곳곳에 설치돼 있어서요. 그 흐름에 따라 진입 차량 수를 조절을 하고 전광판에 미리 추천 속도를 띄워준대요. 그렇게 하면 급브레이크 밟는 일이 없잖아요. 스탑 앤 고 요것 때문에 또 정체가 많이 생기는데 미리 이 속도로 가라라고 알려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원래 호주에서 개발됐는데 효과를 보고서 현재는 콜로라도 덴버에 도입이 돼서 이미 교통 흐름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 교통당국이 2년 동안 이 구간을 모니터링한 후에 다른 상습 정체 지역으로까지 확대의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그러는군요. 테마큘러 지나실 때 온램프 신호가 조금 길어졌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프리웨이를 탁 들어가면 시원하게 달리기 위한 하이테크의 마법이 시작된 거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길게 오래 살아야겠어요. 한 10년 후면 떠다니는 택시, 떠다니는 차, 음주운전 이런 거 걱정 안 하고요. 자율주행 탁 되면서. 네? 10년이 뭐예요? 5년 안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라이브 가기도 너무 좋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요. 어제 그 축구 경기가 열렸던 과달라하. 거기는 과연 어떨까요? 잠시만 말씀드리고 현지에 사시는 우리 분을 한번 모셨어요. 얼른 한번 모셔보기로 하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처처처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5: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6: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8: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7: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2: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7: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7: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 213-427-5500, 427-5500
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0: 어제 바로 과달라하라가 들썩였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곳에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경기가 열렸잖아요. 1대0 결과는 아셨지만 현지 응원 열기 대단했을 텐데. 자, 과달라하라 과달라하라에 우리 15년째 살고 계신 우리 목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김광철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어제 대단했을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1: 네. 아, 네. 저는 이제 지난주 한국 체코전은 직관을 했고, 네. 이제 멕시코전은 저희 교회 집사님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네. 같이 응원을 했는데, 네. 서로 멕시코 사람들 반절, 또 한인들 반절 이렇게, 네.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네. 멕시코인들이 한 90% 왔고, 네. 한인들이 한 10% 정도 와서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네. 식당 자체가 들썩일 정도로 아주, 네. 뜨거운 응원전을 벌였습니다.
0: 네, 우리 김광철 목사님은 15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네. 해서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1: 네, 저는 원래 그 2008년부터 12년까지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네. 한인들이 선교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 멕시코에서도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선교를, 네.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네.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0: 아, 정말 15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역을 펼치고 계신지 소개해 주세요.
1: 네. 먼저는 이제 한인 사역이고요.
0: 네.
1: 한인 사역을 통해서 저희 그 과달라하라 외곽에 있는,
0: 네.
1: 출라비스타라는 지역이 있어요.
0: 네.
1: 근데 그쪽은 이제 대부분 이제 가난한 빈민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때만 해도,
0: 네.
1: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제 가난한 빈민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 긴 역사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특별한 만남이나, 야, 이 과달라하라 이곳에 오길 잘했다라고 보람을 느끼셨던 감동적인 순간이 있다면 좀 들려주세요.
1: 네, 지금도 저희들은 이제 그곳에서 제가 태권도 사범이어서,
0: 어머.
1: 아이들 태권도를 가르치고,
0: 네.
1: 또 저희 아내는 한국어 교사예요. 그래서,
0: 네.
1: 이제 한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는 큰 보람이죠.
0: 네.
1: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 시작됐던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0: 네.
1: 이쪽에서 이렇게 모든 모임 들이 다 멈춰졌었어요. 그런데,
0: 네.
1: 이제 그때 의료 사역하고 구제 사역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브링업 멕시코라는 NGO 단체를 이렇게 사역하기 전에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저희 그 비자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0: 네.
1: 그런데 브링업 멕시코를 통해서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0: 네.
1: 한 4년 동안 저희가 매주,
0: 네.
1: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0: 네.
1: 그 지역 교회 지역 주민들에게,
0: 네.
1: 도시락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0: 네.
1: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0: 아, 천사가 따로 없으시네요.
1: 아이고.
0: 먹을 게 없어서.
1: 네네. 그때는 직장도 다 출근도 못하고,
0: 네.
1: 직장을 잃고 그런 상황이었고,
0: 네.
1: 노예도 모임을 못했거든요. 예배를 못 드리고.
0: 네.
1: 그런데 의료사역하고 구제사역만 허락이 됐기 때문에,
0: 네.
1: 그때 저희 현지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그 일을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어요.
0: 아, 그러셨군요. 세상에, 이 멕시코라는 낯선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개척자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런 것 같아요.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0: 네.
1: 다르고.
0: 네.
1: 네.
0: 네,
1: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맨 처음에 필리핀에서 계시다가 멕시코로 갔으면 스페니쉬를 맨 처음에 할 줄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필리핀에서
0: 네.
1: 영어로 사역을 했고,
0: 네.
1: 그다음에 따갈로그를 조금 배우다가
0: 네.
1: 이제 멕시코에서 콜링이 왔을 때
0: 네.
1: 미국 아래니까 영어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겠다
0: 네.
1: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던 거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그 언어 장벽이었어요. 그래서
0: 와.
1: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예.
0: 지금은 잘하실 것 같아요.
1: 아니요, 지금도 잘 못해요.
0: 말씀해 주세요. 깨빠사. 응?
1: 너무 잘하시는데요.
0: 두 에레스 고아뽀. 요것만 외우면요. 두 에레스 고아뽀 이러면 너 잘생겼다 그러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달달 외웠어요.
1: 그렇죠. 너무 좋아하죠.
0: 네,
1: 맞아, 맞아.
0: 고아빠 이쁘다고 그러고.
1: 네네.
0: 네. 야, 우리 모두 정말 개척자의 마음으로 이민을 왔는데 더군다나 우리 선교사로서의 그 책임과 또 여러 가지가 진짜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멕시코 사람들은 진심이죠, 축구에.

0: 멕시코가 이겨가지고
1: 네.
0: 그분이 골든벨 울리셨어요. 쏘셨어요.
1: 어머나 그 친구들이 얼마나 멕시칸 분들이 얼마나 진짜 감사하고 감격을 하셨을까요.
0: 그러니까 골이 들어갔을 때보다
1: 네.
0: 내가 골든벨 한다 그러니까 그냥 소리가 쳤어요 어제.
1: 어머 그랬군요. 과달라하라에는 우리 한인분들이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0: 네, 지금 한 500명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1: 아, 모임도 하고 그러세요?
0: 이제 얼마 전에 네. 한인회가 다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 전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1: 네. 네.
0: 다시 이번에 생겼는데
1: 네.
0: 새로 부임하신 분들이 이렇게
1: 네.
0: 좀 모임도 하려고 하고
1: 네.
0: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1: 아, 500분의 분들은 각각 무슨 일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오브레곤이라는 곳에
1: 네.
0: 우리 한국 남대문 시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1: 네.
0: 옷장, 양말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 네.
0: 그다음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 네.
0: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셔요.
1: 멕시칸 친구들이 저도 이렇게 여기 그 이 LA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멕시코잖아요.
0: 네, 그렇죠.
1: 엔사나다 뭐 이런 데 가보면 한인 식당들이 많이 또 들어섰더라고요. 굉장히
0: 네, 그렇죠. 네.
1: 한국 음식을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0: 예, 네, 그 한인 그 K-드라마나 이런
1: 네.
0: K-POP
1: 네.
0: 이런 문화들이 좋아가지고
1: 네.
0: 라면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1: 네.
0: 우리나라 이제 그 숯불 피워가지고 고기 구워 먹는
1: 네.
0: 그런 그 문화가
1: 네.
0: 여기 분들에게는 조금 특별한 경험인
1: 네.
0: 것 같아요.
1: 아.
0: 그런 음식점도 잘 되고요. 네.
1: 아 그렇습니까? 아,
0: 네.
1: 네 목사님 진짜 낯선 땅이 이제는 고향처럼 되셨나요?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과달라하라에?
0: 글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0: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그랬는데
1: 네.
0: 지금은 진짜로 고향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뭐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지만
1: 네.
0: 그래도 여기에서 또 제가 누리게 되는 어떤 위로나
1: 네.
0: 그런 소망들도 있고 그래서
1: 네.
0: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는
1: 네.
0: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1: 아,
0: 제가 네.
1: 그렇습니까? 아 목사님 너무 오늘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연결이 돼서요 너무 너무 반갑고요. 네,
0: 네.
1: 과달라하라 또 LA를 연결을 하는 이 전화기가 있다는 것도 너무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죠.
0: 네, 그러게요.
1: 네. 네, 건강하시고요.
0: 네.
1: 네,
0: 네
1: 종종
0: 감사합니다.
1: 소식 전해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파이팅.

멕시코의 과달라하라에서 선교를 하시는 김광철 목사님. 아, 정말 15년째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그렇게 싸고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게요 정말 보통이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혹시라도 김강철 목사님 선교하시는데 과달라하라 연락처 궁금하신 분은요 제게 연락을 주세요. 요즘 라디오 서울 1650.com이 새로워졌습니다. 라서라는 챗봇도 있고요.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대답도 하고 또 굿모닝 차차차 각 프로그램마다 카톡방으로 들어가서 정보도 교환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누르시면 또 함께 그 채팅창에 여러분 말씀도 나누시면서 또 정보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서울1650.com 라디오서울1650.com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처처처 1부 함께 하십니다.

푸시캣 노래 돈차에 이어서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우리 라틴송이죠. 트리오 로스 판초스의 기사스 기사스 기사스.

0: así pasan los días.
1: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늘 걷던 길로 출근하고 늘 가던 가게에서 커피 한 잔 사고 다시 똑같은 길로 퇴근하는 일상. 요즘 내 하루가 코팅된 종이처럼 앞장 뒷장 구별 안 되고 다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최근 뉴욕대와 마이애미 대학 연구진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122명의 스마트폰 GPS를 석 달 동안 추적하면서 그날그날의 기분을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대단한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평소보다 조금 더 다양하고 새로운 장소들을 가볍게 오간 날일수록 사람들이요 훨씬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요, 이게 양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다음날 더 새로운 곳을 가보게 되고 거꾸로 기분이 가라앉을 땐 억지로라도 안 가본 골목길로 가보거나 다른 카페를 들르면 신기하게 기분이 다시 올라온다는 거죠. 자, 오늘 퇴근길에는 혹은 내일이요, 늘 가던 길 말고 한 블록 옆에 있는 새로운 골목으로 발걸음을 살짝 틀어보신다거나 늘 가던 데 말고요, 모처럼 한번 외식을 해볼까? 얼마나 좋아요. 이 LA는요, 세계 모든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활력을 줄지 모릅니다. 네, 좋은 아침 굿모닝 차차차. 여러분에게 활력을 드리고픈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헬스코리아, 금강안경 검안과, 홈쇼핑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주 유흥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홈쇼핑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6: 홈쇼핑월드로 가세요.
7: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8: 엄마 집밥이 최고지.
7: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8: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7: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8: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7: 밥 한 그릇 더요.
9: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7: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7: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9: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북극해에 사는 북극 고래의 수명이 2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조사해보니까 이 고래들은 암세포나 DNA 손상을 스스로 완벽하게 치료하는 특이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요, 암에 거의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암세포가 자라다가도 또 스스로 멈춘다고 합니다. 암 걱정 없이 이 세기를, 200년을 북극해를 유유히 헤어치는 고래의 비밀. 우리도 오래 살고 싶다. 세종 퀴즈. 우리 세종 바이오텍의 대비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역세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1: 네.
3: 반갑습니다.
1: 대한민국 쩌쩌쩌쩌쩌 이랬더니요 오늘 저기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3: 그저 축구 대표팀 열심히 네. 응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네. 물론 네. 저 애쓰셨어요 말씀을 드리고요.
1: 네.
3: 근데 어쩌나 저쩌나 해도 축구 네. 대표팀이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1: 그러니까
3: 우리가 예 네. 성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고.
1: 오, 잘했어요.
3: 그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박수 칠 일이 있습니다.
1: 네, 뭐죠?
3: 파더스 데이를 앞두고 아버지들한테 박수 쳐야 됩니다.
1: 아 맞다.
3: 왜 마더스 데이 때는 바쁜데 파더스 데이 네. 때는 이렇게 조용하죠?
1: 그러니까요. 아빠 그러니까요. 오빠 짜작짜작짝 우리 아버님
3: 네.
1: 우리 아버님님
3: 지난주에 어김없이 우리 퀴즈를 했고
1: 네.
3: 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추셨는데 지난주 정답은 세종 유산균이었습니다.
1: 네.
3: 그렇죠? 500억 네. 유산균. 네. 그래서 맞춘 분 다섯 분에게
1: 네.
3: 저희들이 이 리턴 콜을 해드려. 어떤 분은 뭐 태어나서 처음 이런 선물 받아봤다고.
1: 네.
3: 그러면서 좋아하셨던 분도 계시고
1: 네.
3: 또 어떤 분은 두 번 받은 분도 계시고 막 그랬는데 자 네. 지난주 정답자 전화번호 네 자리 소개하겠습니다.
1: 네.
3: 9550 축하합니다. 8282 어우 전화번호 너무 좋은데요.
1: 오,
3: 축하합니다.
1: 네.
3: 2096 축하합니다. 1144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0677 정답자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6: Congratulations and
1: celebrations. 얼마나 좋으실까요?
3: 그래서
1: 네.
3: 선물로 그 리포존 비타민 C 요즘에
1: 네.
3: 신제품입니다.
1: 네.
3: 그래서 한 명씩 드렸는데
1: 네.
3: 요즘 응원하느라고도 피곤하시고 또 월드컵 뭐 때문에 분주한 분들도 많은데
1: 네.
3: 힘드신 분들 요 네. 비타민 신제품입니다. 드시면서 피로 회복하면 좋은데
1: 네.
3: 자 오늘은 아 제가 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1: 어떤 거요?
3: 지난주에 어떤 분이
1: 네.
3: 왜 전화를 주셨습니다. 왜 나는 매주 퀴즈 하는데 왜 당첨이 안 되는 거야.
1: 네. 왜 나는 그래서, 나만 빼고 그래?
3: 그래서
1: 네.
3: 그 아마 그분이 이 리포존 비타민 C를 꼭 받고 싶었나 봐요.
1: 네.
3: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지난주에 못 받으셨 분도 괜찮고 또 받은
1: 네.
3: 분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가장 인기가 좋은 오늘 퀴즈 정답자에게
1: 네.
3: 신제품
1: 네.
3: 리포존 비타민 C 요즘에 꼭 필요할 때니까
1: 네.
3: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씩 다섯 분에게 드릴 텐데 지난주에
1: 네.
3: 못 받은 그분도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전화번호 213-383-8899 383-8899 네.
3: 제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퀴즈를 내면
1: 네.
3: 여러분이 전화를 하셔서
1: 네.
3: 음성을 남기십니다. 요즘에는 거의 100% 다들 정확하게 하십니다.
1: 네.
3: 처음에는 전화만 하고서 음성을 안 남긴 분들이 계셨었어요.
1: 네.
3: 그래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전화를 하셔서 음성이 넘어가면
1: 네.
3: 정답 몇 번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데
1: 네.
3: 오늘도 똑같이 선착순 정답자 다섯 분에게
1: 네.
3: 저희가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1: 네.
3: 다섯 분은 다음 주 안에 일주일 안에
1: 네.
3: 우리 그 회사에 오셔서
1: 네.
3: 직접 픽업하시면 되는데 그 윌셔 6가 버질길 그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직접
1: 네.
3: 오셔서
1: 네.
3: 아무 때나 오셔서 여러분이 픽업하시면 되는데 오늘도 퀴즈 선물은 신제품
1: 네.
3: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씩 드리겠습니다.
1: 네, 아 좋습니다.
3: 자 퀴즈는요.
1: 네.
3: 제가 그 오늘도 제가 우리 회사 제품 중에
1: 네.
3: 어떤 제품을 설명을 힌트를 드릴 겁니다.
1: 네.
3: 그러면 그 힌트를 들으시고 전화를 하셔서
1: 네.
3: 그 제품 이름을 맞추시는 겁니다.
1: 오, 네. 힌트를 너무 잘 주시니까.
3: 네. 그래서 우리 한미옥 씨는 뭐 딱 한 줄만 들어도 아실 그런 내용들이고
1: 그렇죠.
3: 우리 고객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1: 네.
3: 그 힌트를 딱 들으시고
1: 네.
3: 제가 또 예문까지 드립니다. 1번, 2번, 3번, 4번 예문을
1: 네.
3: 드리면 네. 그 중에서 몇 번 하고 맞추셔도 되니까
1: 네.
3: 여러분 전화번호 적어 놓으십시오.
1: 네.
3: 213-383-8899
1: 네.
3: 8899 이렇게 전화하셔서
1: 네.
3: 정답 몇 번 하고 음성을 남기시면 되는데
1: 네.
3: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1: 자, 풀어볼까요?
3: 네. 제가 설명하는 제품에 힌트를 드리는데 그 제품 이름을 맞추시는데 제가 지금부터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1: 네.
3: 잘 들어보시고 전화 주세요.
1: 네.
3: 1번 매년 5월, 6월 마더스 데이, 파더스 데이 부모님 선물로 단연코 1등인 세종바이오텍 제품입니다.
1: 네.
3: 2번 이 제품은 고농축 캡슐로 되어 있고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아리마리 아리까리 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
1: 네.
3: 이 제품의 성분은 구기자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홍경천, 시디콜린 등 천연의 성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 마지막
1: 네.
3: 제일 중요한 있습니다.
1: 네.
3: 이 제품은 치매 예방, 기억력 개선에 좋은 뇌의 보약입니다.
1: 아, 뇌.
3: 자, 제가 예문을 드릴게요. 1번 세종 후코이단, 2번 세종 뇌보감, 3번 세종 송보감, 4번 세종 유산균. 자, 몇 번 뭐 저 한명 씨는 아시죠?
1: 네, 뇌의 보약이라니까.
3: 아니야, 아니야, 얘기하면 안 돼. 전화번호
1: 아,
3: 드리겠습니다.
1: 네.
3: 213-383
1: 네.
3: 8899 전화하셔서
1: 네.
3: 정답 몇 번 하셔도 되고
1: 네.
3: 제품 이름을 음성으로 네. 남기시면
1: 어, 알겠습니다. 213-383-9988
3: 노노노 세... 틀렸습니다. 383-8899입니다.
1: 네.
3: 거꾸로 말씀하세요.
1: 이렇게 내 나 제가 진짜 뇌보감을 먹어야 되네 이거 진짜.
3: 자, 제가 빨리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1: 네.
3: 이 제품은 네. 어떤 제품을 설명한 겁니까? 힌트.
1: 네.
3: 매년 5월, 6월 마더스 데이, 파더스 데이 부모님 선물로 단연코 1등인
1: 네.
3: 제품입니다.
1: 네.
3: 2번. 이 제품은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1: 네.
3: 3번. 구기자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홍경천, 시티콜린 등 천연의 원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번, 치매 예방,
1: 네.
3: 기억력 개선에 좋은 뇌의 보약입니다.
1: 네.
3: 1번, 세종 후코이단, 2번 세종 뇌보감, 3번 세종 송보감, 4번 세종 유산균 중에서
1: 아,
3: 정답이 있습니다.
1: 먼지 쫙 왔어요. 아, 전화하세요. 213-383-8899 전화하셔가지고요. 이 신제품 리포 좀 바이타민C가 그렇게 좋대요.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쫙 되면서 바이타민C가 몸에
3: 네.
1: 너무 좋잖아요. 그죠?
3: 네. 하루에 하나만 드시면 되고요.
1: 네.
3: 다섯 분에게 저희 직원이 전화를 드립니다.
1: 네.
3: 그러면 다섯 분은 일주일 내로 픽업하시면 됩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아, 파더스데이 맞아서 우리 아버님들께 너무 좋은 선물들이 있는 바로 세종바이오텍의 여러분 데이비서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파더스데이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1: 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11: 슈퍼 근데...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12: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3: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2: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3: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2: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3: 파7D2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 세일.
12: 톨비스트 제1인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 세일.
13: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2: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14: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4: 진짜 감쪽 같네.
15: 역시 벤트웨이야.
1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 거울 속에 나와 남이 보는 내 얼굴이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내 얼굴은 사실 좌우가 바뀐 모습이죠. 연구에 따르면 본인의 사진 두 장, 거울 모드와 실제 모드를 보여주면 정작 자신은 늘 보던 거울에 비친 모습을 더 좋아하지만 친구나 연인, 가족들은 늘 바라보던 실제 좌우 모습이 훨씬 자연스럽고 예쁘다고 고른대요. 내가 아는 내 얼굴과 세상에 보는 내 얼굴의 귀여운 차이점이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우기 진짜 힘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기 꺼려지는 건 호기심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래요. 평생 쌓아온 완벽하고 잘하는 내 모습이 있는데 남들의 앞에서 뭔가 처음 배울 때는 서투르고 어설픈 모습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뭔가 배우고 싶은데 내가 뭐 하겠어 이러고 망설이고 계신다면 서투른 건요 당연한 특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수영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세상에 어떤 아저씨가요 그 보드판을 붙잡고 죽어라고 발을 얼마나 물장구를 열심히 치시는지 제자리예요. 나가질 않아 앞으로.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참견을 잘해서 그러지 마시고요. 물하고 싸우지 마시고 물하고 노셔야 돼요. 안에서 살랑살랑 나는 물고기다. 물고기를 잡으면 막 파닥파닥파닥 그러잖아요. 제자리입니다. 하지만 쉬익 하고 가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듯이 그렇게 부드럽게 힘 빼고 물하고 갖고 놀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1년째 수영 레슨을 받고 계시다는데 아우 안타까워라. 그래도요 얼마나 좋겠어요. 물장구 치면서 물과 가까워지면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요 좀 수영을, 이건 생존이잖아요 수영자라는 거는. 그렇게 물장구 치고 그럴 수 있는 이 여름이 이제 다가오네요.

0: 요즘은 너울성 파도라고 해서요. 저쪽 캘리포니아 거기서 해변에서 낮잠 자다가 파도에 휩쓸려 간 일도 있다고 그래요. 매사에 안전 안전 안전한 그런 주말 계획하셨나요? 로드 스튜어트의 비안더 씨. 차차차 1부 끝곡으로 들으면서 잠시 후에 2부에서 후니와 함께 찾아볼게요. It's far
1: beyond the stars.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PPAUSA.com.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 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5: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6: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7: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8: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시 축구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햇섭,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햇섭 인증인데요. 햇섭은 식품위생에 관한 인증 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 평가 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햇섭,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JHFA 인증 마크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효능과 직결되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분자량, 분자 구조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 인증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은 NPO 후코이단의 정회원으로서 모직구와 완도산 미역교에서 추출한 두 가지 후코이단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만들어 자파 마크를 획득,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은 미국 내 유일한 후코이단입니다. 안전성과 효능 모두 인증받은 후코이단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866-566-9999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함께 자료 및 비교용 샘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7: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9: 866-566-9999입니다.
1: 지금 이 시간에도
5: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오늘은 보라돌이 후니후니.
11: 안녕하세요. 보라돌이 후니후니. 보라돌이 후니후니.
10: 어머나, 보라색이 아우. 은근히 잘 어울리시는군요.
11: 죄송합니다만 은근이란 네. 단어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10: 아, 그럼 보라색도 차근하게 보라색도 잘 어울리시는군요.
11: 라고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10: 네.
11: 아, 목소리가 안 나와요.
10: 어제 너무
11: 아니요, 저는 제가 아침에 어제 네. 힘들어하니까 네. 아침에 누구 일할 통화를 했거든요.
10: 네.
11: 반대 거래처에서 아니 어제 축구를 도대체 얼마나 소리 지르셨길래 네. 목소리가 잠기셨어요? 그럼
10: 내 목소리 왜 그래? 이런 분들 오늘 좀 계실 거예요.
11: 오늘 좀 그분들 약간 그런. 저는 사실 어제 축구 경기는 못 보고 네. 일했거든요.
10: 왜 일을 하셨어요?
11: 어제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정말 사람이 많으신 거예요. 와.
10: 코리아타운 플라자.
11: 코리아타운 플라자. 정말로요.
10: 어제 응원 전한다고.
11: 응원 전한다고 사람이 매어 네. 턱지는데요.
10: 어머나 어머나.
11: 아 물론 오랜만이니까 재미는 있는데
10: 네.
11: 거기서 몇 명 분들은 정말로요 싫어합니다. 젊은 여성분들 대부분
10: 네.
11: 공황을 느껴가지고 답답하 미치겠다고.
10: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11: 막 어쩔 줄 모르니까 나가고 싶다고. 어떻게 나가냐고.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푸드코트가 1층이지만 사실 반 지하처럼 돼 있다 보니까
10: 네.
11: 나가기를 못 찾는 거야 막. 근데 얼굴이 정말 하얗게 질려갖고 막
10: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11: 장난 아니었어요. 자기 쓰러질 것 같다고 나가고 싶다고 프레쉬 에어 받아야 한다고 나가는 네. 길 좀 알려달라고 막 네. 그래서 제가 막 가르쳐주고 그랬거든요.
10: 네.
11: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10: 어제 거기도 그러면 초록 물결도 같이 왔나요? 멕시칸 분들이?
11: 초록 물결이 뭐죠?
10: 멕시칸 분들
11: 엄청 초록색. 많았죠.
10: 그쵸?
11: 거의 한 60대 40으로 40% 히스패닉 40, 50% 거의 반반.
10: 아.
11: 근데 정말 양쪽에 서로
10: 네.
11: 대한민국 한번 하고
10: 네.
11: 멕시코 멕시코 하고 막 양쪽에서
10: 네.
11: 예의를 지켜가면서
10: 네. 아, 재밌었어요.
11: 멕시코 분이 네. 제가 봤는데 남자분이
10: 네.
11: 외국 분인데 대한민국 선창을 하면서
10: 네.
11: 막 응원해주고 끝나고 아. 우리는 뭐 친구다 하나다 서로 응원해주고 시아시아
10: 네.
11: 너무 멋있더라고요.
10: 아니 저도 걸어가는데
11: 재밌었어요.
10: 초록색 막 다 물결들이 막 걸어다니잖아요. 근데 제 젊은 친구들이 한
11: 어제 빨간 거 입으셨어요. 그래서
10: 네. 대여섯 명 지나가는데 네. 제가 괜히 또 뭐 코리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메히코 짜자자작작 이랬더니 코리아 코리아 이렇게 해주더라는 거죠.
11: 맞아요. 저희도 막 그러니까 야 니네 잘했다 축하한다 그랬더니 막 아
10: 네.
11: 아쉽다 한국 니네 잘했다 이러면서 네. 서로 덕담.
10: 네.
11: 그리고 그 멕시칸 웨이브라고 하잖아요. 파도타기. 그게 원래 히스패닉이 시작된 거잖아요. 어제 그 거의 메인데서도 막
10: 파도타기 했어요.
11: 파도타기 막
10: 재밌었겠다.
11: 근데 저는 어저께 막 사람들 얘기하느라고 목이 쉬어가지고
10: 네.
11: 응원은 하나도 못했는데 결국 못 봤어요 경기는.
10: 그랬어요. 아 진짜
11: 눈이 안타깝게. 안 좋으니까 아니 그렇게 화면이 크고 많은데도 눈이 안 좋으니까 안 보여.
10: 0대0으로 갈 수 있었는데.
11: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요.
10: 있었어요.
11: 좀
10: 맞아.
11: 운이 없긴 없더라.
10: 없었어. 하지만 그래도 잘 싸웠어요.
11: 잘했어요. 재밌었죠.
10: 그래서 대한민국이 32강에 진출하는 경우의 수들이 있다고 그래요.
11: 아 제발 이번엔 경우의 수 좀 하지 맙시다.
10: 그러니까
11: 우리 뭐 수학의 민족이야? 맨날 경우의 수야.
10: 그래도 잘 들어갈 것 같아. 남아공하고
11: 이번에는 그래도 쉬워요. 일단 1승을 챙겨놨기 때문에 거의 그렇죠. 체코가 멕시코를 잡고
10: 네.
11: 그리고 한국이 남아공이 지면 그럼 떨어져요.
10: 그럼 떨어져.
11: 근데 그 두 개가 안 돼. 합쳐지기는 거의 힘들죠.
10: 아, 네. 그럼 기대해봐야 되겠다.
11: 아, 이번 올라갈 거예요. 올라는 가는데.
10: 내내 이제 손뼉 치면서
11: 그러니까요.
10: 건강해지게 생겼어요.
11: 이 다음 경기를 32강을 봐야지.
10: 그렇지.
11: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10: 네.
11: 뭐 결과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10: 아니 벌써 주말이에요. 주말이라 너무 다행이야.
11: 너무 좋지 않아요?
10: 아니 왜 이렇게 순삭이라고 그러죠, 진짜. 진짜 순삭이 어떻게 일주일이 이렇게 가요?
11: 시간은 순삭. 훈이는 순살. 좋아. 또는 맨살.
10: 네.
11: 근데 정말 눈 뜨니까 주말이에요. 그죠? 이번 주 진짜 빨리 갔어요.
10: 진짜 빨랐어요, 이번 주는.
11: 주말에 저는 너무 행복해. 네. 지난주도 그랬지만 주말에 경기가 4개씩 하잖아요.
10: 네.
11: 너무 좋아.
10: 하루 종일 봐요.
11: 하루 종일 축구를 볼 수 있어. 밥 먹고 축구 보고 밥 먹고 축구 보고. 와이프가 좀 한심해하지만
10: 네.
11: 이번에 파더스데이라서
10: 네.
11: 아침에 와이프가 갑자기 저기 오늘 뭐 주말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러는 거예요.
10: 네.
11: 정말 저 출근하는데서 어 갑자기 왜
10: 아무 그랬더니, 생각 못 하고
11: 어, 왜 그랬더니 아니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뭐 나가서 먹을까 그랬더니 아니 뭐 해주려고 해서 뭘 그랬더니 파더스데이인데 먹고 싶은 거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10: 와.
11: 아니 평소에 맨날 해주잖아 뭘 또 티상스레 그래 어,
10: 아, 그랬더니 야, 쿵땅쿵
11: 웃더라고요. 그래서 난 자기가 좀 다 좋은데 뭐 아무 상관 없어 그냥.
10: 야.
11: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10: 아, 진짜 아빠 힘내세요. 아, 근데, 오빠도 힘내세요. 어,
11: 그럼요 오빠들이 힘내야 돼.
10: 파더스데이 못 챙겨 응? 받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요. 혼자 계신 분들도
11: 맞아요, 맞아요.
10: 힘내시고
11: 혼자 아니고 가정 있어도 뭐 저기
10: 안 챙겨요.
11: 어, 안 챙겨주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제 주위에.
10: 아 그렇구나.
11: 뭐 챙길 게 뭐 있어 그냥. 인사 네. 한마디면 되지.
10: 네. 그러니까 우리비 오빠들도 힘내시면서 네. 다들 외로운가 봐요.
11: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파더스 데이 맞이해 사실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저거 아니겠어요?
10: 뭐요?
11: 아버지들이 흥을 한번 돋궈줘. 아버지들은요.
10: 네.
11: 어디 가서 기뻐도 기쁜 척 못하고요. 흥이나 이런 거를 에너지를 스트레스를 풀 때가 별로 없어.
10: 항상.
11: 별로 없어.
10: 울지도
11: 그렇잖아요.
10: 못하고.
11: 요새 뭐 어디 가서 그 나이에 우리 가서 뭐 노래를 부르겠냐 춤을 추겠냐 약간 이런 꿍하 있는 거를
10: 네.
11: 이번에 우리 운도 형님 왔을 때 한번 풀면 어떨까?
10: 아, 서른도 형님 왔을 때
11: 이번에 27일이잖아요.
10: 그렇죠.
11: 요거 한번 장만하시면 우리 아버님, 오빠들
10: 네.
11: 같이 가시면
10: 네.
11: 야, 이건 뭐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10: 그렇습니다.
11: 이번에 뭐 어마어마하게 뭐 준비된 게 많대요. 볼거리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10: 맞아요.
11: 또 경연대회도 있고 뭐 삼바 팀도 나온다 그러고.
10: 삼바 춤도 추면서.
11: 거기 미역실 혹시 초대 네. 받으셨어요? 삼바
10: 뭐요?
11: 팀 삼바 무용 팀 중에?
10: 응.
11: 그 초대 안 받으셨어요?
10: 삼바?
11: 네, 거기 뭐 진두주의하는 네. 리더로서?
10: 아니요.
11: 또 한 삼바 하시잖아요.
10: 삼바.
11: 어제 같은 그런 딱 의상 입고.
10: 아니 제가 옛날에 식당 이름을 삼바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11: 그러니까 바 이름을?
10: 쌈밥집을.
11: 아 쌈밥집을?
10: 응, 쌈바. 바에 와서 혼자 먹을 수 있는 거야. 쌈 싸먹는 거야.
11: 아 쌈인데 혼자 응, 먹을 수 있는 혼 쌈바 이러고. 오 괜찮다.
10: 쌈바.
11: 괜찮다.
10: 어, 쌈바 들을까요 우리?
11: 들어야겠다.
10: 어, 자. 관심 있는 분은요.
11: 네. 이거 전화번호 좀 안내해 드릴까?
10: 네. 네.
11: 일단 여러분 네. 필요하신 분들 구매 아직도 못하신 분들 티켓 구입 전화번호 받아 적으세요. 323-692-2170 323-692-2170번 또는 2080번 둘 다 가능하신데요. 저희 한국일보나 라디오서울1650.com에 들어오시면 큰 배너를 놓칠 수가 없어요.
10: 거기서 클릭하시면
11: 거기서 클릭하시면 바로
10: 됩니다.
11: 자세한 안내 나올 수 있으니까요.
10: 그리고 판타지 스프링스까지요. 네. 아주 편안하게 그렇죠. 버스로 모십니다.
11: 아 좋아요. 네. 아주관광 버스가 준비되어 있죠.
10: 네.
11: VIP 버스로 출발하는데 LA에서도 출발하고요. OC에서 출발합니다. 정오에 출발하는데 LA는 JJ 호텔 옆 주차장.
10: 네.
11: 아 편해요. 아주 가기가.
10: 그럼요.
11: JJ 호텔 옆에서 출발을 하시고 정오에
10: 네.
11: 오렌지 카운티는 예정대로 한남체인 주차장. 아, 또 넓죠 거기.
10: 지난번 조항조 오빠 왔을 때.
11: 아 항조 형님. 네.
10: 버스 타고 갔는데 너무 편하고 재밌었어요.
11: 그렇죠. 앞으로 가도 조항조 네. 뒤로 읽어도 조항조. 항조 형님. 아.
10: 언니들이 먹는 것도 그렇게 버스, 많이 싸우셔가지고.
11: 버스도 재밌지 않아요?
10: 버스에서 퀴즈도 하고.
11: 그러니까
10: 너무너무
11: 버스에서 재밌어. 그러니까요.
10: 네 여러분 갑시다. 판타지 스프링스.
11: 네, 전화번호 323-692-2170입니다.
10: 쌈밥집의 쌈짭. 그 여인. 서른도입니다.
11: 쌈바의 여인.

0: 삼바. 아,
1: 삼바 스텝 아세요?
0: 그럼요.
1: 어떻게 알아?
0: 어떻게 알다니요?
1: 삼바 추셨어?
0: 뭐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네. 제가 또 한춤 하죠.
1: 아 진짜?
0: 제가 고등학교 때 저거 거의 저거 비보이 느낌이었어요.
1: 진짜요?
0: 미국 댄스 파티 가면은 제가 중간에 애들 다 막 치고 그랬는데.
1: 어머나 언젠가 확인해 볼 거야.
0: 그 제가 몸이 네. 기억하는 걸 해보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안 되고 너무 아파요.
1: 춤추면
0: 막 백드랍하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옛날에. 되게 격감 이런 거 했는데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어디 가서 한번 할 일이 있어갖고 갑자기 춤을 추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네. 에라이 멋있게 백드랍 하나 보여줘 그러고 막 그 백드랍 팍 했는데 온몸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1: 어머나
0: 너무 아파갖고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1: 뒷목 잡는 줄 알았어요 방금 백드랍 봤는데.
0: 이게 딱 이렇게 쫙 떨어지는
1: 거. 아 진짜?
0: 옛날 막 잭스키스 H.O.T 이런 네. 춤들
1: 아 그런 그랬구나 거. 네.
0: 그때 그런 거 미국인들 추면 미국 분들 되게 멋있어했죠. 왜냐면 한국 춤이 네. 또 멋있으니까 네.
1: 뭔가 하나의 장기를 네. 가져야 돼.
0: 근데 삼바 이런 거는 미국 제가 네. 워낙 또
1: 뭐 저는 뭐
0: 마스터잖아 전천이죠. 마스터잖아 아. 추고 있으면 옆에서 Shall we dance? 이러면서 아. 누가 오신다며
1: 네. 네?
0: 그 정도 추셔야지. 저는 아, 네. 사교춤이 아니고 저는 네. 그냥 혼자 이제 따라 추는 거였고
1: 춤만큼 좋은 게 없어요.
0: 뭐가요? 사교에?
1: 아니 몸에, 그럼요.
0: 몸에?
1: 건강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우울증 풀리고. 뭐 다 날라가
0: 맞아.
1: 진짜
0: 삼바 움직이세요, 너무 좋지. 움직이세요. 삼바.
1: 이 한인타운에도 삼바, 보면 삼바, 곳곳에 삼바. 춤 배울 수 있는 곳도 맞아요. 있어요.
0: 옛날에 하면 춤 배우면 안 좋고 이상한 생각했지.
1: 아, 요즘은...
0: 요새 아주 건전해요.
1: 그럼요.
0: 취미생활 너무
1: 그리고
0: 좋죠.
1: 그리고 파티하고 뭐 결혼식 가도 춤을 춰야 되는데 맞아. 못 춰봐.
0: 맞아. 맞아.
1: 근데 딱 출 줄 알아봐. 둘이 딱 손붙잡고 그냥. 어?
0: 누구
1: 크루즈 가도 그렇고.
0: 누구 손?
1: 아니
0: 젖은 손
1: 아니
0: 애처로워
1: 쌍쌍이
0: 쌍쌍이 노래방만 가도 춤춰야 돼요 요새는.
1: 그래요?
0: 저 옛날 꿈이 어릴 때 미국 영화 보고 그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냥 어두운 좋은 스테이크하우스 레스토랑 이런 데야.
1: 네.
0: 그런데 은은하게 음악이 들리는데 좋은 노래가 나올 때 딱 옆에 있는 와이프 아니면 여자친구랑 거기서 그냥 식당에서
1: 네.
0: 싹 그냥 아무도 춤 안 추는데 자기들끼리 살살 춤 그런 거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1: 네.
0: 저 어릴 때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1: 저는 그래봤어요.
0: 해보셨어요?
1: 윌셔의
0: 네, 어디 어디
1: 그
0: 어디.
1: 뮤지엄 바로 전에
0: 뮤지엄
1: 마리 갈렌 그 케이크 또 팔고 하는 굉장히 큰 레스토랑이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0: 다운타운이요?
1: 아니 저쪽에 뮤지엄.
0: 뮤지엄?
1: 여기 가다가
0: 라크마?
1: 라크마 아, 전에
0: 네네네. 네네네. 네.
1: 거기서 피아노 치고 거기 네. 넓거든요.
0: 네.
1: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근데
0: 네. 네.
1: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음악이 나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0: 진짜?
1: 춤출까? 그러시는 거예요.
0: 아버님한테요?
1: 아니 저한테.
0: 오?
1: 왜냐면 저희 어머님은 한국에서 그 춤을 배우셨어. 노인회관에 가면
0: 야,
1: 이 아,
0: 그거 제대로 배우셨구나.
1: 응, 아버님들은 절대 안 줘. 그러니까 여자분들끼리
0: 바둑 두고.
1: 남자 역, 여자 역 다 해야 하시...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워낙 또 양보심이 많아서 남자 역을 배우셨어. 그래서 아~ 저랑 주님은 딱 되죠.
0: 이야 멋있다.
1: 둘이 쫙 쳤더니
0: 어머 진짜 멋있다.
1: 그 식당에서 막 정말
0: 딸과
1: 있겠다, 네, 딸과 엄마가 치니까 그리고 그 피아노 라이브로 연주해 주셨거든요.
0: 네네네.
1: 그분이 너무 자기 감동이라고
0: 와~
1: 그러면서 그분 CD를 공짜로 선물해 주셨어요.
0: 멋있다. 와. 이거 진짜 영화다 영화.
1: 그런 나의 파트너 어머니가 가시고 안 계시네 진짜.
0: 아, 또 그런 좋은 추억이 있었잖아요.
1: 그거 다 찍어놨어요.
0: 비디오로. 아 진짜요?
1: 응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0: 와, 아니 그때 뭐 혹시 이거 VHS예요?
1: 아니요.
0: 이만한 카메라로 이렇게 찍은 거 아니죠?
1: 10년 전일 거예요.
0: 와, 그래도 그 찍어놓은 거 되게 잘하셨네.
1: 여러분,
0: 아버님이 찍으신 거예요, 그러면?
1: 그렇지.
0: 아버님은 옆에서 찍어만 주시고.
1: 어떻게 그 아버지가 찍으셨네.
0: 그러니까 멋있다. 아버님 얼마나 흐뭇하게 좋았을까, 그렇죠?
1: 그러니까요.
0: 크, 멋있다.
1: 아.
0: 야, 멋있다.
1: 아버님, 어머님. 만약에 짝이 이렇게 계시다면 손붙잡고 가서 춤 배우세요.
0: 좋아요.
1: 진짜.
0: 댓글 잠깐만 읽어볼게요.
1: 네.
0: 아 우리 월드님도 오셨고 우리 안꼬부분이 안꼬부분이 아유 후니훈이 보라훈이 식혜 차차차 어저께 만난 분이세요. 우리 진짜 아름다운 우리 누님이신데
1: 네.
0: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저를 우연히 보시고 저한테 네. 인사를 해주셔갖고
1: 네.
0: 제가 먹는 식혜를 같이 하나 사드려서 대접을 해드렸어요. 감사하다고.
1: 네.
0: 그래서 또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아름다운 우리 누님. 홈쇼핑 월드님이 한미역 4행시가 3행시 3행시 네. 또 지어주셨어요.
1: 어머 진짜요?
0: 물 한번 띄워주세요. 재밌어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정상회담 후 인터뷰를 하는데 악수를 하면서 하는 말은?
1: 오기 과연 뭘까?
0: 오케이. 아, 오케이.
1: Okay, 되네.
0: Make Korea great again. 이거지 뭐.
1: 이재명 대통령 해봐요.
0: 오케이겠죠? 뭐. 뭐 뭐 말할 거야. 아, 오히려 이재명 네. 잘못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잘해요.
1: 어, 해봐요.
0: 문재인 대통령 아, 뭐 그렇겠죠. 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1: 오, 뭐 자기 소질 있다.
0: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계속 개발해봐요. 개발해서. 아,
0: 저 옛날에 대통령들 다 따라하고 싶어갖고 막 박정희 대통령, 뭐 이승만 대통령 따라하고
1: 다녔는데 연습하면 되나?
0: 잘 안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까 또 성대가 바뀌었나
1: 봐. 나도 하나 해야 되겠다.
0: 했어요. 영부인네. 영부인.
1: 영부인.
0: 잘 모르는 영부인.
1: 어, 전원주언니를 해볼까?
0: 어? 따야 나 전원주가 웃는 거? 그거 잘하실 것 같아.
1: 아니, 전원주언니가 그때 여기 LA 오셨을 때요. 네. 제가 그 정말 차차차 뭐 이러는 걸 땄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피니쉬 그 앱을 눌러야 되는데 못 눌러서 다 날라갔어.
0: 아이고.
1: 너무 안타까워. 전원주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요.
0: 세이빙을 못 하신 거구나. 응.
1: 아, 다음에 오시면 꼭 한번
0: 네, 다음에 꼭 해주시도록 좋습니다. 네. 아, 좀 전화 말씀 한번 듣고 올까요, 저희?
1: 네.
0: 네, 국민 차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랜주 융자 제공으로 2부 함께하겠습니다.
2: 이북의 다이아몬드에서는 고형반지를 신형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6: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함께 차차차.
8: 홈쇼핑 월드 신토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9: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0: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9: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 남녀 티키타카. 남녀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오늘은 바로
0: 네. 남녀 티키타카 금요일에 만나요.
1: 남사친 여사친 어디까지 이해가 가능한가. 탑 7.
0: 이거는 아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1: 그러니까
0: 인류가
1: 말이야.
0: 존속되는 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1: 깻잎 얘기는 여전히 나오고.
0: 그렇죠. 남사친
1: 있습니다.
0: 여사친 이게 혹시라도 그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1: 짝이 있는데
0: 뭐 짝이 있든 없든 여러분 남사친이 혹시 모르시는 분이 뭐냐면 남자 사람 친구고요. 여사친은 여자 사람 친구. 그러니까 친구인데 여자인 거고 친구인데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1: 전혀 이성관의, 이성 아니야.
0: 이성의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애인 연인 아니고. 그게 이제 가능하느냐?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느냐? 요 문제입니다.
1: 전 친구 가능하다고 보는데.
0: 세상에 남자 여자 친구 있다고 보세요?
1: 네.
0: 정말로?
1: 네. 아니에요?
0: 아무것도 없이 친구.
1: 어.
0: 정말
1: 가능하지.
0: 친구. 진짜요? 저는 아니고요.
1: 진짜요?
0: 저는 그러니까 항상 위험의 요소가 항상 주변에 있다.
1: 있다.
0: 왜냐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미옥 씨가 어떤 A라는 남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자로서의 매력을 이 꺾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일단 매력이 없고 호감이 없으면 친구가 될까요? 안 되죠. 일단은. 근데 그런 뭔가의 매력인가 호감이 있으니까 친구가 됐다는 거는
1: 네.
0: 언제든지
1: 돌발성이 있다는 거야.
0: 사람이니까.
1: 이성적으로?
0: 그럼요. 친구가 된다는 거는 뭔가가 맞는 게 있으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1: 네.
0: 솔직히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1: 그럴까?
0: 남자분들 여자분 그렇다 치고 남자분들 이 여자분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외모를 얘기해 볼게요. 정말 싫어하는 외모야. 아니면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야. 친구 남자끼리는
1: 네.
0: 정말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 애들도 친구가 있어요.
1: 네.
0: 그 친구 같아요. 왜 유입이 한 맞는 면이 있거든. 얘는 정말 누가 봐도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뭐 착해. 나랑은 모르게 재밌어. 뭐 이럴 수 있는데 이성 친구인데 남들이 다 못생겼다고 그러고 못됐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과연 이성 친구로 둘까요? 만날까요? 남자는 안 그럴걸요? 뭔가 내가
1: 아니 그래도 언젠가... 다 지눈이 안경이니까
0: 그러니까 내 눈에 내 말이 그거예요. 내 눈에 뭔가 요만큼이라도 극심이란 표현 안 할게요.
1: 매력이 있으니까 친구가 된다.
0: 애초에
1: 그래서 게이 친구를
0: 또 게이인 척하는 남자도 꽤 많죠.
1: 그래요? 네.
0: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어쨌든
1: 남사친 여사친 어디까지 이해가 가능한가 한번 들어볼까요?
0: 탑 7입니다. 자 일단 7위부터 가볼게요. 카톡은 가능하느냐. 남사친 연사친 서로 카톡 뭐 친구니까
1: 가능하죠?
0: 가능하죠. 그럼 내용은 어떨까요?
1: 내용 내용은 뭐 내용이 중요하죠.
0: 자 예를 들어 전지현 씨가 유명한 배우인데 그냥 예전부터 저랑 친구였다고 칩시다. 그분도 결혼하셨고 저도 결혼했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친구였어. 근데
1: 잘 지내?
0: 야 지현아 잘 지내? 뭐 요새 뭐 왜 영화 못 찍냐? 이 정도는 괜찮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지현아 너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더라. 요새 많이 피곤하니? 뭐 비타민 같은 거 챙겨 먹어? 잠 잘 못 자? 집안에 무슨 일 있어? 요거 좀 손 넘는 거 아닙니까?
1: 그건 그렇지.
0: 반대로 저한테 여자친구 그냥 여사친이 뭐 훈아 너
1: 지금 너 왜 이렇게 부었어?
0: 너 요새 왜 그래? 힘들어? 피곤해? 지난번에 봤는데 되게
1: 먹는 걸로 푸니?
0: 그 왜 그래요? 나 좋은 얘기 하고 있는데 선을 넘었어. 내 여자친구가 봤을
1: 그러면?
0: 때
1: 그건 안 되죠.
0: 깻잎이랑 똑같은 거예요.
1: 그러니까.
0: 깻잎이랑 똑같은 거야 이거. 안 부는 친구끼리 물어볼 수 있어요.
1: 간단히 간단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럼.
0: 근데 밥 먹었어?
1: 아 그런 거 안 되지.
0: 뭐 먹었어? 저녁 뭐 먹었어?
1: 안 이런 되지. 거. 왜 꼬치꼬치 물어?
0: 그리고 친구 여자 친구인데, 그러니까 여자의 사람 친구인데 자기가 친구들이랑 밥 먹는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
1: 왜?
0: 친구니까. 나 지금 아는 언니랑 뭐 스테이크 먹으러 왔다.
1: 먹는다?
0: 그러면서 찍어서 저한테 보내는 거를 옆에 여자 친구가 보는 거예요.
1: 그건 안 되지.
0: 그럼 안 되겠죠? 됩니까?
1: 선을 거야죠.
0: 아까 친구 있다면서요. 된다면서요, 친구.
1: 친구 됐는데.
0: 근데 이런 거 보내면 안 돼요?
1: 그런 거 뭐 그렇게 친구끼리 뭐 그런 거 보나요? 뭐 아니 그런 거
0: 저는 애초에 있겠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보내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사친 남사친 가능하다고 보시니까
1: 내가 훈이 씨한테 한번 내가 뭐
0: 뭐요?
1: 밥 사진 보냈는데
0: 언제
1: 오해하는 거 아니죠?
0: 언제요?
1: 그때 기억 못 해요?
0: 무슨 밥 사진?
1: 번. 아 기억도 안 하는 그 통과.
0: 아 뭔데요?
1: 기억도 못 하고 저도... 집에서 제가 뭐 먹는 거
0: 뭐
1: 한 번 보냈잖아요.
0: 에이, 그런 거는 괜찮죠.
1: 뭐 알려주려고 보냈어요.
0: 그런 거 말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0: 자기가 어디 좋은데 갔을 때 그런 레스토랑 일부러 이쁜 레스토랑을 찍고 아니면 이쁜 레스토랑 자기가 이쁘게 입고 있는 걸 찍어서 보내는 거죠.

0: 됩니까 안 됩니까?
1: 안 되죠.
0: 안 되죠. 어. 커피를 먹었으면 30분 뭔가 나와야지.
1: 뭔가 수상한 거야. 그러면 안 돼.
0: 어. 어. 왜 무슨 얘기 했어? 그러면 아, 걔가 그냥 요새 뭐 힘든 일이 있대. 그걸 왜 너한테 풀어? 왜 너한테 상담을 해?
1: 그렇지. 그럼 안 돼.
0: 너는 남친과 있는데? 그거 안 되죠.
1: 아니 그리고 커피숍 이런 데서요. 네. 한 시간 두 시간 참 얘기하면서 있는 사람들 보면 대단해.
0: 왜 안 그러세요?
1: 저는 그렇게 잘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0: 그러면 커피는 빨리. 어. 술집은 오래. 아 원래 진짜 못 하세요? 커피 오래 못 쓰?
1: 아니 저는 그렇게 한 자리에 오래 앉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0: 아 빨리빨리 딴 데로 가야 돼요?
1: 응. 아니 걷는 걸 좋아하니까.
0: 아 그러면
1: 조금 액티브한 거예요.
0: 그럼 좋죠. 커피를 예를 들어서 남자분을 딱 만났어요. 아 나는 커피숍 오래 있는 거 별로 안 좋아. 그렇죠. 역시 우리 커피를 투고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이라고 표현 한국은 네. 테이크아웃해서 살짝 걸으면서 마실까요?
1: 어 좋아.
0: 그게 더 좋아요?
1: 응. 공원 같은데.
0: 공원 같은데 걸으면서
1: 뭐길 뭐 아. 라치몬 같은데 걷는 거 걷는 거 좋아요. 오래 앉아 있는 거 안 좋아요. 어허. 허리 아파.
0: 아 그럴 때가
1: 안 그래요 여러분? 네, 허리 아파.
0: 저는 이게 구석에 딱 박혀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1: 진짜? 네.
0: 어디 가든 구석 자리 이런 거.
1: 그렇구나.
0: 하여튼 요것도 좀 위험합니다. 커피 이런 데서 커피는 먹을 수 있지만
1: 짧게
0: 몇 시간씩 짧게.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좀 위험해요. 자, 5위 단둘이 밥을 먹어. 이거 어때요?
1: 단둘이 밥 먹는 거 뭐
0: 인정합니까?
1: 사람이 밥은 먹을 수
0: 단둘이서
1: 있죠.
0: 단둘이서 먹을 수 있죠. 저도 인정.
1: 있지, 친구끼리
0: 있어. 점심 먹을 수 있어요.
1: 어.
0: 근데 무엇을 먹느냐?
1: 뭐 김밥. 어?
0: 아 김밥을 뭐 같이 먹어요? 누가 싸줘요? 그거 위험한데?
1: 국밥.
0: 아 국밥 그래. 국밥 뭐 햄버거.
1: 뭐 설렁탕.
0: 뭐 분식
1: 육개장,
0: 같은 거.
1: 냉면.
0: 어, 그런
1: 뭐
0: 그런
1: 거,
0: 거
1: 간단히.
0: 괜찮죠?
1: 어.
0: 근데
1: 요즘 비싸요, 이것도.
0: 여기 뭐 다운타운에 무슨 와인바.
1: 그런데 뭐
0: 뭐 어디 무슨 오마카세.
1: 아, 스테이크 하우스.
0: 어 친구. 아. 남사친 여사친.
1: 그건 오버지.
0: 이거 어떻게 해요? 안 되죠.
1: 근데 한 통 낼 수도 있지 가끔? 아닌가?
0: 가끔 내는데 꼭 둘이? 와인도 있고 막
1: 아 남사친 여사친
0: 어, 어.
1: 좀 그렇다.
0: 그러니까 미옥씨랑 저랑 만약 교제를 하고 있는데 미옥씨의 남사친이
1: 네.
0: 개똥이씨가 미옥씨를 밥을 산다고 그러고는 저 호텔 밥하고 이런데 옥상 루프바에 가가지고 예약해서
1: 줘.
0: 그냥 친구니까
1: 어 그러면 열받지 훈이
0: 열받죠.
1: 열받지. 어 안되구나.
0: 개똥이랑 밥을 먹는데 어 어디 가니 그랬더니 뭐 어느 땡땡 호텔에 어느 뭐 옥상에 있는 밥 어 이거 예를 들면 예를, 아 그러니까 짜증나네. 짜증나네.
1: 어 그러면 어, 그러면 좀 아니지.
0: 아니죠. 이건 아닌 것 같아.
1: 글쎄.
0: 밥을 먹어도 어디 가니? 어 여기 뭐 진솔국밥 가. 뭐 예를 들어 거기를 저희가 하찮게 보는 게 아니라 캐주얼하니까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1: 간편히.
0: 뭐 어디 고깃집 가.
1: 그러니까
0: 뭐 화양 가서 먹을 거야.
1: 거죠. 너무 진하게. 까지.
0: 그럼.
1: 그러니까 분위기 잡으러 가지 마 이거지. 응?
0: 그쵸. 그리고 저는 남사친 여사친 웬만하면 조금 둘이서
1: 봐요?
0: 먹는 거는 조금
1: 아.
0: 지양하면 좋겠어요.
1: 누구
0: 나와 그랬을 때 어. 뭐 개똥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지연이 언니 있잖아 그러면 나와 이러면 뭐 오케이 거짓말일지언요.
1: 아 나는 오빠 이러면서 친구하는 오빠들이 있거든요.
0: 네 아, 많으시잖아요.
1: 그, 그 오빠들이 그러면 그 어떡하나 그래서
0: 아니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1: 네. 뭐,
0: 아니 그러면 식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제 옆에 와이프나 애인이 있는데
1: 그러면 안 되지.
0: 그러면 기분이 나쁘냐 안 나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남자기 때문에 저는 100%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지.
1: 그치.
0: 남자분들은 다 기분 나쁠 거예요.
1: 선거해야 돼.
0: 어.
1: 오히려 분식만 먹자.
0: 그렇지. 개똥 씨가 미옥 씨한테 어 우리 묘가 우리 내가 여기 좋은데 예약했으니까 나 저거 승진했잖아. 내가 승진 타고 넣을 테니까 가자. 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내가 쏠게. 그러면 미옥 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우리 FM 정석대로 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1: 어, 내 남친도 같이 나가면 안 될까? 안 돼?
0: 근데 만약에 개똥 씨가 어 그래 같이 보자 인사시켜줘.
1: 그러면 좋지 남사친이.
0: 그러면 좋죠. 남자가 좋아할까요?
1: 안 좋아하죠.
0: 안 좋아하죠.
1: 아,
0: 내가
1: 어렵다.
0: 내가 왜 너의 남사친을 소개받아야 돼? 아니, 끊으라는
1: 어?
0: 얘기가 아니라 선을 지켜달라는 거죠.
1: 아, 다른 친구들하고 가면 되지 뭐.
0: 그럼 정석적인 대답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개똥 제가 개똥 씨입니다. 묘가 나 승진했잖아. 알지? 내가 호텔 땡땡 호텔 그 루프탑 바에서 내가 맛있게 쏠게 가자.
1: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친구랑 같이 갈까 오빠? 이렇게.
0: 친구 누구? 친구 누구?
1: 개똥이래. 개순이.
0: 영희?
1: 어.
0: 영희? 에이 별로 이렇게 제일 이상하더라 걔. 그냥 둘이 먹자 편하게. 야 나 그렇게 해서 더 돈 없어.
1: 그럼 어떻게 해야 돼?
0: 네?
1: 어떻게 해야 돼? 안 간다고 그래 그럼?
0: 그렇죠. 아 너 그거.
1: 바쁘다고.
0: 뭐 그래도 되고. 아, 제가 남자가 원하는 정답은요.
1: 어
0: 개똥 아 그래 야 축하해 좋은데 야 솔직히 너네 나 우리 남자친구가 너무 좀 불편해할 것 같아.
1: 그래 나는, 알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
0: 남친이 뭐라 건 아닌데 알면 기분 나쁠 것 같아. 야 너도 그럴 거 아니야.
1: 그러니까, 나중에 좀 그냥 캐주얼하게 같이
0: 그냥 아, 우리 여기 어디 가서 간단히 고기 구워 먹자.
1: 간단히

0: 삼겹살 먹자. 그치. 이 정도로 끝내주면. 근데 만약 개똥이가서 아니야, 내가 여기서 쏠 거야.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 100%입니다.
1: 너 날 좋아하니?
0: 개똥이는
1: 이거야?
0: 당신을 생각하고 있던 거야.
1: 아, 100%입니다.
0: 그때 쿨하게 어 그래 이러면
1: 교통 정리를 잘해야 돼.
0: 해야 돼요.
1: 다 놓쳐 그러다가.
0: 여성분들 맞아요. 다 놓쳐 이러다가. 그러니까 어두운 데 가지 마세요.
1: 네.
0: 레스토랑을 가도 밝은 데 가시란 말이야.
1: 네.
0: 어두운 데 가지 마요.
1: 아 진짜.
0: 참나. 조명 어두운 데 가지 마.
1: 자, 확 트인 데 가야 돼.
0: 어, 트인 데.
1: 어디 숨어 있지 말고.
0: 그 옆에 다 사람 많은데. 통유리. 자 4위. 술자리 가능합니까?
1: 술자리.
0: 남사친 여사친과 술자리 가능합니까?
1: 어 가능하지 않나.
0: 둘이서?
1: 둘이서 아닌가?
0: 너와 나 둘이서 한 잔에 한 잔에 또
1: 그럼 안 되지.
0: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1: 안 되지, 안 되지.
0: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됩니다.
1: 어 그래야 되겠다.
0: 누구랑 가느냐? 누구랑 가는데 몇 명이가? 제가 또 남자친구가 또 어떻게 꽃 쩐쩐하게 어떻게 그래?
1: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가면
0: 쿨한 척 해야지. 어 그래 어디가? 예를 들어 어느 바를 간대. 어. 술집을 간대. 어, 누구랑? 둘이?
1: 어.
0: 둘이가?
1: 안 되지. 둘 가면 안 되지. 그러네요. 그건 아니다.
0: 그건 아니죠.
1: 어, 아니야.
0: 반대로 생각해봐. 남자가 여섯이가 둘이 술 먹으러 왔는데 뭔 일 날 줄 알아.
1: 그렇지.
0: 여러 명까지는 오케이.
1: 술 먹고 안 돼.
0: 근데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시작은 다섯 명, 여섯 명 했다?
1: 네.
0: 점점점 빠져나가고 두 명 남은 경우가 있어요.
1: 그러다가 일나.
0: 일나. 절대 안 돼, 여러분.
1: 일어나 빨리. 일나. 있나?
0: 그리고 여성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1: 네.
0: 뭐 저는 이제 그럴 일이 없지만
1: 네.
0: 그 남자친구 남편이 걱정할 수 있잖아요.
1: 네.
0: 먼저 남자가 쪼잔해지기 전에 여성분이 만약에 술자리 나갔다 중간 중간에 좀 이렇게 나 잘 있다라는 거를 뭐 사진이 그런 사진 너무 좋아. 술자리 사진 찍어서 어 뭐 오빠 아니면 뭐 남편 뭐 누구 나 지금 우리 이거 먹고 있어.
1: 어 그래. 어, 그만 먹고 갈게.
0: 좀만 더 먹고 갈게. 이런 식으로 조금 중간 해주면 남자가 짜증이 나다가도 아 고맙네 얘가 나 생각해 주네.
1: 아.
0: 그럼 남자는 아무 말도 못해요. 순한
1: 진짜?
0: 양이 됩니다. 조련을 하세요 남자를.
1: 미리미리 이렇게 알았어.
0: 절대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술자리 조심하죠. 술 혹시 여름에 먹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 어우 묘가 나 진짜 개똥이에요. 묘가 어제
1: 개똥이가 오늘
0: 어제 재밌었어.
1: 어 재밌었어.
0: 어, 덕분에 재밌었어. 어제 어제 우리 즐거웠지.
1: 나도
0: 이따위 문자가 왔다.
1: 어 안 되는 거야?
0: 안 되죠. 야 뭐했는데 재밌어.
1: 그치.
0: 노래 뭐 했어?
1: 남사친 아예 두지 말자.
0: 아니 두세요. 두셔도 아파. 되는데 두세도 되는데 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심.
1: 조심.
0: 항상 이게 살짝 그래. 몸만 탁 하는 순간 터질 수 있는 폭탄이라는 거죠.
1: 그래서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술도 나오고 문학이 나온 거 아니겠어?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괜찮아요. 언제든지 네. 괜찮습니다만 네. 내 옆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1: 조심해야지.
0: 그분에 대한 우리 최선의 매너를 예의를 지키자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네, 자
1: 3위.
0: 3위. 아, 요건 좀 애매하다. 차 태워주기 아니면 데려다 주기.
1: 어, 뭐 태워다 줄 수 있죠.
0: 가능하죠.
1: 응.
0: 가능해요. 뭐,
1: 응.
0: 뭐 추워서 아니면 뭐 어두워서.
1: 근데 어, 내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다 이러면서 차 태워주고 드롭 시켜주고 무거운 거 들어주고 이러면 열받을.
0: 무거운 거 들어주는 것도 싫어요?
1: 오해할 수도 있어.
0: 아, 무거운 거 들어주는 것도요?
1: 응.
0: 근데 그거는 무거운 거 들어주는 거는 그냥 여자가 무거워하니까
1: 너무
0: 남자가
1: 자주 하면 은근히 부려먹네 이러는.
0: 뭐가 제일 무거운 줄 아세요?
1: 뭐요?
0: 그녀의 몸.
1: 아~
0: 그녀를 들을 때가 제일 무겁지.
1: 아~
0: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소식 쪽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장생활하고 그 친구는 대학생이었는데 아직 교제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 음악 전공하는 애거든요. 얘가 되게 귀여워. 너무 매력이 너무 많은 아이인데 정말 많은 남자 대신했는데 아무도 안 된 거야. 근데 정말 우연히 어떻게 전 됐어요. 정말 많은 남자 저한테 와갖고 막 항의를 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게
1: 야,
0: 웃긴 게 뭐냐면
1: 자기 매력이 뭐길래.
0: 아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여자분이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저랑 이제 만나다가 거의 썸할 때 그 친구 이제 집에 잠깐 들린 적이 있어요. 낮에 주말에. 근데 그 친구 아파트를 살았는데 물이랑 뭐랑 잔뜩 산 거야. 근데 그걸 물어보는데 제가 어 물 하나 있어 했더니 아 차에 있는데 안 갖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차에 가서 그것도 주차장이 그라지가 딸려있지 않고 밖에 있는 아파트니까
1: 네.
0: 여자가 그 물을 사는데 못 들고 하나씩 빼먹고 다니는 거예요. 차에 놔두고.
1: 네.
0: 그래서 어 이거야? 그거 제가 서너 박스 팍 들고 집에 옮겨줬죠. 그걸 제가 딱 들고 왔는데 뒤에서 따라오면서 이래서 남자친구 사귀는구나 딱 그러는 거야.
1: 어머 야.
0: 매력 어필을 제대로 한 거 지금 딱 쓰고.
1: 아, 야.
0: 그래서
1: 눈치도 좋겠다.
0: 남자가 왜 운동하는 줄 아니?
1: 응.
0: 왜? 그래서 이런 거 하라고 남자 운동하는 거야. 딱.
1: 목소리 깔았어요 그때?
0: 깔았죠.
1: 아우,
0: 근데 그 친구 음악했던 친구.
1: 그랬더니 바로 어땠어?
0: 바로 평가. 뭐 오빠 사귀어 주세요.
1: 진짜
0: 만나 주. 저한테 완전 빠져갖고 맨날 연락 오고.
1: 저 와이프 듣고 있다.
0: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이런 매력 어필이 아무렇지 않다가도 팍 튀길 수 있고요.
1: 네.
0: 남자가 무거운 거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이 자연의 섭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맞아요. 인정해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자주 하면 그것도 좀 안 좋아요. 그죠? 여자분 생각해봐요. 내가 친구라고 남자 친구인데 여사친을 맨날 회사 같은 방에 태워줘.
1: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 전에 잠깐 이제 사귀려고 시작한 남자인데 네. 자기 진짜 여사친하고 그 여자가 아이도 있고 이혼을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이 무슨 일만 있으면 뛰어가가지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야.
0: 왜?
1: 나랑 사귄 남자가.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일? 집안일?
1: 무슨 일 있다고 뭐 가면 뭐 급한 일들이 있잖아요. 애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0: 그거 진짜 안 좋은데.
1: 너무 심하게 그래서. 그 집에도 가고.
0: 야,
1: 뭐 도와주고. 그건
0: 완전히 뭐.
1: 가족처럼. 그래서 내가 조금 하고 얘기했더니 막 적반하장이지 막 벌벌 길길이 뛰면서 그거, 자기를 그렇게 오해했다고 막.
0: 그거 더 심스럽습니다.
1: 어머 한마디 했다가 그냥 어우 나 진짜 그때 너무너무 진짜 억울해.
0: 그분이 진짜, 그 마음이 있었네.
1: 그 진짜, 친구한테요?
0: 그럼요. 왜냐면 정말 깨끗하면 아니야 무슨 쟤랑? 이런 식으로 넘어갈 텐데.
1: 뭐 자기를 그렇게 봤다고 자기 친구랑
0: 그러니까 뭔가 뜨끔한 거지.
1: 나 지금 분해. 지금 생각해도 분해.
0: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 그래서 뭐 어떻게 하죠? 그러다가
0: 계속 얼른, 만나셨어요? 아니면
1: 아니 얼른 정리했죠.
0: 정리했어요?
1: 연하였는데.
0: 아, 아깝다 아깝다. 그분 아마 둘이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1: 아
0: 지금.
1: 몰라. 난 몰라.
0: 근데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피곤해. 안 돼.
1: 아 그래서 내가 우연히 근데 만났어요. 그리고
0: 누굴요?
1: 내가
0: 그 남자분을.
1: 그러면서 내가 그때 한마디 해줬죠.
0: 뭐라고요?
1: 그렇게 승질 내지 마라.
0: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아니 얼마나 승질 내줬길래?
1: 승질을 되게 내. 아니 그 너무 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승질을 내서.
0: 아 거기 성격 나왔구나.
1: 그 인생이 그렇게 승질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나는 좋은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승질을 내냐 이래가지고. 멋있게.
0: 남자가 찔릴 일이 있었네.
1: 멋있게 내가 정리 탁 해드렸죠.
0: 그 남자 아무 말도 못하고 헤어졌어요?
1: 헤어졌죠.
0: 잘하셨어요. 그래 아닌 건 아니야.
1: 그럼
0: 그 마음 고생은 더 있을 거예요.
1: Thank you, next.
0: 다음 분. 그렇죠. 얼마나 쿨합니까?
1: 좋아요.
0: 자 남사친 여사친 이러면 너무 안 된다. 2위. 이건 진짜 좀 아니다.
1: 뭐요?
0: 생일 챙겨주기.
1: 생일. 아 나는 그렇게 생일 막 챙겨주고 이런 걸 안 해. 나도 안 챙겨.
0: 그게 맞는 너무,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건 친구예요 진짜. 아니 너 생일이었냐? 축하해. 아니면 생일인 거 알아? 문자 정도. 축하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1: 근데 진짜 불쌍한 사람은 밥 한 끼 최근에 밥 한 끼.
0: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 아 그런 거 너무 좋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분이 옆에 사랑하는 사람 챙겨줄 다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1: 그렇지 그건 안
0: 그
1: 돼.
0: 얘기인 거죠.
1: 옆에서 챙겨줄 텐데.
0: 그럼 옆에 챙겨줄 거 없는 사람은 챙겨주면 너무 고맙죠. 그건 좋은 건데 옆에 여자친구 남친과 뻔히 있고 남편 와이프가 있는데 생일날 막 향수를 줘줘. 꽃다발을 줘.
1: 아 그건 아니지.
0: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1: 그런 정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0: 있어요. 있어. 제가 아는 사람은요.
1: 네.
0: 여사친이 남자는 이미 뭐 유부남, 그러니까 그런 분류는 아닌데 아닌데 여사친이 그러니까 동생이죠, 민우. 생일이라고 지금 미옥처럼 도시락을 밥이랑 불고기랑 미역국이랑 해가지고 도시락 사고 회사에 가져간 거야.
1: 오바다.
0: 누가 봐도 오바 아니에요?
1: 그래가지고 그분이 근데
0: 남자가 또 고맙다고 해야 되면서 받아 먹었어 그거를.
1: 어머나 이 여자가 알면 얼마나 기분 나쁠까.
0: 근데 회사를 갖고 왔다니까. 회사를 다 봤어요.
1: 쟤네들 그런 사이 아니야. 오해받을 만하네요. 그러면
0: 오해받죠. 근데 그거는
1: 오해받을 짓 하면 안 돼.
0: 근데 뭐 주변 사람이 오해하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좀 그렇지 그거는.
1: 오버하지 말자.
0: 네 오버하지 말자. 생일날 그냥 인사 문자
1: 각각.
0: 정도.
1: 축하해 정도.
0: 생일날 또 괜히 이상한 호텔 바 이런 데 약속하고 널 위해 준비했어 이러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요.
1: 동구 떴어 이런 거 챙기지 마.
0: 향수 목걸이 꽃 이런 거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남자분한테도 절대 뭐 지갑 이런 거 주지 마세요.
1: 아 지갑.
0: 팔찌 이런 거 알죠? 팔찌 의미 아시죠?
1: 팔찌 넌 내 거야?
0: 너를 나
1: 지갑은?
0: 팔찌는 내 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저거 하는 거 뭐지?
1: 구속하는 거. 지갑은
0: 거예요.
1: 왜 안 돼요?
0: 지갑 남자가 매일 들고 쓰는 게 지갑이에요.
1: 아, 그 매일 그녀가 생각이 나지.
0: 지갑은 절대로 아무한테나 받으면 안 돼요.
1: 아, 특별한
0: 의미가
1: 사람한테
0: 굉장히
1: 주는
0: 커요.
1: 거구나.
0: 그럼요. 신발 절대 안 됩니다.
1: 신발도
0: 신고 도망가잖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자, 1위 대망 1위. 이거 절대 이해할 수 있냐? 이게 제일 크다.
1: 제 1위가 뭘까? 남사친 여사친 안 돼 이거.
0: 광고 듣고 올까요?
1: 어 뭐지?
0: 광고 듣고 올까요? 그냥 할까요?
1: 아 이거 노래 듣고 와서 할까요?
0: 그럴까요? 네. 어.
1: 그러면 우리 이걸 할까요?
0: 뭐요?
1: 응? 잘못된 만나?
0: 아 남사친 오랜만에. 여사친이 잘못되면 어. 이렇게 되는 거야.
1: 아니 우리 건모 오빠 진짜 팍 늙었더라 최근에.
0: 그 좀 안 좋은 일 있어. 그러니까 안 좋은 일 너무 좀 그래요.
1: 아 우리 건모 형 힘내요.
0: 힘냈어요.
1: 김건모
0: 잘못된 만남.

0: 옛날 이런 춤 안 췄어요? 이게
1: 방남정 이거는 방남정이잖아요. 아, 이거. 기억니은 춤. 난 그린을 그리는. 아 그분은 요새도 멀쩡 똑같으시대.
0: 어 그래요?
1: 네.
0: 어, 따님이랑 나서 막 얼굴이 그냥
1: 요새 마음고생하셔도 그렇지.
0: 그니까 마음고생하면 사람이 그렇게 돼. 고생하지 않아야 돼.
1: 최고의 아티스트 그러니까. 중에 한 명인데 아쉬워요.
0: 그래서 남사친 여사친 네. 이거는
1: 절대 어? 용납할 수 없는 1위. 단둘이 하는 여행.
0: 단둘이 여행? 그건 좀 그렇다.
1: 이거는 저는 제 상식으로는 안 돼, 이해가 안, 돼, 안, 안 가요.
0: 어.
1: 근데 요새 젊은 분들이 이게 너무 많대요.
0: 어, 우리 친구 둘이 여행 간다?
1: 어.
0: 남녀?
1: 어, 그러면 상대가 그러면... 야 왜 굳이 둘이 뭐 때 친구인데 이런데요. 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0: 그 미국 분들 그러잖아요. Friends with benefit. 아. 어?
1: 굉장히 많은 단어들 어, 제가 방송에 어. 못 쓰겠네요.
0: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건 어. 좀 그렇다.
1: 이건 아니잖아요.
0: 근데 젊은 친구들은 그런다는 거죠.
1: 그런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0: 거예요. 어, 그럼 많이들 싸우겠다. 니네들이 둘이 가가지고 친구라고.
1: 저는 제 성격은 절 여자분이 만약에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내 여자친구가 어 오빠 나 누구누구 개똥이랑 여행 갈 거야 둘이? 어 그래 잘 가라 오지 마. 그냥 끝이에요 저는. 어... 쿨해요. 이건 용납 못하지. 말도 안 되죠.
0: 근데 진짜 쿨하게 우린 뭐. 정말 친구야. 딴방 쓰고.
1: 아니 안 돼? 딴방이든 문제가 아니라 둘이 여행을 왜 가냐고.
0: 그치.
1: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0: 그럴까? 뭐 뭐 갈 만한 이유가 있나 보죠.
1: 없어요.
0: 없어?
1: 세상에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아. 그럼 나랑 헤어지고 가라고. 저는 절대 못해. 용서 못합니다.
0: 그래.
1: 아니 왠지 미옥 씨는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0: 아니야 아니야 안 해.
1: 하셨대요.
0: 입장 바꿔 놓으면 안 돼. 그녀랑 둘이 간다고? 나랑 그래. 헤어져 이런 이러고 그냥 바로 그냥
1: 아니, 헤어져가 그러니까. 먼저 나오지 말고 못 가게 했지 왜 바로 헤어져
0: 갈라면 헤어지고 가
1: 어 그래 나야 개야 딱 해야지
0: 개야 나야
1: 나야 개야 개똥이야 나냐
0: 아 어. 그니까
1: 결론을 내요 여러분 네. 남사친 여사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인이 생긴 순간부터는 예전과 똑같이 살면 안 되죠
0: 네
1: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 다 할 거면 안 되지. 결국 여사친 남사친의 있고 역 있고 없고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0: 네.
1: 우정이 너희 둘의 우정이 어. 애인의 눈에 이게 안심이 되느냐 불안하냐 그 차이라고 아. 보면 되겠습니다.
0: 애인 눈에 안심이냐 등심이냐.
1: 네, 이럴 줄 알았어요.
0: 이거구나. 네. 어? 주물럭이냐. 안 돼 안 돼.
1: 늑간살이냐.
0: 어, 주물럭하면 안 돼. 진짜.
1: 근데 상대가 불안해한다면 하면 안 됩니다.
0: 아 그래요.
1: 그렇죠?
0: 아, 예의 지키자. 아, 굿모닝 차차차.
1: 우리 영킴님도 절대 네. 안 된다고 하셨어요.
0: 안 돼요?
1: 절대 안,
0: 안 돼.
1: 돼요. 안 돼.
0: 절대 안 되죠. 안 돼.
1: 이 우리 동방 예의지국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0: 어, 진짜. 어, 맞아. 하, 그나저나.
1: 네.
0: 하, 외로운 왜요? 싱글들 주말에
1: 아, 왜요? 뭐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지금 혹시?
0: 저는 어머. 제가 또 밥을 사기로 했어요.
1: 어?
0: 남자 다섯 분을 모시고
1: 좀...
0: 저 혼자 제가 쏘기로 했어요.
1: 아, 왜 무슨 일이 있으셨나 보구나.
0: 아니
1: 또 기분에 취해갖고 내가 쏘게 그랬구나.
0: 아니 제가 가끔 이렇게 골든벨을 울려요.
1: 어...
0: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1: 아, 그쵸. 아니, 좋아요. 써야지. 멋있어요. 근데 뭐 좋은 데 가시긴 하신 거예요?
0: 어, 고기 먹으러. 고기? 자기도 와.
1: 아유, 됐어요.
0: 그러면 남자 여섯에 나 혼자다. 그럼 안 돼. 정말. 어떻게 언니들도 부를까? 어?
1: 이거 뭐 싸움도 아니고 6대1이에요?
0: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1: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하는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그리고 융자에게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 우리 여기서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1: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0: 오, 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세요.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 마음껏
1: 그럼요.
0: 즐기시기 바랍니다.
1: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주말
0: 네,
1: 시간 보내시고
0: 저희도 행복했습니다.
1: 밝게 월요일날 뵐게요.
0: 고맙습니다.
2: (목소리)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3: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5: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6: 엄마 집밥이 최고지.
5: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6: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5: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6: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5: 밥 한 그릇 더요.
7: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5: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5: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7: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9: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8: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10: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응원전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 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11: 에이치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12: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 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11: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12: 에이치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 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1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5: 213-388-7979 213-388-7979
14: 유니굿 프렌드 보험.
1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6: 선택하세요 품질을,
1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6: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7: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6: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7: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9: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20: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9: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20: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9: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20: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9: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2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3: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24: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25: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4: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25: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 중의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4: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5: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5: 213-427-5500 427-5500.
26: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7: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6: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8: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 아역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29: 네, 오늘은 이 침뜸 의사의 통찰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침뜸 의사의 통찰력, 의자 의아라는 얘기인데, 즉 동의보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치료를 하는 것, 의사의 뜻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개개인의 환자들을 어떤 처방을 쓰게 될지 의서에 일일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환자의 어떤 처방 쓸지 결정한 것은 의자의 뜻이다라는 의자 의아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요 여러 질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뜸 의사의 통찰력이 아주 중요한데, 즉 환자들의 병이 생기면 대증 치료, 즉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의 증세만 다스린다라는 대증 치료가 근본 치료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이 만성 질환을 알아온 환자라면 더욱더 그러한데, 이 만성병이 생기는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면 그 근본 치료를 처방하는 침뜸 의사의 통찰력 아주 중요한데, 이를테면요 머리가 자주 아파요 하고 오시는 환자, 머리가 아플 때마다 토할 때씩 매직거려요 하는 환자는 우리는 이진탕과 더불어 소아오방뜸을 처방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저기 아프고 토하고 메스껍고 이런 환자한테도 이진탕 소아오방뜸이 잘 됐는데, 어떤 환자는요 어깨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사실 저는 소아오방뜸이나 이진탕을 처방합니다. 자, 그러면 두통이며 식체며 견통, 어깨통, 그리고 심지어는요 무릎 통증까지 모두 이진탕과 소아오방뜸이라는 그런 처방할 수 있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여러 증상의 이면에는 저는요 담음이라는 공통 원인을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담음 여러분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담음, 즉 우리 탁해진 체액을 담음이라고 하는데 이 담음이 머리로 가면 두통을 일으키는 것이고 장, 위장으로 가면 식체를 일으키는 것이고 이 담음이 어깨 근육 속을 파고들면 어깨, 즉 견통이며 오십견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 담음이 무릎으로 가면 관절통을 일으켜서 관절술통, 즉 무릎통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침뜸 의사의 그러한 통찰력, 환자들의 보이는 증상은 전혀 다르지만 각각 환자들의 이면에 깔려있지 않은, 보이지 않은 담음, 담음이라는 원인을 잡아낼 수 있는 특징, 그래서 다른 환자 다른 증상을 똑같이 이진탕이나 우리 소화방법으로 처방하는 것, 역시 의사의 통찰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침뜸 의사의 통찰력, 의지의야, 즉 치료를 하는 것은 의사의 뜻으로 한다. 개개인의 환자들이 무슨 처방을 쓰면 될지를 우리 침뜸 의사들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주변에 가까운 한의원에 이 통찰력이 강한 그러한 침뜸 의사를 만나서 소화방등과 이진탕을 한번 처방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6: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7: 어제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 일대가 18일 북중미 월드컵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과 멕시코의 A조 2차전을 앞두고 올림픽 블러버드 인근 아이롤로 스트릿에는 붉은 유니폼과 초록 유니폼을 입은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LA시 정부와 시의회 십지구 의원실이 공동으로 참여한 범시민축제로 마련됐습니다. 정오부터 사물놀이와 K-POP 공연이 이어지며 경기 시작 수시간 전부터 응원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멕시코 유니폼을 입은 시민과 한국 유니폼을 입은 라틴계 주민들이 함께 어울렸습니다.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참석한 라틴계 주민 테디는 유니폼 색은 중요하지 않다며 오늘 하루 함께 즐긴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의 배경에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이 독일을 꺾으며 멕시코의 16강 진출을 도운 이후 양국 팬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이어져 왔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운영한 한복체험 부스에는 오전부터 300명 이상이 다녀갔으며 남가주한 인간호사협회와 내경한의사협회는 응급의료 부스를 운영하며 대규모 인파에 대비했습니다.
8: 한국의 주요 일간지 중앙일보가 발행한 220억 원 규모의 기업 어음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증권사 한양증권이 보유하고 있던 이 어음은 원래 올해 12월과 내년 3월이 만기였지만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한양증권이 조기 상환을 요청했고 중앙일보가 이를 이행하지 못해 부도로 이어졌습니다. 중앙일보는 같은 날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와 달리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중앙일보 측은 이를 자구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계열사인 종합편성채널 JTBC도 36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JTBC와 지주사 중앙홀딩스를 포함한 중앙그룹 계열 5개사는 이미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채권자인 한양증권은 선순위 담보 구조를 확보하고 있어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양증권은 중앙그룹 전체에 대한 익스포저 840억 원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730억 원 이상이 연내 회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채권단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JTBC가 차입금 206억 원을 만기에 갚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자 오늘 개인 채권 투자자들이 항의 집회를 열고 원금 보상을 최우선으로 요구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너일가 사재 출연 등의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중앙일보도 220억 원 규모의 채권 조기 상환 요구를 받았으나 자금이 부족해 끝내 부도 처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JTBC 채권 발행 과정의 문제 여부를 점검하자고 중앙일보 부도 관련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9: 개인 투자자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신들의 원금 보장을 우선 전제로 삼으라고 요구했는데 중앙일보 또한 부도가 나면서 사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0: 경영진 사태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일렬로 서 있는 사람들. JTBC가 차입금 206억 원을 만기에도 갚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자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모인 개인 채권 투자자들입니다.
11: 원금을 즉각 보장하라!
12: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10: 개인 채권자들은 JTBC의 상환 실패 가능성을 충분히 알기 어려웠다며 투자자 원금 보상을 우선순위로 두고 오너일가 사재 출연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13: 우리는 향후 법원의 회생 절차가 개시되든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 협상이 진행되든 이 과정이 거대 기업의 빚 탕감이나 꼬리 자르기를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10: 중앙그룹의 차입금 가운데 은행권 대출은 상당 부분 담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담보가 없는 시장성 조달은 개인 투자자와 일반 법인의 투자 수요가 금융사 리테일 창구를 통해 대부분 판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뿐만 아니라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도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등 여파가 그룹 전반으로 퍼지는 가운데 중앙일보는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만기 예정보다 먼저 갚아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예금이 부족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끝내 부도 처리됐습니다. JTBC의 디폴트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 투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어 중앙일보 보도로 시장 긴장감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14: 실제로 건전한데도 불구하고 뭐 등급이 비슷하다든지 지명도가 비슷한 회사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시장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채권 함부로 사면 안 되겠네 할 거고.
10: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을 상대로 JTBC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문제 소지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5: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6: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5: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6: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워싱턴 DC에서도 민주 사회주의자가 시장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16일 치러진 워싱턴 DC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에서 제니스 루이스 조지 후보가 과반을 넘는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경쟁 후보가 승복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루이스 조지는 38살의 현직 시의원으로 노동자와 세입자 권리를 강력히 옹호하는 민주사회주의자입니다. 당선이 확정되면 워싱턴 DC 역사상 최초의 민주사회주의자 시장이 됩니다. 워싱턴 DC는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이어서 예비선거 승자는 11월 본선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됩니다. 루이스 조지는 임대료 인상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공주택 안정공급과 유급가족 휴가 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스 조지가 승리하면 워싱턴 DC를 연방정부처럼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자치권 무력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루이스 조지 측은 DC 시민들은 트럼프에 맞설 수 있는 시장을 원한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뉴욕의 조란 맘다니에 이어 시애틀에서도 민주사회주의자가 시장에 당선된 데 이어 워싱턴 DC까지 가세하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사회주의 바람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양해각서를 두고 미국 언론과 의회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레드라인을 스스로 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에 앞으로도 이를 악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워싱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안정과 생활비 절감을 원하는 민심을 의식해 실리를 택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보이라이츠 로스팔로스 스트릿의 대형 냉동창고에서 지난 17일 오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지붕에서 시작된 불길이 냉동 설비의 암모니아 배관으로 번지면서 가스가 누출됐고 여러 차례 소규모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LA 소방국은 화재 직후 101번 프리웨이에서 워싱턴 블러바드 사이 일대 주민들에게 실내 대피령을 발령했다가 당일 밤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이스트 LA 전역에는 연기주의보가 내려져 야외운동 자제와 호흡기 질환자 실내 대기가 권고됐습니다. 남가주 대기질관리국도 이스트 LA와 샌게브리얼 밸리 일부 지역에 대기질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18일에도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실내 대피령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불에 탄 창고 내부에서 연기와 미세 입자가 계속 방출되고 있어 대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당국은 창문과 문을 닫고 환기장치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LA 메트로 전철 이용객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지난 5월 전체 전철 이용 건수가 647만 건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6년여 사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증가세를 이끈 것은 지난 5월 8일 개통한 D라인 연장 한 단계 구간입니다. 윌셔 블러바드를 따라 라브레아와 페어팩스 그리고 라시에네가 등 3개 역이 새로 문을 열었고 D라인 이용객은 전년 대비 62% 급증했습니다.

0: 새역들에는 하루 평균 8천 명에서 1만 명의 신규 승객이 몰렸으며 주말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D라인 이용자들은 새 단장을 마친 LACMA와 아카데미 영화박물관 등 주요 문화시설을 환승 없이 15분에서 20분 안에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피파 월드컵 기간 운영 중인 소파이 스타디움 셔틀 서비스도 개막 후 두 경기에서만 약 4만 5천 명이 이용하며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메트로는 이번 셔틀 운영을 2028년 LA올림픽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예행 연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D라인 연장 사업이 완공되면 다운타운 LA에서 웨스트우드까지 총 9마일 구간에 7개 신규역이 추가됩니다.
1: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2: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3: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2: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4: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2: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5: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2: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6: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7: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7: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땀과 정성으로 1분 LA 한인타운,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사람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의 한인타운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6: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채널 고정해주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1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또 하나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김 전 장관에게 군사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앞두고 정보사 특수임무대 요원 40여 명의 명단을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두 명단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별도 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이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를 가능하게 한 동력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와 겹치는 이중 기소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두 혐의 구성 요건이 다른 별개 범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판결 외에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현재 2심 재판 중이며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지시 혐의로도 별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김 전 장관은 선고 직후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크렘린궁에서 불과 10마일 떨어진 대형 정유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정유공장은 모스크바 지역 연료 수요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러시아 군과 지역 당국은 밤새 우크라이나 드론 550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네 곳에서는 500편이 넘는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는 등 모스크바 주요 인프라 전반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격은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서방의 지를 등에 없고 전선을 러시아 심장부까지 끌어들이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는 즉각 보복을 경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개전 5년째에 접어든 이 전쟁은 수도권 인프라를 직접 겨냥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부상을 입고 용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저녁 6시 40분쯤 이룰로 스트리트와 제임스 M. 우드 블러버드 인근에서 한 남성이 공중을 향해 총을 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어 인근 제임스 M. 우드 블러버드와 노먼디 에비뉴 교차로에서 패싸움이 벌어졌다는 추가 신고가 접수됐고 이 과정에서 용의자가 다른 남성에게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출동한 경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즉각 체포됐으며 폭행 및 치명적 무기를 이용한 상해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서는 당시 멕시코와 한국의 월드컵 경기단체 관람 행사가 열리고 있었으나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가 해당 행사 참가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의 승리로 경기가 끝난 뒤 흥분한 축구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자 경찰은 시 전역에 전술경보를 발령하고 추가 병력을 현장에 투입해 군중통제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밤 10시 30분 현재까지 군중해산 명령 불응이나 기물 파손과 관련한 추가 체포는 없었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베버리힐스 고등학교 11학년 제니스 문양이 잇따른 활약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양은 최근 베버리힐스 시청이 주최한 월드컵 포스터 공모전에서 최종 당선됐습니다. 당선작은 현재 시내 공장 속옷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문양의 활동은 포스터 한 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열린 베버리힐스 아트쇼에서는 종이접기 클럽 회장 자격으로 부스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학생이 아트쇼 행사를 직접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록됐습니다. 문양은 한국 전통 종이접기 예술 작품을 베버리힐스 시청과 아트쇼 주최 측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지역 예술 행사에 기획자이자 기증자로 참여한 사례는 이 도시에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3: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8: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3: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8: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2, 3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3: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8: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미국 자동차협회가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3불 99센트로 집계됐습니다. 갤런당 4불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3월 말 이후 79일 만입니다.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미국에서 갤런당 4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고물가를 실감하고 지출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는 심리적 기준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번 하락의 배경에는 국제 유가 안정세가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 유종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79불선으로 내려왔고 미국산 원유 WTI도 76불선에서 거래됐습니다. 다만 1년 전 평균 가격과 비교하면 여전히 25%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합니다. 캘리포니아는 갤런당 5불 64센트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하와이도 5불 5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텍사스와 인디애나는 3불 40센트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같은 나라 안에서도 체감 물가는 크게 다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2018년에 받은 보수 패키지의 스톡옵션을 전량 행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머스크는 16일 테슬라 주식 3억여 주에 대한 옵션을 행사했으며 주당 행사가는 약 23불이었습니다. 이날 종가 404불을 넘었으니 주당 약 381불의 차익이 발생한 셈입니다. 평가 차익은 총 1,159억 달러에 달합니다. 옵션 행사 비용 약 71억 달러는 현금 대신 보유 주식 일부를 테슬라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충당했습니다. 이번 거래로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율은 15%에서 약 20%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번에 취득한 주식은 2028년 1월까지 매각이 제한되며 의결권만 즉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 내 AI 개발을 위해 지분 25%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번 패키지는 주들이 2024년에 승인한 별도의 2025년 보수 패키지와는 무관합니다. 미국 자동차협회가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3불 99센트로 집계됐습니다. 갤런당 4불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3월 말 이후

0: 지역별 격차도 뚜렷합니다. 캘리포니아는 갤런당 5불 64센트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하와이도 5불 5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텍사스와 인디애나는 3불 40센트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같은 나라 안에서도 체감 물가는 크게 다릅니다.
1: 연방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했습니다. 6월 7일부터 13일까지 한 주 동안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건수는 22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주보다 4천 건 줄어든 수치입니다. 신규 청구가 줄었다는 것은 그 주에 새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고용시장이 당장 무너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다만 이 주 이상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180만 명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새로 해고되는 사람은 줄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수당을 계속 받는 사람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취업이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홈쇼핑!

0: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2: 차차차. 홈쇼핑 월드 신토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5: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응원전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 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6: 눈은 밝게,
7: 얼굴은 아름답게,
8: 불란사안경 거만과.
7: 불란사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6: 앞으로도 불란사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7: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6: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사안경 거만과.
7: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사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6: 올림픽과 킹슬릭 213-487-1001, 487-1001번.
9: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0: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법무부가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에 따라 공개한 문서가 300만 페이지를 넘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전체 분량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회와 피해자 단체의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가 공개 문서를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중요한 공백이 확인됐습니다. 공인의 이름이 피해자 이름보다 더 많이 가려진 불합리한 삭제 처리가 발견됐고 스티브 배넌의 얼굴 사진처럼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자료까지 검게 지워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CBS 뉴스가 법무부에 문의한 뒤에야 일부 삭제 처리가 조용히 해제됐는데 그중 하나에서는 올해 초 영국 정부 기밀 문서 취급 혐의로 체포된 전직 영국 외교관 피터 맨더슨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이메일 공백도 심각합니다. 공개된 이메일 대부분은 엡스타인이 2008년 수감 이후 만든 계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 이전 계정의 이메일 약 2만 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 엡스타인이 도널드 트럼프와 교류하던 시기에 받은 편지 함 화면 캡처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발신자와 수신자 정보는 대부분 삭제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엡스타인과 관련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었다고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국 DEA가 엡스타인을 마약 자금 세탁 혐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69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도 공개됐지만 그 수사에서 생성됐을 방대한 관련 기록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 대화 기록과 2009년 이후 마사지 예약 관련 통신 기록도 빠져 있으며 재무부가 수상한 금융거래를 기록한 의심거래 보고서는 공개됐다가 회수된 뒤 전면 삭제 처리된 채 재공개됐습니다. 하원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중복문서라면 공개해도 무방하다며 나머지 300만 페이지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책임처 GAO도 의회 요청에 따라 삭제 처리 방식에 대한 별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2026 북미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멕시코 대표팀이 한국을 1대0으로 꺾은 목요일 밤 로스앤젤레스 곳곳에서 축하 인파가 쏟아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총격과 도로 점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기가 진행 중이던 저녁 6시 45분쯤 올림픽가 인근 아이롤로 스트리트와 제임스 M 우드 블러바드 교차로 근처에서 총격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총상을 입은 피해자 한 명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한 명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현장에 있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자는 세 발의 총성을 들었으며 한 남성이 공중을 향해 권총을 발사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무장한 남성과 시비 끝에 총격을 당한 것인지 무차별 피격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의 승리가 확정되자 흥분한 팬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와 달리는 차량 위에 올라타거나 차량을 급회전시키며 타이어 연기를 내뿜는 이른바 번아웃 난동을 벌였습니다. LA 경찰국은 시 전역에 전술경보를 발령하고 추가 병력을 투입해 군중 해산에 나섰으며 인파는 자정쯤 모두 흩어졌습니다. 샌퍼난도 밸리 파코이마 지역에서도 멕시코 팬들이 교차로를 완전히 점거했다가 밤 11시쯤 자진 해산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월드컵 경기 일정이 수주 더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하고 성숙한 분위기 속에서 축제를 즐겨달라고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3: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홈리스 셀터 인근 보도와 공원을 노숙 캠핑 금지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주민 안전과 위생 문제를 근거로 들었고 단속과 함께 주거 및 의료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노숙 야영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이후 LA시가 본격적으로 단속 범위를 넓혀가는 흐름 속에 나온 것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노숙인을 도심 밖으로 밀어내는 쫓아내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는 새로 지정된 구역에 사전고지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강제 철거 전에 대체 숙소를 먼저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LA시의 셀터 공급은 노숙인구를 수용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실제 집행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관련 조례는 시장 서명을 거친 뒤 빠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일대에서 차량 절도 신고가 한 달 새 급증하면서 LAPD가 야간 순찰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주로 지상 주차장과 길거리에 세워둔 차량이 표적이 됐고 창문을 깨고 귀중품을 훔치는 수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말부터 잠복 근무에 들어갔고 CCTV 분석을 통해 조직적인 범행 여부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트북이나 가방 같은 귀중품을 차 안에 두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명이 밝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주차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심스러운 인물을 발견하면 즉시 911이나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차량 절도는 피해 금액뿐 아니라 파손된 차창 수리비까지 더해져 실제 피해가 훨씬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타운을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주차 습관을 다시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4: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오전 8시 48분 로스앤젤레스 글라셀 스트리트와 노스 옥시덴탈 블러버드 인근에서 15세 소녀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종된 소녀는 마르시아 산티아고로 흑인 여성이며 키 약 163cm, 몸무게 약 59kg에 갈색 머리카락과 갈색 눈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램파트 관할 LAPD 경찰청이 현재 해당 지역 일대를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르시아 산티아고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목격자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녀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수색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4분 버뱅크 이스트 버듀고 에비뉴와 사우스 3번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긴급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버뱅크 경찰국에 교통통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버뱅크 경찰국은 현재 해당 교차로에서 교통통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부상자 구조 및 현장 수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구간은 통행에 혼잡이 예상되오니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12분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산타페 에비뉴 525번지 일대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상황이 신고됐습니다. 현장 인근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포착되어 즉시 당국에 전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발생 지점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 중입니다. 연기의 출처와 화재 규모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 및 건물 통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저희 라디오 서울은 관련 상황을 계속 추적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8분 로스앤젤레스 사우스 43번과 875번지에서 경찰이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사우스 웨스트 경찰서 396 부대 소속 LAPD 대원들이 추가 병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시민앱 사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다수의 경찰 차량이 현장에 집결해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LAPD는 현장에 추가 투입되는 대원들에게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재 현장은 경찰에 의해 통제 중이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3: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2: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고선미 진행자와 함께 풀어보세요.
3: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에 방송되는 해피투게더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2: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4: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5: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 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4: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5: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타이어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7: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0: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1: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5: 1250만 불. 1250만 불.
16: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5: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7: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5: 주 7일 24시간.
17: 323-782-8600, 323-782-8600.
15: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8: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이란을 둘러싼 상황이 전쟁 개전 이전과 같거나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19일 MBC 방송 인터뷰에서 전쟁을 치르며 거액을 쏟아부었고 군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며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휴전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전쟁을 시작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간 것 같고 어쩌면 상황이 조금 더 나빠졌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절인 2015년 타결된 이란 핵합의 JCPOA를 언급하며 당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JCPOA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민수용 저농축 수준으로 15년간 제한하고 농축 우라늄 보유분의 98%를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다자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이 합의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재가동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 결과 이란이 더 많은 핵 능력을 개발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란과의 양해각서 MOU를 외교 성과로 내세우는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JCPOA 탈퇴의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미국 주요 대학 졸업식에서 인공지능 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는 구글 최고 경영자 순다르 피차가 연사로 등장하자 학생들이 집단 퇴장했으며, 지난달에는 전 구글 최사고 경영자 에릭 슈미트가 애리조나 대학교 졸업식에서 인공지능의 미래를 강조하다 학생들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로 항해 행동에 나선 것으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실제로 인공지능 투자를 확대한 이후 3만 명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9: 인공지능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그만큼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의 주요 대학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의 이른바 빅테크 기업 대표들이 잇따라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20: 학사모를 쓴 졸업생들이 줄지어 자리를 떠납니다. 미국 서부의 명문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대표가 연사로 등장하자 인공지능 정책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집단 퇴장한 겁니다. 피차이 대표는 논란을 의식한 듯 축사에서 AI 관련의 말을 아꼈지만 학생들의 반발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전 구글 최고 경영자인 에릭 슈밋이 애리조나 대학교 졸업식에서 AI의 미래를 강조했다가 학생들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0: Time magazine selected its person of the year for 2025, and it was this time it was the archit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esting.
20: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거부감으로 번지고 있는 건데 실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인공지능 투자를 이유로 올해 들어서만 무려 3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1: All the technology that comes along with it, it's all of it at the same time. So I think you have to deal with regulation technology, you have to deal with social norms.
20: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인간의 역할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기업들도 AI로 사람을 대체하기보다는 직원들의 생산성과 역량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그래미 시상식이 내년부터 K-POP을 포함한 아시안 팝 부문을 신설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월드컵 개막식과 결승 하프타임 쇼에 블랙핑크 리사와 BTS 등 K-POP 가수들이 잇따라 무대에 오르며 글로벌 위상이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그래미 측은 아시아 음악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어 지금이 새 부문을 만들 적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설 부문은 한국과 일본, 중국 음악을 포함한 아시안 팝의 성취를 기리는 내용으로 내년 2월 시상식에서 처음 적용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19: 이번 월드컵에선 공식 축하 무대에 K-POP 가수들이 잇따라 오르며 달라진 위상을 실감하게 하고 있죠. 백인 음악 중심이란 비판을 받아온 그래미 역시 더는 이런 흐름을 외면할 수 없게 되며 K-POP을 아우르는 아시안 팝상을 신설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22: 월드컵에 열기를 더하는 K-POP 가수들. 이는 국내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 축제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K-POP 데몬헌터스의 주역 이재가 멕시코시티 개막식 무대에서 우리말 가사를 선보인 데 이어 블랙핑크 리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개막식의 주인공 중 한 명으로 나서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K-POP 대표주자 BTS는 처음 도입된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출격해 월드컵 대단원을 잡습니다.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의 시작과 끝을 함께할 정도로 글로벌 음악 시장을 흔들고 있는 K-POP. 달라진 음악 시장 지형은 백인 음악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그래미마저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미가 내년부터 신설하는 5개 상에 한국과 일본, 중국 팝 음악을 포함해 아시안 팝의 성취를 기리는 부문을 포함한 겁니다. 그래미 측은 아시안 팝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이를 정확히 반영하는 부분을 만들기에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의 로제 등이 번번이 고배를 마신 그래미인 만큼 K-POP 업계로서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23: 그래미가 시청률이 떨어지고 화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규 부문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북미 시장에서 아시아 지역의 음악에 대해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22: 다만 팬들 사이에서는 그래미가 K-POP을 인정하긴 인정하되 외래 수상 가능성은 본상이 아닌 아시아 부문으로만 한정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조치가 시대에 발맞춘 호응일지 새로운 경계선 설정일지는 내년 2월 시상식에서 확인될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24: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올여름 가장 뜨거운 축구 경기를 집에서 편안하게 시청하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진짜 짜릿한 순간은 수천 명의 축구 팬들과 함께 초대형 스크린 앞에서 열광하는 순간이죠.
1: 골이 터질 때마다 울려 퍼지는 함성,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과 함께하는 역사적인 결승전의 감동.
0: 올여름 최고의 축구 축제를 시원한 드링크 스페셜과 함께 즐겨보세요. 7월 19일 하라즈 리조트 서던 캘리포니아가 디 이벤트 센터에서 피파 월드컵 결승전 라이브 상영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1: 올여름 단 한 번, 가장 뜨거운 경기와 가장 뜨거운 응원의 현장.
2: Fun is boring. Choose fun.
0: 지금 바로 하라스 리조트 소칼에서 월드컵 결승전 관람 파티 티켓을 예약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herassocal.com/espanol.
1: 하라스 리조트 서던 캘리포니아, 올여름 최고의 월드컵 결승전은 바로 이곳에서 함께합니다.
3: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3: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3: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 213-427-5500, 427-5500.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6: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8: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9: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8: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9: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8: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9: 타세븐D2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8: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9: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8: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1: 네.
12: 수영도?
11: 그럼요.
1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3: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4: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5: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플라자 2층 금강안경 검안가 LA
16: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1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미국의 역사적인 자유와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데이 연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주말을 앞둔 설렘도 있지만요.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날인데요. 몸과 마음 모두 진정한 자유와 휴식을 누리는 평온한 그런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억압에서 벗어나 내일의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여정이다. 준틴스데이와 어울리는 명언이라서 함께했습니다.

0: 리오스카와 테디 안드레아스의 음악이죠. My Love Beside Me 함께 들었습니다. 내 사랑 내 곁에 많이 들어본 음율이죠. 예, 멜로디가 참 귀에 익숙한 노래입니다. 예,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번안해서 예, 리오스카와 테디 안드레아스가 이렇게 개사해서 부른 노래예요. 예, 팝송도 좋고 예, 특히나 뭐 원곡인 내 사랑 내 곁에 명곡이죠. 자, 오늘이 준틴스데이입니다. 과거의 억압에서 벗어나 내일의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여정이다. 예, 이 명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마야 안젤루의 명언인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던 예, 기쁨의 날 준틴스데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어제의 이 축구 경기, 이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대한민국과 멕시코 예, 월드컵 다 보셨을 텐데요. 아,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보면서 아, 두 골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 너무너무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잘하더라고요. 자, 이건 잊어버리시고요. 예, 남아공과의 경기를 기대하자고요. 자, 어제 스트레스 정말 마야 안젤로의 말처럼 과감하게 다 털어버리시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행복한 마음으로 웃음 가득한 멋진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해피투게더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어서오세요 해피님들. 로라제이님, 어우 벌써 신청곡을 주셨네요. 로라제이님께서 어제 이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소피아님도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네요. 해피투게더 반가 반가. 준틴스데이네요 라고 댓글 주셨고요. 선미씨 아름다운 금요일이에요. 포레스텔라의 스카보로 페어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준비하도록 할게요.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프라임 건축 면허 학교.
4: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5: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6: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7: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8: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7: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8: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고성미의 해피 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케알님, 아, 어제 월드컵 으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다들 아쉬우시죠? 어제 저녁 6시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FIFA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멕시코에 정말 아쉽게 0-1로 패했습니다. 후반 5분 만에 골키퍼 김승규가 공중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비수 이기혁과 충돌하면서 공을 놓쳤잖아요. 그러면서 이 틈을 또 놓치지 않은 멕시코 미드필더 루이스 로모가 결승골을 기록해서 한 점을 주고 말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후반 중반에 손흥민과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 오현규, 조규성 등을 투입해서 총공세를 펼쳤는데요. 후반 42분이죠. 조규성의 결정적인 헤더와 양현준의 리바운드 슈팅이 이어졌지만 멕시코 골키퍼 라헬인가요? 그 연이은 슈퍼세이브에 가로막혔습니다. 2연승을 달린 멕시코는 이번 대회 전체 국가 중 가장 먼저 32강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조 2위에 머물러 있고요. 다가오는 남아공과의 최종전에서 32강 진출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경기 결과는 아쉬웠지만 LA 한인타운의 서울국제공원에 마련된 대규모 야외 응원장은 그야말로 뜨거운 열정과 화합의 용광로였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 등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경기 시작 훨씬 전 오전 10시부터 정말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작됐습니다. 뭐 길거리 음식, 또 푸드트럭, 페이스페인팅, 태권도, 시범단 공연 등이 펼쳐지면서 경기 전부터 축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한인타운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인 만큼 빨간색 붉은 아음마, 이 티셔츠를 입은 한인들, 그리고 초록색 멕시코 유니폼을 입은 히스패닉 이웃들이 한데 어우러진 그런 응원이었습니다. 두 커뮤니티는 서로의 팀을 존중하면서 대한민국과 멕시코 연어를 번갈아 외치는 성숙한 응원 문화를 보여줬는데 문제는 경기가 끝나고 난 후였어요. 멕시코 승리했다 이렇게 도취돼서 정말 사건 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골이 터진 순간 멕시코 팬들의 환호와 한국 팬들의 탄식이 교차했지만 경기가 끝난 후에는 서로 격려하고 포옹하는 훈훈한 풍경도 보여줬어요. 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조별리그 최종 3차전 남아공 전은 대한민국과 남아공 월드컵전은 6월 24일입니다. 수요일이죠. 저녁 6시에 열립니다. 이번 3차전 단체 응원전은 장소를 옮겨 한인타운 내에 리버티 파크 윌셔 잔디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응원하자고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모아서 소리 질러 대한민국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공과의 경기는 비기든가 꼭 이겨야 됩니다. 아시죠? 우리 선수들 아마 잘해줄 겁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YG 캘리포니아의 우리 문선영 대표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이 재정에 대한 좋은 정보를 주실 텐데요. 지금 방금 스튜디오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캔슬링 213-487-1001 487-1001번.
4: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5: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 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4: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5: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 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9: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9: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0: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하비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은 돈그 자체라기보다는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마음의 평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경제 뉴스마다 복잡한 이야기가 가득할 때는요, 내 은퇴 준비는 정말 괜찮은 걸까? 덜컥 불안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피투게더에서는요,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의 문선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1: 네.
0: 바쁘시죠?
1: 근데 뭐 올림픽 아니 지금 월드컵보다 바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제 또 월드컵 소식 듣고 나서 저는 어제 못 봤거든요. 지난주에는 봤었어요. 1차전에. 근데 어제 못 봤는데 1대0으로 아깝게
0: 아깝게
1: 졌다고
0: 패했어요.
1: 그러셨다고 하니까 또 이제 아, 내가 응원을 안 해서 그런가? 나가서 응원을 해야
0: 맞아요,
1: 되나?
0: 맞아요,
1: 갑자기 죄책감이 좀 몰려오면서 다음 주에는 응원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0: 네. 아, 진짜 그래도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1: 아, 그랬나
0: 예.
1: 봐요.
0: 어우, 두 골이 들어갈
1: 아,
0: 뻔했는데. 야,
1: 그래요?
0: 참 너무너무 그게 아쉬워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1: 너무 아쉽네요, 진짜.
0: 예. 그래도 뭐 잘했습니다.
1: 근데 그 월드컵 경기를 보니까 저는 사실 월드컵 경기 잘안 봤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 뛰는 거를 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한골 넣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축구하느니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슨 일이라도 일이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각자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겠구나. 그 축구 그렇게 뛰어가지고 한골 넣기도 힘든데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네.
0: 그런데요. 요즘에 눈꽃들 없이 바쁘시다고
1: 아,
0: 들었어요.
1: 근데 그렇게 또 바쁘지 않아요. 다 스케줄 사실 괜찮고요. 다만 이제 일주일 시간을 좀 나눠가지고 LA 오피스, 그다음에 부에나파게 이제 라팔마
0: 부에나파게에서.
1: 쪽에, 그리고 또 샌디에고 쪽에 이렇게 나눠서 쓰는데 충분히 잘 쉬고 있고 또 손님들 잘 만나고 있고 이렇게 막 바빠서 할일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0: 아,
1: 아주 잘 지내고
0: 그렇습니까?
1: 있습니다.
0: 뭐 LA 프레즈노, 라팔마, 로레나이츠도 있죠.
1: 네, 그리고 이제
0: 샌디에고.
1: 샌디에고까지.
0: 참
1: 근데
0: 대단하십니다.
1: 저희 매니저님들이 또 오피스에서 일하고 계시고 저는 제가 내려가서 꼭 만나야 되는 손님들만 만나 뵙고 또 에이전트들 한 번씩 얼굴 보고 그런 거니까 뭐 이런 손님들이 찾아주시니까 감사한 거고 예, 아주 할 만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할 만하십니까?
1: 네, 편안합니다. 네.
0: 그 샌디에고 그 현지 한인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1: 지금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얘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0: 말씀하세요.
1: 샌디에고 쪽에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이 LA에서 총영사관에서 출장 영사 업무를 보러 내려가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샌디에고에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아니 LA로 그냥 오셔서 영사 업무를 보면 되는데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LA 올라오는 운전을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희 사실 3시간 어디 가는 거 LA 분들은 아마 이골이 나셨을 거예요. 속된 말로. 그런데 그분들은 2시간 이상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 오시는 일이 예전에 우리 왜 시골에서 서울 올라가는 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9시부터 영사 업무가 시작이 되는데 그 번호표를 한 달에 한 번이고 딱 50명까지만 받아요. 하루에 업무 그 받는 그 숫자가. 그래서 아침부터 그 번호표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데 아침에 7시에 오시는 거예요.
0: 세상에.
1: 7시부터 9시까지 번호표를 받아서 다시 이제 뭐 집에 가셨던 아니면은 뭐 다른 데 볼일 보시다가 그 번호표 시간에 맞춰서 이제 와서 업무를 보는 건데 한 달에 한 번이라니까 아침에 오피스를 갔는데 그냥 바닥에 그 앞에 저희가 사실은 같은 건물을 써요. 그 한인회관 총영사 출장 건물이랑 같은 건물에 오피스가 있는데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시나? 우리
0: 그러니까요.
1: LA에서
0: 너무
1: 영사관 가면서도
0: 고생하시네요.
1: 저희는 불평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0: 그쵸.
1: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 번호표 받으려고 아침부터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저희가 네. 에이전트 분들이랑 네. 커피를 나눠드렸어요.
0: 아, 잘하셨네요. 아, 역시 센스 있으십니다.
1: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네. 커피도 못 드시고 오시고 그쵸. 2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커피 나눠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네. 인사도 나누고 아 이야기 들었다 광고 봤다 아 라디오 들은 적 있다 네. 그런데 여기 오피스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어제는 정말 또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또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네. 재정 방송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인지도도 높고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 토요일 라디오 재정 방송은 좀 더 네. 이제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데 요즘 네. 제가 오피스들 돌아다니느라고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네. 내용을 알차게 꾸며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고요. 곧 다시 개편해서 정말로 좋은 방송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토요일은 더 잘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0: 고맙습니다. 저도 꼭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와, 우리 샌디에고 한인들이 그렇게 고생하는지 몰랐네요.
1: 그러니까요. 저희 복 받은 거예요.
0: 네, 그렇네요. 네. 불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 주제가 어뉴이티? 네, 어뉴이티.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어뉴이티는 내가 다 찾아쓰기 전에 만약에 이제 죽게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정부가 돈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1: 아이고.
0: 뭐 이런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받는 거는 뭐 남겨주지 못한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맞아요. 이게 잘못된 이제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어뉴이티를 안 하시는 분들 이제 연금 플랜이죠. 그래서 왜 안 하십니까?라고 이제 그러면 나는 어뉴이티가 싫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요?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네. 말씀하시냐면 아니 그거 내가 다 찾아 쓰지 못하고 죽으면 네. 돈도 못 받는 거. 돈을 왜 못 받을까요? 뭐 정부가 그거 다 가져가고
0: 가져간다고 하던데.
1: 그리고 또 원금만 주고 이자는 또 안 주고 내가 사망하면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낭설이에요.
0: 아, 잘못된 거군요.
1: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내 돈을 내가 쓰다가 남으면 당연히 네. 그 돈 전체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우리 정해놓은 지정해놓은 수혜자들 베네피셔리 뭐 예를 들어서 내 와이프나 우리 남편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네. 정해놓은 사람한테 100% 그대로 다 가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혹시 내가 다 못 쓰면은 뭐 정부가 돈이 들어가는데 네.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이제 해결이 네. 됐습니다. 이 질문에 네.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어뉴이티를 10년 이렇게 묶어놓게 되면 본인은 쓰지 못하고 죽게 될 경우 10년 계약이라 페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면 큰 손해지 않나? 뭐 이런 질문.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사망해

0: 질문도 사실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10년 계약이든 14년 계약이든 계약하고 상관없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 계약은 저절로 해소가 되는 것이고 그 돈, 원금과 이자 받은 모든 돈은 자녀나 이제 배우자에게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정보 잘못된 정보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1: 네.
0: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10년이면 너무 길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5년 그래서 저는 5년만 할래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뭐 5년 지나고 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거 찾아 쓰지도 않고요. 그돈 결국 다시 다른 데로 묶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세요.
1: 어허.
0: 그러면 10년은 왜 안 하세요? 그러면은 10년은 너무 길어요 그러는데
1: 예,
0: 그리고 10년 내 나이가 몇인데 10년 묶었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5년을 묶다가 죽어도 사망하셔도 10년을 묶다가 사망하셔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 돈 그대로가 자녀한테 가기 때문에
1: 네네네네.
0: 다만 5년보다 10년이 더 다행히 이자가 당연히 높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10년을 그냥 들어놓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1: 5년 계약하는 네. 것보다는 10년 계약하는 게
0: 이자가 훨씬 좋죠.
1: 이자가 훨씬 높기
0: 당연하죠.
1: 때문에 좋다.
0: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년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10년 안에 죽으면 우리 자녀가 10년 동안 그 계약을 다 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받아가야 됩니까?
1: 네.
0: 아닙니다. 바로 사망과 즉시 자녀에게 그 돈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1: 되는군요.
0: 라고 말씀드릴게요.
1: 아,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0: 네.
1: 어디에서 나온 건지 참 궁금하네요.
0: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경우는 예. 유튜브에서 이제 보셨다.
1: 잘못된 정보.
0: 그러기도 한 잘못된 정보도 있고
1: 네.
0: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한번 들어가지고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이해된다기보다는 여러 정보를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1: 네.
0: 이것에 대한 정보와 다른 것에 대한 정보가 혼용이 돼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만약에 혹시라도 의문이 든다면
1: 네.
0: 무조건 저에게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문선영 대표님
0: 네.
1: 전화번호 소개를 좀
0: 네.
1: 해드리겠습니다. 자,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문선영 대표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요. 626 맞죠?
0: 네.
1: 87 827-9599 626-827-9599 번으로 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요. 이렇습니다.
0: 네.
1: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이 어뉴이티에 가입을 했는데
0: 네.
1: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뉴이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서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
0: 네.
1: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 달에 어뉴이티에서 3,000불을 받는다 할 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1,500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거 맞습니까? 라는
0: 그러니까
1: 질문이에요.
0: 또 이런 거는 또 어디서 들으셨을까요? 정말
1: 예.
0: 저도 이 정보를 퍼뜨린 그 분을 찾아서
1: 예. 예.
0: 제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너무 답답한데요. 이런
1: 예.
0: 정보 듣지 마십시오. 일단 조인트로 어뉴티를 가입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망해도 고정 인컴으로 따박따박 나오는 금액이
1: 네.
0: 우리 와이프나 우리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 조인트 어뉴이티거든요. 그러니까 어뉴이티는 혼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름이
1: 네.
0: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혼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부다 그러면은 어떤 부부 같은 경우는 두 명 이름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집을 하나 사가지고 집 주인이 남편 이름만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 이름도 같이 들어갔어요.
1: 네.
0: 그러면 남편이 만약에 사망하시면 와이프가 공동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 집의 주인인데 집값이 반절로 떨어지진 않죠.
1: 네.
0: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어떤 집에 렌탈 인컴을 받는 그런 집인데 남편이 공동으로 남편과 와이프가 돈 이름이 들어갔는데 집에 이름이 들어갔는데 렌탈 인컴 3,000불씩 나오다가 남편이 사망하니까 렌탈 인컴이 갑자기 1,500불로 줄지는 않는단 말이죠.
1: 네, 네, 네.
0: 어니티도 똑같습니다. 어니티도 조인트로 들어가시는데 한 달에 3,000불씩을 받았다. 남편이 받으시다가 사망했다. 그럼 와이프가 역시 마찬가지 3,000불씩을 계속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됩니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0: 네.
1: 이거 이 질문 주신 분 계신가요?
0: 네,
1: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0: 맞습니다.
1: 네. 자, IRA를 이 어뉴이티로 옮길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금 때문에 또 고민이신 분 계시네요. 어뉴이티가 좋아 보이지만 세금을 내고

0: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난다고.
1: 아, 네. 이런 질문은 정말 많이 혼란스럽기도 네. 해요.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네. 거예요. 은행에 IRA 어카운트가 있거나 네. 혹은 주식에 뭐 내가 뱅가드에다가 찰스업에다가 네. 어니티를 가입을 해놨다. 뭐 메릴 린치에다가 어니티를 가입을 IRA를 가입을 해놨다. 근데 그 IRA가 은행에 넣어놨더니 너무나 이자가 없고 네. 그리고 또 어니티를 아니 그 IRA를 예를 들어서 주식 쪽에다 넣어놨더니 떨어질까봐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어니티를 알아봤더니 어니티에는 정말 좋은 장점들이 있구나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주식의 이자만큼 받는구나라는 걸 이제 배우시게 돼요. 그러면은 아 내가 괜히 IRA를 은행에다 넣어놨구나 주식에다 넣어놨구나 좌절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옮기실 수가 있어요.
0: 오, 그렇군요.
1: 옮기는데 그때 이제 이 손님의 고민은 아마 이거 같아요. 옮길 때 세금을 또 내고 옮기면 아 나 너무나 손해를 많이 보는데 이거 진짜 세금 안 내고 어떻게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IRA에서 어뉴이티로 옮길 때 똑같이 IRA 어뉴이티로 옮기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IRA를 계약을 파기하고 네. 돈을 찾아가지고 세금을 내고 옮기는 게 아니라 IRA를 그대로 IRA로 옮기시는 거예요.
0: 아, 그게 가능하군요.
1: 가능하죠. 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라이즌에서 T모빌로 옮길 때 네. 어떨 때는 계약 관계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벌금을 내시거나 뭐 돈을 더 내고 T모빌로 옮기는 경우가 있죠. 네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버라이즌에서 버라이즌으로 옮길 때 아무런 그런 제약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IRA에서 어뉴이티 중에서도 IRA 어뉴이티를 하시면 돼요. 네. IRA 어뉴이티로 옮기시면 IRA가 IRA 어뉴이티, IRA 은행이 IRA 어뉴이티, IRA 주식이 IRA 주식 어뉴이티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이 세금 안 내고 그대로 옮기실 수가 있어요.
0: 세금 안 내고 네. 그대로 체인지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1: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하고 이거를 작업을 하시면 네. 그대로 옮기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생명보험의 돈을 어뉴이티로 옮기고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아니죠. 보통 생명보험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네. 왜 어뉴이티로 옮기냐면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생명보험이 내가 사망하고 자녀들한테만 지금 혜택을 줄 수 있는 플랜으로 옛날에 들어놨는데 네, 네. 70이 되시고 이제 되시니까 고민인 거죠. 아이들은 벌써 다 잘 살고 있고 네, 나는 인컴이 좀 부족하거나 네. 혹은 나 롱텀 케어 상황이 걸리면 어떻게 되지? 네. 근데 생명보험엔 돈이 쌓여 있는 거죠. 아. 근데 그 돈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이 분이 생명보험 가입하신 분이 사망하고 나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있는 돈을 이제 아이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떻게 좀 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 첫 번째 고민하는 분들은 나 롱텀 케어 같은 거 걸렸을 때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인컴이 좀 부족한데 생명보험에 있는 돈을 내가 그렇게 받고 싶다라고 하실 때 생명보험을 이제 옮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옮기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명보험을 옮기실 때 건강이 좋으셔야지만 옮기게 돼요. 건강이 그렇군요. 좋지 않으면 다른 새 회사에서 이 생명보험을 받아주지 가입시켜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미 건강이 만약에 안 좋아졌거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될 때는 당연히 생명보험으로 못 옮길 때 이제 어뉴이티로 옮기실 수가 있죠. 오. 어뉴이티로 옮기시면 예를 들어서 캐시 밸류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에 쌓여있는 이 캐시 밸류가 옮겨와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또박또박 정말 그야말로 100세까지 평생 인컴으로 찾아 쓸 수도 있고 만약에 롱텀 케어가 걸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찾아 쓰는 돈의 두 배씩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네.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사망하고 아이한테 줄 거면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아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걸 나를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에서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시거나 네. 아니면 어뉴이티로 옮겨서 롱텀 케어 시에도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찾아 쓸 수 있는 인컴 플랜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0: 아하, 네, 그 말씀이시군요.
1: 그리고 예, 생명보험에서 예. 이렇게 어뉴이티로 옮길 때 세금 안 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옮기시게 됩니다.
0: 그대로 옮길 수 있다는 거.
1: 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한인사회의 건강한 재정과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이 재정 플래너 문선영 대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626-827-9599 626-827-95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뭐 또 세미나 계획이 있으시네요.
1: 아, 네네.
0: 교회에서 있네요. 요번에는
1: 네, 저희가 네. 2월 달에 벌써 4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0: 네네네.
1: 그리고 하나 더 했으니까 5개인데 지금 남아있는 게 내일이네요.
0: 아,
1: 다음 주 화요일.
0: 다음 주 화요일.
1: 그죠? 오늘 네네. 금요일이니까 네.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0: 6월 23일 화요일.
1: 6월 23일 네. 화요일에 네. 토렌스 제1장로교회에서 10시 30분에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라는 제목으로 네. 세미나를 진행하고요.
0: 아하.
1: 그리고 6월 30,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네. 10시 30분에 오전 10시 30분에 월넛에 있는 월넛 축복교회에서 또한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라는 제목의 네. 세미나를 합니다.
0: 이 세미나에 또 참석하시면 예, 굉장히 여러분들 예, 재정 예, 플랜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1: 네.
0: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토렌스 제1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예, 네. 한 번쯤 가셔서
1: 지금 벌써 예, 토렌스 제1장로교회 참가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분들 다 받았고요.
0: 네네.
1: 여러분들 토렌스 사시는 분들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또 동부이죠.
0: 네.
1: 월넛 시티에 사시는 분들 6월 30 화요일 10시 30분에 월넛 축복교회에서
0: 네.
1: 이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 그리고 어떤 질문이라도 네. 다 가지고 오십시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 문선영의 머니토크 세미나 예, 다음 주하고 예, 6월 23일 또 6월 3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전화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26-827-9599 626-827-95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0: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4: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3: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4: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3: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4: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4: 213-427-5500, 427-5500.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8: 뉴서울 호텔의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해피투게더 1부 함께 오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43분 지나고 있는데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먼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프레스텔라 스카브로 페어 청해 주셨어요. 로라 제이님의 신청곡입니다. 멋진 노래 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 스카버로우 페어라는 이 노래가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 그리고 사라 브라이트만이도 부른 버전이 있는데 참 좋은 노래잖아요. 근데 포레슬라가 불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를 불렀네요. 오, 저는 이 버전 처음 들어요. 로라 제인이 고맙습니다. 오, 이렇게 멋진 노래 또 멋진 그 스카버로우 페어 이 버전 소개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로라 제이님께서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이 홈페이지가 확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 번쯤 들어가셔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썸네일도 이렇게 새롭게 올렸어요. 예, 프로그램마다 클릭하셔서 그 프로그램의 특성을 좀 읽어봐 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요거 지금 눌러주세요.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예, 제일 밑에 부분에 카톡 참여가 있습니다. 예, 해피투게더 단톡방으로 연결되는 그런 카톡창이에요. 예, 노란색이라서 아마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그 예, 카카오톡 그걸 클릭을 하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로라제이님께서 댓글 주셨네요. 예, 카톡 주셨네요. 그냥 선미 씨가 주시는 음악이 좋아서 들어와서 예, 이 해피투게더 즐기신다고 적어주시면서요. 항상 좋은 음악 정보 감사합니다. 방송은 이따 저녁에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선미 씨도 많이 웃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예, 일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제대로 방송 청취를 잘 못하시나 봐요. 시청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녁에 또 돌려보겠다 이렇게 적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예, 참여를 해주시면은요 좋은 선물이 나갑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노래가 다 신나요. 어깨가 들썩들썩거립니다. 자,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에서 예, 트로트의 전설 서른도 콘서트가 열립니다. 데뷔 40여 년 동안 잃어버린 30년 다 함께 차차차 지금 듣고 계시는 삼바의 여인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한인들의 희노애락을 함께해온 국민가수 서른도와의 특별한 만남은 벌써부터 남가주 한인사회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요 6월 아버지나 Father's Day를 맞아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품격 있고 의미 있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티켓 예매 아직 안 하신 분들 부모님께 선물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티켓 구매를요 LA 지역입니다. 이 홈쇼핑 월드 매장 다 아실 거예요. LA 지역 팔가와 세라노 코너에 위치한 LA 매장에서도 티켓 구매 가능하고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부에나팡 매장에서 직접 편리하게 티켓을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홈쇼핑 월드 가면 절반 뚝 잘라서 50% 오프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린다고 하나요? 빨리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티켓 구매와 상세한 문의 전화번호는요. 323-692-2170입니다. 323-692-2170 또는 323-692-2080, 323-692-20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스런 나의 그대 이 밤 그대는 불타오르는 영원한 서른더 콘서트는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아주 많이 하셨더라고요. 삼바 삼바 One plan, one price.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서른덕 콘서트 운전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관광버스, 예, VVIP 버스입니다. 아주관광 그리고 아주관광 그 버스도 운영이 되고요. 사무관광버스도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관광버스는 LA 출발이 이 정오 12시에 출발합니다. JJ 호텔 옆 주차장으로 예, 변경됐다고 합니다. 예, 오렌지 카운티는 예정대로 한남체인 주차장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갈 거예요. 자, 관광버스 플러스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전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서

0: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273 383-7233입니다.

0: 라디오 서울과 아주광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1: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0: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shop.koreatimes.com입니다.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자유를 느낄 때 인간은 비로소 가장 아름답게 빛난다고 합니다. 맞나요? 예,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입니다. 주말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준틴스데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저처럼 나와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열심히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연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꿀맛 같은 휴식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연휴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바쁜 일상은 잠시 로그아웃 하시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 가득 채우는 최고의 금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를 어제 TK아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강산입니다.

0: 정말 멋진 노래 청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TK 알링 감사해요. 아, 이런 피드백을 주셨네요. 해피님들과 선배님 많이 웃고 몸과 마음에 쉼이 있는 주말 되시길 바래요 라는 댓글 감사합니다. 연어뿐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죽은 것만이 떠내려가죠. 와, 디님 완전 명언인데요. 와, 연어뿐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죽은 것만이 떠내려간다라는 이 댓글이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멋진 말씀 감사해요. 그러네요. 정말 디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렇게 소피아님도 공감의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명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나만의 휴식, 또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으로 가득 채우는 멋진 주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금요일에 활기찬 에너지와 함께 해피투게더 2부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이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스 대표님 모시고 우리 건강에 유익한 정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시켜주세요, 여러분. 자,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 99, 직화 짜장면 4불 99, 서산 어리굴젓 9불 99, 새우 6접 9불 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 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5: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응원전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 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6: 눈은 밝게,
7: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6: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7: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6: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7: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6: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8: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9: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 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8: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9: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 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잡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10: 세종송보감.
2: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10: 세종송보감.
2: 쌩쌩 돌아라 하하.
10: 세종송보감이잖아.
11: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을 원료로 서울약사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12: 213-383-8899 383-8899.

0: 비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예, 우리의 건강 지킴이시죠. 세종 바이오텍의 데이비스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고선미 씨. 이렇게 시작해야 되나요?
0: 네.
1: 대한민국 이렇게 해야 되나요?
0: 대한민국 대표님 같이 해요. 시작. 대한민국.
1: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0: 네. 어제 아쉽게 2대1로 아니 2대0 아니 1대0으로 졌어요.
1: 1대0.
0: 네, 네. 1대0으로 패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잘했어요.
1: 네, 재밌었고요. 네. 그 뭐 어차피 또 다음 경기에 이기면 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우리 뭐 저도 그렇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선미 씨도 그렇고 또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0: 네.
1: 또 즐겁게 네. 또 약간은 속상했지만 축구를 네. 봤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제가 오늘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선미 씨?
0: 네.
1: 오늘은요, 우리가 어저께 축구를 본 것처럼
0: 네.
1: 축구에도 그렇고. 우리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축구에는요.
0: 그렇죠. 그렇죠. 하프타임. 네.
1: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달력을 이렇게 보니까 1년 중에 딱 중간입니다.
0: 아, 그러네요.
1: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그렇고 아마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쭉 지나면서
0: 네.
1: 내가 연초에 건강 결심했던 거 어떻게 잘 지키고 있나 한번쯤 하프타임, 건강의 하프타임.
0: 와.
1: 중간 점검이 네. 필요하다.
0: 어떠세요? 대표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건강의 하프타임. 표현이 너무
1: 건강의
0: 멋진데요.
1: 하프타임. 맞습니다.
0: 아,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네. 말씀으로 시작할까요?
1: 자, 건강의 하프타임. 뭐 어떤 분은 이런 건강, 어떤 분은 저런 또 체크업
0: 네.
1: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0: 네, 네, 네.
1: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체크업을 할 것은 요즘에 뭐 혈관 건강에 대한 것이 1차로 중요합니다. 제가 방송 때 많이
0: 맞습니다.
1: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1: 당뇨, 혈압, 뇌졸중, 심장질환, 혈액순환 문제가 1차적으로 중요하고
0: 네.
1: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면역력이 되는데 자 오늘은 세종 송보가 혈관 건강에 대한 중간 점검을
0: 네.
1: 꼭 필요하기 때문에
0: 네.
1: 오늘 제가 100세 건강을 위한 혈관 건강 체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제가 지난번에 그 상담했던 고객 중에 어떤 분은 요즘에는 그 스텐트 혈관 시술하신 분들도 많이 상담을 하게 되고요.
0: 네네네.
1: 그다음에 지난주 가운데는 되게 건강하셨던 중년인데 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건강관리를 잘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한번 갔습니다.
0: 네네네.
1: 그랬는데 급기야는 바이패스 수술을 했어요.
0: 아이고야, 아이고야.
1: 그렇죠.
0: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1: 이런 그러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들도
0: 네.
1: 아무리 중년의 젊은 분도
0: 네.
1: 이렇게 갑자기 이런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0: 제가
1: 우리 요 시간에 항상 강조합니다. 혈액 순환은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남녀노소 관련 없이
0: 네.
1: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0: 그렇죠. 혈관 건강 중요합니다.
1: 평소에 건강 자신했던 분들 이렇게 의외의 일을 당하고 나면 상당히 당혹하고 당황스러운데 제가 요즘에 상담하다 보면 어떤 분은 사장님 저는 10년째 아스피린 먹고 있어요.
0: 네.
1: 혈액순환 때문에
0: 네, 네, 네.
1: 또 어떤 분들은 그 서플리멘트 중에 오메가3 같은 서플리멘트를 꾸준히 먹고 있어요.
0: 음흠.
1: 정말 그런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세종바이오텍은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우리 세종 송보감 또 우리 세종에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꾸준하게 이 복용하신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0: 네네네.
1: 먼저 간단하게
0: 음흠.
1: 우리의 전통 솔잎으로 개발돼서 우리의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해주고 있는
0: 네.
1: 세종 송보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세종 송보감은 우리의 전통 솔잎을 연구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1: 네. 그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에도
0: 네네.
1: 솔잎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솔잎은 예전부터 약재 중에 약재로 취급이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손보감을 통해 솔잎의 효능을 경험하시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간단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일단 당뇨약, 혈압약, 약 드시는 분들은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0: 아하.
1: 그다음에 젊은 분이라도,
0: 네.
1: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그 혈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젊은 분이라도 이 당뇨 수치나 그 고혈압 수치가 보더라인에 걸쳐 있는 분들도 정말 많아서,
0: 그렇죠,
1: 그런
0: 그렇죠.
1: 분들은 꼭 손보감을 통해서 혈관 관리하면 좋은데, 제가 선미 씨요 시간에도 솔립의 효능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0: 그렇죠.
1: 간단간단하게
0: 네.
1: 솔립의 효능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솔립은요,
0: 네.
1: 첫 번째 그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0: 아하.
1: 고혈압이나 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고혈압을 예방시켜주고
0: 네.
1: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화시켜주는 중요한 성분이 바로 루틴이라는 성분입니다. 두 번째는 글리코키닌. 요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당뇨 예방, 혈당 조절에 좋은 요 성분이 솔립에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세 번째는요. 솔립에는 테르핀, 탄닌, 그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 안에 있는 활성산소, 우리 몸에 해로운 겁니다. 활성산소를 제거시켜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0: 네.
1: 마지막 네 번째는 솔립에는, 제가 요 얘기는 많이 안 했어요.
0: 네.
1: 아피에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0: 아피에긴산.
1: 들어있는데, 요거는, 네, 우리 혈관에 쌓이는 중금속을 해독시켜줍니다.
0: 해독작용이 있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0: 네.
1: 담배 피시는 분들 니코틴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0: 네.
1: 솔립은 우리의 고혈압 예방, 당뇨, 그다음에 혈관 청소, 마지막에는 혈관에 쌓이는 중금속을 해독시켜주는,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0: 네.
1: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0: 와, 솔잎의 효능,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의 전통 솔잎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1: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0: 그쵸.
1: 세종 송보감은
0: 네.
1: 뭐, 솔잎을 증류해서
0: 네.
1: 고농축 캡슐 타입으로, 그게 원료 이름이요. 솔잎 증류 농축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0: 아.
1: 고농축된 캡슐 타입으로 개발이 돼서,
0: 네.
1: 드셨던 분들은 다들 아십니다. 아침, 저녁, 한 알씩 드시게 돼 있고,
0: 네.
1: 조금 심하신 분들은 하루에 세 번까지 드실 수가 있어. 자, 정리합니다. 세종 송보감은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을 연구해서 500mg 소프트 캡슐로 개발을 하고,
0: 네.
1: 한국 식약처로부터 인증이 되고,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생산이 되고, 가격은 하루 두 번,
0: 네.
1: 3개월분이 한 박스, 가격은
0: 오, 3개월 먹을 수 있군요.
1: 380불. 네,
0: 오,
1: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아, 감사합니다. 솔잎이 99.9%
1: 네.
0: 들어있는 증류 농축 캡슐이라고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역시 세종 송보감의 그 혈관 청소부, 예, 세종 송보감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톡스 효능, 뭐 해독작용, 혈관 디톡스라고 하니까요. 뭐 당뇨이신 분들,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이 먹으면 좀 효과를 볼수 있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0: 예.
1: 효과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0: 네.
1: 선미 씨, 이게 한 박스가 3개월분에 380불인데,
0: 네.
1: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세일 정보,
0: 아!
1: 이틀 후가 되면
0: 파더스데이!
1: 파더스데이입니다.
0: 오, 맞습니다. 파더스데이인데, 부모님 선물로 딱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1: 근데 저
0: 세일을 좀 많이 주세요.
1: 유감 있어요. 선미 씨,
0: 왜요?
1: 유감 있어요. 근데
0: 왜요?
1: 세일 정보
0: 뭐가요?
1: 하기 전에,
0: 예.
1: 왜 마더스데이 때는 우리가 바쁘거든요?
0: 그쵸. 엄청
1: 근데
0: 바쁘죠.
1: 왜 파더스데이 때는 이렇게 안 바쁘죠?
0: 안
1: 왜 그러죠?
0: 바쁜가요? 조금 조용한가요?
1: 제가
0: 예.
1: 너무너무 아빠 하는 사람으로서 섭섭한데, 자,
0: 아하.
1: 제가 오늘은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아빠니까,
0: 네, 팡팡
1: 아빠들을
0: 쏴주세요.
1: 위한,
0: 예.
1: 그러니까 파더스데이의 특별한 세일 정보,
0: 네.
1: 혹시라도 아버님 또 파더스데이에 맞는 선물을 준비 안 하신 분들, 또는
0: 네.
1: 선물을 준비하더라도 우리 아빠의 혈관 건강 때문에 통보함이 꼭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오늘은 세종 송보감
0: 네.
1: 꼭 세일 정보를 드리는데 여기 지금 원고에는요.
0: 네.
1: 제가 뭐 이것저것 시카고의 미스터 박 뭐 당화혈
0: 색소가 뭐 7.8
1: 어. 뭐 뉴욕의 베이사이드 메릴랜드 뭐 LA 타운
0: 네.
1: 뭐 여러 효능을 적어놨는데 그런 사례들은 빼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제가 세종 송보감에 대한 세일 정보를 준비를 하는데
0: 네네.
1: 제가 요 얘기 하나만 우리 저 선미 씨한테
0: 네.
1: 테스트 한번 하고
0: 테스트요?
1: 선미 씨가
0: 또 테스트요?
1: 테스트에 통과가 되면 제가 바로 세일 정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백세 건강에는 혈관 건강, 송보감 얘기했습니다.
0: 네네.
1: 송보감도 꼭 필요하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면역력이 항암이라든지 면역력이 필요한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세종 후코이단, 후코이단의 효능 중에
0: 네.
1: 아포토시스 효과, 아포토시스 효과.
0: 아우 당연히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그럼요, 그럼요.
1: 네,
0: 아포토시스
1: 네.
0: 효과, 후코이단의 이 네. 아포토시스 효과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몸속에 그런 네. 비정상 세포를 사멸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맞죠?
1: 100점입니다.
0: 네.
1: 됐습니다.
0: 네.
1: 후코이단에 뭐 다양한 효능이 있어요. 뭐 후코이단 그러면 우리 LA에 많은 청취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는데
0: 네.
1: 후코이단의 아포토시스 효과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리스 말로
0: 네.
1: 예, 우리 몸 안에 비정상적인 세포를
0: 네.
1: 스스로 자멸하도록 도와주는
0: 네.
1: 후코이단의 효과입니다.
0: 좋습니다.
1: 그러니까
0: 예, 아주 중요한
1: 네, 후코이단은 예. 예 흡연 중이신 분들이 많이 드시고
0: 그쵸?
1: 특히
0: 예.
1: 면역력 관리를 위해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는데 제가 가격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Father's Day를 맞아서 세일 정보를 드리는데
0: 네.
1: 제가 처음에 혈관 세종 송보감은 3개월분이 한 박스 380불이고요.
0: 네.
1: 후코이단은 세종 후코이단은 4개월분이 한 박스인데
0: 네.
1: 가격은 똑같습니다.
0: 380불.
1: 380불. 예,
0: 네.
1: 이렇게
0: 네.
1: 책정이 돼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근데 중요한
1: 네.
0: 건 Father's Day를 맞아서
1: 네.
0: 대표님께서 팡팡 쏘신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그런 말씀 안 하셨나요?
1: 잠깐만요.
0: 예.
1: 자, 일단 세상의 예. 모든 아버지들
0: 예.
1: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0: 맞아요.
1: 제가 우리 세종바이오텍 홈페이지에 보면
0: 네.
1: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두 박스 구입하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2 플러스 1 세일을
0: 네.
1: 하고 있는데
0: 아하.
1: 오늘 요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원고에다가는 5명에게 드립니다라고 써놨는데
0: 네, 네.
1: 오늘은 5명이 아니고요. 그냥 오늘 하루 내에
0: 네.
1: 5명이든 10명이든
0: 진짜요?
1: 오늘 요 세일은 아버지 날을 맞아서
0: 네.
1: 특별한 세일 정보를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0: 네.
1: 분들은 전화 주시는데
0: 네.
1: 세일 정보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0: 네네네네. 오픈해 주세요.
1: 세종 송보감 두 박스가 아니고요.
0: 예?
1: 한 박스 혈관 청소
0: 네.
1: 세종 송보감 한 박스만 오다를 하시면
0: 네.
1: 잘 들으세요. 명품 세종 후코이단 380불짜리죠 똑같이
0: 네.
1: 한 박스를 드리고 잠깐만요 한 박스를 드리고
0: 네.
1: 보너스로 또 선물이 있는데 요즘에 크게 사랑을 받고 있는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도 한 병을 더 드립니다.
0: 아 대박 대박.
1: 그렇죠.
0: Father's Day에만 드리는 예, 선물입니다.
1: 네.
0: 대박이에요.
1: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0: 예, 예, 예.
1: 혈관 건강도 여러분 미리미리 관리할 수 있도록 아버님께 선물하세요.
0: 네.
1: 세종 송보감 한 박스 사시면 항암, 면역력에 좋은 요즘에는 한국으로도 많이 보냅니다. 세종 후코이단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리고요.
0: 네.
1: 그다음에 리포존 비타민C도
0: 네.
1: 한 병을 드리는데 요거는 지금부터 전화를 주시면 오늘
0: 네.
1: 하루 안에만 전화 주시면 됩니다.
0: 네, 네,
1: 아버지
0: 네.
1: 날을 맞아서
0: 네, 네, 네.
1: 고선미 씨 방송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0: 예.
1: 자,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213
0: 네.
1: 383 8899 213 383에 8899번으로 전화 네. 주시면 미 전역 어디라도 네. 배송 다 해드리고
0: 네.
1: 한국도 시사를 통해서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아버지라서 Father's Day 세일도 좋은 것 같아요. 예, 미 전역 한국도 이 세일 가격으로 배송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미 전역 그리고 한국도 무료 배송이니까요. 여러분들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1: 그 예. 제가 여기 원고에 없는 얘기 하나 할게요.
0: 네.
1: 어젠가 그젠가 다른 시간에 제가 요 세일을 저 아버지 날을 맞아서 세일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랬더니

0: 테니까.
1: 네, 괜찮아요?
0: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1: 아, 당연히 해주셨겠죠, 대표님.
0: 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 후코이단만
0: 필요하신 분도 네. 아니, 후코이단을 1 플러스 1으로 주는 세일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을 수도 있는데
1: 그쵸.
0: 자,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1: 네.
0: 아니면 사장님, 송보감으로 그냥 한 박스 사면 송보감으로 한 박스 주면 안 돼요?
1: 네.
0: 해드리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예.
0: 네, 그래서
1: 마음이 넉넉하신 송보감, 우리 대표님. 예.
0: 네, 송보감을 구입하시면 똑같은 가격에 후코이단을 드리는데 네. 여러분이 필요하신 것에 따라서는 송보감으로 다 주세요 해도 되고
1: 네.
0: 아니면 후코이단으로 그냥 원 플러스 원으로 주세요 하셔도 되니까 요거는 우리 그 전화 받는 직원한테
1: 네.
0: 한 잘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해 드릴 겁니다.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13
1: 네.
0: 우리 LH사입니다. 383-889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근데요, 대표님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0: 네.
1: 세종 송보감이 혈관 청소잖아요. 세종
0: 네.
1: 후코이단은 또 면역력 향상에
0: 면역력.
1: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 근데 두 제품을
0: 네.
1: 함께 이렇게 복용해도 괜찮은 건지 그걸 여쭙고 싶어요.
0: 아, 좋은 질문이시고요.
1: 네.
0: 뭐 남편이 송보감, 아내가 후코이단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1: 네.
0: 아니면 그 반대로 어떤 분은 나 혼자 다 먹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1: 아하.
0: 분들은
1: 네.
0: 송보감과 후코이단은 같이 드셔도 됩니다.
1: 오,
0: 그러니까
1: 그렇군요.
0: 아침 식사 후에
1: 네.
0: 송보감 하나, 후코이단 하나.
1: 네.
0: 저녁 식사 후에 송보감 하나, 후코이단 하나. 그렇게 드시면
1: 네.
0: 송보감은 3개월,
1: 아하.
0: 후코이단은
1: 4개월.
0: 4개월을 복용할 수 있고. 아, 그리고 보너스로 드리는 리포존 비타민 C는
1: 네.
0: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되는데 요거는 2개월분이 한 병에
1: 네.
0: 들어 있습니다.
1: 네. 두 달분이 한 병에 들어있으니까요.
0: 네.
1: 리포존 비타민
0: 네.
1: C를 무조건 이렇게 선물로 또 플러스해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0: 네, 그래요.
1: 네, 네, 네. 자, 전화번호 213. 네, 전화번호
0: 네.
1: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에만 전화를 하셔서 주문하시면
0: 네.
1: 오늘의 세일 혜택 그대로 드리니까요.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제가 이게 막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더 이렇게 갔네요.
1: 네네네.
0: 떠들다 보니까.
1: 그러게 자, 말이에요.
0: 제가 그 네 고선미 씨 그 축구도 우리가 하프 타임이 있듯이.
1: 네네.
0: 우리의 건강에도 하프 타임이 필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6월이기 때문에
1: 네.
0: 많은 분들이 우리 축구도 응원해야 되지만
1: 네.
0: 우리의 건강을 위한
1: 아,
0: 하프 타임이 필요합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고
1: 네.
0: 또 송보감과 후코이단을 통해서 여러분 좋은 파더스데이 선물이 되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소개를 드렸고요.
1: 네.
0: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1: 네.
0: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 아, 대표님 파더스데이인데요. 대표님
0: 네.
1: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대박 나세요.
0: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은 건강의 하프타임으로 시작해서 파더스데이 세일 정보까지 이렇게 주셨는데요. 아 진짜 우리 데이비스 대표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자 지금까지 세종바이오텍의 본사 데이비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아, 세종바이오텍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예, 문의하시면은요 오늘 세일 정보가 엄청납니다. Father's Day 선물 예, 여러분들 건강을 선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

0: 1235 323 732 1235.
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0: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0: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4: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3: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4: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3: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4: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3: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7: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6: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7: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6: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7: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6: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7: 213-427-5500, 427-5500.

해피 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36분 지나고 있네요.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가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타임 나의 스케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향해 열린 창문을 닫는 것과 같다.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오늘은 미국의 역사적인 기념일이자 연방 공휴일인 준틴스데이입니다. 1865년 6월 19일 텍사스주 갈베스톤에 노예 예방 선언문이 전달되면서 미국 내 마지막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맞이한 날을 기념하는 아주 뜻깊은 날이죠. 준, 6월과 19th, 19일이 합쳐진 이름이에요. 자유와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준틴스데이를 맞아서요, 이렇게 좀 축제가 지금 시작되고 또 내일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할리우드볼 준틴스 셀러브레이션 시간이 오늘 저녁 6시에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올해 그 할리우드볼의 준틴스 무대는 찬스 더 래퍼가 그 장식한다고 합니다. 힙합 뮤지션 빅 맨사, 또 유명 DJ 디나이스, 그리고 가스펠 합창단이 함께 참여해서 흑인 음악과 문화, 자유를 기념하는 대형 콘서트가 펼쳐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롱비치 그 태평양 수족관 준틴스 이벤트도 있습니다. 뭐 1시 끝났겠네요. 1시부터 2시까지 있었는데 수족관 내에서 진행되는 가족 중심의 문화 행사였습니다. 준틴스 데이가 지닌 역사적인 의미를 스토리텔링 또 라이브 음악 특별 공연을 통해서 전달하는 좀 교육적이고 뜻깊은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저녁 7시 10분입니다. 오늘 밤 뭐 다저 스타디움에서는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홈 3연전 첫 경기가 열립니다. 공휴일 밤 경기인 만큼 경기장 안팎에서 축제 분위기와 함께 또 준틴스를 기념하는 특별한 오프닝이나 커뮤니티 이벤트가 함께 어우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당일 외에도 이번 주말인 6월 20일 토요일에 더 많은 이런 축제가 열립니다. 산타모니카 버지니아 에비뉴 파크입니다. 낮 1시부터 제34회 연례 준틴스 축제가 열려서 라이브 음악과 푸드 트럭 또 로컬 마켓이 들어선다는군요. 오베이션 할리우드 오후 3시부터 야외 마켓 서고요. 또 라이브 공연과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썸머 오브 소울이 무료로 상영된다고 합니다. 컬버 시티 베테랑스 메모리얼 파크에서는 정오부터 흑인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이 커뮤니티 축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뭐 주말에 나들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 지역으로 가시면은 교통이 엄청 혼잡하겠죠? 그 점은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이 시간도 마무리할 시간이 예,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오늘 준틴스데이 날을 맞아서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했는데요. 자,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현재 남가주 지역 날씨는 초여름 날씨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예, 늦은 밤과 새벽에는 기온이 내려가니까요. 얇은 겉옷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기질 지수는 전반적으로 좋음에서 보통 단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발생한 보일하이츠 물류창고 화재 잔불 정리 작업으로 인해서 보일하이츠, 이스트 LA도 다운타운, 몬테벨로 등 인근 다운위드, 그 다운위드 지역은 미세먼지 주의보로 지역에 계신 분들 탄냄새나 연기가 보일 경우 창문을 닫고 실내 활동을 권장합니다. 이번 주말은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가 찾아오는 시기인 만큼 저녁 시간이 아주 길고 여유롭습니다. 오늘 해지는 시각 저녁 8시 7분이고요.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새벽 5시 41분입니다. 내일 20일 태평양 표준시 기준으로 오후 7시 24분에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하지가 정점을 찍게 됩니다. 덕분에 저녁 8시가 넘어서도 은은한 노을을 오래 즐기실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듣고 계십니다. 이 노래 조금밖에 못 들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3: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4: 1250만 불. 1250만 불.
5: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주 7일 24시간
6: 33782-8600 33782-8600.
4: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8: 제1약국이 3.1 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7: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8: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7: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8: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9: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1: 인슐린 분비에 관여하는 여러 호르몬들이 우리 장에서 나오는 것을 알아냈고 그 호르몬을 모방해서 뭔가를 만들면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했더니 부작용이 있었죠? 식욕 감퇴, 체중 감소. 아, 이거구나. 다이어트 약으로 다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임상실험을 했더니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체중 감소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이어트 약의 탄생 스토리,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모방하는 거라면 알약으로 먹어도 괜찮을 텐데 왜 번거롭게 피하주사 형태로 맞아야 될지, 이건 의문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우리의 소화기관이 가지는 가차없는 분해 능력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네, 위고비아 마운자로의 주성분은 아미노산이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고분자 단백질 사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알약처럼 삼키면 위장 속에 있는 소화요소는 이걸 그냥 고분자 단백질 사슬, 아침에 먹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덩어리로 인식하면서 마구마구 소화합니다. 그래서 뇌에 도달해서 식욕 조절 중추에 관여하기도 전에 완전히 분해돼 버리죠. 그래서 피부 아래 지방층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집요하죠. 이 약물 분자 옆에 위산을 순간적으로 중화하는 특수 화학물질 방패를 붙여서 소화효소에 눈을 속인 뒤 위점막 세포 간격을 일시적으로 느슨하게 벌려서 단백질을 혈관으로 직접 밀어넣는 그런 식으로 발전해서 결국 먹는 약이 나왔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이번 시리즈 위고비의 특허 만료가 다가온다는 얘기와 함께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값싼 복제약이 먹기 쉬운 경구용으로 시장에 쏟아진다면 네, 앞으로 다이어트 의약품은 마치 커피처럼 대중 일상에 들어오는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우리에게 편리한 도구를 쥐어준다고 해서 몸의 법칙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다이어트에 관한 오랜 금언,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는 것. 약은 도움을 줄 뿐 이런 법칙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우리 친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황금 같은 불금입니다. 아, 오후 3시 햇살이 가득한 로스앤젤레스 이곳 라디오는 내 친구 저희 라디오 서울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벌써 한 주가 이렇게 훌쩍 지나가면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 어떠셨는지요? 자, 우리가 하루하루 치열했던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이제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시간을 좀 가져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어떻겠습니까? 혹은 뭐 차를 운전하고 계시거나 그거를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드라이브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좀 앉아서 여유를 즐기시든지 아니면 그냥 쉬시는 것도 좋고 아 정신없이 바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간에 이 시간만큼은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기분 좋은 시원한 음악들과 함께 아주 재미난 또 신명나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우는 이 시간 어떠십니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타는 금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아빠 힘내세요. 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 여러분들 중에 아빠들 전부들 힘들 많이 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21일이 Father's Day. 저희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날인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Father's Day가 있어서 Mother's Day보다는 조금 덜 신경 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번 Father's Day만큼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란 단어보다는 아빠 엄마를 너무 좋아해요. 아직도 저는 엄마 엄마 그럽니다. 자, 그 아빠란 단어가 얼마나 친근감이 있는지 저는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요일날 Father's Day에 여러분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누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통계님 안녕하세요. 권희 형님, 그것은 토요일이겠네요. 신청곡 주셨고, 자 여러분 뭐 굉장히 아쉽습니다. 나름대로 기대를 했는데, 그러나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가 아직 다음 주 수요일 남아공과의 게임에서 뭐 변함이 없으면 우리가 무난하게 승리하면 32강을 편안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아직 기회가 있고, 다행히 저희 게임 전에 체코와 남아공이 비기는 바람에 변수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작아졌고, 물론 어제 뭐 골키퍼의 실수다, 뭐 손흥민이 일찍 빠졌다 그런 얘기들이 오가지만 어쨌든 다 결과로 가진 거니까 이런 말씀은 한마디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감독이건 간에 특히나 그 국가대표 감독은 어느 게임이건 간에 이기고 싶은 소망이 있고 야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일 속상한 게 선수들일 거고 그 다음이 감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또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기운 내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응원하면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어제 멕시칸 사람들과 충돌이 그렇게 있다는 소식은 접하지 않아서 무사히 잘 지나서 그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지 않나 싶고, 또 멕시코란 나라 자체가 우리보다는 등급이 조금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게 뭐 이렇게 너무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부상 없이 잘 지났다는 거. 이번 월드컵에서는 두 게임밖에 안 했지만 우리가 부상 없이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거, 이것만 해도 엄청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남은 경기 예상컨대 남아공과의 게임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32강 진출 게임 한 게임은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아무쪼록 6월 한 달은 이 힘들고 지루한 일장에서 우리가 월드컵으로 좀 기운을 얻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5시까지는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셔서 털썩 앉으셔서 편안함을 맛보는, 또 추억으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통계님 시원한 노래입니다. 영턱스 못난이 컴플렉스.

0: Kid.
1: 네, 아이고 못난이 컴플렉스 영턱스 클럽의 노래 우리 통계님 아마 토요일이라서 오늘은 쉬시는 날일 텐데도 이렇게 일찍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찾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이고 TK님 웰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게시판에 여러분 보시겠지만 라디오 서울 1650 라디오는 내 친구 분들이 DJ 고니와 실시간 수다부터 풍성한 이벤트까지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새 계속 매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이 어마무시하게 멋지게 새로운 단장을 했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각고 끝에 탄생한 아주 아들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여러분들 구글에서 라디오 서울이라고만 쳐서 들어가시면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윗단에 메디칼이라고 나와 있고 저희 캘리포니아 메디칼 의료보험 나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받는 방법이 상시하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는 애플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또 테슬라 구글 이렇게 아주 중요한 8개의 종목이 실시간으로 등락폭이 나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바로 밑에 보라색으로 된 복권란에는 파워볼, 뭐 슈퍼볼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권 넘버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실시간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사이 뭐 또 이슈가 되는 게 가스값이죠. 자 주유 지금 캘리포니아의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나도 가격으로 알려주고 또 이렇게 보면 오늘 평균이 레귤러가 5불 61센트로 나와 있고 프리미엄이 5불 80센트로 약간 주춤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내 주변에 가장 가격이 좋은 주유소도 알려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란에는 LAX라고 해서 요새 한국 방문하신 분들 많죠. 내려줘야 되고 픽업해야 되고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정상 운행인지 아닌지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그 밑에 라디오 코너에 보면 저희 9개 코너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데 쭉 옆으로 가시다 보면 라디오는 내 친구라고 이렇게 멋지게 우리 대표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여기를 클릭하면 라디오는 내 친구 란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오후의 낭만 고니의 음악세계 저 고니의 감성으로 엄선한 음악과 이야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낭만과 그루브가 넘치는 시간이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 맨 밑으로 가시면 이게 노란 버튼이 나옵니다. 고니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 채팅방으로 눌러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어제 아 우리 이경덕님이셨구나 이름이 던지니스 통계님 이름이 이경덕님이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문본부장님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비비안님 또 우리 로빈님 이렇게 다들 참여해 주셨고 지금 보니까 스카이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방송 중이라서 답변은 못 드리지만 너무너무 반가합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의 오픈 채팅방이니까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얼마든지 제가 앞으로 이벤트라든가 또 방송국에서 제공되는 선물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폭발적인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가요 이거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 저희 그 채팅방에 30분이 넘으시면 저희 방송국에서 저한테 선물을 지원해 주십니다. 50분이면 훨씬 더 좋은 선물을 지원해 주시니까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그저 클릭 누르시면 되니까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채팅방에 오셔서 우리 함께 또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 채팅보다 훨씬 또 다른 채팅강 한번 나눠보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 정말 많은 보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매일 드리는 여러분에 대한 건강 정보도 들어오시면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가이드에서 얼마든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실 일요일이긴 하지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아, 우리 문 본부장님, 어제는 우리가 이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3차전 이겨서 LA에서 경기하도록 합시다. 예, 어제 만일에 이겼으면 아, 난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TK님 아쉽게 졌어요. 그래도 남아공 이기면 32강이죠. 다행입니다. 물론이죠. 저희는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라빈 씨 외에 라빈 씨는 우리 저 안선영 씨죠. 우리 다 모여서 응원하면 너무 신나고 재밌겠다고 윌셔길 꽉 막힌 거 처음 봤다고 어저께 아주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대란이. 자, 어쨌든 아버지의 날이니까 우리 기성세대에 계시는 아버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곡한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0: 네, 강문경의 아버지의 강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고 애치님 오셨네요. 네, 신청곡 주셨고 우리 채팅방에 비비안님 어제 집에 가는데 세상에 시간이 너무 걸려서 차에서 팍스 스포츠 라이브로 보셨다고. 저도 사실 저는 어저께 SK 그 에어컨 사무실에서 장단장님하고 모든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보러 가는데, 보통 거기까지 제가 가는데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가는데 어저께는 4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하여간 대단한 날이었어요. 아마 남아공하고 하는 날은 그런 일이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돌아와서 우리 TK님의 신청곡 또 H님의 신청곡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9: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에서 4월 매주 목요일 다치 헬캣을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4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시고 고성능 스포츠카의 주인이 되는 행운을 잡으세요. 지금 무료로 가입하시고 헬캣의 새로운 주인이 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미국 내 유일한 트리플 A 5 다이아몬드 카지노 호텔, 오직 야마바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You wi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네, TK님 함께하고 계시죠? 프리티 워먼.

느낌이 들죠. 감사합니다. TK님 미리 Father's Day 축하드려요. 좋은 아빠이실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 예, 저도 아빠의 날 축하드린다고 감사합니다. 착한님은 아직 총각 같은 느낌? 그러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첫 곡서부터 이제 일요일이죠. 21일이 Father's Day인데 생각보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제 아빠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사실 이곳에 와서 불철주야로 정말 열심히들 사신 거 제가 다 일일이 잘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아 통계님 아직 싱글이시랍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이제 미래의 아빠 우리 통계님. 자 이번에는 우리 H님께서 또 다른 멋진 아빠 이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이 노래는 말이죠. 이 카사브랑카란 노래는 원곡자보다 이 최원 씨가 더 잘 불렀다는 그런 평을 듣고 있는 노래인데 비록 몸은 하늘에 있지만 그의 목소리만큼은 우리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카사블랑카 원곡인데 얼마 전에 무명전설에서 성리라는 가수 1등 했었죠. 그 가수가 또이 노래를 멋지게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아, 우리 통계님 싱글이시라니까 TK님이 미국의 좋은 아가씨 소개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즘은 데이팅 앱이 있어서 젊은 분들 만나신다고.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노란 펜으로 칠해놓은 저희 라디오 서울 10.com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실시간 수다부터 풍성한 이벤트까지 있는 오픈방에 여러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픈방에 지금 오는 사연 중에서 우리 통계님이 대구에는 비 오다가 그쳤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항에 계신지요? 포항이 원래 본 집이시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비비안님이 비가 왔으니 더 덥겠네요. 습도가 높아져서 아마 좀 끈끈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아, TK님, 라친 카카오톡으로 등록했어요. 비빙. 아, 저희 그 라친 카카오톡 말고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에 들어오시면 맨 하단에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통계님 대구시라고 포항은 내일 가서 화요일 새벽에 올라오신다고 H님 참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 네. 자, 이번에는요, 우리 통계님께서 두 번째 신청곡으로 아버지의 날, 아빠의 날 굉장히 어울리는 노래예요. 이 노래 제목이 남자답게 사는 법인데, 이 남자답게 사는 법보다 제목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아빠답게 사는 법 어떠십니까?

0: 네, 남자답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라비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 여러분들 뭐 애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위크엔드 소다 로빈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라비님이 비비아님이 우리 라디오 서울의 최고 로빈님 마구마구 칭찬드려요. 그렇습니다. 예. 마구마구가 아니고 아주 엄청 어마무시하게 칭찬하셔도 됩니다. 저희 살림꾼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제 그 브릿지 음악 라디오는 내 친구를 만들어주신 어마무시한 분입니다요.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2: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 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3: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5: Air.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7: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6: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7: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7: 올림픽 골프니까.
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네, 바로 이 노래를 우리 라비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해 준 노래입니다. 자, 저희 채팅방에 지금 우리 뭐 본부장님도 들어오셔서 제가 그 토요일 아침 9시에 위크엔드 수다 우리 라빈 씨와 함께하는 애청 바란대니까 또 우리 라빈님이 저한테 쫓겨나겠다고 제 방인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 방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 가족방입니다. 우리 문본부장님께서 공연 끝나고 위크엔드 수다에 참 한번 초대해 주면 수다 좀 하신다고 아 그렇죠. 네, 자, 아이고 따뜻한 고님이라고 아닙니다. 항상 사실 우리 라비님 같은 경우는요 살림꾼에다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감사드리는 것이 가끔 이제 저희 어떤 기념일 되면 점심에 점심을 주십니다. 저희 방송국에서 도시락을 주시면 꼭 한 번도 빠짐없이 제 것을 꼭 세이브해 놨다가 저를 맛있게 먹게 해주고 가끔 또 저희 그 건물에서 인앤아웃 햄버거 같은 것도 이렇게 공짜로 주면 아, 그 티켓을 챙겨서 어김없이 저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챙겨주고 계십니다. 자, 샌디님 아 잠시 브레이크 타임에 오늘부터 계속 일하시죠? 마켓에서 오늘 제가 알기로 모란각 냉면 세일하신다고 그랬는데 냉면 시원하네요. 조금 아까 비비안님이 또 그 누룽지의 총각김치 아이 그렇지 않아도 배고픈데 왜 그러세요? 네. 아이고 오픈특에선 제 고니님의 우리 또 그 통계님이 고니 형님이 최고 아이고 이렇게 듣기만 해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네 샌디님 열심히 생활하시는 모범 엄마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오픈 채팅방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는 그런 즐거운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문본부장님께서 아빠의 날 그 파더스데이 얘기하니까 이 노래 빠지면 안 되죠 그러셨는데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요. 네 아빠의 청춘

0: 네, 우리 문문부장님의 신청곡 아빠의 청춘 오기택과 함께했습니다. 비비안님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언제나 브라보입니다. 자, 우리 또 라빈님이 살림꾼이면 우리 문문부장님은 또 땡크같이 밀어붙이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저희 라디오 서울의 장군님이라고 제가 감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변함없이 이제는 유튜브 게시판 또 저희 우리 대표님과 라디오 서울 덕분에 또 이렇게 멋진 채팅방 꾸며주셔서 또 다른 따뜻함을 나눌 수 있고 추억을 얘기할 수 있고 논할 수 있는 거, 다만 한 가지, 제가 방송 진행하느라 일일이 답변은 그냥 말로만 하고 글로서는 잘 못해드리는 점은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2: 323-731-303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4: 화로로 간다.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네, 이것 역시 우리 라빈님이 만들어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샌디님, 아 지금 열무물냉면, 아 이거 듣기만 해도 한 젓갈만 했으면 참 좋겠네요. 맛있겠어요. 자, 여러분 보셨지만 노란 줄로 쳐져 있고 저희 라디오솔10.com 라디오 친구분들 저와 함께 실시간 수다부터 풍성한 이벤트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비안님, 네, 우리 친구분들 환영한다는 그런 얘기 있네요. 예, 정말 팔방미인이라는 단어가 아주 딱 어울리는 그런 우리 루아비님입니다. 자, 1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요, 우리 비비안님이 신청하신 아, 남자들이 그렇게 여자를 귀찮게 하나요? 아, 그 귀찮은 게 아니고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짓궂다라는 얘기하죠. 어렸을 때도 여학생들을 많이 놀리고 짓궂게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듣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6: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7: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8: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7: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8: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7: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9: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 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10: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금요일 순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 우리 H님의 신청곡이었고 비비안님은 늘 좋은 것만 생각하고 바라봐요. 옛날엔 스트레스 많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 이 노래 들으니까 또 다른 노래가 생각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지금 계속 저희 방송 중에도 저희 라빈님이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해주십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사이트 개편이 엄청나게 멋지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상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한 보따리 있습니다. 자, 달러, 유로, 엔화, 실시간 환율 나와 있고 LA 서울의 날씨도 나와 있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관심사인 뭐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이렇듯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권 정보도 있습니다.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여러 가지 복권 정보가 나와 있고 그런가 하면 요사이 가스값 굉장히 민감하죠. 캘리포니아 평균 또 전국 평균 가스 그런가 하면 내 주변에 어디가 굉장히 좀 절약적으로 가스를 넣으실 수 있나 그런 정보도 있고 또 저희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이 돼 있고 또 가장 주목할 것은 저희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해서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희 아홉 가지 코너 프로그램도 카드 화면으로 이쁘게 나와 있어요. 쭉 가시다 보면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이쁘게 나옵니다.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쭉 내려가시면 노란 단이 나와요. 거기 쭉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단체 톡방에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아무쪼록 사랑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안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TK님이 아이 또 멋진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게시판 보면 알지만 우리 TK님이 박화요비의 어떤가요라고 그랬더니 우리 비비안님이 어떤가요가 원래 이정봉이 부른 노래인데 박화요비가 리메이크했어요. 그런데 우리 비비안님이 박화엽이 어떤가요라고 물어보는 줄 알았다고 아재 개그가 돼버렸습니다. 자, 신청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나 참 이렇게 이정봉이 불렀던 노래를 맛깔스럽게 리메이크를 해서 불러줬다니 제가 들어도 좋고 비비안님도 굉장히 좋으시다고 우리 TK님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리메이크라는 것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어떤 분은 돼지고기 목살을 넣고 어떤 분은 멸치를 넣고 어떤 분은 스팸을 넣습니다. 어떻게 끓이느냐의 맛에 따라서 또한 얼마만큼 신김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듯이 노래를 부른 가수들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지는 거. 또 그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선택하게 되고 그게 사실은 노래뿐만이 아니고 우리 세상사가 인간관계도 그렇고 남녀관계도 세상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여자가 있는데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이쁘다고 해도 내 눈에 안 들면 그건 이쁜 게 아닙니다. 또 반면에 남자가 우리가 볼 땐 별 볼일 없는데 그녀의 눈에는 장군님 같이 보이니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이란 얘기도 있고 얘기가 조금 다른데 빠졌지만 마침 또 오늘 2부 시간에는 여러분 또 아주 어마무시한 정보를 우리 들고 오신 여신 같은 우리 클라라님 모시고 오래간만에 그동안 또 있었던 LA 공연에 대한 이야기 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보따리 한껏 풀어놓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모시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인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4: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5: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응원전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 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6: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7: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6: M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7: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6: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7: 파7D2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6: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세일
7: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6: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8: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화면이 아주 화사했습니다. 우리 비비아님, 클라라님 반갑습니다. 더 예뻐지셨네요.
1: 어. 술밖에 안 먹었어요, 진짜.
0: 아니요, 아니요. 어. 사실 그 제가 오시기 전에 그 남녀 얘기를 좀 했는데 여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하나 있어요. 화장을 하면 무조건 이쁘다는 생각을 하는데 화장은 제가 알기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약간 커버해주면서 좋게 보이게 하는 용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 단점이 덜하다는 얘기라고 저는 남자로서 그렇게 해석해요.
1: 전 입술이 조금 부족하대요.
0: 아,
1: 물어봤더니 입술이 너무 얇대요. 그래서 입술을 조금 발랐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네.
0: 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안녕하세요.
0: 그동안.
1: 저는 네. 소프라노 클라라 신입니다.
0: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잘 지냈어요. 지난 6월,
0: 6월 6일 날 예.
1: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선이란 단체에서
0: 네.
1: 파페라 그룹
0: 예, 지난번에 예, 소개해 주셨죠.
1: 네, 그래서 네. 파페라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페라를 지향하는
0: 네, 네, 네.
1: 예, 그런 음악을 조금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사실 성악가들이 힘들어요, 그거 하기.
0: 그럼요.
1: 그래서 밴드랑 같이 공연했습니다.
0: 아.
1: 좀 처음 이루어지는 시도였기 때문에
0: 네.
1: 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0: 처음 하는 게 가장
1: 네.
0: 힘들고
1: 네, 네,
0: 그렇습니다.
1: 네. 항상. 네, 그래서 잘 했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응원해 주셨고
0: 아, 그러셨군요.
1: 예, 함께해 주셨. 셔서 정말 성황리에 잘 맞췄습니다.
0: 안타깝게도 네. 저는 또 그날
1: 오디션 있으셨죠.
0: 오디션이 있어서
1: 아우,
0: 한 30여 명 오디션을 봤어요.
1: 아, 그 30여 명이 우리 여기 보러 왔어야 되는데.
0: 그러니까 말이에요. 만약 그러게요. 아니었으면 다 갔었죠.
1: 네.
0: 예. 자,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누구나 느끼는 거. 저도 이제 진행을 하고 저도 이제 내일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요.
1: 네네.
0: 노래자랑인데 처음으로 네. 시도하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1: 네네.
0: 그래서 저도 그럴 것 같은데 항상 공연이 끝나고 나면 사실 만족감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저는 아쉬움 같아요.
1: 그렇죠. 아쉬움이 많이 나와요.
0: 이걸 왜 몰랐을까? 서부터
1: 네,
0: 시작해서
1: 네,
0: 다음엔, 이럴 줄 알았으면.
1: 네, 다음엔 이렇게 꼭 해야지 뭐 이런 거.
0: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고민하고
1: 네,
0: 만들고.
1: 그게 병이죠.
0: 그게 병인데
1: 네.
0: 저희는 DNA가 그렇게 돼 있어서
1: 네.
0: 저는 벌써 다음에 뭐 할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1: 어머나,
0: 있어요.
1: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도 예. 그렇습니다. 큰일 났네요.
0: 예.
1: 네.
0: 제가 다음에 뭘 하고 싶은 거 아니
1: 네.
0: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제 이제 축구 보면서 목사님을 뵀어요.
1: 아.
0: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성가와 우리 대중가요의
1: 아.
0: 만남을 한번 주선하고 싶다.
1: 또 이렇게 일을 치시려고
0: 예, 그래서
1: 치시려 하시는군요.
0: 보통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교회 가셔서 대중가요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랑으로라든가 뭐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사 내용도 그렇고
1: 좋고.
0: 굉장히
1: 네.
0: 겹쳐지는 거거든요.
1: 맞아요,
0: 크로스오버가
1: 맞아요.
0: 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하고
1: 음흠.
0: 그거를 약간 대중적으로 우리가 듣기 좋게
1: 맞아요.
0: 연주를 곁들여서 노래를 할 수 있다면
1: 네.
0: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1: 네.
0: 또 이런 과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1: 아유, 또 큰일 치시겠네요.
0: 네.
1: 네.
0: 네.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 제가 얘기 딴 데로 빠졌는데 이번 공연에서 가장 좀 그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1: 가장 아쉬운 점은 사실 이분들이 전문적인 어떤 뭐 교육을 받거나 뭐 시간이 많아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0: 네네.
1: 그래서 되게 어설픈 춤과 사실 노래도 참 더 시간을 내서 연습했으면 좋았을 텐데
0: 아, 그렇죠.
1: 발성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그 MI라는 학교를 갔을 때 되게 그걸 체인지하는 게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분들도 이제 그런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이 조금 연습이 좀 부족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다음에는 뭐 우리끼리 이제 하는 얘기지만 연습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분만 하자. 그렇지만
0: 아.
1: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연습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만큼의 또
0: 아, 그럼요.
1: 안 되고
0: 네,
1: 그리고
0: 안
1: 또
0: 되죠.
1: 같이 가던 사람들이 의리로도 같이 가야 되는데
0: 그렇죠. 예.
1: 그래서 다음엔 좀 더 연습을 해서 좀 더 알차게 좀 해보자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그게 조금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고, 우리가 앞으로는 더 하고 나서도 보니까 좀 더 나은 레퍼토어를 가졌으면 이렇게 어디서 불렀을 때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아쉬움이 남았고요.
0: 그렇죠.
1: 네. 예. 의상비도 사실은 많이 투자했었거든요. 의상도 여러 번 갈아입고.
0: 아이고,
1: 왜냐면
0: 참.
1: 노래도 이제 노래만 보여드리기엔 그렇고 저희가 뭐 LED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나름 열심히 준비했지만 또 그런 것도 이제 원 오브 팬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0: 그렇죠, 네.
1: 그런 것도 많이 열심히 준비했고 그래서 구성이나 이런 거는 참 괜찮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0: 네.
1: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나은 공연을 위한
0: 네.
1: 예, 그런 연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죠. 근데 사실 여담이지만 저도 풀밴드는 구성을 안 하는 게
1: 네.
0: 풀밴드를 구성하면 거기에 맞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1: 네.
0: 불가능해요.
1: 네, 네, 네.
0: 저 같은 경우는 엘프라는 반주의 기본에 거기 기타, 색스폰, 키보드 이렇게 얹어서
1: 네네네.
0: 복합적으로 하는 거죠.
1: 네, 안 그래도 그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밴드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풀 밴드로 하시겠어요?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는 사실 이게 그 돈 받고 공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알차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0: 많죠.
1: 저도 풀 밴드로 그러니까 찬양 외에는
0: 네.
1: 풀 밴드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저희 이제 성악가들한테는 굉장한 새로운 시도였거든요.
0: 아 그럼요, 대단하죠.
1: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잘해낼 수 있을까 기대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막판에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고 나서 또 다시 보니까 아 우리가 또 좀 더 연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혹시 잘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소프라노나 이 클래식 같은 경우나 크로스오버든 됐건 간에 주로 오케스트라
1: 네, 오케스트라도 많이 하고요.
0: 밴드 많이 하고 그런
1: 네.
0: 느낌의 밴드를 쓰시잖아요.
1: 맞아요.
0: 대중가요는 좀 다른
1: 네네네.
0: 것 같아요.
1: 네, 네, 네. 근데 저희는 완전 대중가요 밴드 썼어요.
0: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1: 왜냐면 이제 클래식 악기를 쓰게 되면 그러면 클래식 악기를 위한 또 이 음향 장치가 또 필요하기
0: 아유,
1: 때문에
0: 대단해요.
1: 네. 근데 이거 저희 이제 준비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페이가 나갔거든요.
0: 아유, 제가 근데, 설명 안 하셔도요.
1: 근데,
0: 제가 잘 압니다.
1: 예.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두 시간짜리 짧게 뭐 그냥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얼마나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클래식은 그냥 클래식 악기 앤드 뭐 노래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지만 또 음향 장치 거기에 음향 장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할래니까 예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는 예, 컸습니다.
0: 하나 예를 들고 저를 예를 들면 대중가요 밴드 보통 저는 이제 5인조 기본이거든요.
1: 네.
0: 드럼 가운데
1: 저희도.
0: 놓고 그다음에 기타,
1: 네.
0: 베이스.
1: 네.
0: 보통
1: First 건반 예.
0: 건반
1: 네.
0: 쓰든지
1: 그렇죠.
0: 아니면 기타 돌 쓰든지
1: 네, 네.
0: 거기다 이제 브라스가 들어가면 더 비싸고.
1: 그러면 어메이징하죠.
0: 근데
1: 네.
0: 이게 밴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 네.
0: 라이더라고 해서 그 사람들 악기 내지는 그 개인 스피커를
1: 네, 거기에 모니터까지 다
0: 드럼이면
1: 네.
0: 그 북마다 다
1: 네.
0: 아,
1: 몰랐어요. 저는
0: 이거 돈으로 환산 안
1: 네,
0: 됩니다.
1: 그렇게까지 다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0: 두 배 들어가요.
1: 예,
0: 두
1: 저희는
0: 배.
1: 사실 클래식만 하던 사람이기
0: 그럼요.
1: 때문에 이제 저도 배워가는 단계예요.
0: 그렇죠.
1: 사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 모니터 이어 이거
0: 이어
1: 잭 다
0: 이어까지
1: 있어야 되는지
0: 네,
1: 네. 뮤지컬 할 때 똑같더라고요.
0: 그럼요.
1: 보니까 그런데 그걸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건 모든 거 다 해서 할래니까 사실
0: 네.
1: 생각보다는 컸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너무 이제 제가 막 이걸 어떻게 하지? 그냥 누님 이렇게 그냥 하는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이 정도는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0: 그랬구나.
1: 안 그랬으면 솔직히
0: 그렇죠.
1: 이것도 제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는데
0: 그렇죠.
1: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공연 또 할 수 있었습니다. 네.
0: 자, 그렇다면 뭐 요즘 또 펼쳐지는 좋은 또 소개해 줄 만한 공연이나 어떤 행사 같은 거 있으시면
1: 네. 한국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EU 여사가 미국에다가 미국 이민 여성들을 위한 단체를 하나 만드셨어요.
0: 이휘호 여사,
1: 네,
0: 김대중
1: 예,
0: 대통령의
1: 예,
0: 사모님.
1: 예, 영부인 이휘호 여사가 예전에
0: 예,
1: 만드신
0: 예,
1: 건데
0: 예, 예.
1: 그분께서 만드신 단체가
0: 네.
1: 코윈. 그러니까 그 우리 투자하는 코인 아니고요.
0: 네.
1: 코윈이라고 KOWIN 아. 코윈 LA라는 단체가 있어요.
0: 아, 예.
1: 네, 그 단체에서 그 단체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0: 네,
1: 예전에는
0: 네, 네.
1: 굉장히 그 미주 여성 리더들만 가입할 수 있는 단체였는데
0: 네네.
1: 지금은 굉장히 평등하게
0: 아.
1: 많은 분들에게 오픈돼서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단체예요.
0: 아, 그러시군요.
1: 네, 근데 그 단체에서 이번에 Empower and Rise라는
0: 네.
1: 그 꿈꾸고 역량을 강화하며 비상해라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 내일 6월 22일
0: 예, 예.
1: LA 놀만디하고 피코의 그 선상에 있는 허핑턴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0: 네.
1: 그거 한국 분들이 잘 모르세요.
0: 네네.
1: 근데 거기 성당 같은 곳에 안에 있는 센터인데 그곳에서 세미나를 해요.
0: 멀진 않네요. 올림픽
1: 네,
0: 뭐
1: 너무 가까워요.
0: 놀만디 피코면
1: 네네네,
0: 뭐 타운이네요.
1: 굉장히 가깝고
0: 네네.
1: 그 지나다니기는 많이 하시는데 거기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라
0: 네네네.
1: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그곳에서 아침 9시 반부터 10시부터 그러니까 행사는 10시부터예요. 10시부터 4시까지
0: 굉장히 예, 오랫동안
1: 네,
0: 하네요.
1: AI를 주제로 한 세미나 두 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적 비즈니스 네트워크 설계라는 또 이 지역의 비즈니스 전략가이신 제니퍼 조씨를 모시고 또 소칼 K그룹이라는 곳의 회장님이시래요. 예, 2세들 1.5세 2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오셔서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적인 세미나를 또 해주시고요. 손재건 대표님이라고 또 그 한국과 여기 그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거 뭐죠?
0: 네.
1: 실리콘밸리.
0: 네.
1: 실리콘밸리에서 활약 중이신 AI 전문가
0: 네, 네.
1: 이분이 또 경제 전문가시래요. 이분이 네. 오셔서 경제에 대한 세미나를 또 해주시고 또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 을 가르쳐 주시러 또 장주영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또 강사님이 오셔서
0: 요사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1: 예,
0: 우리가 배워야
1: 분들,
0: 되는
1: 예,
0: 것
1: 예,
0: 같아요.
1: 핫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어렵게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이제 세미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젊은 여성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0: 네.
1: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나는 뭘 하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그런 분들 오셔서 아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어떠한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옷을 입을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근데
0: 예.
1: 그런 고민을 한몫에 털어줄 수 있는 칼라를 이렇게 칼라 퍼스널 블렌딩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칼라를 이렇게 조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0: 네.
1: 나에게는 어떤 칼라가 맞을까?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강사님이
0: 네네.
1: 또 오셔서 또 이걸 실습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세미나를 또 해주세요.
0: 남자분들이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1: 남자분들도 여기 이거는 원래 여자들 그룹인데요. 1년에 3번인가가 오픈이 되는 때예요. 이게 한 번은 골프대회, 한 번은 연말 파티, 그리고 한 번은 이 세미나예요. 그래서 이 세미나에는 남성분들도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래서 오셔서 나에게 맞는 칼라가 어떤 건지 그 칼라를 어떻게 접목해서 입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저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0: 그래요?
1: 저 쿨톤이 잘 맞는데요. 제가 골드가 잘 맞나 제가 골드는 좋아하는데 골드도 많이 해보고 또 실버도 많이 해봤는데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골드보다는 실버가 잘 맞고 그 다음에 쿨톤이 잘 맞고 그래서 블루나 제가 퍼플이 잘 맞아요.
0: 네네.
1: 그래서 제가 머리가 퍼플이었는데
0: 네네.
1: 그분이 어머 퍼플 칼라 너무 잘 어울리셔요. 그래서 얼굴이 살아 보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강추해요. 이거 오셔가지고 꼭 세미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0: 왜냐하면 사실 여자분들은
1: 네네.
0: 그래도 패션이라는 감각도 있고 항상 관심인데
1: 네.
0: 사실 남자분들은 무작위 패션이에요.
1: 그냥
0: 그러니까 일하시는 데 바빠서
1: 네네.
0: 사모님이 사주시면
1: 네,
0: 그냥

0: 밝은 색이 어울리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색깔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컬러가 잘 맞는다고
1: 아,
0: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그러시구나.
0: 여자분들이 오셔서 이 컬러를 좀 많이
1: 그렇죠.
0: 매칭하는 그 작업을 같이 실습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분은 이 단체에 지금 대표로 계시는 김주희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회장님께서 그 여성 리더로서, 나는 그리고 남성 리더로서, 나의 리더로서의 존재감, 그리고 평판과 기회와 그거에 연결되는 어떻게 하면 나를 블렌딩할 수 있을까? 나를 브랜딩해서 이제 밖에 내놓을 때 어떤 식으로 내놓으면 좋을까? 이거에 대한 리더십을 할수 있는 그런 또 세미나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 순서로 또 저희 팀이 나와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1: 그래요?
0: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 뮤지컬을 만들게 됐으며, 그리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또
1: 야.
0: 그런 것들을 또 발표합니다.
1: 근데 어떻게 갈수 있죠? 가려면?
0: 가려면 일단은 내일 그냥 9시 반에 오셔서 티켓을 사서 들어오셔도 돼요. 지금 몇 자리가 좀 남은 것
1: 아,
0: 같더라고요. 한
1: 그러시군요.
0: 10자리 정도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시 반에 놀만디하고 피코에 있는 허핑턴 센터에 그냥 오셔서, 그냥 들어오셔서 저는 라디오 듣고 왔습니다 하시고 그냥 40불 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1: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0: 네.
1: 전화번호 하나 좀 주시겠어요?
0: 213 392 3133. 네.
1: 그렇구나. 참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그래요. 내가 필요하다면 엑소를 떠나서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그냥 되는 건 없어요.
0: 그럼요.
1: 투자는 해야 돼요.
0: 그리고 돈을 내고 들어와야지 그거에 대한 가치가 있고요.
1: 그래서 그게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해요.
0: 맞아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가실 때 양손에 가득 뭔가를 또더그 이상, 그다음에
1: 그러시는구나.
0: 가슴에,
1: 그럼요.
0: 머리에
1: 아,
0: 다
1: 그럼요.
0: 채워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저도 솔직히 노래 강의를 할때 개인 같은 경우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조금 비싸게 받아요.
0: 아유, 그게 좋아요.
1: 그래야 그돈 때문에
0: 네, 열심히
1: 눈이
0: 오시더라고요. 네,
1: 초롱초롱해지십니다.
0: 맞아요.
1: 예, 그런 것
0: 그래야지
1: 같아요.
0: 이게 공짜로 오면 그 공짜에 대한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저희 공연은 뭐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티켓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공짜라고 얘기하지
1: 아,
0: 말아주세요.
1: 그럼요.
0: 내가 이 티켓을 사서 당신을 초대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들어오시는 게 그래도 내가 이 행사나 이 어떤 세미나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그만큼 또 열심히 들으실 거고, 또 가실 때는 또 양손, 머리, 가슴 다 채워서 가실 수 있는 그런
1: 그렇죠.
0: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요.
1: 와, 너무 좋네요.
0: 네.
1: 자, 이건 뭐 그냥 여담인데 사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내일 이제 제가 노래자랑을 하다 보니까
0: 노래자랑 저도 꼭 가고
1: 예,
0: 싶습니다.
1: 노래자랑에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노래를 좋아하시고 즐겨
0: 네.
1: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인데 사실 일반 분들은 어떤 분들은 몇 년에 한번 노래방 갈까 말까 하는 분들도 계세요.
0: 저요.
1: 아, 그래요? 그래요?
0: 저는
1: 의외네.
0: 한 10년 전에 한 20년 전에 갔나? 그리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모임에서 이제 애프터로 가자 이래서
1: 그렇죠.
0: 잠깐 가서 한곡 부르고 나왔어요.
1: 자, 그러면 보통 가수들이 노래방을 가면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무대와 관계없는 노래,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많이 불러요. 우리 클라라 씨는 애창곡이 뭡니까? 가게
0: 저는
1: 되면.
0: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가요를 일단은 잘 몰라서 그냥 뭐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했던 노래 뭐 이은미 노래나 아니면
1: 이은미의 예를 들자면.
0: 뭐 애인 있어요?
1: 아, 그 이은미 노래 중에서 가장 좋은 노래인데.
0: 그 노래는 제가 MI라는 학교 다닐 때 클래스 시간에 영어 노래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I'm Korean 그랬더니 오케이 너 코리안 해라 그래서 그냥 이은미 노래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은미 노래는 많이 부르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분위기 띄워주려면 그냥 트로트 같은 거는 그냥 네또 열심히 합니다.
1: 그러시구나. 그뭐그 바라건대 만일에 제가 매주 마지막 수요일 날 2부 시간에 여기서 색스폰 라이브 연주를 해요.
0: 그러시구나.
1: 예. 네, 그래서 언제고

0: 만일의 시간이 되시면 네네. 아,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니까 네네. 뭐 다음 달도 좋고 다다음 네. 달도 좋고 애인 있어요를 한번 들려주시면
1: 이런 제가 가능할까요?
0: 그러면 제가 우리 저 단장님하고 색소폰 연주 키에 맞춰서 네. 멋지게 기념으로 하나 네네네. 언제 한번 기회를 주시면
1: 네네. 그러면 제가 와서 예. 제가 6월 달에는 캐나다에 공연 가요. 다음
0: 아,
1: 주에
0: 그러세요?
1: 다음 주에 캐나다
0: 가세요?
1: 예, 6.25 기념해서 이제 그 캐나다에 계시는 6.25 참전 용사들하고 네네. 그다음에 또 그 한국 교민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어떤 분이 여시는데 그곳에 초청받아서 노래하러 가요. 그래서 아이고. 거기 갔다 오고 그리고 그 7월 마지막 주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0: 예약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에. 들으셨죠? 제가 네. 드디어 우리 클라라님하고 우리 장요새님하고 콜라보를 해서 멋지게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1: 노래방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캐나다는 일정이 어느 정도나 다녀오세요?
1: 캐나다는 다음 주 수요일 24일 날 우리 축구하는 날.
0: 아, 그날, 축구하는 날.
1: 예, 그날 오후에 비행기 타고 가서 이제 리허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목금토일 계속 공연하고요. 아, 예. 그리고서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옵니다.
0: 아, 네. 자, 마지막으로 이건 여러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저는 뭐 노래를 가리키지만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애청자들한테 가장 어렵지 않게 노래를 잘하려면 일단 소리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우리 애청자분 소리 낼 일이 없잖아요. 살다
1: 네, 그렇죠.
0: 보면. 그래서 요만큼 팁이라도 소리를 좀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요령이 있다면
1: 저는 레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예. 저는 말할 때도 사실은 호흡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왜 딱 잡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저도 호흡을 빼면 목소리 뒤집어지고
0: 제가 옳았네요. 네. 저도 호흡을 1번으로
1: 네,
0: 생각합니다.
1: 호흡이 1번이에요. 호흡을
0: 사실 저희 말하는 것도 호흡이에요.
1: 맞아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아플 때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호흡을 할 수 없게 되니까
0: 그렇지, 그렇지.
1: 노래가 안 나오고 목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호흡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네네. 그때 깨달았어요.
0: 아.
1: 그래서 호흡이 일단 메인으로 잡혀져야지만 그 다음에 호흡이 잡혀진다는 건 호흡이 위로 올라오면 안 되고 아래로 내려가야
0: 아래로.
1: 돼요.
0: 예, 예.
1: 예, 그리고 호흡을 잡아서 그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보내는 소리.
0: 아.
1: 그래야지 소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커지고요.
0: 예.
1: 그 다음은 자음을 씹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무슨 말할 때 empower and rise 이렇게 해서 이거를 소리를 내실 때 무조건 앞에다가 다 붙여서 네, 가사를 네, 네. 가사를 많이 읽어야 돼요.
0: 예. 그것도 제가 옳았네요.
1: 네, 가사를 예. 많이 읽지 않으면 네. 전달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0: 네.
1: 이제 성악가들은 특히 가사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1: 근데 가수들은 가사가 잘 들리잖아요.
0: 잘 들리죠.
1: 이유는 아마 가사를 많이 읽어서 그럴 거예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제가 맨날 그 그러니까 성악발성으로 노래를 배워오신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노래하실 때 무조건 가사를 100번이고 200번이고 읽으세요. 그것도 호흡을 잡아서 읽으셔야지
0: 그렇죠.
1: 됩니다. 라고
0: 네,
1: 말씀을 드려요.
0: 네.
1: 호흡 안 잡으면 100번 읽어도 아무 소용 없고요. 목만 가요.
0: 네.
1: 그래서 많이 피곤해서 계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호흡을 잡아서 가사를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1: 네.
0: 편안하고 무사히
1: 네.
0: 좋은 공연 캐나다 네. 다녀오시고
1: 네.
0: 여러분들 7월에 약속했습니다.
1: 네, 7월 마지막 주에.
0: 알겠습니다.
1: 네.
0: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2: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5: 세븐디아스 타이어.
6: 3호 관광
5: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6: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5: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6: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5: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6: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5: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6: 213-427-5500, 427-5500.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아시겠죠? 사랑이 이런 겁니다. 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자, 우리 SK 사장님 어서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SK 노래자랑을 하시느라고 우리 SK 임종호 대표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는 말 한마디에 저를 믿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돼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어깨가 많이 무겁지만 최선을 다해서 참고적으로 저는 심사는 보지 않고 그냥 진행만 맡아서 봅니다. 그리고 우리 클라라 씨 너무 감사하고 또 덕분에 7월 달에 우리 클라라 씨와 장단장님의 콜라보 기대됩니다. 자, 다행히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것들이 클라라 씨하고 참 일치가 돼서 저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주일 남았습니다. 한 주일 딱 하루 남았어요. 우리 서른도 씨 이곳에 오십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Father's Day 비롯해서 아무쪼록 주저 마시고 이런 좋은 추억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편리하게 또 아주관광 또 삼호관광 또 홈쇼핑 월드가 버스까지 다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편안히 앉아서 다녀오시기만 하는 그런 주원 좋은 추억거리 323-692-2170-2080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셨으면 합니다. 괜찮죠 여러분? 갔다 오시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H님이 또 멋진 노래 Can I Fall in Love는 우리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러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던 노래인데 제가 나름대로 리차드 막스라는 가수 Now and Forever의 주인공 이 가수가 이 노래를 너무 멋지게 부른 것 같아요.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엘비스 프레슬리의 Can I Fall in Love, 오늘은 리처드 마크스의 음성으로 함께 나누셨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경험과 신용의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2: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2: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2: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8: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9: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8: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0: 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우리 통계님이 클래식의 꺼봉이 일기 신청하셨는데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마법의 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 일주일 여러분 덕분에 너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노래와 함께 마법의 성으로 들어가셔서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또 웃는 낮으로 뵐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TK님, 아예 무슨 말씀이세요? 위암 일기가 발견되시다니요. 항암 주사도 맞고. 아, 완쾌하실 거니까 걱정 마십시오. 주말 편히 보내세요. 화이팅입니다, TK님.

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3: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2: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3: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2: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7: Korean Air.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8: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2: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13: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4: 한국의 일간지 중앙일보가 발행한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이 19일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채권자인 한양증권은 원래 만기가 올해 12월과 내년 3월인 이 어음에 대해 조기 상환을 요청했습니다. 중앙그룹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발동됐기 때문입니다. 기한이익상실은 특정 신용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조항입니다. 중앙일보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18일 1차 부도에 이어 19일 최종 부도가 확정됐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날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박장희 대표이사는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달리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경영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계열사 JTBC도 36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다만 JTBC 측은 법원의 재산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른 것으로 최종 보도로 인한 거래 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JTBC와 지주사 중앙홀딩스를 포함한 계열 5개사는 이미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양증권은 선순위 담보 구조를 확보하고 있어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앙그룹 전체에 대한 840억 원 규모의 익스포저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731억 원이 연내 회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측에 레바논 내 헤즈볼라와의 휴전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MBC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측에 때로는 그냥 진정하고 머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한 것인지 다른 인사와 통화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했다고 가우스 밝혔으며 현지 시간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휴전이 발효됐습니다. 그러나 휴전 발효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를 공습했고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이어가면서 합의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스위스에서 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란 대표단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문제 삼아 스위스행을 보류하면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네타냐후 총리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경고했으며 격앙된 상태로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교전이 계속되면서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마차 사고로 10대 관광객이 숨진 뒤 공원 내 마차 운행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발생했습니다. 마부가 승객 가족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잠시 마차에서 내린 사이 말이 갑자기 돌진했고 인도에서 고교 졸업 여행을 온 18세 로만치 마하잔이 마차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센트럴파크에 마차가 도입된 지 150여 년 만에 처음 발생한 인명사고입니다. 마부 노조는 안전수칙 재검토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운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센트럴파크 인근에는 100마리가 넘는 관광용 마차가 운행 중입니다.